평균 영업시간. 우리 백화점 보통 10시에 열어서 8시쯤에 닫지 않나요? 근데 편의점은요. 기본적인 세팅이 24시간 세팅이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자, 그래서 요거는 평균 영업시간에 상대적으로 네, 낮습니다. 네, 그죠?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쪽이 고고요, 뒤쪽이 접니다. 여기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C, 3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자료는 쉬운데 여기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축을. 정답 3번이고요. 자, 우리가 또그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필요한 지식들이 여기에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도 분명히 실려 있을 겁니다. 주요 소매 업태별 특성을, 소매 업태별 특성 지금 사업체 수 있죠? 매출액 있죠? 종사자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시도별. 이걸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내면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수능 특강에 실려 있다?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뭐 이런 지금 편의점, 그 다음에 무점포 업태네, 그쵸? 그거 구별하라는 건데 대형마트는 여기 있고 지금 누가 봐도 사업체 수도 제일 많고요, 종사자 수도 제일 많고요, 매출액도 제일 큽니다. 최근 20년 동안 정말 빠르게 성장한 네 소매 업태인데요, 무점포 업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기억에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 우리나라 전국 백화점 매출액 합과 편의점 매출액 합을 냈을 때 백화점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옛날 얘기고요. 그때는 선생님이 또 그때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무리 사봤자 백화점에서 명품 몇 개씩 사가지고 모아서 다 전국적으로 모으면 백화점 당연히 많지라고 당연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편의점입니다. 자, 매출액. 그쵸? 물론 슈퍼마켓하고 대형마트의 전국 합보다는 적지만 백화점보단 많아요, 이제. 자, 그리고 이거 둘 모두가 다 작아. 매출액도 작고요, 사업체 수도 작고요, 종사자 수 적은데 이게 백화점인 걸 가장 확실하게 아는 거는요, 사실 사업체 수예요. 왕은 몇 명? 한 명. 고차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그쵸, 개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고급 기능을 수행하는 소매업태잖아요, 백화점이. 그러니까 개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체 수 적어 가지고 백화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점포 업태는 워낙에 월등한 1등이니까 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챙겨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울부터 제주까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도 가나다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수도권 지역이 여러 가지 이점에서 무점포 업태가 또 무점포 업체가 집중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저기 정말 고립된 섬에 있어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선생님 가족 중에 이 무점포 업체를 최근에 이제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변하잖아요. 아무리 인터넷이라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똑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막 기술이 발달하고 있잖아. AI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 광고의 방법도 달라지고. 어쨌든 정보가 중요한 거야, 정보가.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 수도권이죠.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두 권역이 어디예요? 경기하고 서울이죠. 자, 그래서 구매력도 있고 정보도 많고 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이제 물류도 유리하잖아요. 이제 서울의 인구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또 구매하는 그런 거를 물류를 수월하게 하려면 경기 지역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 무점포 업체가 바로 가이면서 서울하고 경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편의점인데요. 이 편의점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에 비례할까요? 그쵸. 대형마트도 그렇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경향성을 보이겠죠. 그래서 단연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경기의 인구가 1,400만 명, 서울이 930만 명,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도 많죠. 다른데도 그 지역의 인구 규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규모 다 기억하긴 어렵지만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1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각 잡고 외워보시면 또 금방 또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가 이제 백화점인데요. 백화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서울에, 그쵸? 구매력이 높은 인구가 많은 편인 서울에 백화점의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의 없어요. 왜? 왕은 한 명. 그쵸?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마켓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도 보시는데 잘안 보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마트도, 네, 넓은 땅과 인구가 분포하는 경기도, 그리고 서울. 왜냐면 대형마트도 인구에 비례하거든요. 그쵸? 우리 일상생활용품 사는 거니까 인구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경기, 그 다음에 서울.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72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소매업체별 사업체 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소매업체별 사업체 수. 수입니다. 그냥 양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A하고 B도 찾아내야 되는데, 백화점이냐, 슈퍼마켓이냐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권역이 어디죠? 전라남도만 뚝 띄어냈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만 뚝 띄어냈는데, 일단 광주광역시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광주광역시. 호남권의 유일한 광역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야. 여기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소백산맥이 우리 소백산맥의 거의 끝자락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마다 여기에 보내줬어요. 여기 이제 지리산이 있어요. 세 개의 도에 걸쳐져 있는 아주 널찍한 산. 우리 한국 지리에서 흑산하고 돌산 배우잖아요. 우리 지리산 무슨 산? 그죠? 흑산. 널은 어머니 같은 품을 가진 산. 자, 그래서 이렇게 지리산이 있는데 여기서 막 산수유를 땄어, 선생님이. 여기가 이제 구례군이에요, 구례군. 산수유. 잊지 못한 산수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여기 엄청나게 또그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와서 어른 돼서 만난 분인데, 그 지역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 였어요. 그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라고? 그게 순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순천은 그 순천만 갯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 학교일까. 근데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방 명문 고등학교 있어요. 선생님 아버지도 그 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순천시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라남도 지역에 촌락 지역에서 유학을 온다고 하더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 분들은. 고등학교도 유학을 갔어. 저기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진주고, 마산고 뭐 이런 고등학교 있었거든요. 그런 데는 선생님 아버지 시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한테 거의 뭐 할아버지 이야기일 텐데 고등학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기능이 좀 집중되어 있는 인구도 많은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보세요. 광역시예요. 시예요. 군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매 업태별로도 중심지의 차이가 있죠. 이 우리가 찾아야 될 백화점이 가장 고차 중심지잖아요. 근데 도시에도요, 중심지의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특별시가 가장 고차 중심지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역시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 군, 이런 순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지역이 고차 중심지인지 상대적으로 저차 중심지인지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면 되거든요. 기능의 수, 기능의 다양성. 근데 가나다를 보세요. 되게 다행히도 잘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합산을 해보세요. A부터 편의점까지 합산. 뭐가 많아. 합산 중간 정도 돼. 그다음 합산 제일 적네. 그래서 이 말을 왜 했냐? 여기가 구례라는 거고요. 여기가 순천이라는 거고요. 여기가 네, 광주광역시라는 겁니다. 인구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시,

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물론 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A가 많아요? B가 많아요? B가 훨씬 많죠? A가 적죠? 그래서 백화점이에요. 적으니까. 항상 신문구조, 이걸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왕은 한 명이에요. 자, 슈퍼마켓. 자, 이렇게 다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혜는 국가정원과 람사르 협약. 자, 이거는 갑자기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순천이 어디냐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순천은 나죠? 그럼 나중에 수능 다 끝나고요. 저 마음이 울적하거나 혹은 뭐 기쁜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순천만의 해지는 내 노을을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거기. 국가정원도 너무 멋있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람사르 협약. 우리 또 한국지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거기가 딴데 가면 안 되고요. 순천이에요. 자, 2번.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 자, 뭐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과의 교류. 서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성. 이게 어디로 갈수록 높을까요? 그쵸? 도시의 계층이 높을수록 서울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죠. 관계성을 가지고 있겠죠. 인구가 많고 기능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서울과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에서 더 많겠죠. 광역시. A는 B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가 높다. 높으면 좋겠죠. 이거 뭐 바람을 적으면 안 되고. 자, 우리 슈퍼마켓하고 백화점 중에 어딜 자주 가죠? 쉽게 얘기해서 뭐 편의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니까. 네. 저차 중심지의 이용 빈도가 더 많습니다. 백화점 아니에요. 올해 선생님 백화점 거의 한 번도 안간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안 가도 워낙에 그 무점포 소매업태가 해결을 해주니까. 자, 4번. A는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구매 이동 거리가 멀다. 네, 멀죠. 네, 편의점은 집 밑에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백화점은 어쨌든, 네. 어디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밀도와 반대 관계성을 가지고 있댔죠. 그 점포의 밀도가 높으면, 가까이 있겠지. 근데 점포의 밀도가 낮아. 몇개 없어. 막 다른 도시에 있어. 거리가 멀겠죠. 5번. B는 대형마트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 이 재화의 도달 범위, 기본 지식인데요. 그 재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거 굿즈거든요, 영어로. 상품이 어디까지 가냐 이거예요. 멀리서 왔으면 멀리까지 가겠죠. 우리 방금 뭐라고 했어요? 편의점은 우리 집 밑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구매했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그 편의점 중심에서 멀지 않아요. 그 인근 사람들이 와요. 근데 백화점은요. 정말 뭐 멀리서도 오는 거죠. 그쵸? 막 비행기 타고도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꼭 거기서만 구매를 해야 된다면. 근데 거기서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또 와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저차 중심지로 갈수록 좁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B는 대형마트보다는, 지금 대형마트랑 비교를 했죠. 어쨌든 슈퍼마켓보다는 대형마트가 고차이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더 멀고요. 슈퍼마켓은 더 좁습니다. 좁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 자, 지금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자, 2021학년도 3월. 그림은 두 소매업태. 모든 문제가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네, 앞에가 어려웠으니까 뒤에는 좀 수월하게. 자, 가를 보시면, 선생님 EBS 근처에 있는 그 마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 거기 가면 약간 이상한 상상이 되는데, 막 물건이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네, 이상한 상상이 들지만, 그래도, 상품도 많고 대량 구매를 할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반 학생들 그 간식 구매하러 갈때 많이 가는데요. 누가 봐도 대형마트고요. 자, 이거는 네,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자주 구매하죠.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그 인근에 매출은 다 올려주는 것 같아요. 네, 편의점. 매점에서 먹고 집에 갈때또 먹고, 그쵸? 자, 그래서 아이들이 3월과 지금 비주얼이 좀 다르긴 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가볼게요.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 대형마트와 비교한 편의점의 특징입니다. 사업체당 종사자. 편의점 안 가본 친구들은 없죠. 네, 보통 이제 한 분. 많아도 이제 두세 분 정도. 거의 맥시멈이에요. 거의 한 분이세요. 네, 여기는, 네,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상품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공객의 비율이, 자,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야, 그죠? 실어 와야겠죠? 이거 들고 오면요, 몸이 더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를 좀 정리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 덕분에, 산업의 고도화 덕분에, 점점 3차 산업. 이게 3차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공업,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문제 풀었던 2차고요. 농림업이 1차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산물을 얻는 거 1차, 그걸 만드는 거 제조업 2차, 그걸 제공하는 거 3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산업의 고도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시도별 산업 구조와 지역 내 총생산인데, X축의 2차의 취업자 비율과,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이 원의 크기로 나열되어 있고요. Y축에는 1차 농림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2차의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자, 울산. 우리 공업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남 지역도, 네, 취업자 수 비율이 높죠. 지역 내 총생산은 상대적으로 뭐 다른 곳에 작을 수 있지만 비율이 높은 거 한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Y축에서 농림업 취업자 수 비율에서 대략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좀 나눠볼게요. 그럼 이 수치보다 5보다 낮은 지역들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세종, 경기, 대구, 인천, 울산, 뭐 특별시나 광역시나 혹은 계획적으로 세운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곳들이 1차 취업자 수 비율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때요? 도단위가 지금 높죠? 네, 지금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특히 전남, 전북, 경북, 이세 개는요, 네,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세 지역입니다. 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자, 20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이고요. 우리가 골라야 될게 1차, 2차, 3차예요. 농림업, 사업, 서비스업, 제조. 근데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그냥 서비스업으로 읽었기 때문에 틀렸는데요. 이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고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 기업 활동을 돕는 서비스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은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가에서 다의 생산액 상위 4개 시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요. 자, 가나다가 나와 있고요. 어디가 1차이고, 어디가 2차이고, 어디가 3차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충남, 울산, 경남. 그 다음에 나는, 오! 이게 더 쉽죠. 이게 뭐겠어요? 1차겠죠. 네, 우리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를 보시면 다 대도시예요. 혹은 인구가 많거나, 혹은 수도권이거나. 그쵸? 반대로 여기는 충남, 경남. 이렇게 도단위가 더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게 2차, 제조업. 그리고 이게 3차.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업 서비스업입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갑을 볼게요. 경기는 다가 가보다 생산액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 전체에서 이 생산액이 3차에서 게다가 사업 서비스만 따로 뗐을 때 2차 제조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전자조립하고 자동차 뭐 이런 것만 만드는 경기에서? 물론 당연히 전자조립과 자동차 생산액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가가 다보다 높아요. 사업체 수도권 집중도는 네, 3차가 더 높습니다. 서비스업이 더 집중되어 있어요. 1960년대 산업별 취업자 수는 가가 나보다 많아요라고 했는데,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요, 네, 1차 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소가 몇 마리고, 밭이 몇 마지기고, 논이 몇 마지기고, 이게 부의 기준이었죠. 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다보다 높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 산업의 고도화. 2000년 생산액 대비 2023년 생산액의 증가율은, 네, 서비스업의 증가. 이게 산업 구조의 고도화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고요. 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고, 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생산액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얼마나 성장했냐. 성장률이기 때문에, 네, 다가 높은 게 맞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소비자 서비스업하고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그 업종의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이라는 글자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소비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CEO가 되면 이용할 수도 있죠. 그 회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주로 대도시, 도심이나 이런 곳에.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의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도매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가하고 나를 우리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에 인구에 비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나가 생산자 서비스업, 이렇게 구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도하고도 한번 같이 보세요.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는 숙박 및 음식업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볼 때는 그러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75번인데요. 2025학년도 9월 모평이고, 내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에서 가에서 라는 강원, 대전, 울산, 충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전국에 비해서 높은 지역 두 개가 있고요. 낮은 지역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강원하고 충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평균보다 1차 산업 비중이 낮은 지역이 울산하고 대전이겠죠. 근데 울산하고 대전 중에 3차 산업이 더 발달된 데는 대전입니다. 그쵸? 왜? 울산은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니까. 1, 2, 3차를 다 더하면 100%잖아요. 그래서 1차 3차를 아니까 나머지 2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은 2차 산업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이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원하고 충북인데요. 강원하고 충북 중에 그래도 관광업이 발달한 강원이 3차 산업이 충북보다는 높을 거예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가는 나보다 숙박 및 음식점 업. 인구 규모가 비슷한데요. 관광업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나가 더 많을 거고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이거는 당연히 가가 많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자, 울산입니다. 자, 울산이 1위예요. 전국 1위. 자,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이거는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충분히, 네, 다가 더 높다는 거알수 있고요. 가와 나는 모두 충청권, 가와 나 아니고 나는 강원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네,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76번 문제이고요.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왼쪽은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이고요. 그 지역의 특성, 산업 구조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죠. 반면에 이거는 취업자 수예요. 양입니다. 그래서 그 권역의 전체 인구 수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가는 제조업이 발달 못했어. 근데 나다는 발달을 했죠. 발달한 데가 어디죠? 이세 지역 중에? 경남, 충남이겠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니까 전북이에요. 그러면 나단은 둘다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우리 어디가 경남이고 어디가 충남이냐? 자, 충남의 인구는요 한 200만 명을 조금 넘어요. 근데 경남은요 남동임의 공업지역 인구가 예전부터 집중된 300만 명을 넘거든요. 그래서 둘다 지금 비슷하게 2차 산업이 발달하고 3차 산업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지금 3차를 물었죠? 이럴 경우 인구 규모가 더큰 데가 양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남이고요. 이게 충남입니다. 이거 실수할 수 있는 지금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체 오늘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서비스업과 교통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 3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진화론, 순환론 관련된 문제 풀고 또 사회운동 관련된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21학년도 수능 17번 문항입니다. 사회변동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문 가는요, 생물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단순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 즉 사회도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진보하고 발전한다.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나는 각 문화는 유기체의 일생처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일정한 변화 과정을 거친다.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또한 무르익을 대로 물으면 몰락, 사멸에 이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에 가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나는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다. 아니죠.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사회 변동에 대한 인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이제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순환론 오답이고요.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 진보와 발전 일정한 방향, 가와 달리가 아니라 진화론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5번에 가나는 모두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진화론. 그래서 요 순환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론 같은 경우는 사회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쇠퇴, 소멸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네, 진화론이다. 오케이.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이고요. 다음은 사회변동 이론 AB의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고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갑은 3점, 을은 2점이란 말이야. 만약에 A가 진화론, 그 다음에 B를 순환론으로 먼저 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자, 예라고 했으니까 갑이 맞네요. 근데 을은 아니오라고 했으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B, 순환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근데 아니오라고 해서 틀렸죠? 여기는 맞았죠? 그리고요, B는 세 번째, B는 A와 달리,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자, 이거 아니오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왜?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그쵸? 틀렸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를 맞는다라고 했을 때, 그쵸? 갑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최대 2점인 거예요. 어떻게 잡았을 경우에? 이렇게 잡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 이렇게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대로 잡아야 되겠네. 반대로, 자, A를 순환론, B를 진화론으로 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A를 순환론, 그 다음에 B를 진화론,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다음에 순환론 써놓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순환론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라고 보는가라 그랬을 때 요거 틀렸고 여기는 맞죠. 두 번째, 진화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 적합한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아니오라고 해야지 맞고 여기는 틀렸죠. 세 번째,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자, 예, 맞죠, 그쵸? 그리고 요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는요, 아니오, 예라고 했는데 3점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오라고 한 게 옳은 응답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1점을 얻어서 총 3점을 얻었겠죠? 얘가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예라고 말한 게 틀렸겠네요. 근데 2점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 맞았으니까 하나 더 맞아야 되겠죠? 여기가 예가 되어져서, 그쵸? 맞아야 되겠네요.

똑같이. 그래서 이 점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요, 그러면은 기억선지 보도록 할게요. A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이 받는 비판이죠. A가 아니라 B입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니은의 B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의 기억은 예이다. 그렇죠? 을이 이 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억이 예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리을의 가에는 비는 A와 달리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내용 자체는 순환론이 예스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주어가 지금 진화론이란 말이야. 그걸 넣었을 때 아니오라고 해야지 옳은 응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아니오라고 하고 얘는 예라고 해야지. 여기 둘다 부합해서 이 질문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 디귿, 리을 연결시킨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이에요.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변동 설명하는 이론 AB에 대한 거.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신문 A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선진국의 오늘의 모습은 개발도상국의 내일의 모습이다. 라면서 사회변동을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진보와 발전으로 설명한대요. 따라서 A는 진화론이구나. 이에 대해 B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회변동이 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회변동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자, 순환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억에 A는 사회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B이고요. 니은의 A는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네, 진화론이고요. 디귿에 B는 사회변동을 서구중심적 사고의 바탕을 두어 설명한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A이고요. 리을의 B는 미래사회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옳은 내용이어서 정답은 니은,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화론, 순환론 확인해 봤고요. 이제 사회 운동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엔 플러스로 필요한 개념 간단하게 잡을게요. 184쪽이고요. 12번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 지속적인 행동을 우리가 사회 운동이다라고 하죠. 또 이러한 사회 운동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사회 운동은 목표와 13번이죠. 활동 방향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파트, 요 파트죠, 요 파트. 요 파트에서 출제가 지금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약간 뭔가 개념을 정확하게, 물론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텍스트 기반형 문제여서 지시물로 꼼꼼하게 읽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6학년도 19번부터, 수능 1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동그라미 자원 채굴 과정에서 약소국 국민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채굴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자, 가단체와 나단체는 모두 이러한 현상이 약소국이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약소국이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가단체는 자원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각국 정부의 국제기구가 마련하고 있는 협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물리력을 활용한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어디가요? 가단체가. 나단체는요, 미래 세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며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꾸준히 호소하였다. 교사가

가단체와 나단체의 국가 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주장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A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사회운동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결합이 되어져서 출제된 문항이네요. 어떤 A 관점일까요? 약소국이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갈등론적 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는요. 그래서 선지 1번에 A 관점은 사회 불평등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갈등론 이렇게 바라보지 않죠. 오히려 기능론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기능론이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면서 불가피한 거야 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기억은 이 시위를 말하는 거죠. 이 시위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을 해결하려는 사회 운동이다 라고 하는데, 국가 간 물리적 충돌, 약간 전쟁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운동은 아니죠.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태의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답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3번에 니은은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불매 운동이었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지구 미래 세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3번에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회 운동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가단체는 전 지구적 문제를 국가들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앞에 제시문에서 국가들한테 각국 정부에 국제기구가 마련하고 있는 협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잖아. 개별적인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나단체는 국제기구의 제재를 통해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국제기구의 제재. 이거 아니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이고요.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국에 다양한 이주민들은 오랜 기간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왔다. A 이주민들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만의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펼친 운동에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갑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들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고, 이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A 이주민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칭하고 자신들을 주변화했던 갑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선지. 기역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사회 운동과 3단원의 이제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의 개념을 융합시켜서 출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보시면은 지금 이 사회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봤더니만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했대. 그러니까 반문화였으면은 주류 사회의 가치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립했을 텐데 그 내용이 아니라 주류 사회 것들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번에 니은에는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요 니은의 요 사회운동에는 이 이방인들을 주변화하려고 했던 각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의 형태로서, 반문화의 양상으로서 나타나는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자,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기억과 달리 니은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다. 지금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은 보수주의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보수주의 운동 아닙니다.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주의 운동에 해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업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형태의 사회 운동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의 제도와 어떤 가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저항하면서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니은과 달리 기억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 운동 급진적 혁명 운동이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수주의 운동, 급진적 혁명 운동 모두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죠.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A 이주민들의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의 문화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니은과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가 아니라 A 이주민들의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30번 정답은 1번이다. 31번 가겠습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운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회운동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집단 행동에서 비롯된다. 참여자 사이에서 이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면 행동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결성되고 참여자는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집단적인 행동과 의사표현이 일관되고 지속되도록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뭔가 조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의 사회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동의 조직화, 조직, 그다음에 사회적인 연결망 구축, 이러한 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사회운동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2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치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갑국에서 오랜 인종차별 관행에 저항하기 위해 흑인들은 백인 전용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폐점 시간까지 그 자리에 앉아 비폭력 저항을 하였습니다. 연좌농성이라고 불린 이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운동 사회 운동이고요. 일국의 동그라미 지역에 있는 한 공장에서 몰래 폐수를 방류해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고자 공장에 항의 방문을 하였다. 어쨌든 둘다 집단적인 행동이지만 얘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사회 운동인 반면에 자, 여기는 집단 행동입니다. 즉 사회 운동이 아닌 것이죠. 여기는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기억은 복고적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복고적인 성격을 띈 사회 운동입니까? 아니죠.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오래된 인종차별 관행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번에 니은은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즉, 보수주의 운동이냐. 근데 니은 자체가 사회 운동이 아니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3번의 기억과 달리 니은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기출엔 플러스에서 봤지. 사회 운동의 중요한 특징. 정당화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거 사회 운동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회 운동이 아닌 니은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3번 오답이고요. 4번의 니은과 달리 기억은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그렇죠. 인종차별 관행에 저항해서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기억 니은은 모두 일시적이고 비체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집합행동이 가지는 특징인데요. 자,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모두가 아니라 사회운동이 아닌 니은에 부합하는 설명이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볼게요.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9번입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각국에서 A 집단은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 운동이죠. 그다음에 을국에서 B 집단은 신분제 폐지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회 운동이고요.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특정 부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어서요. 바로 변화에 대해 저항하고 현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적인 운동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기억은 사회 체제 내에서 특정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즉, 아동복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 즉, 개혁주의 운동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니은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운동, 바로 급진적 혁명운동이냐?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했었죠? 오답이고요. 3번의 기억과 달리 니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기억에 가깝겠네요. 아동이라고 하는 아동복지, 즉 사회적 약자. 그래서 기억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의 니은과 달리 기억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 운동의 특징이죠.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5번의 기억 니은은 모두 일부 집단이 주도한다라는 점에서 사회 운동이라고 볼수 없다. 아니죠. 일부 집단이 주도하는 형태로도 사회 운동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없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어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5학년도 수능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0년대 네모네모 국제 시민 단체는 분유를 만드는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저개발국에 분유를 무료로 나누어지는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저개발국의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생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과 젖병으로 인해 설사와 열병이 발생해 많은 아기가 사망하였습니다. 자,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의 선의의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무분별한 시장 확대가 저개발국의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문 이어서 이로 인해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이 영아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단체, 네모네모 국제 시민단체가 전 세계의 소비자들과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국제 시민단체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아가 환경 문제, 자원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선택지 볼게요. 기억에 1번에 기억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저항하기 위해 펼쳐지는 사회 운동이냐.
이 불매운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매운동.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말하는 건데, 보수주의적인 성향은 현상을 유지하고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기역 이 불매운동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1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니은은요, 니은은 저개발국에 분유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인데요. 이는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초래한 문제이다라고 했는데, 국가 간 경쟁이 초래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대로 인해서 초래된 문제이지, 국가 간 경쟁,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은 저개발국의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가 디귿인데요.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것, 그거를 정당화하는 근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은 여기 집단 행동이라고 나와 있죠? 요 리을은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급진적 혁명 운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요. 아니죠. 요 리을 자체는 시민단체가 이 영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집단 행동인 거지, 사회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제도 자체를 바꾸자,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급진적 혁명운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5번의 미음은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미음은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다 라고 해서 여기 여러 국제 시민단체가 다국적 기업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환경 문제, 자원 문제와 같은 이러한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협력해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의식,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5번 갈게요. 24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갑국의 동그라미 단체는 갑국으로 피난 온 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네, 사회 운동이죠. 인권 보장 사회 운동이고요. 나는 을국에서 세모세모 단체를 중심으로 을국의 군사 독재 체제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네, 민주화 운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번의 가해는 과거의 질서로 돌아가려는 사회운동, 복고적인 운동이 나타나냐? 아니죠. 난민법 개정 운동이 복고적인 운동의 형태는 아니죠. 이번에 나해는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운동, 보수주의냐? 아니죠. 군사독재 체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 운동 아닙니다. 3번에 가와 달리 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오히려 난민을 말하는 가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답이고요. 4번의 나와 달리 가에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 급진적 혁명운동의 성격, 오히려 군사독재 체제에 저항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요 내용, 다시 말해서 나에서 보다도 적합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답입니다. 5번에 가, 나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난민법을 바꾸자. 난민에 관한 부분을 변화시키자. 그쵸? 난민을 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자. 군사독재 체제에서 민주화로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두 사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6번 갈게요.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2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요,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이고요. 니은은 문맹 퇴치 운동이 되는데요. 둘다 사회 운동입니다. 시민 단체를 바탕으로 또 대학생 봉사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사회 운동이다. 1번에 기역은 사회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 급진적 혁명 운동이냐? 아니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이번에 니은은 과거의 사회 질서로 되돌아가려는 복고적인 사회 운동이냐? 아니죠. 글자를 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형태의 운동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의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회 운동이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니은에 보다 더 부합하는 설명이어서 오답입니다. 4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 달리가 아니라 모두이고요. 5번의 기억과 니은 모두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그렇죠? 여기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고유어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맹 퇴치 운동, 문맹자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갈게요. 24학년도 수능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국에서는요, 이전 세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청년 중심의 시민단체가 환경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한 노숙인은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건강권 관련 정책 토론회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 사건으로 노숙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단체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후 노숙인의 생계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보호, 두 번째는 노숙인의 인권 보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에 기억은 세대 간 통합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사회 운동이다. 세대 간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내용의 사회 운동이죠. 오답이고요. 이번에 니은은 사회 체제 내에서 특정 사회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이다. 그렇죠. 노숙인의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특정 사회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이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오히려 노숙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지 옳은 설명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오답이고요. 4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사회 운동이다. 지금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은 지금 기억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5번의 기억과 니은 모두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 질서로 되돌아가려는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 운동이다? 아니죠. 기억과 니은 모두 다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 특정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또 노숙자 인권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의 변화라고 하는 개혁주의 운동에 해당한다. 라고 봐서요.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이 되겠습니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모네모 환경단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나는 국민 가수로 칭송받던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추모를 위해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헌화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겨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사회운동이고 두 번째는 사회운동이 아닌 거죠. 또 다는요,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 운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던 세모세모국이 시민운동가 출신 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이 법을 폐지하겠다라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 내세우는 거, 이거 사회운동 아닙니다. 라에 동그라미 노동조합은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 이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져서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 가와 라는 사회 운동, 나와 다는 사회 운동이 아닌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선지. 가는 뚜렷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어서 정답이고요. 니은의 나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없다. 즉 집합 행동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칭송받는 인기 연예인이 좀 안타깝게 사망하자 추모를 위해서 모인 다음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기는 양상이기 때문에 집합행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없다.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의 단은 기존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개혁을 추구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있냐?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을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리을의 나는 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없다. 아니죠. 이익 집단. 이익 집단의 활동도 사회운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서술이 되어서요.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가겠습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이고요.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920년대 기역 계몽운동은 서울의 학생과 청년 지식인 또 문화단체 및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학생들은 야학을 개설하여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고, 농촌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민중 계몽 운동은 이후 민족 독립 운동에 기여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60년대 후반 생태 보호 운동에서 출발한 미국의 환경 수호단은 환경보호법 보호법 제정 및 친환경 정책 촉구 등 일련의 환경 운동을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초에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및 디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하자 환경수호단의 수많은 회원은 엄청난 양의 항의 메일과 팩스를 백악관과 환경청에 보내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태 보호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의 양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기역은 일반 시민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사회운동이다. 아니죠.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밑줄을 일부러 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학생과 청년 지식인 문화단체, 동경 유학생, 요런 일반 시민들이 주도해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1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니은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요? 니은의 요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2000년대 초에 이산화탄소 배출 및 디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자라고 하면서 산업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배경들, 그쵸? 그 맥락에서 나타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번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려고 하는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둘다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이 아닌 것이죠. 계몽운동, 그 다음에 이 환경운동 모두 다 과거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복고적인 운동이 둘다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집단 구성원, 요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민중 계몽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모두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이 사람들만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모두 다, 기역, 니은 모두 다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급진적 혁명운동이냐라고 하는데요. 둘다 급진적 혁명운동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시원학력평가 12번입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3년 전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좋은 풍습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을국에서는 20년 전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이후 농촌이 몰락하자 3년 전부터 농민단체들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 시민단체. 그 다음에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회 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번에 기역은 이음과 달리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다. 둘다 사회 운동이어서 모두가 되고요. 2번에 기역은 이음과 달리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둘다 사회 운동이니까는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3번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두가 되는 거고요. 4번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사회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니은 지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인 걸알수 있어요. 모두 다 사회운동입니다. 둘다 기역 니은. 5번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기역 같은 경우에 이 좋은 풍습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으로서 사회를 변화할 것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농촌 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형태로서 나타나는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기업가 같은 경우는 기존 사회와 좀 부분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 형태를 추구하려고 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전에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이후 농촌이 더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성격이 있긴 하지만은 둘다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41번에 23학년도 3월학력평가 4번입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각국 시민들은 이번 월드컵 기간에 대형 스크린에 설치된 광장에 모여 자국팀을 응원하였다. 이거 일시적인 응원을 하기 위한 집합 행동이지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국 시민들은 자국의 남성 중심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여성 권리 향상 운동을 전개하였다.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1번의 기역은 자발적인 집단 행동이 아니다.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국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집단 행동이죠. 2번의 니은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죠.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기역은 니은과 달리 사회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지금 사회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서 그쵸? 그런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역은 지금 월드컵 기간에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뭔가 집합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보수주의적이냐? 아니죠. 여성의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특정한 부분의 변화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주의 운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5번의 기역과 니은은 모두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다. 기역은 사회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5번 오답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23학년도 수능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도로 중심의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개인 차량 증가로 인해 다양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잠식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보행권 신장을 위한 걷기 대회 개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노력의 결실로서 스쿨존이 법제화되고, 보행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사회 특정 부분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운동에 해당한다. 두 번째, 대중소비가 시작되던 20세기 초 조잡한 제품들이 양산되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좋은 물건 고르는 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대중소비가 본격화된 시기에 독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대중소비가 확산한 1960년대 이후 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1번에 기억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급진적 혁명 운동이냐? 기억은 앞에서 여기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오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니은은 지배 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이다? 아니죠. 독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지 지배 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 운동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 변동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번의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했는데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성격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3번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의 니은은 기업과 달리 산업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앞에 사례에서는 이 산업화로 인해서 요 7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개인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 문제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의 공간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산업화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보행자가 입게 되는 어떤 피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산업화의 성장 과정에서 뭐 대중소비, 그렇죠? 대중소비 과정에서 또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대중소비가 본격화된 시기에 독점 기업의 횡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맥락들이 모두 다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소비가 성장하는 그 맥락을 전제로 하는 상태에 등장한 사회 운동이 되기 때문에 4번 선지가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읽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기업과 니은은 시민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라는 거죠. 기업은 이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자 주권,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어서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갈게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입니다. 교사가 제시한 사례 A, D에 대한 학생들의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건데요. 교사가 사회운동의 의미를 학습해 보려고 준비한 사례라고 하고 있죠. 자, A와 같은 경우는요, 국제구호단체에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사례, 사회운동이죠. B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야구팬이 감독 경질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사례,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C,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환경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는 사례, 이것도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D, 선거 유세차에서 연설하는 후보자를 보고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여든 사례, 일시적인 집합행동의 사례인 거죠. 사회운동이 아닌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A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 볼수 없냐? 아니죠. 일단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권보호, 아동인권보호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 오답이 되겠고요. 니은의 B는요, 사회 변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 볼수 있냐? 일단 B는 사회운동이 아니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그리고요, 디귿의 C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 볼수 있죠. 기후 위기 대처라는 목표를 위해서 환경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D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 볼수 없다. 일시적인 집합행동이다.

경우는요, 기존의 사회 체제를 지금 철폐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혁명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선지. 기억은 사회 구조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이번에 니은은 과거 사회 구조로 돌아가려는 복고적인 성격을 띈다. 급진적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죠. 3번의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다 사회 운동에 해당합니다. 4번의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급진적 혁명 운동이잖아요. 그냥 급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5번의 기억과 니은 모두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둘다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으로 갈게요. 22학년도 3월학력 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의 한 시민단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네, 사회 운동이고요. 을국의 한 단체는 절대군주 체제에 불만을 품고 민주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운동이고요. 또 민주국가 체제 수립을 위한 운동은요, 사회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의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에 기억은 사회 제도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관련 법 개정이잖아.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니은은 보수적인 사회 운동에 해당하는가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보수주의 운동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하지만 얘는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거 아닙니다. 3번의 기억은 이음과 달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운동 자체는요, 모두 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4번의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의 기억과 니은 모두 즉흥적인 감정에 따른 집합 행동이냐? 둘다 사회 운동이잖아.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6번 가겠습니다. 21학년도 10월학력평가 6번인데요. 자, 제시문에 20년 전 인종차별제도가 폐지된 각국에서 최근 백인이 지배하던 시대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사회운동,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고적인 성격의 운동과 흑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1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둘다 사회운동이니까 모두고요. 이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구조의 전면적인 변화, 사회구조의 전면적인 변화, 급진적 혁명운동 아니죠. 흑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의 특정한 부분의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번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흑인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인 거잖아요. 흑인의 교육 기회 확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어떤 권리 보장, 평등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번의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사회 유지가 아닌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요 4번이 정답이죠. 기억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흑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의 특정한 부분의 변화를 추구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의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반드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지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사회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볼게요. 21학년도 3월학력평가 17번 문항이고요.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각국에서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탈락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가대표팀 감독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자, 이거 집합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국에서 동그라미 단체들은 전국의 저임금 근로자들과 함께 5년째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요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운동이야.
얘는 사회 운동이지만 여기는 사회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0: 기억에, 기억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에, 니은은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운동에 해당한다. 그렇죠? 조직적인 단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형태로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죠.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기업과 이유는 모두 뚜렷한 사상과 신념에 기초한 지속적인 활동이다. 사회 운동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니은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죠.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볼게요. 21학년도 수능 3번 문항이고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마름모 환경보호단체 회원들은 해양 오염물을 줄이기 위해 매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작업 및 해양 생태 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라는 사회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모세모 프로구단이 감독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경기 중에 들은 일부 열혈 관중들이 불합리한 인사 결정 방식에 항의하며 경기 직후에 돌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대요. 일시적인 집합행동. 다는요, 동그라미 단체는 왕정과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1번에 가해는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급진적 혁명운동 아니죠. 해양생태보호 캠페인 개혁주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에는 일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지금 일시적인 집합행동이기 때문에 사회운동 아니죠? 3번에 다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운동 아니죠? 이거 사회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인 거잖아요. 따라서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고요. 4번에 가, 다에는 나와 달리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집단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사회운동. 가, 다는 사회운동이고 나는 일시적인 집합행동이었잖아.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나, 다에는 가와 달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근데 나는 사회운동이 아니었잖아. 나는 일시적인 집합행동이기 때문에 5번 선지, 잘못된 선지인 걸알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문제 남았는데요. 그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 강의 끝난 이후에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사회문화는 럭키복.
1: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개념 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인복입니다. 다난관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바로 기말고사 대비 이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록, 교재 부록에 있는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총 3회에 걸쳐서 기말고사 대비 문항이 우리 부록에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순차적으로 쭉쭉쭉 한번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개별 문항들 가운데 어떠한 유형, 또 어떠한 선택지, 어떠한 제시문, 이런 것들이 또 실제 학교 시험에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눈여겨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 풀면서 짚어드릴 테니까는요, 꼭 챙겨가서 만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회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글에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있죠. 자, A는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이 사람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요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자, 미디어와 관련된 설명, 기억으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바로 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는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니은의 언어만을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아니죠. 언어뿐만 아니라 라디오 같은 경우는 또 음성적인, 음향적인 부분도 있고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또 영상적인 부분도 있죠. 음향이나 영상, 언어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디귿에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과 해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자, 이 디귿 선택지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학교 시험에서 해석을 제외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뿐만 아니라 해석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사실과 해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요 부분 잘 챙겨서 정리해 주시고요. 리을에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부적합하다 아니죠. 적합하죠. 뭐 TV, 라디오 같은 경우 특정 채널을 어떤 시간에 맞춰서 틀면은 다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라디오 같은 경우도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주파수를 딱 맞추면은 동일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동시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동그라미 기억에서 동그라미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제시문 읽어볼게요. 대중문화는 긍정적인 의미로 정의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로 정의하든 대중문화는 근대 산업화 이후 대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일방향 매체의 발달은 새로운 문화 생산과 소비 방식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중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억선지. 자, 대중문화를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업적인 문화로 정의하는 것, 대량으로 생산돼서 상업적인 문화로 정의하는 것은 바로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매스컬처. 매스컬처로 정의하는 것, 기억에 해당한다.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니은에, 니은을 통해 근대 산업화죠? 문화의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산업화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오답이고요. 디귿에. 자, 디귿은 대중이라고 밑줄 쳐져 있는데요. 대중은 성별이나 학력, 직업 등에 의해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분하지 않는 형태로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다. 자,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리을 선지. 자, 리을이 일방향 매체. 이것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일방향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소비자는 보통 수동적인 성향

성향이 부각된다. 수동적인 성향으로서 정보를 수용하는 그런 특징이 부각이 된다라고 정리했었죠. 이게 일방향 대중매체가 가지는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비교해서 요게 일방향 매체가 아니라 쌍방향 매체 혹은 양방향 매체일 경우에는 반대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인터넷으로 대표되어지는 뉴미디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쌍방향 대중매체 매체인데요. 이때는 여러분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다라고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소비하기도 하고 소비자가 또한 생산하기도 하는 그러한 쌍방향성, 양방향성이기 때문에 둘의 구분이 어떠하다?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학교 시험에서 많이 두 개가 비교됩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요, 기역과 리을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단, 갑에서 병의 관점은 각각 리비스주의 문화산업론, 취향문화론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은요, 대중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중의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대중의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적인 맥락에서 바로 뭐예요? 문화 산업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문화 산업론이다. 그래서 대중의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는 기능이다. 그 대중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준다라고 정리했었어요. 바로 허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화 산업론에서 정리했었죠. 을은요, 대중문화는 동일한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로서 동일한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알수 있는 개념 뭐였어요? 취향 공중이다라고 하는 개념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취향 공중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문화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 바로 취향 문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병은요, 여기는 리비스주의가 와야 합니다. 1번에 갑의 관점은요, 문화산업론인데, 대중문화 생산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아니죠. 대중문화 생산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주체다라고 본 것이 아니고요. 문화산업론에서는 지배계층이 주도한다라고 했었죠. 지배계층이 주도한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론에서는 문화산업의 어떤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대중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그 개념에 전제된 것에 대중의 어떤 능동성, 자율성 이런 것보다 대중이 좀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개념이다라고도 우리가 문화산업론 정리할 때 정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주체임을 강조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번에 을의 관점은요, 사회 모순에 비판적인 대중문화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를 말하는 거죠. 그거 어디서 얘기했어요? 바로 대중의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는 기능으로서 연결되고 있는 문화 산업론에서 부각되어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제 을의 관점 잘못된 것으로 볼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문화 산업론으로 연결시켜 주시고요. 3번의 병의 관점은요, 리비스주의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대중의 현실 인식이 지배 집단이 만든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됨을 강조한다라고 했던 거. 바로 지배계층이 주도해서 대중문화 생산을 주도하는 것, 요 병의 관점에 해당한 내용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요 내용도 문화 산업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갑의 관점은요, 병의 관점과

과 달리 대중이 수준 높은 상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것은요, 병의 관점과 달리가 아니라 바로 병의 관점, 리비스주의에서 강조했었던 특징이었죠. 따라서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가해는요, 자, 리비스주의 관련된 내용이 와야 되는데,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저속한 문화다라고 하는 내용. 요 내용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5번입니다. 그래서 저속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또 고급 문화와 이 저속한 대중문화를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리비스주의였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미디어 효과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시문 읽어볼게요. 미디어가 특정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믿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꺼리거나 미디어의 의견에 동조하게 된다. 뭐예요? 침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침묵의 나선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침묵의 나선 이론 관련된 설명 1번입니다. 미디어가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답은 1번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미디어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의제 설정 이론이죠. 의제 설정 이론이고요. 3번에 미디어가 사회에 존재하는 다수의 의견만을 선별하여 보도한다고 본다. 3번 선택지 별표입니다. 이거 틀리시면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다수의 의견만을 선별하여 보도한다. 굉장히 그럴싸한 선택지인데요. 선별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의견이, 미디어, 즉, 미디어에서 이렇게 특정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이 미디어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강화되고 가는 과정. 미디어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강화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그걸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미디어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용이한 것이지, 다수의 의견만 선별한다.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미디어가 특정 프레임을 설정하여 사건의 일부 특성을 부각시킨다고 보는 거, 특정 프레임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 프레이밍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예, 프레이밍 이론입니다. 5번에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를 사람들이 실제하는 세계로 수용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 자, 이거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명했었던 문화 배양 이론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번에서 5번 같은 경우도 각각 어떤 이론에 부합하는 설명인지 잘 정리해 두시면은요, 요 미디어 효과 이론이든, 3번에서 봤었던 또 대중문화 관련된 이론이든, 각각의 선택지가 어떠한 이론, 어떠한 관점에 부합하는 건지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 등장했었던 선택지, 또 3번에 등장했었던 이러한 선택지가 학교 시험에서 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4번에 1번이었고,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에 T 시기로 시작하는데, T 시기에 각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모세모 교회 교리에 따라 중매 결혼을 했는데, 이 세모세모 교를 배척하는 동그라미 지역에서는 연애 결혼 풍습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

테러 각국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T플러스 1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 결혼을 하고, T플러스 1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 결혼을 하고, 상층의 일부 사람들만 중매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역선지 T플러스 1시기에 각국에서 기역, 이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 문화인가? T플러스 1시기에 상층의 일부 사람들만 중매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주류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립하고 저항하는 그런 대항 문화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대항 문화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의 T 시기에 갑국에서 니은은 지역 문화이다. 그렇죠. 자, T 시기에 요 니은이라고 하는 연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지역에서 나타났었던 요 지역의 사람들이 공유했었던 바로 지역 문화로서의 하위 문화인 거죠. 따라서 옳은 내용. 디귿에 각국에서는 대항 문화가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 요것도 옳은 선택지죠. 원래 T 시기에 동그라미 지역에 존재했었던 연애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세모세무구를 배척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항 문화의 성격을 가졌는데, T 플러스 1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애 결혼을 하고 있고, 기존의 주류 문화였다. 기존의 세모세모,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모세모 교리에 따라 중매 결혼했다라고 한 T 시기에 얘가 주류 문화였는데, 이제 T 플러스 1 시기에는 T 플러스 1 시기에는 오히려 얘가 주류 문화가 되고, 기존의 주류 문화였던 중매 결혼은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있는 하위 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각국에서 대항 문화가 바로 이 연애 결혼이라고 하는 대항 문화가 기존 주류 문화, 바로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는 결과가 시간의 흐름상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택지, 이런 선택지를 아주 내신에서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기존의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혹은 기존의 반문화가, 혹은 반문화의 성격이 없는, 기존의 대항 문화가 대항 문화의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로 바뀌거나 하는 형태로 변화되는 양상을 잘 캐치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셨죠? 대항 문화를 흔히 또 반문화로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대항 문화라는 공식적 용어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고요. 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A국에 전화기가 도입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전화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한 통신 설비가 거의 마련되지 않아 A국 사람들은 전화기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역선지 먼저 보시면 A국에서는 물질 문화의 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났다. 그렇죠. 뭔데요? 전화기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따라 나오는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는 거죠. 또한 통신 설비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물질 문화의 변동으로 인한 문제,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니은에 요걸 읽어볼게요. 미국에서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면서 곳곳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탈 경우 도로와 인도 중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었다. 물질 문화가 변동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화롭게 법이라고 하는 비물질 문화가 잘 따라오지 못해서 빠르게 변하는 물질 문화에 조화롭게 반응하지 못하는 비물질 문화로 인해서 혼란이라고 하는 부조화 현상, 즉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니은에 비국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다. 여기에 지금 저항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디귿에 A국과 B국에서는 모두 문화 지체가 나타났다. 문화 지체는요, 물질 문화의 빠른 문화 변동에 따른 비물질 문화가 조화롭게 대응하지 못하는 바로 B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오답이어서 정답은 기역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런 문제 유형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A에서 C는 문화동화, 문화병존, 문화융합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외래 문화의 특징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선생님이 요거 다 정리해 드린 부분이었어요. 개념할 때.

누구와 누가? 바로 문화 동화와 문화 병존이 예라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A에는 뭐가 올수 없다? 융합이 올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온돌 침대를 예로 들수 있는가? 온돌이라고 하는 동양적인 어떤 문화와 침대라고 하는 서양적인 문화가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내용. 문화 융합이 yes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아니요라고 하는 c가 문화 융합이 될수 없겠네요. 정리하자면 b가 문화 융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존 문화가 외래 문화와 나란히 존재하는가? 누가? 병존이 yes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첫 번째도 병존 있고 마지막에도 병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예, 여기도 예라고 연결시키면서 A가 병존으로 세팅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예네요. 그쵸? 그러면은 기억은 아니오가 되면서 기억은 아니오가 되면서 나머지 시는요, 뭐예요? 동화가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화, 예로 반응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융합이니까는 융합이어서 여기 예가 와야 되는 거고요. 병존은 융합에 해당하는 질문에 아니오로 반응할 것이고, 병존에 해당하는 질문으로서 융합과 동화는 아니오로 반응하죠. 모두 맞게 체크한 거죠? 자, 1번에 기억은 예가 아니라 기억은 아니오. 그다음에 니은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A는 문화 병존 맞고요. C는 문화 융합이 아니라 문화 동화입니다. 3번에 B는 C와 달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 문화 융합은 새로운 문화,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C는 A와 달리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된다라고 정리했었죠. 5번에 A는 BC와 달리 외래 문화가 기존 문화를 대체한다. 외래 문화가 기존 문화를 대체하는 거, 문화 동화를 다르게 말하면은 문화 대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주어를 C, 문화 동화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고요. 특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별표를 쳐두시고 여기 단서 조항에는 문화 접변의 양상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문화 변동의 요인 다 망라했었을 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에는 문화 변동의 내재적인 요인인 발명 하나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재적인 요인 문화 전파로서 자극전파 챙겨주셔야 되고요. 또 문화접변의 결과에 해당하는 지금 보고 있는 문화융합. 요세 가지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 다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죠? 표는 각국의 계층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세대 간 하강 이동으로 자녀의 계층이 A가 될수 없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으로 자녀의 계층이 B가 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되시면은요. 요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었던 기본표를 냉큼 빨리 그려주셔가지고 적용해 주시면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뭐 숫자를 채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자, 상중하 합계.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부모, 가로로 자녀 읽는 건데 다시 한번 세대 간 하강 이동으로 누구의 계층? 자녀의 계층이 A가 될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의 계층 중 중에서 상중하 중에서 어떤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하강 이동의 경우의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치하는 거랑 상승 이동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데요? 바로 A입니다. A. 자녀 계층의 A. 보시면은 부모에서 자녀 상상 일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일치랑 올라가는 것만 있으니까 하강 이동으로 자녀의 계층 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니까 또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세대 간 상승이동으로 자녀에게 층이 비가 될수 없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저하. 상에서 하로 떨어지는 거, 중에서 하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일치. 그러니까는 자녀계층 하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 하강이동, 하강이동 일치만 있으니까 상승이동으로 자녀계층 하가 될수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A 상이고요. B가 하고 C가 중이다. 이렇게 ABC 찾아주시면 됩니다. T년 같은 경우는 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상이 제일 적네요. 따라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 T 플러스 20년은요, 중이 제일 많네요. 그쵸? 따라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인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기억선지. T년의 하층 비율. T년의 하층 비율은요, 50이죠. T 플러스 20년의 중층 비율은요, 60이죠. 요거보다 요게 더 높다라고 하는 기억선지 옳은 내용이 되고요. 니은의 상층과 중층 비율의 합은요, T년은요, 상, 중이 50이고요. T 플러스 20년은요, 상, 중이 70입니다.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큰다, 크다라고 하는 거 오답이고요. 디귿의 T 플러스 20년의 상층 비율은요, 10이죠. T년의 중층 비율 30이죠. 그것의 3분의 1인 거 옳은 선택지. 그 다음, 리을의 T년의 계층구조,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는 T 플러스 20년의 계층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에 비해 사회통합에 불리하죠. 오히려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사회통합에 유리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입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한 사회에서 희소한 자원이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불평등 양상이 뒤속되면서 일정한 형태로 고정된 구조를 사회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사회 계층 구조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에 따라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로 구분할 수 있고,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구분이 됩니다. 한편, 정보 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예상하는 사회 계층 구조는 각각 타원형 계층 구조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기역선지. 기역은 니은과 달리,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와 달리,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네, 옳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이퀄 폐쇄적 계층 구조는 맞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요거 구분하는 기준도 다르고 반례도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두시면 안 됩니다. 니은은 디귿에 비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요, 타원형 계층 구조에 비해 중층의 비율이 높다. 오히려 타원형 계층 구조가 중층의 비율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답인 것을 알수 있고요. 디귿은 리을에 비해 사회통합 및 안정의 실현에 유리하다. 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기 때문이죠. 정답. 리을은 기역에 비해 사회 양극화가 완화되어 바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보다 중층이 가장 적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양극단적인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게 부각되어지는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죠. 오히려 심각해지고 심화되는 것이죠.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다음글의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주민에게 전체 사회에 대한 소속 의식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바로 다문화주의가 되겠습니다. 기역에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 동질성 형성을 강조하는 것은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광로 정책이었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디귿에 주류 문화와 이주민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정답이고요. 리을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거 다문화주의가 받을 수 있는 비판점입니다. 요런 거잘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 고유하게 존중받아야 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쵸?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을
다문화주의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정답은 디글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발문해 보시면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교사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B에 대해 발표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갑은요, A는 B와 달리 일원론의 입장에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합니다. 자, 내용은 계급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일원론의 입장. 을은요, B는 A와 달리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층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두 명만 옳은 내용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니까 결국에 병이 틀린 내용을 말했고요. 갑과 을은 옳은 내용으로서 A는 계급론, 그 다음에 B는 계층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기억은 갑을이다. 네, 옳은 내용이죠. 우리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2번에 A는 B와 달리 계층을 불연속적, 또 이분법적인 관계로 인식하죠. 옳은 선택지. 3번에 A, B는 모두 경제적 요인을 사회 계층 형성의 원인으로 봅니다. 경제적 요인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랑 그 다음에 경제, 정치, 사회. 복합적인 걸로 판단하는 부분에서 경제가 교집합으로 겹치기 때문에 디귿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선택지 잘 챙겨두세요. 4번의 가에는요, 틀린 내용이 와야 됩니다. A, 계급론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합니다. 주어도 계급론, 내용도 계급론. 해당 내용이 틀린 내용 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번의 가에는요, 주어는 계층론이야. 하지만 동일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 강조한다.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은 계급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틀린 내용으로서 병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표는 갑국의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임금 비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근로자 임금 비라고 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분모로 한 다음에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한 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 80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100이라 그랬을 때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8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1000이다. 1000달러다라고 하면은 여기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다라고 하면 얼마가 와야 되겠어요? 806이죠. 100일 때 80이니까 1000일 때는 800이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일 때 80이죠? 그럼 1500일 때 얼마가 와야 될까요? 1200달러가 와야 합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기억선지. 기억에 T 플러스 10년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여기 1200이죠, 그쵸? 1200달러죠? T년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얼마예요? 예, 800달러로 구했습니다. 그것의 1.5배, 2분의 3이냐? 네, 옳은 선택지고요. 니은에 T년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얼마예요? 800달러로 구했고요. T 플러스 10년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500달러죠? 1500달러의 2분의 1은 750인데 750을 800이 넘잖아요? 옳은 선택지. 디귿에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은요, 1000에서 1500으로, 1000을 기준으로 500만큼 증가하고 곱하기 100인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50%고요. 여성 근로자는요, 800에서 1200, 800을 기준으로 40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5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가율은 같다라고 말하는 거, 디귿도 정답입니다. 정답은 그느드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이에요. 빈곤의 유형에는 A, B가 있는데,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요 표현 제가 잘 챙겨두라 그랬었죠? 바로 누굽니까? 절대적 빈곤. 그래서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고, B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이죠. 이에 따라서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달리 가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만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가에 와야 합니다. 1번에 우리나라의 경우 A,
절대적

0: 빈곤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자, 절대적 빈곤의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였죠. 따라서 얘는요, 상대적 빈곤, 비의, 즉, 상대적 빈곤의 빈곤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번에 B는요, 주로 저개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절대적 빈곤 A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3번의 A는 B와 달리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적, 상대적 빈곤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의 가해는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번의 가해는요,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규정된다. 이 표현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고, 누구의 표현으로?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라고 제가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바로 들어갈 수 있다. 5번의 정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한 사회 가구에 소득이 많은 가구부터 적은 가구까지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잖아? 그러니까 사회마다 쭉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이 다르겠지? 소득 분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빈곤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 누구 거다?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거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단 A에서 C는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 자, 이거 공공보조가 yes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질문으로 A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BC 중에서 B가 공공보조네요. 두 번째,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이 가능한가? 자, 이거 서비스가 yes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B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A가 서비스가 되네요. 그러면 C가 사회보험인 걸알 수가 있고요. 가에 들어가는 질문으로 A와 B, 사회 서비스와 공공부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에 A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네, C죠. 2번에 B는 C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공공보조와 사회보험 모두 재분배 효과가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보다 공공보조가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까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3번에 C는 A와 달리 선별적 복지 이념,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죠. 4번에 가해는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특징인 거죠? 그걸로 서비스와 공공보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5번의 가해,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는 서비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가해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갑은요,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더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차등적 보상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면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보는 기능론에 해당하는 입장이고, 을은요, 직업 간 중요도에 대한 차이는 지배 집단에 의해 결정된 것일 뿐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지배 집단이 만든 분배 구조에 따른 차등 분배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갈등론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내용이죠. 1번에 갑의 관점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가정 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1번 오답입니다. 2번에 을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 자,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따라서 을의 관점이 아니라 갑의 관점. 3번에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아니죠. 바로 문제라고 인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 현상을 변혁하고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기능론에서는 문제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병리적이라고 보지 않고 것이 바로 불가피한 거다.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라고 봤었죠. 4번의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타파해야 할 문제, 타파해야 되는 것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관점이 아니라 을의 관점. 5번의 갑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이죠.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16번입니다. 다음 가라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바로 선택지 가도록 할게요. 1번에 가에는 나와 달리 수직 이동이 나타나 있다. 여러분, 가는요, 갑이 A 회사에서 동그라미 과장을 하다가 이직해서 B 회사에 네모네모 과장을 하고 있다. 뭐예요? 과장에서 과장, 수평 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가에는 수직 이동 오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바로 구조적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조적 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공업자인 을의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을은 결국에 노숙자로 전락했다. 수직 이동으로서 하강 이동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나에는 다와 달리 구조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나에는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구조적 이동 나타나 있고요. 다에는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병은 노력하여 의사가 되어 현재 대형 병원 원장이다. 노력해서 의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동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는 다와 달리 구조적 이동. 자,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다에는 나와 달리 개인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여기 개인적 이동이었죠? 라는요, B 회사 사원으로 입사한 정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현재는 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4번에 라에는 가와 달리 수평 이동이 나타나 있다.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에서 수평 이동 나타나 있고요. 라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이 된 거잖아, 얘들아. 이거 수직 이동으로서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사례인 거죠. 5번에 가 나에는 하강 이동. 가는요, 수평 이동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직 이동 가운데 하강 이동인 걸알 수가 있죠. 다라는 상승 이동. 여기는 수직 이동, 상승 이동이었고요. 여기도 지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병이었지만 노력해서 대형 병원의 원장이 됐으니까 수직 이동 가운데 상승 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5번에서도 이 부분,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답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미디어 효과 이론 AB의 기본 입장을 정리한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단 A, B는 각각 문화 배양 이론과 프레이밍 이론 중 하나라고 하고 있어요. B를 보니까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중시청자들, 텔레비전을 통해 본 세계가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세계라고 믿게 된다라고 말하는 B는 뭐예요? 문화 배양 이론인 거죠. 문화 배양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단서 조항에 따라서 프레이밍 이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프레이밍 이론의 기본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떤 거 있을까? 바로 이렇게. 미디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일정한 뭐에 맞춰서? 프레임, 틀에 맞춰서 사건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사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틀이다. 자료를, 사건을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다음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갑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저울이 만들어져 물품 거래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갑국 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발명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 을국에서는 A국의 도자기 제조 기술에 착안하여 독특한 제조, 도자기 제조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로 만든 도자기를 이웃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을국과 A국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을국에서는 A국의 도자기 제조 기술에 착안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독특한 도자기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자극전파에 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각 국가 얼국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다.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까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공통점 잘 챙겨두시고요. 그런데 각 국에서는 발명, 한 사회 내부에서 내재적 요인인 발명이고요. 이런 자극전파니까는 문화전파의 한 유형이죠. 바로 외재적인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를 차이점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A,B에 해당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쓰고, 가에서 다에 들어갈 수 있는 A,B의 특징을 한 가지씩 서술하래요. A는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나타나는 계층화 현상이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위계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다. 계급론이네요, 계급론. 그다음에 B는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범주화된 각각의 위계서열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계층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AB에다가 계급론, 계층론 각각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가에는요, 계급론에만 해당하는 거죠.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 일원론이다. 경제 결정론이다. 불연속적 이분법적으로 계급을 구분한다.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 간의 연대의식, 강한 연대의식이 부각된다. 계급 간 대립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나는요,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본다. 요게 요 둘의 중요한 공통점이죠? 예,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다는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내용이 계층론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A가 무엇인지 쓰고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갑은요, 특정 집단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정 지위에 대해 할당제를 시행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A는 단순한 차별을 철폐하는 소극적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의 차별의 결과로 누적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라고 말하죠. 바로 1번은 적극적 우대 조치가 됩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에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 1회 함께 풀어봤습니다. 단순히 많이 맞고 많이 틀리고가 연습할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실제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2회도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회 꼭 먼저 풀어와 주세요. 사회와 문화는 럭키복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이 더 바쁘게도 좋고 더 열심히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즐겁게가 빠져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일, 싫어하던 일도 이렇게 단기간은 해낼 수 있잖아. 잠깐 꾹 참고 단기간은 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수능이라는 그런 시험처럼 좀 장기전이 될 때는 즐거움 없이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물론 바쁘게도 중요하고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그

BX를 좀 그려보자 그랬지? 그래서 A 코사인 BX라는 건 코사인 BX에다가 양수인 A가 곱해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최대값 A, 최소값 마이너스 A, 그리고 주기는 언제 2파이가 코사인의 기본 주기, 언제 BX가 코사인의 기본 주기인 2파이가 될수 있니? 그래서 그거 만족하는 X가 B분의 2파이, 우리 이렇게 구하는 게 주기였지. 그래서 코사인이 0,A에서 시작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이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기는 누구였냐면 B분의 2파이였어.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했냐면 절대값이었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값 그래프 정리했어. 나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 그린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 접어 올렸었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코사인 그래프가 볼록볼록한 코사인 그래프가 된 거야. 그랬더니 뭐의 변화가 생겼냐면 지금 요만큼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지. 그래서 원래 주기는 b분의 2파이였어. 근데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그거의 절반이 됐어. 우리 b분의 2파이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b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뭐가? 주기가. 나 여기까지는 뭐 해준 거냐면 절대값 씌워준 그래프야. 근데 우리 그 그래프를 가지고 뭐도 해야 돼? 그치? 다 같이 C만큼 움직여야 돼. 근데 저 플러스 C라는 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 C에 대한 볼을 안 줬잖아. 그래서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즉, 얘네들이 다 같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 같이 아래로 내려왔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주기,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함수값인 거야. 그 우리 여기서 주기부터 한번 활용을 해보자.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우리 C라는 건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잖아. 즉,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나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주기에는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주기가 누구였냐면 B분의 2파이였거든? 그게 문제에서 좀그 주기였던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관계식 하나 만들어 보면 주기가 B분의 파이고 그 주기가 지금 누구냐면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기본 주기는 B분의 2파이였는데 절대값 씌우면서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왔어. 그래서 주기가 B분의 파이로 바뀐 거야. 그리고 그 B분의 파이가 2파이인 거고. 그럼 식을 만족시켜주는 B값은 결국 2분의 1인 거지. 나 이렇게 B값이 나왔어. 이제 최소값 한번 생각을 해보자. 최소값이야. 나 우리 절대값 씌워진 상태에서는 지금 최소값이 누구? 가장 작은 순간이니까. 그치, 0이지. 근데 그 0이었던 최소값한테 뭐 했어? C만큼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진짜 최소값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그 최소값은 원래 절대값 씌웠을 때까지는 0이었는데 그 값을 가지고 C만큼 들어 올렸단 말이지. 근데 그 최소값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가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C값이 나오네. C가 5였던 거야. 그럼 이제 B 나왔고, C 나왔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수값만 한번 활용을 해보자. 나 우리 fx가 결국 지금 어디까지 구해졌냐면 a는 누군지 모르고 a 코사인에다가 b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x 거기다가 플러스 c였으니까 플러스 5 여기까지는 계산이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줬냐면 2파이에서의 함수값을 알려주고 있지. 그럼 x 대신에 2파이를 넣어보면 a에다가 코사인에다가 2파이 넣었으니까 파이 그리고 플러스 5.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코사인 파이 값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얼른 한번 그래프 떠올려봐. 우리 코사인은 아무리 커봐야 1,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고, 0,1에서 시작해서 한번 메롱하는 거, 그게 주기인 2파이였어. 그럼 내가 원하는 파이라는 건정 가운데고, 그 순간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전개했더니 결국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5였어. 근데 우리 a라는 애는 양수였지.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a로 나와야 되지? 음수 바뀌어져서. 그래서 a 플러스 5가 되는데 그 a 플러스 5를 문제에서 7이 된다 그랬지. 따라서 a 값은 2였겠다. 그럼 이제 abc 다 구했고 마지막 마무리는 abc를 좀 곱해달래. 요세 개를. 그래서 A는 2였고, 우리 B는 2분의 1이었고, 그리고 C는 5였고. 나요세개 곱하면서 A, B 사라지니까 결국 남은 건 5밖에 없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곱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5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첫 번째 함수식에 대한 분석이야. 나 FX라는 애는 절대값을 갖고 있어. 근데 처음부터 이 상태의 그래프 그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조각조각 보는 거야. 나 y는 a 코사인 bx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개를 가지고 c만큼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최대값, 최소값, 주기가 어떤 변화

변화가 생기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9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10번 한번 보자. 우리 10번 문제에서의 주인공은 탄젠트지. 이런 탄젠트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우리 저런 함수를 처음부터 못 그려도 괜찮아. 나 지금 y가 마이너스 2 탄젠트 2분의 x였거든. 나그 그래프를 뭐할 거냐면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우리 그랬을 때 점근선이 나와. 그 점근선이 요 값이 된대. 나 저걸 만족시켜주는 양수 k의 최소값이래. 나 k라는 애는 일단 0보다 컸어. 나 만약에 저 탄젠트 함수를 바로 그리기 어렵다면 만만한 거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자. 나 y는 마이너스 2 탄젠트 2분의 x인데 우리 이런 마이너스가 좀 번거롭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기 전에 마이너스 없는 애 먼저 한번 그려볼까? 얘를. 그럼 얘를 그린 다음에 언제 저렇게 마이너스가 생겨? 내가 왼쪽, 오른쪽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했어.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마이너스 y는 2, 탄젠트 2분의 x가 되는 거지. 즉, y가 마이너스 y가 됐어. 우리 어떨 때 저렇게 y의 보가 바뀌었냐면, 무슨 대칭? x축 대칭일 때. 그래서 y는 2, 탄젠트 2분의 x를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x축에 대해서 반 접어주면, 그게 내가 원하는 저 함수 그래프였을 거야. 그래서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잘안 되면, 마이너스인 부호는 제외시키고,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럼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 탄젠트 그래프야. 우리 탄젠트 그래프는 내가 탄젠트 2분의 x에다가 2라는 애가 곱해져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이었다면 막 위아래로 쭉쭉 늘어나면서 최대 최소가 달라졌을 거야. 근데 탄젠트는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지. 그래서 앞에 곱해진 숫자에 따라서 물론 커지는 속도 자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 모양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그대로. 한 토막. 다시 한번. 나슝 커졌어. 탄젠트 한 토막. 그랬을 때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였는데. 우리 주기 한번 찾아볼까? 우리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그치, 파이지.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2분의 x란 말이지. 그 2분의 x가 언제 탄젠트의 기본 주기인 파이가 되니? 그게 주기인데. 내가 원하는 그 x값은 뭐가 되냐면? 그치, 2파이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2파이였던 거야. 그럼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2파이였어. 그럼 첫 번째 등장하는 점근선은 그 가운데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파이였겠다. 지금 이 상태야. 근데 걔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돼. 나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 행동한다는 얘기는 X축으로 반 접는다는 얘기지. 그대로 위아래만 뒤집혀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위아래가 뒤집히니까 작아지네. 작아지네. 이런 그림이 그려져. 근데 내가 저렇게 위아래가 달라졌을 뿐 주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응, 주기가 안 바뀌어. 위아래만 뒤집힌 것뿐이니까. 그래서 저 주황색 직선이 이제 주인공인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를 가지고 뭐 했냐면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 나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3분의 파이만큼 움직여.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요소들이 다 같이 움직이지. 이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도 다 같이 3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고 누구도 같이 가려면 점근선도 같이 가겠지. 그럼 나맨 처음에 등장한 점근선은 누구였어? 그치, 파이였어. 그럼 나그 다음에 등장하는 점근선은 누구야? 지금 주기가 누구니까. 그치, 2파이니까. 그 다음 점근선은 파이에서 2파이만큼 움직인 애가 그 다음 점근선이겠지. 그 다음 점근선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2파이만큼 움직인 애겠지. 좀더 정확히 써주자면, x는 파이, x는, 나 이런 값들이 지금 따라오게 될 거야. 근데 이런 게 기본 점근선이었는데, 그런 애를 가지고 뭐 했어? 그치, 3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어. 당연히 점근선들도 어떻게 돼? 3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원래 파이였던 애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로. 그럼 그 다음에는 얘 누구였어? 그치, 3파이였어. 3파이였던 애도 3분의 파이만큼 더 움직일 거고. 나 얘는 몇 파이였냐면 그치, 5파이였어. 5파이였던 애도 3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겠지. 즉, 맨 처음 기준이 되는 3분의 4파이를 기점으로 주기가 나올 때마다 점근선이 반복될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식으로 쓰자면 결국 점근선이라는 그런 애는 처음에 나오는 거 누구였었냐면 3분의 4파이. 근데 그런 애가 얼만큼씩 움직일 때마다 다시 나오냐면 주기만큼. 즉, 2n파이만큼 움직일 때마다

때마다 계속 점근선이 등장하는 거지. 근데 그 3분의 4파이만 가능한 게 아니라 3분의 4파이도 되고,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도 되고, 5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도 되고, 만족하는 값들은 무한게 존재해. 근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그 식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첫 시작 가지고 와주면 되지. 그래서 그걸 만족시켜주는 K 중에 제일 작은 거. 결국 뭐가 돼주면 되냐면 3분의 4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했던 게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이해야. 지금 탄젠트 그래프가 기본형이 아니라 마이너스 2도 곱해져 있고 x에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 나 x 앞에 곱해진 애는 주기를 바꿔주는 요소였지? 그리고 기본형 하나 그려준 다음에 x축 대칭, 즉 위아래가 뒤집혀. 근데 위아래가 뒤집힌다 그래서 주기에는 변화가 안 생겨. 그리고 점근선도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다시 등장을 해. 그래서 그렇게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점근선까지 찾아야 되는 문제가 우리 레벨 2에서의 10번 문제였어. 그래서 식을 만족시켜주는 k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정답은 3분의 4파이인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탄젠트를 좀더 낯설어 해서 이 문제를 어려워했을 것 같아.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자. X값의 범위 잘 봐야 돼? 우리 평소에는 잘안 주는 범위지. 보통은 X값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를 제일 많이 주잖아. 근데 이 문제는 2파이부터 2분의 3파이래. 저거 우리가 눈으로 좀 볼까? 우리 순서대로 얼싸안고 플러스였지? 그럼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란 얘기는 9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지금 x인 거야. 그래서 저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방정식의 모든 애의 합을 좀 구해달래. 나 우리 방정식 잘 풀잖아. 근데 저 방정식은 지금 풀어 못 풀어? 응, 못 풀어. 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 나왔어. 저거 식 만족하는 거 어렵지. 문자부터 좀 바꿔보자. 우리 사인한테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탄젠트는 뭐?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리가 가능하지. 이렇게. 나 지금 간단하게 썼어. 사인을 S로, 탄젠트는 C로, 코사인, 탄젠트는 T로, 코사인은 C로. 그럼 나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나식 정리하기 어렵잖아. 분모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코사인 한번 곱해보자. 나 양변에다가 코사인 곱하는 순간 이 쌓고, 그리고 사인, 그게 지금 0인 거지. 나 공통인수로 묶을게 사인으로. 그랬더니 이 코사인 플러스 1은 0이었어. 나 우리 둘을 곱했는데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사인이 0이 됐어. 사인이 0. 얘들아, 우리 사인 그래프가 0이 된다는데, 우리 사인은 아무리 커봐야 1이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고,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물이 사인이었어. 요만큼. 근데 우리 사인 값이 0이 된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요두 범위밖에는 없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나그 사이 값에서 0이 되는 순간 존재? 하지. 요 정가운데 있는 순간. 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였으니까 그 가운데는 파이고, 파이라는 180도는 범위 안에 들어있지. 따라서 0이 되는 그런 x값 하나 찾았네. 걔는 파이였던 거야. 나 지금 2파이하고 0 같은 애는 범위에 안 들어가. 그래서 안 찾은 거야. 그럼 이제 파이인 거 하나 찾았고, 이제 그 다음 방정식 풀어보자. 나이 코사인 플러스 1이 지금 0이 된다 그랬어. 그 얘기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우리 코사인 그래프는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코사인도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고, 나 0,1에서 시작해서 한번 메롱하게 생긴 게 기본 코사인. 그리고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2파인 거고,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런 지점은 탕탕 두개 나와. 나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그 범위가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해.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바로 찾긴 어렵지만 2분의 1을 찾긴 쉽지. 나 우리 코사인은 언제 2분의 1이었어? 몇 도? 그치, 60도? 3분의 파이.
그럼 이제 구석구석 대칭 한번 보자. 나 지금 요만큼의 사이즈가 3분의 파이거든? 근데 그 3분의 파이의 모양이 정 가운데 반토막에서 움직인 게 3분의 파이야. 나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지금 필요하잖아. 가운데를 기점으로. 나요 가운데는 2파이였으니까 파이가 될 거고. 그 반토막을 기점으로 사이즈가 3분의 파이, 반토막을 기점으로 사이즈가 3분의 파이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좌표를 쓰자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얘를 가지고 좌표를 쓰자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지금 몇 도에서 몇 도? 9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림 봤더니 90도 기점, 180도 기점, 270도 기점. 나그 기점 안에 지금 들어오는 값들이지. 그러니까 만족하는 x 값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 이거 굳이 정리 안 할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나 또는 다른 x 값은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하나. 근데 내가 왜 정리를 안 하냐면, 우리 문제 봤더니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의 합을 좀 구해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사인값 0 되는 거 파이 나왔고, 우리 두 번째에서는 둘 더할 거야. 3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하고 지워졌어. 그러니까 둘 더하게 되면 2파이. 그리고 앞쪽에서 나왔던 파이 더해주면 되니까 결국 해의 합은 3파이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해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3파이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정리가 먼저야. 탄젠트에 대한 표현. 나이 상태로는 문제 풀기 어려워.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주고 인수분해해서 각각의 0 되는 값을 범위 안에서 찾아내는 문제였어. 얘가 레벨 2에서의 1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2번 한번 보자. 방금 전에는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지금 부등식 나왔지. 그래서 아무래도 부등식이 조금 더 낯설 거야. 식 한번 보자. 나 x라는 애에 대한 범위부터 0부터 2파이까지 어때? 우리 그 식을 만족할 때 부등식이 등장을 했고, 그 부등식에 결국 해를 구해달란 얘기지. 나 부등식 먼저 갖고 와보자. 우리 여기서 사인을 S라고 쓸 거고, 나 코사인을 C라고 쓴다. 그럼 저식 다시 한번 써보면 S제곱 마이너스 SC, 그게 지금 음수 이런 뜻이지. 나 우리 부등식 풀 거야. 우리 부등식 풀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먼저. 그래서 사인으로 묶었더니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됐고, 그 둘을 가지고 곱한 게 음수 나왔어. 이제 여기서 생각나야 돼. 나 우리 수학에서 둘을 가지고 곱했을 때 음수되는 거 무슨 뜻이야? 둘의 보호가? 그치, 다르단 얘기지. 나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인 거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인 거고. 그래서 저두 가지에 대해서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보자. 첫 번째 케이스는 사인이 양수,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음수인 케이스야. 나 사인은 양수고, 즉 사인이 누구보다 작다 그랬냐면 코사인보단 작다 그랬어. 나 요거 만족하는 범위 한번 찾아볼게. 첫 번째 케이스는 사인이 양수인 그런 케이스야. 그럼 만족하는 범위 찾아야 되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근데 요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코사인하고 사인을 같이 그려야 돼. 그래서 더잘 봐야 돼. 우리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고, 사인 먼저 그리자. 우리 사인은 0,0에서 시작해서 한 번, 꿈물. 이게 사인, 즉 2파이였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할 거냐면, 나는 사인이 0보다 큰 지점이 필요해. 나 0이라는 거 결국 x축이지. 그거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축하고 만나는 구멍은 뻥뻥뻥 뚫려 있어야 돼. 그리고 사인이 지금 양수여야 되니까 요 아래쪽 아니겠지. 즉요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만 주인공이야. 근데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 코사인이 같이 나와. 그럼 나 이제 여기다가 코사인 한번 그려보자. 우리 절반이 되는 그 지점이 지금 파이인 거지. 코사인 그래프 그릴게. 우리 코사인은 0,1에서 시작해서 아래쪽 끝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2파이가 되는 순간에는 다시 위쪽 끝까지 올라가. 얘가 지금 코사인이야. 그래서 주황색 그래프가 y는 코사인 x, 하얀색 그래프가 y는 사인 x. 그럼 이제 조건 읽자. 나 내가 원하는 건 사인이 코사인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등호 있어 없어?
그치, 등 없어? 구멍 뻥? 나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순간인데, 지금 사인이 양수여야 되니까 나는 요 왼쪽 그래프만 볼 거야. 파이를 기점으로 왼쪽에서만. 그리고 그 중에서 뭘볼 거냐면, 코사인이 커야 돼. 그래서 코사인을 주인공으로 봐도 괜찮고, 아니면 사인이 코사인보다 작아야 돼. 그 부분을 봐도 괜찮고. 나는 사인을 주인공으로 볼게. 나 사인이 왼쪽 그래프에 있으면서 코사인보다는 작아야 돼. 해당되는 영역 어디냐면, 이만큼이지. 잘 봐봐. 나 여기 있는 사인은 코사인보다 더 위에 있지. 코사인 그래프가 주황색이니까. 그럼 나는 요 하늘색 부분 읽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점만 찾아주면 되지. 나 사인하고 코사인이 만났어.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잖아.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같게 나오는 거 누구? 45도 4분의 파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부등식에서의 해는 뭐가 되냐면 0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간은 구했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자. 우리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사인이 음수 그리고 뒤에 게 양수인 케이스야. 그래서 뒤의 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두개 함수식 가지고 푸는 중 우리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엔 사인이 음수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지금 양수란 얘기는 사인이 이번 코사인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 얘기지. 나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볼게. 나 사인이 지금 음수 나와. 하얀색 그래프가 사인이었어. 아까는 사인이 양수니까 왼쪽 그림을 봤거든. 지금은 사인이 음수니까 아래쪽 그림 볼 거야. 나요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두개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사인이 더 커야 돼. 나 하얀색 그래프가 주황색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이 어딘지 봤더니 아래쪽 그림이면서 하얀색이 주황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나 여기를 기점으로, 둘이 만나는 부분을 기점으로 주황색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요 지점인 거지. 근데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는 구석구석 대칭이었지? 그럼 나 사인을 기준으로 볼게. 우리 뾰족한 거에서 얼만큼 안으로 들어갔냐면 4분의 파이만큼 지금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찾는 거 지금 요 구간이야. 나 얼만큼 안으로 들어갔냐면 4분의 파이만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가운데 부분이 지금 파이였었지? 그러니까 이 값은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수식으로 한번 써보자. 구멍 뻥 뚫려 있으니까 누구부터냐면 파이부터. 나 어디까지인 거냐면 지금 4분의 5파이까지지.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었고 두 번째 부분이었어. 우리 그랬을 때 이제 해에 대한 범위 봐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저렇게 문자로 잡았어. 그리고 각각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지금 빼고 있다. 나 누가 알파, 베타고 누가 감마, 베타인지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지. 그래서 우리 그 순서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지. 4분의 파이에서 0뺄 거고 그리고 4분의 5파이에서 파이 빼줄 거야. 그 다음에 그 값들을 더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뺐으니까 4분의 파이였고 거기다가 4분의 5파이에서 파이 뺐으니까 4분의 파이 그 둘을 가지고 더했어. 4분의 2파이니까 약분시켜주면 2분의 파이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합을 물어보고 있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2분의 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일단 부등식이라서 보통 애들이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을 부담스러워해. 근데 그 부등식을 풀 때도 케이스를 나눠서 풀었어야 돼. 우리 수학에서는 두 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둘의 보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케이스 나눠서 그림을 사인, 코사인 같이 그려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레벨 2에서의 12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13번 문제 한번 해보자. 우리 이 문제는 주인공인 도형이 누구야? 그치, 평행사변형이지. 주인공이 평행사변형이야.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있었는데, 나 우리 도형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에는 약속이야.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붙이는 거였지? 그래서 A였고, B였고, C였고, D였어.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었고, 길이들 주어진 거 채워볼까? 나 AB가 지금 3이었고, 그리고 BC가 4였고, 그리고 BD, BD 어딘지 봤더니 대각선이네. BD도 알려줬어. BD는 지금 6이었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AC야. 나 AC가 어딘지 봤더니 AC도 지금 대각선 길이네. 나 AC를 구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럼 지금 AC가 주인공이었지. 이거 잠깐 X라고 부를게. 내가 원하는 X값. 그럼 X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요 길이 3, 요 길이 4, 그리고 얘가 지금 X야. 나 우리 두 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구하래. 뭐만 있으면 될까? 그치? 끼인 각만 나와주면 되지. 저 끼인각이 지금 없네. 나이 각만 있다면 양변하고 끼인각이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x를 못 구하는 이유는 각이 없어서야. 근데 우리 아까 뭐가 주어져 있었냐면 요 길이 3이고 요 길이가 6이었단 말이지. 근데 평행사변형이 갖는 중요한 특징, 대변의 길이가 전부 다 서로서로 같다는 거. 나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고, 아랫변 BC가 4라면 AD도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4인 거지. 그럼 내가 대각선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 그 삼각형을 한번 보자. 대각선의 길이가 6인 걸 알고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3, 4, 6,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다. 나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뭘 찾을 수 있냐면 각을 찾을 수 있지. 나그 각을 잠깐 세타라고 부를게. 그럼 여기서는 세타를 좀 구해보자. 코사인 세타. 우리 어떻게 식세였어? 코사인 세타. 그치, 완전 제곱 비슷비슷. 나 지금 주인공인 삼각형 여기 있고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6인 거야. 주인공 세타에 대해서. 그럼 2에다가 우리 양 날개 갖고 와야 되니까 4하고 3 이만큼 분모. 나양 날개 제곱해야 되니까 16이고 3 제곱해서 9. 거기에서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주인공 36을 뺐어. 얘가 지금 코사인 세타지. 마저 조금 더 계산하면 분자 먼저 계산을 해보자. 나 우리 앞에 거는 2 더하면 25. 거기서 36 뺐으니까 마이너스 11인 거고 더 이상 약분될 거는 없지. 그래서 식 봤더니 4, 2, 8, 8, 3, 24분의 마이너스 11. 얘가 코사인 세타였던 거야.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왜 구했냐면 내가 진짜 구하고 싶던 건 X잖아. X는 지금 이쪽에 있는 그런 길이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세타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 나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자동으로 두고 그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180도. 그러니까 나머지 B라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이제는 x에 대한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거야. x제곱은. 우리 x제곱이라는 그 주인공은 양날개 제곱하고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야. 3제곱하니까 9, 4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2에다가 양날개 그대로 갖고 와야 돼. 3하고 4.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야. 그럼 이제 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한번 정리해보자. 나 우리 파이 걸렸어. 180도. 순둥순둥 모양 그대로 유지, 코사인 세타. 근데 우리 파이만큼 갔다가 돌아왔어. 즉 부호는 얼싸 안 꼬였으니까 마이너스. 즉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놨단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지금 누구인 거냐면 24분의 11인 거야. 그래서 내가 요값 대신에 24분의 11을 써도 괜찮은 거지. 그럼 앞쪽에 두개 더했더니 25였고,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보자. 3이 6, 4, 24니까 분모 전부 다 지워지네. 그래서 가운데 보호 마이너스였으니까 가지고 오면 11인 거고, 25에서 10을 뺐으니까 14인 거지. 나 X를 가지고 제곱한 게14 나왔어. X는 길인데. 그러니까 만족하는 X 값은 루트 14였겠다. 나 우리 뭘 가지고 X라고 잡았었냐면 우리 문제에서 나 AC 그 길이에 대한 거였지? 근데 우리 문제가 X 아니고 어차피 X제곱을 구하네. 그럼 나 X가 루트 14였고 여기 X제곱에서 바로 답이 나와도 되겠다. 따라서 임제 정답은 제곱하는 값이니까 14인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상상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지금 주인공이었으니까 평행사변형 하나 예쁘게 그려주고 문제에서 주고 있는 변의 길이 채워 넣어주고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비교해 보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대각선이야. 그 대각선을 구하려면 양변하고 끼인각이 필요한 거지. 코사인 법칙 쓸 거니까. 근데 지금 모르고 있는 정보가 두 가지 란 말이지.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은 쪽으로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 쪽에서 코사인 값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레벨 2에서의 1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4번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너무 중요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 지금 사각형이 있었는데 원 안쪽에서 싹 붙어 있어. 나 그런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길이를 줬는데 AB는 5였고 BC는 3, CD, DA는 각각 7이었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각형의 넓이야. 나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좀 어렵다. 근데 우리 뭐는 구하기가 편하지? 그치, 삼각형이지. 근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내가 삼각형을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 뭐만 해주면? 선 하나만 그어주면. 내가 원하는 건저 사각형의 넓이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쪽으로 쪼개버렸어.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 나 A고 B고 세타였어. 우리 그랬을 때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즉 넓이는 양변하고 끼인각이 필요해. 그럼 나요 위에 있는 삼각형 먼저 볼게. 한쪽은 5, 한쪽은 7. 뭐만 있으면 될까? 그치, 얘만 나와주면 되지. 근데 지금 그게 없지? 나얘 잠깐 세타라고 부를게. 지금 요 세타가 없는 거야. 그럼 양변하고 끼

기억만 좀 있었으면 그때는 상악형에서의 넓이 공식을 바로 쓸수 있을 텐데. 그럼 내가 그 순간 요 BD라는 길이를 모르지. 이 BD라는 길이만 나와주면 마찬가지로 세타 값을 좀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 BD라는 게 공통이다? 어디에서의 공통이냐면 아랫삼각형도 지금 BD라는 변을 갖고 있어. 근데 나 여기가 세타면 얘는 누구야? 지금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우리 내접하는 삼각형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치, 얘가 세타면 둘 더했을 때는 무조건 180도. 그러니까 이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지. 그래서 내가 요 BD라는 변을 길이를 X라고 잡았을 때그 X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위에서도 쓸수 있고 X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아래쪽으로도 쓸수 있어. 근데 그 둘은 같겠지. 그렇게 코사인 법칙 한번 위아래로 써보자. 자, 첫 번째로는 나 위쪽에서 코사인 법칙 X제곱은 나 양날개 제곱하니까 49. 더하기 25, 마이너스 2배에다가 7 하나, 5 하나, 그리고 코사인 세타. 얘가 x제곱. 근데 그 x제곱이 지금 누구하고 똑같냐면, 이번에 아래쪽에서 코사인 7제곱했고, 3제곱했고, 마이너스 2에다가 양 날개 하나씩 갖고 오고, 그리고 주인공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야.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은 같은 식이야.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식정리하려고 봤더니 49, 49는 똑같아서 내가 지웠어. 그리고 남은 거 봤더니 25 마이너스 5하고 2니까 10, 7 곱해서 70. 코사인 나 간단하게 C라고 쓸게. 이제 오른쪽 나9 하나 있었고 거기다가 각정리 안 됐으니까 각정리 먼저 하자. 요만큼. 이거 코사인 세타지? 파이만큼 갔다가 돌아왔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겠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냐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나 2하고 7하고 3이었으니까 42가 되겠지. 안 나? 7, 3, 21에다가 2배 하니까 42. 그리고 C 있었어. 요만큼이야. 그럼 이제 넘어갔어. 9 빼주니까 뭐가 되냐면 16될 거고. 70 C하고 더해주니까 112가 될 거고. 그리고 뒤에 지금 C 있는 상태지.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볼까? 4. 4, 4, 16이었고, 4, 2, 8에. 그리고 또 4, 8에 32 나오네. 따라서 우리 C라는 값은 28분의 4가 됐어. 한번더 약분시켜주면 7분의 1인 거지. 나 우리 C라는 거 누구였냐면 코사인이었잖아. 지금 코사인 값이 나온 거야. 근데 왜 코사인 값이 나온 게 중요하냐면 문제 한번 다시 보자. 나 지금 최종 목표는 넓이였거든? 나두 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값이 필요해. 두 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고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해. 근데 코사인을 구했잖아. 그러니까 그 코사인으로 뭐 해주면 돼? 사인을 읽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사인 세타가 지금 누구냐면 7분의 1이야.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된다고? 삼각형 막 그리기. 나 우리 코사인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 7이었고 요 부분 1이었어.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는 49 마이너스 1인 거고 루트. 나 결국 뭐가 되냐면 48인 거지. 나 우리 48은 16 곱하기 3, 즉 4루트 3이었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사인 값이었는데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사인이라는 건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지? 그래서 7분의 4 루트 3이 지금 사인 값이야. 내가 사인 값을 구한 이유는 넓이 구하려고. 이제 넓이식 한번 쓰러 가보자. 넓이식을 좀 써볼 건데, 사각형의 넓이니까 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결국 뭐 해야 돼? 응, 더해야 돼. 이번이 3번이야. 우리 위에 있는 넓이 먼저 한번 구해보자. 나 위에 있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나 양날개 갖고 와야 돼. 5하고 7. 거기다가 뭐 와야 되는 거야? 사인 세타. 그리고 거기다가 2분의 1. 나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하나는 3, 하나는 7.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사인 각도가 달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근데 여기서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파이 걸렸지. 모양 순둥순둥 유지. 그대로 이거 사인 세타지. 파이만큼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플러스잖아. 그럼 지금 결국 이만큼에다가 요만큼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나는 사인 값도 구했고. 그럼 이제 마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사인 값은 지금 여기 있어. 이거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나 식정리해봤더니 2분의 1에다가 5에다가 7에다가 사인 세타인데 그 사인 세타 7분의 4루트 3이었어. 거기다가 지금 뭐 더하냐면 2분의

분의 1에다가 3에다가 7에다가 다시 한번 사인 세타. 그 사인 세타는 7분의 4루트 3이었어. 그럼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7하고 7, 2하고 4 약분시켰어. 그랬더니 10루트 3인 거고.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얘네도 지워지고 2하고 4 다시 한번 약분됐어. 3이 6루트 3인 거지. 그래서 둘 더해주면 되니까 16 루트 3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넓이를 좀 구해달라 그랬네. 그러니까 정답은 16루트 3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처음에는 눈에 잘안 보였을 수 있어.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14번 문제,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그게 너무 중요하게 쓰였어.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나게 되면 무슨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냐면, 반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될수 있어. 우리가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편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각의 합이 뭐가 나와야 돼? 180도. 그러니까 각도 하나만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각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양변하고 끼인 각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는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야 돼. 얘가 14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5번 한번 보자. 삼각형 ABC라 그랬어. 우리 삼각형 ABC 한번 그려서 변에 대한 정보들을 채워보자. 그리고 내 목표는 뭐냐면 넓이를 구해주는 게 목표였어. 넓이. 삼각형 먼저 하나 그려볼게. 나 A였고, B였고, C였어. 나이 상태에서 CA에 대한 길이는 알려줬어. CA라는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4가 된대. 그리고 B라는 그 각도는 3분의 파이가 된대. 내가 원하는 건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야. 근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양변하고 끼인 각 필요하지. 근데 그 양변에 대한 표현이 주어져 있네. 나 A, B였는데 우리 그 A, B는 C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몰 C라고 쓸게. 그리고 B, C인데 우리 B, C라는 건 A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몰 A라고 쓰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관계식을 정리해보자면 A, B였으니까 C, BC였으니까 A. 그 둘을 가지고 더한 게5 나와. 지금 여기까지인 거야. 그럼 이제 조건 하나 정리했고, 길이에 대한 표현, 각에 대한 표현을 썼어.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AC에 대한 관계식을 주고 그둘 사이에 끼어 있는가?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줬어. 나 여기까지 정보들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야? 그지, 코사인 법칙이지.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자. 그래서 주인공은 4의 제곱이니까 16이지. 양 날개 제곱하니까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여기까지는 마치 완전제곱식처럼 생겼지.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뒤에 코사인 나오고, 코사인에 대한 주인공 각도 누구였냐면 3분의 파이였어. 나 우리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지. 그거 누구였냐면 2분의 1이지. 그럼 그 2분의 1에서의 2하고 2하고 사라졌어.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넘어가니까 16. 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ac로 정리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a하고 c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ac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 근데 ac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있단 말이지. 이제 요두 수식만 잘 정리해주면 되겠다. 어떻게 식을 좀 엮어볼까? 나 a 더하기 c를 알고 있고, 여기서는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알고 있어. 나 얘네들을 가지고 이 식을 만들려면 그지 제곱해야지. 나 얘를 가지고 전체 제곱해볼게. a 더하기 c를 가지고 전체 제곱하면 각각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ab 나오지. 완전 2ab 아니고 c. 주인공이 지금 c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플러스 2ac. 이게 완전 제곱식. 근데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어? 그치, 16 더하기 AC라고 쓰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보면 16 더하기 3AC가 되지. 근데 A 더하기 C의 제곱 누굴까? 나 A 더하기 C라는 거 문제 관계식에서 5라는 거 줬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제곱하니까 이 값은 25인 거지. 나 16에다가 얘를 더했더니 25가 된대. 16에다가 뭘 더해야 25가 되냐면 9를 더해야 되고, 3에다가 AC를 곱했더니 9가 된대. 그 얘기는 AC가 지금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각각을 구한 건 아니지만 곱을 찾았어. 근데 그 곱만 있으면 충분한 게 관계식 하나 더 세워보자.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였었잖아. 근데 각을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3분의 파이가 주인공.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 써보면 2분의 1에다가 양변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양변이 지금 a하고 c 그리고 사인 값인데 사인 3분의 파이. 얘가 지금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근데 AC를 각각 구한 건 아니지만 그 곱을 구했어. AC 곱한 거3 나와. 요렇게.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도 구할 수 있지? 얜 누구? 사인 60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나온 애들 몽땅 곱해보자. 나 2하고 2였으니까 분모 4인 거고 분자는 3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 봤더니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어. 정답은 4분의 3 루트 3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어떤 법칙을 쓸 건지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야. 필요한 건 양변하고 끼인각에 대한 표현이야. 근데 끼인각 3분의 파이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양쪽 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근데 합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합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변하고 끼인각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곱을 읽어낼 수 있었어. 그래서 합하고 곱이 같이 등장할 수 있는 완전제곱식을 떠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15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6번 한번 보자. 지금 두 개의 직선이 있었고, 그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야, 2등분.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도형이 좀 어렵지. 지금 두 개의 직선식을 주면서 그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반으로 자른대, 2등분을 해준대. 나 그런 직선 중에서 y절편이 양수인 애를 가지고 L이라고 부를 거고, 그 L이라는 애가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둔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를 거고, 나 이런 관계식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근데 이 식을 보자마자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나 아직 식 정리가 덜 됐으니까 저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나 우리 사인이었는데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야. 모양 어떻게 생겼어? 그치, 평평하게 생겼지? 나 순둥순둥하니까 사인 세타. 근데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얼싸 안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나 이번엔 얘 한번 정리해볼까? 사인 누구였냐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야. 나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뒤에 나오면 불편하잖아. 근데 사인은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오는 애지. 그럼 내가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세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는 이 수식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와도 괜찮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그럼 이제 모양 보자. 나 2분의 3파이 걸렸어. 식 어떻게 돼야 돼? 그지?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나 코사인으로 바뀐 다음에 27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얼싸? 안. 거기에서 사인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 둘을 가지고 곱해달라 그랬어. 이 둘에 대한 곱을 구해주는 게내 목표야. 그러니까 내 목표는 사인 구하고 코사인 구해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두 가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역시나 세타인 거지. 근데 그 세타를 구하려고 봤던 직선식이 두 개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요두 개야.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우리 저두 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좀 그려보자. 지금 하나의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y절편이 4고 기울기가 음수.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작아지는 직선식 하나. 나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야. y절편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양수지. 즉 요런 직선이 지금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두 직선의 뭐? 그치, 그두 직선이 만드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래. 우리 두 직선이 만드는 각을 2등분한대. 그리고 또 무슨 조건을 줬냐면 그 x절편이 y절편이 양수가 됐으면 좋겠대. y절편이 양수. 그럼 저두 각을 자르면서
절편이 양수가 될수 있는 이 초록색 L이라는 직선을 하나 만들었어. 나 지금 마음의 눈으로 봐. 각이 예쁘게 이등분이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중학교 때 봤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이 있다. 이 L이라는 애가 지금 각을 이등분하고 있는 직선이지. 내가 그 직선 위에서 뭐 했냐면 P라는 점을 하나 잡았어. 그리고 그 P라는 점에서 뭐할 거냐면 각각의 직선에다가 수선 한번 그어보자. 우리 그 얘기는 내가 90도가 될수 있도록 선을 그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요 안에 뭐가 생겼냐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겼다. 나 여기 있는 삼각형 볼게. 요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지. 동그라미 하나, 90도 하나. 나 나머지 각을

X라고 불러보자. 근데 아래쪽에는 삼각형 봤더니 동그라미 하나, 직각 하나. 그럼 나머지 각도는 자동으로 X지. 그럼 위아래에 있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세각의 크기가 같아. 즉, 그치, 닮음이야. 근데 닮음 관계인데 변을 하나 같이 공유하고 있어. 그 얘기는 둘이 뭐란 얘기야? 합동이란 얘기지. 나 우리 두 개가 완전 똑같아. 두 개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지. 그럼 내가 L이라는 직선 위에서 P라는 점을 잡았는데 그 P에서 하늘색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P에서 주황색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겠지. 즉 P에서의 거리 구해서 그걸 D라고 불렀을 때 P에서의 거리 구하면 걔도 D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두 개의 직선하고의 각각 이르는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써줄 거야. 그래서 P라는 점을 L이라는 직선 위에서 잡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각에 대한 이등분선 내용이었어. 중학교 때 개념이야. 그래서 식을 가지고 일단 정리부터 해놨고 각에 대한 표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 뒤에서부터 한번 이어서 풀어보자. 그래서 오늘 뭐 했나 정리 한번 좀 해볼게.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너무 중요해. 나 우리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편하니까 보조선 그어가지고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고 마주 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를 더했을 때 무조건 몇 도? 180도. 그래서 한 각의 사이즈를 안다면 나머지 각도 구해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석구석 태칭. 특히 삼각함수에서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풀때 정확한 해가 아니라 해의 합을 물어볼 때가 있다? 그때는 특히나 더 대칭성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문제 좀 이어서 풀어보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종영입니다. 이제 미분단원의 대단원 조합 문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6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17번부터 나머지 문제들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단원 조합 문제가 이 레벨 1에서 레벨 2에서 레벨 3에서 각각 이 단원순으로 문제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문제들 쉬운 게 레벨 1, 그 다음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단원별로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16번 같은 경우에 뭐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17번부터 또 풀어내는 이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는 지난 문제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는 문항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시험에서도 똑같습니다. 시험에서도 학교 시험도 보면 이게 난이도 순으로 배열하신 선생님도 있으시지만 이게 단원별로 문항을 배열하신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연습, 그 경험치들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항상 시간 안배입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대담함, 그 시간

안배하는 그 경험치들이 쌓여야 나중에 혹시라도 끝까지 보고 시간이 남았을 때 체크하고 넘어갔던 문제 중에 풀지 못하고 넘어갔던 문제 중에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면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을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 시간의 60% 안에 풀수 있는 문제를 끝까지 한번 다 푼다. 이 마인드로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이 50분이야. 그럼 60% 몇분 안에? 30분 안에. 수능 시험이 100분이야. 그럼 60% 몇 분? 60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을 다 먼저 푸는 이런 경험치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7번부터 들어가 보죠. FX에서 3차 함수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에 점 T,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이러네요. 근데 GT는 어떤 함수야? 아직 몰라. 실구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야. GT가 다항함수긴 한가? 몇차 함수인데? 그런 건 하나도 몰라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건 우선 주어져 있어. 조건 가나를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스텝 1. 조건 가와 조건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누구도 0으로 가야만 돼. 분자도 0으로 가야만 돼. 이건 자연스러워요. 플러스 리밋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을 우리는 f'a라고 한다.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럼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조건을 보고 함수값과 미분계수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건 가부터 시작. 조건 가.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가야지. g 0이 0입니다. 그럼 두 번째. t 빼기 0분의 gt 빼기 g 0. 와우. 누구야? g 프라임 0이죠. 얘도 0인 걸 알아요. 자, 이제 조건 나.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가야죠. G 3이 0이고요. 마찬가지로 T 빼기 3분의 GT 빼기 G 3. 누구야? G 프라임 3이죠. 얘가 36인 것까지 압니다. 근데 함수값을 두개 알고 미분계수를 두개 아는데 GT를 구할 수 있냐 이거야.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GT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다항함수인지도 모르고 몇차 함수인지도 모르고 다만 함수값 두 개, 미분계수 두 개, 얘들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의 개념.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요 한세 개의 개념 혹은 두 개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요.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와 누가 접선의 방정식이 함께 우선 보이죠. 이제 스텝 2 넘어갑니다.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로 가요. y는 f't, x-t, 더하기 ft입니다. 근데 이때 y절편이라고 했잖아. y절편은 뭐야? y축이랑 언제 만나는지. x에 0 넣었을 때 그때 y값이야. 아, x에 0을 넣었을 때, x에 0을 넣었을 때, 그때 y값, 얘가 바로 gt라는 거지. y절편. GT는 0을 딱 넣고 나니까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 GT의 정체를 이제 알았다. FT가 몇 차? 3차. F'T는 몇 차? 2차. 근데 거기 T를 곱했으니까 3차 빼기 3차네. 선생님, 3차 빼기 3차면 이건 3차일 수도 있죠. 3차항이 없어지고 2차일 수도 있어요. 2차항이 없어지고 1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 보면 우선 GT는 3차 이하의 식이에요. 3차 이하야? 만약에 3차라고 해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4개 모르지. 하나, 둘, 셋, 넷. 딱 맞지. 3차라는 보장은 있나? 맞아. 3차야. 왜?
이거 3차랑 3차랑.

계산했을 때 3창이 안 없어져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봐. ft를 a 곱하기 t의 세제곱 이렇게. a가 0은 아니죠. 그럼 미분했을 때 f't는 얘는 3a 곱하기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t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t는 ft에서 t를 곱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2at 세제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0은 아니니까 gt는 3차 맞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 gt가 미분 가능합니다. 아, 사실 이 표현 굳이 필요하지 않았네. 3차인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네. 함수값 두 개, 미분계수 두 개 넣으면 나올 거야.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근데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건데? 그래프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T축. 스텝 3입니다. GT는 말이야, T축과 0에서 만나요. 3에서 만나요. 근데 0에서는 어때? 접합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무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가 여기 접하니까 이런 모양 아니야? T축이 있고 얘가 접하면서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T축이 있고 접하면서 이런 모양이거나 누구야?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여기 접한다는 건 아는데 3일 때의 미분계수 36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야 되잖아. 아! 찾았다. 접하고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얘가 바로 y는 gt구나 이런 거죠. 얘가 바로 y는 gt구나. 사실 그래프의 개형을 몰라도요. 뭐 식치 않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3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서 최고차항을 굳이 따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최고차항 쓰셔도 상관없고요. GT는 누구야?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여기 x제곱이라는 인수, x-3이라는 인수 이렇게. 근데 G'3을 알아요. G'3은 아 이거 안 되면 한번 미분할까요? 그냥 곱의 미분법 쓰셔도 되는데 G'T는 앞에 K 있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3은 얘는 K배에 3 넣으면 27 빼기 18 하니까 여기 9 되겠죠? 9K. 얘가 36인 거야. K 얼마? K는 4네요. 그래프 개형이 필요하진 않았죠. 그래도 우리가 그래프 개형에 대한 감각을 생각하려고 아, 접하는 순간 뚫고 지나가는 모양을 보고 아,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구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G1은 11 넣어요. K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되니까 정답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위에 x좌표가 t인 곳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때 y좌표는 gt라고 하자는 거예요. t의 값에 따라서 접점이 변하고 y좌표도 변하겠죠. t에 대한 함수 맞습니다. 근데 난 gt가 누구인지 몰라도 함수값 두 개, 미분계수 두개 읽어낼 수는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GT를 한번 찾아볼까? 갔더니, 아, GT는 말이야. 3차 함수인 거야. 근데 3차 함수인데 왼쪽에 있는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보고 식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4점짜리 문항들의 상당수, 고난도 문항의 상당수는 식을 바로 찾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식을 인수정리로 찾아내는 그런 사후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해요. 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fx는 3차 함수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이걸 만족한 정수 kx를 구해봐. 절대값을 취했을 때 x 내에서 그 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계수는 5이다. 그 값이 생기는 곳이 다섯 번 있다. 이런 거야. 스텝 1. 이 상황 어렵지 않잖아요.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야. 6을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6배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y는 fx. x는

그러니까 이건 X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X축 아랫부분을 꺾고 올리는 거잖아. 그게 Y는 0, 이 기준이었던 거고. 얘는 Y는 K, 가 기준인 훨씬 일반적인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K랑 K는 다르죠. 이거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겁니다. 그치? 그럼 꺾고 올렸을 때그 값이 5개 생겨야 돼. 에이, 너무 쉽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지, X축이. 그럼 꺾어 올리면 그 값이 생기는 순간이 5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가능한 경우들을 전부 다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그려봤어요. 그치? 어떻게 그렸냐면, 극소 아래에 1번. 극소 값이 0일 때 2번.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을 때 3번. 극대값이 0일 때 4번. 극대값보다 위에 있을 때 5번까지 공부해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양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1번부터. 자, 여기가 X축이야. 꺾어 올려봐. 어떻게 돼?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왼쪽 꺾여 올라가고 오른쪽 흰색 그대로. 이렇게. 자, 2번.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왼쪽 꺾어 올리고, 오른쪽은 극소값이 0이었으니까 X축에 접하는 모양. 자, 3번.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얘는 왼쪽 꺾여 올라가고요. 흰색 X축 위에 있던 애는 살아있고, 사이에 또 꺾여 올라가는 부분 생깁니다. 4번.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그럼 원래 극대값이 0이었던 것이 이제는 극소값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날 거고요. 마지막 5번,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그린 함수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왼쪽을 보고 이제 극값을 한번 찾아봅니다. 극소가 되는 순간이 몇번 있을까? 그리고 극대가 되는 순간이 몇번 있을까? 생각해봐. 얘는 극소가 두 개, 극대가 하나. 극소가 두 개, 극대가 하나. 극소가 몇 개? 세 개, 극대가 두 개. 극소가 몇 개? 두 개, 극대 하나. 극소가 두 개, 극대가 하나. 이랬어요. 뭐 앞선 문제 중에 이런 건 있었어요. 얘는 극소값은 같아. 그래서 극소가 되는 점은 두 개지만 극소값은 하나가 나온 거야. 우리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서로 다른 극소값의 개수와 미는 한개 이랬었다고. 맞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극값이 생기는 순간이 다섯 번 있는 거예요. 아, 얘를 찾으라는 거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에 의존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느냐. 방금께 스텝 2였어요. 이제는 스텝 3로 갑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텝 3. X축 보다 극소값이 작아야지. 아, F1은 음수여야 돼. 그리고 극대값 F2-1은 양수여야 돼. 물론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양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x축 위에, 하나는 x축 아래. 곱이 음수입니다 하셔도 되지만 얘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아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죠. F1부터 F1은 2 더하기 3 빼기 12 더하기 k. 그래서 얘는 k 빼기 7입니다. 0보다 작아야 돼요. k가 7보다 작아야 되네요. F-2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K 됐고요. 얘는 뭐야? K 플러스 20인가요? K 플러스 20.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K이고요. 정수 몇개 있습니까? 큰것 빼기 작은 것 해서 하나 더 작아. 7 빼기 마이너스 20 빼기 1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이 정도 세어봐. 마이너스 19부터

마이너스 1까지. 0, 1, 2, 3, 4, 5, 6까지. 음수가 19개. 양수가 6개. 0이 하나 있으니까 정답 26 되겠습니다. 뭐 양수, 음수, 0 따로 구분해서 세면 금방 세죠? 18번이었습니다. 19번으로 갑니다. 함수 fx는 몇 참수예요? 3참수예요. 근데 극대값 극소값을 라지 앰스모렘이라고 했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 극대값과 같고 최소값이 극소값과 같도록 하는 그런 AB들 생각할 수 있니? 이런 거야. 스텝 1. 우선 극대 극소 언제 생기는지 찾으러 가야 되겠죠. F'X는. 선생님, 3X의 제곱 플러스 12KX 플러스 9K제곱이니까 얘는 3을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K제곱이 되어서 인수분해 시작. X 플러스 K, X 플러스 3K가 됩니다. 물론 얘를 땅 보더라도 너무 쉽지. 상수항도 없어요. fx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X를 묶어내면 X의 제곱 플러스 6KX 플러스 9K제곱이니 느낌 와? X 곱하기 누구야? X 플러스 3K의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 그려보세요. X축에 접합니다. 언제? 마이너스 3K에서 접해요. K가 양수거든요. 자, 0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마이너스 3K에서 극대값이. X는 마이너스 K에서 극소값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봐봐. 구간 안에 얘가 최대여야 돼. 구간 안에 얘가 최소여야 돼. 그럼 어때야 돼? 선생님,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최대값이 있지만 함수값이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있잖아요. 아, 그러네.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A랑 B 어디 있어야 돼? A랑 B가 여기 있어. 어때?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도 돼? 그래도 최대값 최소값 맞잖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 있는 이 점이 꼭 들어가야지만 최대값이 이렇게 되니까 아 극대값보다는 왼쪽에 A가 있고 극소값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있어도 돼 구간이.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 정도는 알잖아요. 비율관계를 아니까. 이거 어디야? 마이너스 4K야. 그러면 B와 A가 최대한 멀어지려고 하면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은 언제야? 라고 했을 때 얘가 B. A죠. A부터. 여기가 B. A부터 B까지 최소값, 최대값. 와우!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최소값이 극소보다 더 작아져 버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극대값보다 더 커져 버려. 그러네. 그러면 B가 A보다는 당연히 커야 할 거고요.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4K보다는 크거나 같아. 최대값! 짜자잔! 마이너스 4K. 길이죠, 길이. 길이니까 4K가 12가 되어야 하고요. K는 3입니다.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것까지 하면 스텝 2에서 바로 끝나는데, 우리가 개념을 쓴 거예요. 뭘한 거야? 비율관계를 쓴 거야.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극대값 찾아야지. F-3K랑 Fx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야? 해서, 아, Fx가 0일 때 얘를 찾아주시고, 마찬가지로 F-K랑 Fx가 같아지는 순간 언제야? 라고 했을 때, X-4K 얘가 찾아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이야. 0 되는 순간 또 있지. 찾고. 극소값을 구해서 극소값이랑 같은 순간 또 있지. 얘를 찾아주셨어야 당연히 문제가 풀리는데 우린 비율관계를 아니까 바로 해결 끝. 19번이었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닫힌 구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에이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느낌은 오죠?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주어진 범위로 잘라서, 주어진 범위에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인데 얘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fx의 최소값을 구했는데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야. 그래프 그려서 범위 자르고 생각하는데 범위가 A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A가 변하면 구간이 변해요. 근데 구간의 길이가 3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fx는 그릴 수 있습니까? 너무 쉽잖아. 방금 했던 거니까. 스텝 1. fx는 그냥 인수분해도 돼요. 딱 개수들을 보면 이제는 느낌이 오죠. nx라는 인수와 x-3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오, 좋아요. 미분을 하면 그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해 보세요. 시작.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입니다. 자,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 시작. 3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되었습니다. 자, x축과 x는 0에서 만나고요. x는 3에서 접합니다. x는 0에서 뚫고 올라가 3에서 접하는 얘가 바로 y는 fx야. x는 1에서 극대값, x는 3에서 극소값 이런 거야. 근데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어요. 당연히 0보다 작은 범위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근데 구간 안에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 안에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얘가 0이 들어가면 안 돼. 또 누가 들어가면 안 돼? 3이 들어가면 안 돼. 이해 돼요? 만약에 여기 A가 있어요. 세칸 가서 여기 A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럼 이 구간 안에서 fx가 항상 양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3 때문에. 그러네. 그럼 A부터 A 플러스 3까지 얘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스톱. 언제? A가 3보다 커져야 되겠죠. 이래야 되겠지. 뭐야, 간단하잖아. A가 3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 4네요. 조금 허무하지 않나요?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fx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a의 값에 따라 구간이 변해요. 근데 구간의 길이가 3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어디 있어야 돼? 0이 들어가면 안 돼. 더 옮겨. 3이 들어가도 안 돼.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3보다는 오른쪽에 가야 하니까 a는 3보다는 커야 돼. 너무 쉽지. 자, 21번으로 넘어갑시다. 방정식이 한 개의 음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인근, 한 개의 음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인근,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실근의 부호와 개수가 주어진 거야. 실근의 부호와 개수까지 주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점이 y축의 왼쪽이 생긴지 오른쪽이 생긴지 이런 거야. 스텝 1. 세팅을 해봅시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야. 직선 y는 k가 있어요. 얘가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몇개 생기는 거야? 세개 생기는 거야. 이건 맞잖아. 근데 y축을 경계로 음수인근이래. 이건 방정식의
실근이 음수라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에 x좌표가 음수라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에 x좌표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양수 인근은 뭐야? 그러면 교점이 x좌표가 양수라는 거지. 아, 왼쪽에서 교점이 한 개가 생기고 오른쪽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군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스텝 1입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요. 스텝 2. 그리로 가자. FF'X는 뭐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고요. 3을 묶어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3배의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되었습니다. 극대, 극소, 얘가 바로 y는 fx야. 조금만 더 다이나믹하게. y는 fx야.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그리고 x는 플러스 4에서 극소값을, 제가 일부러 굴곡을 좀 과하게 그렸어요. 근데 마이너스 2랑 4를 생각하면 y축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선생님,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할까요? 굳이 이렇게 계산을 먼저 기계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상황에서 y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오른쪽을 두 칸. 여기에서는 왼쪽을 네 칸. 그러니까 가운데보다 조금 왼쪽에. 여기에 y축을 그려줄까요? 이 정도 느낌으로. 됐죠? 그럼 조건을 만족하게 그려봐. 왼쪽에서 교점이 한개 나와야 되고요. 오른쪽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짜자잔, 짜자잔, 짜잔. 오케이. 왼쪽에서 교점이 한 개, 오른쪽에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함수값은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최소 마지막 장치로 얘들을 부등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지나야 됩니다. 맞지? 근데 극대값이 필요한 게 아니야. 왜? 얘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되거든. 누구보다 y축과의 교점. 아, 이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네.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y축과의 교점이랑 극소가 되는 이 사이를 지나야 되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F0과 F4 사이에 누가 K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거죠. 함수값을 가지고 부등식으로부터 얘들을 그래프를 딱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텝 3. 계산만 하면 끝나겠죠, 이제. F0은 간단하잖아요. F0은 이게 0이야. 0,0. 여기 x축, y축. 저기 원점이었네. 그러면 F4는 넣으면 얘가 4 곱하기 16 빼기 12 빼기 24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80입니다. 4, 마이너스 80. 0,0이 되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8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8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는 몇개 있습니까? 0 빼기 마이너스 80. 빼기 1. 그러니까 답이 79죠. 이거 세어봐도 되게 쉽잖아.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78, 땡땡땡땡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79개인 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21번이었습니다. 실근의 부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실근의 개수만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판단해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랑 같아. 이런 거예요. 얘는 부호랑 개수까지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y축을 경계로 왼쪽에서 몇 번, 오른쪽에서 몇 번만 나는지 y축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 각각의 교점의 개수가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조건을 만족하게 짠 찾고 나서 함수값들 가지고 부등식 범위를 제한해주면 됩니다. 자, 21번이었고요. 이렇게 우리 대단원 종합 문제 레벨 3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서수형 문제 아니죠. 두개 나왔는데요. 앞에까지는 그냥 문제였고 뒤에는 서수형이 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두 문제 22, 23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끝인데 여러분들 서술형 쓰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좀 긴데요? 점의 운동치고 이 정도 문제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인 두점 PQ가 있어요. 위치 함수입니다. 00 넣었더니 원점인 건 맞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다. 원점에서 출발. 근데 두점 PQ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 후 이제부터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그때 운동 방향이 같지 않다 이런 거야. 같지 않다. 뭐 반대 방향. 아니 뭐 잠깐 멈추는 이런 순간도 있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리고 3부터 4까지, 4보다 클 때, 이제는 운동 방향이 같다. 선생님, 운동 방향이 같지 않다, 운동 방향이 같다. 이 상황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클 때까지. 그러니까 이 수직선이 쫙 있으면 이건 T축이에요. 0에서부터 1, 2, 3, 4쭉 이렇게 있으면 운동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을 때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점 P의 속도, 점 Q의 속도, 속도의 곱이 중요한 거잖아.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혹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얘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가 부호가 같습니다. 곱이 양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가 곱이 음수 이런 거야. 오케이, 됐죠? 그럼 봐봐. 얘는 운동 방향의 단수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3까지, 얘들은 점 P의 속도, 점 Q의 속도, 얘들의 곱이 음수, 뭐 0인 순간도 있을 수 있죠. 뭐 접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3부터 4까지, 그리고 4보다 클때 얘는 운동 방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속도, 점 Q의 속도, 얘가 곱이 양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텝 1이죠. 됐나요?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각각의 속도들을 구하러 갑니다. 스텝 2. 자, 점 P의 위치 함수가 있어요. 점 P. 의 위치 함수 xpt라고 쓸까요?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24t입니다. 얘를 인수분해 하면 다시 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 점 p의 속도예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가 됐어요. 세 배를 묶어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되고요. 3배의 t-2, t-4 됐습니다. 우선 점 P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제 점 Q로 갑시다. 점 Q. 위치 함수. 점 Q의 위치는 말이야. t의 4제곱 플러스 at의 3제곱 플러스 bt의 제곱 플러스 ct야. 근데 얘를 한번 미분하면 점 Q의 속도 함수가 나오죠. 4t의 세제곱 플러스 3at의 제곱 플러스 2bt 플러스 c야. 그러니까 점 Q의 속도는 3차 함수야. 근데 다 몰라요. 3차항만 알지 2차항, 1차항 상수항 얘를 몰라. 이제 우리가 차제로 가야 되는 거야. t축입니다. T축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VP 곱하기 VQ 얘 뭘 알아요? VP 곱하기 VQ 뭐야 부호가? 그냥 영대고 쓸게요. 영대고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눈 거야. 됐나요? 근데 이제 점피의 속도 납니다. 점피의 속도 부호 올라라. 왜?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Y축 T축 T축이랑 2에서 만나고요. 4에서 만나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VPT 0부터 2까지 부호가 뭐야? 플러스죠. 2부터 4까지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입니다. 4보다 클 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점 Q의 속도 갑니다. 곱해서 음수 다른 부호 곱해서 음수 다른 부호 곱해서 양수 같은 부호 곱해서 양수 같은 부호 오케이! 찾았어. 이제 스텝 3입니다. 점 Q는 말이야 속도 함수의 그래프 0과 2 사이 이때 얘가 마이너스야. 2부터 3까지 플러스야. 3부터 4까지 다시 마이너스야. 4부터 계속 플러스 얘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되니? 3차 함수잖아.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 오케이. 얘가 점 Q의 속도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인? 4인. VQT는 불러보세요. 4배의 T-2, T-3, T-4. 빙고. 예스. 전개하면 VQT를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한테 부하라고 한 건 결국에 가속도 구하라는 거잖아요. AQT입니다. 근데 O를 구하라는 거죠. 봐봐. 전개하면 속도 함수 구할 수 있어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정한 순간에 미분 계수만 구하면 되잖아요.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우리 이거 해봐서 알지. 가리고 대입, 가리고 대입, 가리고 대입. 곱의 미분법 갑시다. 4배에 가리고 5 넣었어요. 2 곱하기 1 가리고 1을 넣었습니다. 5를 넣었어요. 3 곱하기 1 가리고 5를 넣었어요. 3 곱하기 2 이렇게 4 곱하기 11 정답 44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 두 점 PQ가 있어요. 근데 점 P, 점 Q의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럼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합니다. 속도의 부호가 만약에 같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얘가 운동 방향 같은 순간도 있고 운동 방향 같지 않은 순간도 있어요. 운동 방향 같지 않아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뭐 잠깐 멈추는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속도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 뭐 0보다 작은 순간들을 결국엔 찾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의 방향이 얘는 속도의 부호가 서로 같은 순간들 그래서 곱이 양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들 곱했을 때의 부호를 알아. 그리고 점피의 속도의 부호를 알아. 점피의 속도의 부호를 알아. 곱했을 때의 부호를 알아. 그러면 점큐의 속도의 부호를 알아. 그럼 부호가 체인지 바뀌는 순간들 보면서 아 인수들을 땅땅땅 찾아주는 순간 게임 끝. 가속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는 23번입니다 점 1,0에서 3차 함수 예근 세 접선의 기울기 스텝 1
우선 상황을 그려봐. 저는 항상 그리고 시작해요. 이게 문제를 풀때 그리지 않고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간단한 문제들은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지 않고도 풀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상황이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려야 보여. 그려야 혹시 내가 나중에 뭐 대소나 부호를 실수하더라도 그림 속에서 얘가 틀린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 찾아낼 수도 있어요.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려야 나중에는 종이 위에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했어요. fx가 x의 제곱 더하기 3x 제곱이고요. 이런 함수는 너무 쉽지. x제곱에 x 더하기 3. 3창이랑 2창밖에 없으니까. 한번 미분했을 때 도함수로부터 그 값을 언제 생기는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분하지 않아도 비율 관계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x축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만나고요. x가 0일 때 접합니다. 자, 마이너스 3일 때 뚫고 올라가 0에서 접해요. 얘가 바로 y는 fx야. 그 값은 마이너스 2에서 생기지요. 근데 점이 어디 있어요? 1,0에 있어요. 1. 여기에서 이 접선을 긋겠다는 거야. 3가 되는 거 느껴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제일 작은 애가 M1이래. 기울기 음수이네. 얘가 M1이네. 기울기가, 뭐야. M2 얘는 그냥 0이네. X축. 그 다음에 M3. 얘가 양수죠. 뭐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 상황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구할 수 있죠? 스텝 2. y는 f't에 x-t 더하기 ft. 접선의 방정식. 얘가 누구를? 점 1,0을 지난다. 1,0을 지난다. y는 f't. 3t의 제곱 플러스 6t, x-t, 더하기 ft, t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입니다. 한번더 정리. y는 3t 제곱 플러스 6t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됐어요. 얘가 점 1,0을 지나는 거야. 스텝. 3로 갑니다. 자, x에는 1을 넣고 y에는 0을 넣으니까 0은 3t제곱 플러스 6t 빼기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t에 대한 몇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에요. 여기에서 실근 t를 구해요. 실근 t를 구하면 뭘 의미하니까? 접점의 x좌표를 의미하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기울기잖아. 누구? F'T요. 누구? 3T제곱 플러스 6T요. 그럼 T의 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그때 기울기들이 나오겠지. 제일 작은 애가 M1,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M3. 빙고. T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좌변을 넘겨서 정리해보세요. 2T의 세제곱. 뭐야? 2창이 땅땅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6t는 0이네. 2t를 묶어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지막 인수분해 깔끔하게 t 플러스 루트 3, t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아, t가 0일 때, t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t가 플러스 루트 3일 때 이렇게 3가 나오는 거지. 그럼 그때 기울기들을 구하면 돼요. 0 넣어봐. F'0은 0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 F' 마이너스 루트 3은 9 빼기 6 루트 3입니다. F 루트 3. F' 루트 3은 9 플러스 6 루트 3입니다. 보이죠? M1. M2. M3. 따라서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는 6, 6, 3 없어지고 정답 18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차항과 2차항밖에 없는 이런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fx를 인수분해하면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고요. 도함수를 인수분해하면 극값이 언제 생기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보여요. 0이네. 이건 뻔하고요. 그리고 음수이네, 양수이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결국에 m1과 m3 얘들을 구할 수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접선이 1,0을 지나요.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때 구한 t는 뭐야? 접점 x좌표를 의미하고요. 그럼 대입했을 때 기울기 f't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가 0일 때, t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t가 플러스 루트 3일 때 나오는 m1, m2, m3들의 합18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었던 미분 단원의 개념 정리와 그리고 대단원 조합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올림포스에서 앞에서부터 쭉 풀어오면 우선 여기까지가 2단원의 끝인데요. 제일 뒤에 보면 우리 수행평가 대비 서술형 문항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항 먼저 풀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혼자 움직이고 있는데 꾸준히 오른쪽 어깨만 뚝 소리가 납니다. 큰일 난 것 같아요. 제 오늘 하필 제 그 동네 발레핏이라는 말하고 보니 웃기네. 어쨌든 간에 발레라는 말과 내가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거 신규로 이제 모집한다고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금요일 저녁, 제가 금요일 저녁은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것을 내가 등록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여러분 그 가지 못하는 길에 대한 로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난 되게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생각하면 완전 평범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 제가 가지 못한 길을 한 번씩 두드려 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었나 봐. 배우려고 했던 운동? 뭐 중에 하나가 탭댄스를 제가 등록을 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물론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 여러분도 알 것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 안 움직이던데 발이 아무튼 그 탭댄스를 한번 포기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한 번씩 그 문을 두드려 봤던 유형 중에 하나가 그 발레의 유형이었어. 발레라는 것이요 굉장히 저에게는 맞지 않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로망 혹시 지금쯤은 조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로망을 사람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레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단 대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이렇게 펼쳐야 돼. 저는 다리가 90도 이상 잘 안 벌어지거든요. 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당황을 하셔. 회원님 여기 더 안 되시나요? 이렇게 되게 착하게 물어보시고 아, 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좀 미안하잖아요, 약간. 아무튼 그 발레

발레와 관련. 근데 발레가 핏이라는 게 붙으면서 조금은 그 필라테스형, 요가형. 제가 요가는 근데 아, 또 웃긴 얘기는 제가 요가는 10년을 했어요. 잘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10년을 배웠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가지 못한 길에 대한 그 로망. 근데 요가는 10년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으나, 발레는 선생님께 미안해가지고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는, 네, 그런 큰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발레핏이라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칭에 대한 로망. 알아? 그냥 약간 그런 로망. 이렇게, 자세가 발라지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어요. 이번 생에는 안될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아, 이거 맨날 어깨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안 나고, 여기만 나. 시작하기 전에 그 약수터 체조를 맨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툭! 맨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잘하는 게 있고, 저의 재능은 이쪽과 물속에 있는 것에 약간 몰아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유연해집니다. 물속에서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속에서라도 그러니까. 자, 제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것은 제가 남겨뒀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까봐. 근데 사실은 문제 풀때 사용된 그게 전부거든요. 뭐냐면, 변수라는 것을 변환시킬 거예요. AX 더하기 B.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이 다 A 배하고 B를 더하게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느냐인 건데요. 여러분, 일단은 표준 편차는 분산만 구하면 끝이에요. 여기다가 어떻게? 루트를 씌울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곱에 루트 씌우면 어떻게 절대값으로 나오잖아요. 요게 답니다. 그리고 루트 vx가 곧 뭐예요? 표준 편차 x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죠? 3번은 내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1,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x1, x2. 예? xn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 기다려 봐. xn. 요렇게 있고요. 그에 해당하는 p1, p2, 쪼로록 pn까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해가지고 평균이라는 거 계산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변수를 a 배하고 b를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x1 더하기 b. ax1 더하기, ax2 더하기 b, 요런 식으로 바꿔서 곱해 곱해 싹다 더해를 해서 평균을 계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x 더하기 b의 평균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다 더해 무엇을?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을 변수들은 전부 a 배하고 b 더한 꼴이고 확률은 그대로야 이것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처럼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배한 다음에 시그마를 주시면 a,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고요. b는 바깥으로 내보낼게요. 어차피 i는 1부터 n까지의 pi들이니까. 그럼 요거 뭐예요? p1, p2, p3, p4, p5, p6 쭈루룩 해서 pn까지 더하니까 이것은 1입니다. 얘는 뭐예요? xi, pi들의 합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평균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평균에다가 a를 더한다, a를 곱한 다음에 b 더한 것과 같다가 전부예요. 자, 증명을 해냈을 땐 이런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모든 변수가 a 배하고 b를 더했어. 나랑 내 친구랑 수학으로 하고 싶잖아. 영어를 봤는데, 영어 점수가 내가 40점, 내 친구가 30점을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집에 가면 혼날 것 같다. 우리 점수를 두배 해볼까? 그래서 내가 80점, 내 친구 60점이라고 했어. 내 친구가 약간 60점도 싫대. 그럼 20점씩 더 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저는 100점이 되고, 그죠? 내 친구도 80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배하고 20씩 더했습니다. 이 둘의 평균 또한 당연히 두 배하고 20 더해지겠죠? 그죠? A 배하고 B를 더했으니 평균도 원래 평균으로부터 A 배하고 B 더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굳이 굳이 식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분산이 중요하거든요. 분산 한번 가볼게요. A 배하고 B 더한 것에 대한 분산을 찾고 싶어요. 분산은 제가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모든 변수들이 xi, b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원래 변수들이 전부 다 여기 있잖아.
AX1 더하기 B 이런 식이 됐어. 그 변수들로부터 평균을 빼. 근데 평균 여기 있잖아. 그치? 평균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오, 나의 오늘 황토색 바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구만. 짠. 그죠? 오늘 아주 편안한 바지를 입고 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자꾸 위로 올라갈 거라 서로. 노랑이랑은 매칭이 충분히 잘 되잖아. 그치? 자, 어쨌든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평균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M으로 쓰겠습니다. 무엇이 됩니까? AM 더하기 B 이렇게 쓸게요. EX로 쓸 때도 있고 M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편하게 쓰는 방법대로 쓰는 거예요. 모두가 EX, VX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나 혼자 M으로 쓰면 좀 어색한데 여기는 다 상수로 쓰고 있으니까 내가 구한 평균을 그냥 M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게 뭐야? 편차. 제곱해. 평균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의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됩니다. 맞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식 정리해봐라. B는 지워지고요. A, 어차피 제곱한 거. XI에서 M 뺀 것에 제곱한 것에 PI가 곱해집니다. 잘 읽어봐, 요 부분. 시그마 어차피 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은 앞으로 뺄게.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 한 것에 제곱한 것에 PI예요. XI에다가 M 빼면 뭐야? 편차. 제곱해. 확률 곱해 싹다 너의 평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VX 그 자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A제곱 VX가 되어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봐봐.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분산이. 그치? 자, 그렇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인데, 여기가 땅이라고 합시다. 나랑 내 친구 점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A 배를 하고 B를 더해. 자, 봐봐요. 땅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20점, 20점 올려봐야 흩어진 정도는 어때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에서는 더하는 B 값은 영향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대신에 예를 들어 두 배를 했다고 쳐봐요. 땅이 여기 있습니다. 내 점수, 친구 점수예요. 나는 두배 하면 여기지만 내 친구 점수는 저 위로 올라가겠죠. 그쵸? 즉, X에다가 곱해진 수는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얼만큼? 제곱배만큼. 왜? 그건 증명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A의 제곱배만큼 분산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A제곱 VX. 따란. 거기에 이제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 이런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명 과정을 다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떠했다고 굉장히 큐트큐트하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답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에 쓰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문제에서 봐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제가 그거 마지막 마무리 때 어떻게 했냐면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3분의 5고요.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9분의 5란 말이야. 답이 안 깔끔하죠. 근데 어떻게 했죠? 그 자체를 6배 하는 순간 분모에 해당, 그러니까 분수꼴이 사라져. 자연수로 바꿔, 정수로 바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 곱하니까 2 남죠? 11로 바뀌었어.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도 어때요? 빼는 수. 어차피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1만큼 더하는 것은 흩어진 정도엔 영향이 없었어요. 대신에 곱한 것의 제곱만큼 영향이 있다 보니까 9VX구나 하셔서 여기다 곱해서 얘가 뭐가 되었어? 5가 되었어. 이렇게 답을 깔끔하게 쓰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개념의 내용은 되게 이만한데 실제 문제를 쓰는 건답 예쁘게 쓰기 위한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 그죠? 근데 그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평균이 무엇이고 분산이 무엇이고 표준편차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유형 때도 힘 닿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싫어하지 마. 반복하면 할수록 좀 친해지게 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 넘어가서 이항분포라는 내용이 등장을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마지막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나고 바로 이제 연속으로 넘어갈 건데 자 개념 읽고 밑줄 읽고 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파트가 끝날 때까지는요 개념적인 내용을 한 30%만 알아도 괜찮은 것 같다. 30%만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죠? 자 이항분포라는 건 무엇이냐 보세요. 이건 좀 개념 어려워해요. 근데 얘도 문제는 되게 쉬워. 개념적으로 좀 어렵거든.
이항 분포를 따른다,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을 이산확률 변수의 분포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변수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분산이 얼마라는 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분포라는 말은 우리 평상시에도 쓰는 말이잖아. 어떤 식으로 흩어져 있고, 평균이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할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야기 하거든요. 자,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건 뭐냐면, 한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N회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이것 또한 우리 문제, 그 교재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18번 던져. 3의 배수가 나온 횟수.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여러분들 그 예시 보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같아지거든요. 자, 이 18번이 뭐냐면 시행 횟수입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고정된 확률로 얼만큼이에요? 3 또는 6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을 갖죠? 자, 시행 횟수라는 표현과 고정된 확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던 것은 여러분 앞에서도 있었어요. 뭐였지? 네, 독립시행의 확률이요. 봐봐. N회의 독립시행을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또한 어차피 개수, 횟수니까요. X로 가능한 건뭐 있어? 이상확률 변수니까.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번 나오거나, 두번 나오거나, 세번 나오거나, 18번까지 됩니다. 어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어라, 왜냐하면 이상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계산하려고 하면 x랑 확률 계산해가지고 쓰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0일 때, 1일 때, 뭐 이렇게 r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18번일 때. 그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해 싹다 더해를 해서 내가 평균을 구할 거야. 왜냐하면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평균분산, 표준편차 같은 것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해봐. 한번 나올 확률은? 18번 중에 한 번을 고르시고, 3분의 1이 한 번이고, 3분의 2가 17번이야. 일단 분모가 3의 18제곱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그쵸? 자, R번으로 나타내 보면 이거 어떻게 돼? 18번 중에 R번을 고르시고, 3분의 1이 R번 나올 거고, 안 나올 확률인 3분의 2가 18 빼기 R만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곱해 싹다 더해를 해야 돼. 오. 오, 그죠?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엔 딱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확률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그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나, 일단 시행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때 일단 봐봐요. 그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떤 식이 되는 거야? n번 중에 x번 골라. 내가 원하는 사건이 x번 나왔어. 그치? 안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요게 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제가 나타낸 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 기호는 너무너무 중요해. b 이항 할때그 바이시클 이런 거 있잖아. 두개할때 B, 그 B예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나타낼 때는 B라는 기호를 쓰시고 시행 횟수, 콤마 뭐예요? 고정된 확률을 씁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쓰면 돼?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시행 횟수가 18번이고 확률이 3분의 1인. 이렇게 쓰는 순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봐. 내가 동전을 100번 던질 거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일 것 같아요? 50번. 자, 왜 그렇게 계산했느냐? 여러분들은 이 둘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면 보세요. 평균을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뭐랑 뭐를 곱해? 시행 횟수랑 고정된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오! 요건 있잖아. 납득이 가는 버전이야. 증명 안할 거거든요. 저 증명 안할 건데, 증명을 안 하더라도 요거는 납득은 가잖아. 그죠? 자, 근데 분산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싫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로 각각의 칸다 구한 다음에

곱해 싹다 더해 해갖고 평균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평균 가지고 제곱의 평균 계산하셔가지고 분산 계산하세요.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유추해서 이러한 식을 얻어낸 겁니다. 자, 분산은요. 시행 횟수와 고정된 확률에다가 1-p를 곱해주시면 끝나요. 분산이 구해져.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왜 확인하느냐고 평균과 분산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에 따라서 표준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가봐봐요.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np 둘이 곱하면 돼요. 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np 1-p. 저는 q로 잘안 쓰고 1-p로 쓰는데 q로도 써놓도록 하세요. q로 쓰든 1-p로 쓰든 자유자재로 쉽게 되시는 게 좋아요. 이거야. 실제로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끼리의 약속으로 저는 X라는 그 변수의 이름을 항상 쓰거든요. 그것이 따른다라고 하겠습니다. 물결을 쓰시면 따른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포를 따른다 할때 물결로 쓰게 되면 그거는 어떤 X가, 그 변수가 어떤 분포, 이항분포 여기서는 따른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 이름표를 붙이는 거야. 누가 따른다라는 거지. 되게 중요해. 지금도 보시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6번 던져요. 5의 약수,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5, 고정된 확률이야. 1 또는 5니까 어때? 6개 중에 2개, 3분의 1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고정된 확률 3분의 1이네.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어때요? 따릅니다. 어떤 것을? 이항분포를. 36번 시행을 하고요. 고정된 확률 3분의 1이에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게 되면 좋은 점은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엄청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누굴 물어봤죠? 제곱의 평균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분산의 식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분산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뭐뭐 구하기가 쉽다고? 분산과 표준, 저기 평균을 계산하기가 쉽다 그랬잖아. 구해볼까요? 평균 얼마요? 얘네 둘을 곱해 12. 분산 얼마요? 얘네 둘을 곱한 평균에다가 한번 더. 1-p. q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8. 그럼 저는 그곳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식 변형 안 하고. 식 변형해갖고 풀려고 하면 힘들어. 그냥 이 상태로 집어넣어. 얘가 8이고, 얘가 12에 제곱한 144니까 그 둘을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요런 식으로 계산해야지. 이건 있잖아, 막. EX 제곱은 VX 더하기 EX 전체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여러분 계산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자, 얘네들 더해서 정답은 152. 이렇게 가시면 되죠. 분산식은 재평평제 모양 그대로 두시고 그 중간에 필요한 것들 구할 때는 알아서 그것만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오케이?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좋지. 사실 이항분포라는 게 되게 문제가 쉽게 나오는 파트랍니다, 여러분. 의외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인생 처음 보고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이걸 배우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일상을 하루 동안 살아가도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런 말을 일상에서 하게 되진 않잖아, 솔직한 말로. 그러다 보니까 낯선 거예요. 어색하고. 어떤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 자체도 되게 어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왜 배울까? 이걸 안 배우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0부터 18까지 하면 19칸에 해당하는 각각의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을 계산하신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걸 따르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와의 싸움은 여기까지. 무엇이냐? 아, 이제 흰분필을 좀 바꾸려고. 왠지 아껴 쓰고 싶어. 맨날 맨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 가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일 쉽게 나오는 버전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요렇게 쓰여 있어. 이제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바꾸고 싶어야 돼요. 변수가 변환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바꾸세요. X를 2배 했다는 건 분산은 어떻게? 제곱배만.

N이 36이라는 걸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잖아. 되게 소심한데, 되게 자잘한데, 요런 걸덜 구할 수도 있더라. 근데 그러면 약간 우쭐한 마음이 들거든요. 너네 N 구했지? 난안 구했다. 이렇게 이러면서 여러분들 좀 재밌어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 분산을 계산할 때는 NP1-P가 되다 보니까 그 중간 NP에서 여러분들, 누구? EX가 중간 과정에서 구해집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더라고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지만 재밌잖아. 그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용이 바뀌잖아. 아, 자, 연속 확률 변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도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할머니의 인생 조언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이게 안경도 그려주고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 생각하느라 밤새 새지 마라. 잠을 잘 자라. 약간 이런 느낌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지 않아요? 일단 자라. 어른들의 말씀이잖아. 일단 자라. 딴 사람 생각하느라고 밤새 새지 마라. 아, 이렇게 할 걸. 아, 저렇게 할 걸.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네, 저도 막. 아, 내가 뭔가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좀 나쁘게 말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했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말할 걸. 이랬을 때, 막 이렇게 말할 걸.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일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그 사람이 잘된 것을 너무너무 축하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연애 감정을 제외하고, 여러분. 부질없어. 부질없어. 좀, 부질없어. 알았지? 어른의 이야기잖아요. 저도 이제 그 어른들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좀 알게 된다니까. 아무튼 간에. 연애의 감정 이런 거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보통 생각한다는 건, 부들부들의 마음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러워서 부들부들이 됐건, 내가 분해서 부들부들이 됐건. 근데 이미 지나왔고, 또는 그 사람은 잘 이뤄내서 내가 부러워. 그걸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나한테 큰 이득이 되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의 스위치를 잘끌수 있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좀 편안해지고요. 좀더 해피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됐건,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부러움이 됐건, 나한테 어떤 공격을 해서 속상함이 됐건, 그 어떤 부정적인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밤잠을 설치는 일은 진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끄는 연습. 그잘안될 건데, 그게 되잖아요? 그럼 되게 건강해져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건강 비결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스위치가 있어. 이제 그만하자. 이러면 저는 딱 그게 꺼지더라고요. 단순한 거지.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함 덕분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온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했던 거야. 운동 부족에 저는 지금까지 건강했던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 그만하자. 자야지. 이러면 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는데, 보통 저는 잘때딴 생각 안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 나의 스케줄에 대해 생각해. 월요일에 무엇을 하고, 화요일에 무엇을 하고, 아, 쉬어. 이러다가 자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냥 재미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잠드는 것 같아. 이런 거 생각해요. 막이 사람의 변수가 무엇인가.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때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졸리잖아, 우리가. 그게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다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덮는 거지. 다른 사람의 생각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만한 생각으로 덮어서 빨리 주무세요. 알았죠? 잠이 최고야, 여러분. 잘 잘수록 좋은 거라고. 어른들의 말의 끝은 다 이거잖아요. 잘 자라고. 그쵸?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즐겁게.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넘어가서 연속 확률 변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이랑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확률 변수 중에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거야.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가 개수, 횟수 이런 형태였다면 확률 변수를 약속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했었어요. 어떠한 시행의 결과를 모았을 때그 모은 것이 어떤 아 이렇게 쓰면 여러분 안 되지. 실수.

실수 전체를 기준으로 어떤 값에다가 대응이 되는 그 관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 실수 전체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 연속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키, 몸무게 이런 거 정확히 키가 뭐 168이다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연속돼. 얘도 168, 쟤도 168이라고 했을 때 같지 않잖아요. 168.3. 정확히 168.3일까? 168.379356 38, 뭐,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그쵸? 어떠한 수, 우리가 정확히 어떤 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응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속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키가 뭐 예를 들어 167에서 168 사이에 있을 확률.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게이 범위에 대한 거예요. 읽어봐봐. 연속 확률 변수는요,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입니다. 모든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뜨는 말이 중요해. 이산 확률 변수는요, 그 각각의 확률 변수가 대응이 되는 확률 값이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대응되는 그 관계를 나타나는, 내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확률 질량 함수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면 표로 바꾸어서 나타냈거든요. 각각의 변수랑 대응되는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내 키가 정확히 168일 확률, 이런 건 0이에요. 없어. 범위에 대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누가 되게 중요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없고요. 이 친구는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와 함께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fx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어떠한 x 확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되게 되게 중요한 걸 먼저 한글로 적어 놓자면, 함수 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이걸 딱 적어 놔. 함수 값은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 함수 값들 각각은 확률이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야,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돼. 자, 일단은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된 모든 실수값을 연속 확률 변수로 갖는 X입니다. 그랬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를 할 거예요. 자,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입니다. 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FX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X축과 만나거나 X축 위에 존재하면 됩니다. 함수값이 확률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건요 함수값은 막 4, 7 이런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 확률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면 대체 무엇이 확률입니까? 자, 넓이가 확률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넓이가 확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보세요. 자, 알파, 베타, f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전체 부분의 넓이죠. 이 넓이가 뭐냐면 전체 넓이죠. 뭐라고? 전체 넓이. 넓이가 뭐라고? 확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요. 자, 한번 더 가봐요.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부터 B까지 FX와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랑 같아요. 즉, 확률을 물어보면 그 구간에서의 X는 A, X는 B, FX, 그리고 X축이 이루는 넓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값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스몰 x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키가 168일 확률. 168부터 168까지의 넓이라는 게 있어? 넓이 없어. 그래서 0이에요. 함수 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0: F168은 뭐예요?
1: 그냥 함수값이야.
0: 알겠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되게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재밌는 게 있어. 이거는 사실 어떤 교재 찾아봐도 잘안 나오는데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까요? 얘 대신에 제가 크다로 썼어. 사실 우리는 여기에 등호가 있고 없고가 원래 상당히 민감한 소재잖아요. 근데 A 등호가 있건 말건 넓이의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은 표현입니다. 등호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 참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인데 요 끝의 실선이 들어 있건 말건 넓이의 영향은 없잖아. 그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낯설고 어색할 거거든요. 낯설고 어색해도 자꾸 친해지셔야 돼. 자, 그래서 함수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넓이가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했고요. 저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뭐 할까요, 우리는? 그려야지. 그리세요. 1단계.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립시다. 함수 그리기.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K 값을 모르는데요. 아무렇게나 그려요. 기울기 아무렇게나 그려. 아무렇게나. 자, 0 집어넣어서 3까지야. 0 집어넣었을 때가 6분의 1이고, 3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 근데 왜꼭 증가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감소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1. 감소하는 걸 밑으로, X축 밑으로 뚫고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전체 넓이가 1일 수 있을까요? 3 곱하기 6분의 1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인데?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겁니다. 요 정도는 확률 밀도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리고 여기 함수 값은 얼마예요? 3 집어넣었을 때 3K 플러스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로 그냥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가 되느냐 하면 6분의 1 더하기 3K 플러스 6분의 1에다가 3을 곱하고 2로 나누시면 전체 넓이인 1이 나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K 값을 바로 편안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치? 자, K 값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일로 뺄게요. 3K 플러스 6분의 2, 즉 3분의 1은 요게 2분의 3이니까 3분의 2가 되어주겠죠. 그럼 얘가 3분의 1이었겠네. 그럼 K는 얼마예요? 요것이 3분의 1이 되도록 하니까 K는 9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자, K가 9분의 1이라는 걸 구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뭘 구하래요? 1부터 3까지. 요 넓이 계산하래요. 그럼 뭐 계산만 하면 되지. 여기 윗변의 길이가 얼마겠어? K가 9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K 플러스 6분의 1에서 1 집어넣어서 함수값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9분의 1 플러스 아니면 K로 쓰셔도 상관없어. 네, 계산 좀 스트레스니까. 그냥 바로 K 플러스 6분의 1로 윗변의 길이를 쓰겠습니다. 아랫변의 길이는 요것이었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저는 K가 많으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K가 9분의 1이니까 일단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예요. 곱하기 윗변의 길이 K 더하기 6분의 1, 아랫변의 길이 3K 더하기 6분의 1입니다. 오호, 괜찮죠? 그것을 계산하는 거고, 요거 1이니까 필요 없어요. 4K니까 9분의 4 더하기 6분의 2가 되면 3분의 1이죠? 그럼 9분의 3, 정답은 얼마? 9분의 7.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 진짜 별거 없죠. 스텝 1은 확률 밀도 함수 그리기고요. 스텝 2는 시키는 대로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만 잘 이용하면 돼요.

전체 넓이 1. 이게 무조건 쓰여. 그 다음에는 부하라고 하는 것들, 주어진 조건들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함수값, 쓰로 높이를 찾아냈죠. 방금 전에 문제는. 또는 닮음, 이런 것으로 길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fx가 희한하고 무섭게 생겼으나 진짜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은 그리세요. 맘대로. 기울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맘대로 그리세요. 다만 양수기는 하겠지. 자, 1, 2, 3 정도는 이렇게 표시를 딱 해줄게. 1 집어넣으면 k니까 요렇게. 그냥 k라고 할게요. 선생님, k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막 그려요. 그 다음에 k 이렇게 쓱. 그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 얘들아. 그걸 내려놓으면 수학이 쉬워져요. 진짜로. 뭐 대단히 정확하게 그리려는 게 아니고 그림의 목적은 내가 이해하기 위함이야. 자신 있는 붓질. 그 포인트. 막 슉슉슉 그리세요, 여러분. 괜찮아, 그치?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첫 번째는 뭐야? 전체 넓이가 1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k네.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k네. 총 얼마야? 2분의 5k가 전체 넓이 1이 되니까 k는 얼마예요? 5분의 1. 그럼 잘못 그렸잖아요. 1보다 훨씬 밑에 있어야죠. 무슨 상관이야? 그죠? 이대로 가세요. 자,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계산하시오니까 여러분은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해도 되지만 저는 전체 넓이 1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빼고 싶어요. 1 곱하기 k만큼만 빼면 되니까 1 빼기 5분의 2 하면 되잖아요. 정답은 5분의 3. 요게 계산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괜찮죠? 괜찮잖아. 그치. 요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게 하려다 보니까 직선 형태가 많이 등장하라고요. 그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원래 보통 기출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직선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많았다면, 만약에 미적분 원과 연결을 해서 출제를 하게 된다면 어때요? 정적분과 넓이를 활용할 수 있겠죠. 확률이랑, 그러니까 우리 확통과 미적분 원이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 아,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도입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의미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고요. 알았어? 자, 기념 읽고 밑줄 긋기의 내용으로 슬쩍 오늘 진짜 개념 읽을 거야. 정규분 보러 왔습니다. 얘가 있잖아.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확한 멘트를 쓸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들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얘가 그냥 확률 밀도 함수계의 가장 페이머스한 존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별거 없어. 우리가 방금 전까지도 계속해서 확률 밀도 함수 배웠잖아요.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정규분포로 넘어오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배울 거거든. 얘를, 아, 너무 못 그렸는데. 그림은 기세니까요. 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에요.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이제 뒤에 그림으로 나올 거니까. 얘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유형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예요. 그게 다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활용이 될 건데,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실수 전체구나. 집합에서 정의된, 그죠? 연속 확률 변수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것의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 이렇대요.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지. 우리 못 그려, 여러분. 자, 얘를 내가 그렸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식으로 생각, 잘 그렸지. 노력하면 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처럼 생겼더래요. 자, 요러한 그림을 따를 때 일단 X는 뭐라고 하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X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다라고 되어 있잖아.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 중요해. 그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를 먼저 쓰세요. 근데 그냥 정규분포가 아니고 표현이 어때? 이런 게 나타나져 있어.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 식을 외우거나 기억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살펴보시면 M도 있고 시그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그마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야 돼요. 먼저, 그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어. 그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X는 무조건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고요. 그게 먼저 주어질 거고, 그때 정규분포 N, 노멀할 때의 그 N이에요. 요렇게 나타내게 된 겁니다. 제가 물결은 뭐라 그랬죠? 따른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요렇게 쓰겠다는 거야. 자, 그래프 모양이요. 이제 자꾸 친해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쓱쓱쓱 보는데 요렇게 보세요. 6번 내용을 봐봐. 봐봐. 이렇게 그렸잖아. 내가 잘 그렸지, 그지? 자,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어떤 모양을 결정하는가? 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한번 따져볼게요. 자, X가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형태가 되다 보니까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왜종 모양이야? 그냥 대대손손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이 왜종 모양이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약간 예스라고 하는데 그 대대손손 예스라고 해왔는데 종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 이런 종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기로 했대잖아. 응? 그런 거지, 그치? 내가 XYZ랑 비슷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다 Z로 부르잖아. 왜 Z냐? Z기로 했으니까 Z지.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 그래서 종 모양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았죠? 대칭인 종 모양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FX는 뭐예요, 여러분들? 확률 밀도 함수인 거예요, 여전히. 그지?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다. 제가 방금 한 말을 다시 끊어서 여러분들도 할 말로 따라해봐요. 알았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전체 넓이. 근데 범위가 없다 보니까 X축과 FX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한번더 생각해봐요. X는 M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얼마겠어? 요 절반은? 0.5겠지. 좌우대칭이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계속 따라가니까. 그리고 함수 값은 M을 대입했을 때가 최댓값입니다. 아, FM이 최대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그 FM 값은 꼭 뭐,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함수니까.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아니에요. 확률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M을 대입한 함수 값은 뭐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 얘네가 모양을 결정하거든요. 모양 체크를 하는 아이들인데, 자, 평균은 뭐예요? 대칭축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평균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대칭 축이, 위치가 바뀌겠죠.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 축의 위치가 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표준 편차가 중요해. 표준 편차는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주세요. 평균은 쉬웠어. 평균이 M1에서 M2로 바뀌면 대칭 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건 별거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표준 편차는요. 평균이 똑같더라도 하나는 평균 주변으로 몰릴 거고 하나는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제가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크게?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가 큽니다.

0: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변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변으로 모여 있으면서 어떻게 좀더 솟아오르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하는 역할은 얼마나 흩어졌는가, 솟아있는가를 말하고, 평균이 말하는 거는 대칭축의 위치를 말하게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개념 6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어차피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려면 개념 7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6에 대한 내용 하면서 7까지 넘어가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복습 진짜 중요합니다. 복습 철저히 잘 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29강은 연습문제 풀이 할 텐데요. 선생님이 일단 입 좀 풀고요. 아에이오오. 왜냐면 이번 시간 선생님이 8문제 풀이를 달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첫 단계에서 쉬운 문제 풀 때 오히려 선생님 설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요. 앞으로는 안 할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강의는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체 1.5배속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1배속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습문제 1번.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예제 네 문항은 다 상염색체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은 갑툭 튀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였고요.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은 유전병 가에 대한 어떤 특징과 어떤 가족이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병 가는 대림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고 기호를 지정해주고 있고요. A랑 A별이라는 기호를 쓰면 되고 우열관계는 분명한데 어떤 게 우성 유전자의 기호인지는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갑툭튀 있나요? 갑툭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부끼리 표현형이 다르면 갑툭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조건이 있을 겁니다. 요런 거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봤더니 1번은 대림 유전자 A별만 가지며 2와 3은 모두 대림유전자 A만 갖는다.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풀풀 나요. 우리가 X염색체 유전으로 문제를 내고 싶을 때 냄새를 풍기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냄새, 냄새가 나. 유형 1에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냄새만 맡고 바로 확정하면 안 된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로 확인하는 거냐면 한쪽은 A별만 갖고 한쪽은 A만 가질 때 그때 그 밑에서 태어난 남매의 표현형이 다르면 확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확인돼? 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죠.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대림유전자 갖는데 만약에 상염색체면 절대 그 밑에서 다른 표현형의 자녀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다른 표현형의 자녀가 나오려면 이게 X염색체에 존재해서 요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들은 엄마로부터는 X염색체의 A를 하나 전달받고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받아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2와 3은 모두 A만 갖는다도 만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2번으로부터 A를 하나 받는데 지금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아야 딸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별도 하나 받은 그런 상황이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냄새나는 조건을 풍겨줬을 때 확인은 남매를 통해서 하고 그때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유전병이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다. 그러면 아빠는 유전병 발현하는 유전자만 갖고 있어서 유전병인 거고 그래서 아빠를 보면 이 기호를 알 수 있죠. 유전병. 그 다음에 A가 정상 유전자. 그리고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유전병이 발현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이런 방식으로 1번 유형의 방식으로 냄새 풍기고 확인했을 때는 아빠랑 딸의 표현형이 우성일 수밖에 없고 엄마랑 아들의 표현형이 열성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랑 똑같이 AY의 유전자형일 거고 정상인 그런 남자. 그 다음에 6번은 4번으로부터 둘 중에 A별 유전병 유전자 받은 거죠. 나머지는 Y일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별은 우성 대림 유전자죠. 유전병 대림 유전자면서 우성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4번은 A와 A별을 모두 가지고 있죠. 이런 조건 밑에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딸은 무조건 2형 접합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는 2형 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이 유전병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5번과 같을 확률. 그러니까 4번, 5번 사이에서 한 명이 더 태어나는데 그게 5번이랑 유전자형이 같은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Y염색체 받아야 같아지겠죠. 그럼 둘 중에 Y염색체 줄 확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번으로부터는 A를 받아야 AY로 5번이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A 줄 확률 2분의 1.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AY가 한꺼번에 완성이 되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가계도가 역시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집안의 유전병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가계도라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기억은 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대림 유전자에는 우성 대림 유전자 라지열과 열성 대림 유전자 스몰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 간의 우열 관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1번과 2번은 각각 라지열과 스몰알 중 한 가지만 갖는다. 뭐예요? 냄새를 풍기는 추가 단서죠. 이런 추가 단서 없으면 절대 X염색체로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계도로 봤을 때 갑툭튀가 있나요? 여기서는 갑툭튀가 불가능.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가가 나와야 태어나야 갑툭튀든 뭐든 있을 텐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갑툭튀로는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단서를 준 거고 1번과 2번은 각각 라지알, 스몰알 중 각각 다른 한 가지씩만 갖는다. 냄새를 풍기는 전형적인 그런 그 문장이죠. 그랬을 때 뭘 보고 확인한다 그랬어요. 확인은 뭘로 한다? 그 밑에서 태어난 남매의 표현형이 서로 다른 걸로 확인, 종지부를 찍는다. 봤더니 다르잖아요. 그럼 확인이 된 거야. 뭐가 확인된 거야?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때 누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라고요?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딸은 무조건 라지알 스몰알의 2형 접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 정상이 표현형이 우성이구나. 정상이 우성이고 지금 이 유전병이 동그라미 기억으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기억이 열성이구나. 아빠랑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항상 우성이라고 했어요. 똑같죠. 여기서도 라지알 Y. 그 다음에 2번과 5번은 스몰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자면 두 개 한 쌍, 남자는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라지알을 하나 가져와서 정상 표현형인 남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열성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라지알과 스몰알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아닙니다. 일단 아닌 것 같은 냄새를 확실히 풍겼고 4번과 5번의 표현형이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염색체에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3번과 4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동그라미 기억을 나타낼 확률. 그러면 스몰알만 가질 확률이나 마찬가지. 근데 스몰알, 스몰알을 가지는 딸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지금. 그죠? 스몰알을 두 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스몰알이 발현되려면 스몰알 Y에 아들이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개 조합 중에 딱 한 조합이죠. 그죠?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을 나타낼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답은 디귿입니다. 자, 지금 보면 1번과 2번은 모두 X염색체로 문제를 출제하고 싶을 때 냄새를 풍기는 유형 1이었습니다. 부모가 있고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리운전자만 가지고 있을 때 남매의 표현형이 다른 걸 통해서 X 염색체인 걸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유형. 근데 지금 1번과 2번은 둘다 문장으로 그 냄새를 풍겼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풍기는 게 제일 쉬운 유형. 요거를 표나 그래프로 조금 숨겨놓는 것이 점점 어려운 유형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요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을 좀 해보세요. 다음은 영인의 가족의 유전 형질,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계도가 없죠. 표가 나왔어.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요 형질의 발현은 우성 대림 유전자 라지 T와 열성 대림 유전자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우열관계, 기호들끼리 우열관계 줬고요. 그 다음에 영인의 가족 구성원의 동그라미 기억 발현 여부는 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갑툭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툭튀 있나요?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가계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가계도로 구현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부모를 보세요. 부모의 표현형이 같아야 갑툭튀든 뭐든 있는 건데 부모의 표현형이 다릅니다, 지금. 갑툭튀가 없죠. 그러면 추가 단서를 줘야만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요런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영희와 오빠는 체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이 서로 같답니다. 자, 요거 뭘까요? 여기 냄새가 납니다. 유형 2죠. 영희는 성별이 여자고요. 오빠는 성별이 남자입니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등장했는데 그 둘의 특정 대림 유전자의 상대량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서로 몇 개로 같다고 했지, 항상? 언제나 한 개로 같아야만 한다. 0개나 2개로는 절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없고 한 개로 같게 세팅이 돼 있을 것이다. 자, 그때 냄새는 났는데 확인은 뭐 보고 한다고? 확인은 이두 등장인물의 표현형이 불일치하는 걸 보면 확인이 된다고. 불일치하죠. 둘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 있어요? X 염색체에 존재하지. X 염색체에 존재해야만 요게 해석이 될수 있다.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다면 스몰 T가 둘다 하나씩 있어. 근데 이게 상염색체 있어. 그럼 나머지 한 자리 반드시 채워줘야 되거든요. 스몰 T는 더 있으면 안 되니까 라지 T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유전자형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상염색체 있다면 스몰 T가 0개로 갔든 1개로 갔든 2개로 갔든 무조건 표현형이 같아져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로 상염색체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염색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유전자형 한번 올려봅시다. 오빠는 일단 스몰 T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X 염색체 있으니까 오빠는 그게 유전자형의 끝이죠. 스몰 T 하나, 그다음에 Y 염색체. 그다음에 0인 X 염색체 두개 가지니까 이 T라는 유전자를 두개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스몰 T는 하나라고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라지 T로 채워줘야 둘의 표현형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스몰 T를 각각 똑같은 양을 갖는다도 만족하고 표현형이 서로 다른 것도 만족이 되는 겁니다. 0인은 우성 표현형, 오빠는 열성 표현형. 그럼 우성 표현형이 지금 정상, 저게 기억이 발현 안 된다가 우성 표현형이고 기억이 발현되는 게 열성이다를 알수 있고 그럼 남동생은 지금 정상이잖아요? 그럼 라지 T를 하나 가질 텐데 남자는 그거 하나 갖고 끝. 라지 T, Y. 그 다음에 아버지는 오빠랑 똑같죠, 지금? 스몰 T, Y. 어머니는 0이랑 같습니다. 일단 어머니는 기억이 발현 안 됐으니까 우성 유전자 라지 T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빠가 태어났잖아요? 오빠는 엄마로부터 이 X염색체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스몰 T의 출처는 아빠가 절대 아니고 엄마입니다. 아빠로부터 Y염색체 받은 거니까. 그럼 이 스몰 T의 출처는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는 라지 T, 스몰 T.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오빠랑 남동생은 서로 다른 두 아들이잖아요. 이게 X염색체 유전일 때 서로 다른 이두 아들을 딱 봤을 때 지금 서로 유전자형이 다르죠. 그럼 이것도 엄마로부터 온 거고요. 이것도 엄마로부터 온 거잖아요. 엄마는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어요. 둘다 엄마로부터 하나씩 서로 다른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조건이 없을 때이두 아들들을 조합하면 엄마의 X염색체 조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라지 T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느냐? 이게 상염색체에 존재하면 절대 이 둘의 표현형이 다를 수 없다. X염색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이 발현되는 것은 발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성이 아니죠. 열성이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구성원 중 스몰 T를 갖지 않는 사람은 보니까 동생뿐이죠. 그죠? 남동생뿐이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1, 2번은 X염색체로 출제하고 싶을 때 냄새를 4인 가족으로 풍겼죠. 부모가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리미지를 가지고 있고 남매가 서로 표현형이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것이 1, 2번 유형이었고 지금 3번은 똑같이 X염색체로 출제하는데 뭐 여기선 가족이었지만 가족 아니어도 된다.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등장하고 그 사람이 어떤 대림 유전자를 같은 개수 갖고 있다. 근데 서로 표현형이 다르다로 X염색체인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아까 4인 가족 유형에서는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요게 있었잖아요. 이런 조건에서도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여기서도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에요. 아까도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특정 DNA 상자량이 갔다가 무조건 한 개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요 유전자도 무조건 열성 유전자로만 줄수 있어요. 만약에 우성 유전자를 둘이 같은 개수 갖고 있다? 그러면 표현형이 같아야만 되거든요.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서. 아까 요 4인 가족 유형에서 아빠랑 딸의 표현형이 항상 우성이고 그냥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것처럼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성 유전자가 한개 똑같이 있는 걸로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유형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편이다를 연습을 앞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그림 가는 대림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병 X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림 유전자는 A랑 A별로 쓰세요.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성원 기억과 니은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일단 갑툭 튀 보입니까? 갑툭 튀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이 부모 사이에서 기억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갑툭 튀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전병 X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란 거는 기억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나가 등장합니다. 얘가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뭐예요? 냄새를 풍기고 있죠. 무슨 냄새? 기억과 니은이 A라는 DNA를 같은 양, 한개 갖고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뭘로 확인하죠? 얘네 둘이 일단 성별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표현형도 다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되죠? 얘네 둘이 A라는 DNA를 똑같은 양 갖고 있어. 근데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이거는 X염색체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이것도 유형인데,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그러면 기억은 유전자 형이 A 하나 갖고 끝. 니은도 A를 하나 갖긴 하는데 표현형이 다르려면 우성 유전자 하나 더 얹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별이, 지금 A 별이 있으니까 정상 표현형이 됐잖아요. 정상 유전자고, A 별이 없이 A만 갖고 있을 때 유전병 X가 나타났으니까, 요게 유전병 X의 유전자. 그리고 이형 접합일 때 정상이 발현됐으니까 정상이 우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뭐 갑툭튀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요 기억이 가지고 있는 A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으니까 엄마로부터 온 거죠. 엄마는 저 A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표현형이 정상이잖아요. 그럼 뭐여야 돼? 정상 유전자도 갖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형 접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빠는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는 남자. 요렇게. 그럼 이 정상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뭐 X염색체 있으니까 이 아빠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엄마도 A별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가 뭔지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일단 우성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표현형을 통해서 확인. 아들한테도 이거 물려주니까 확인.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유전병 유전자 하나 갖고 그게 끝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A별에 대해서 우성이냐.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나니까 A는 열성이죠. 그래서 우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A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A라는 유전자는 지금 성염색체에 있는 것으로, X염색체, 더 정확히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의 A는 친할아버지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죠. 이게 조금 옛날 문제여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1번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암튼 요쪽에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 A는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엄마 겁니다.
왜? X 염색체 있는 거니까 아들은 X 염색체 엄마로부터 받고.

이쪽으로는 뭐가 전달된 거야? Y형 색채가 지금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아빠 쪽으로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고 엄마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X형 색채 유형 1번으로 두 문제 풀어봤고, X형 색채 유형 2번으로 두 문제 풀어봤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단서가 군데군데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럼 5번은 무슨 유형일까? 공평하게 두 문제씩 풀어봤단 말이죠, 지금. 얘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유형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표는 철순의 가족 구성원에서 유전 형질 가의 발현 여부와 그 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대림 유전자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가는 대림 유전자 H와 H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둘의 우열 관계는 분명한데 뭐가 우성 유전자의 기원지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가족 구성원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 철수거든요. 여자, 남자죠, 여자, 남자. 그래서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아, 그 X염 색체 유형 1번에 4인 가족의 그런 구성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종류의 DNA만,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리미신자만 갖고 있다. 그런 어떤 단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뭐 갑툭튀도 안 보여. 엄마, 아빠 표현형이 달라. 안 보여. 뭘 써야 되지? 그럼 갑툭튀가 없으니까 일단 요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될것 같고. 지금 요 칸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가 뭔지만 봅니다. 얘 모르죠? 얘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 어머니랑 철수랑 H의 DNA 상대량이 한 개로 같다. 느낌이 옵니까? 요거? 어머니랑 철수랑 그러면 성별이 다르잖아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근데 그 여자 남자가 H라는 유전자를 같은 수만큼 갖고 있어. 냄새가 나죠. 유형 2의 냄새가 납니다. 그럼 확인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 그두 명의 표현형이 불일치하는 걸로 확인. 확인됐죠? 그럼 이거 어디 써야 돼? 요거는 X염 색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구성원의 구성을 봤을 때는 유형 1일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다른 조건이 없어. 이거밖에 우리에게 준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 아, 유형 2였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는 문제였다. 그러면 이 철수 같은 경우에는 H가 하나 있는데, 그게 끝이죠. X, M, T, 한 개니까. 나머지는 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H를 갖고 있긴 한데, 표현형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H 말고 H 별도 갖고 있고 H 별이 우성이라서 요거 갖고 있으면 표현형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H 별 우성 유전자가 있을 때 가가 발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인. 그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아버지는 발현이 됐습니다. 가가 발현됐어. 그럼 H를 하나 갖겠죠. 근데 아버지는 남자니까 그거 하나 갖고 끝. HY. 그 다음에 누나는 딸이잖아요? 그러면 딸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로부터 X염 색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아빠로부터 H를 하나 받아야만 해요. 근데 딸은 가가 발현이 안 됐어. 발현이 안 되려면 우성 유전자가 하나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엄마랑 유전자 형이 같았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억에 해당하는 H의 수는 아버지 한 개, 그 다음에 딸도 한 개. 사실 알고 보면 온 가족이 다한 개씩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의 합은 2이다. 맞죠? 각각 한 개씩. 그 다음에 니은. H는 H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H가 H별에 대해서 완전 열성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동생이 태어납니다. 가가 발현되려면 H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버지가 HY고 어머니가 H별, H,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H로만 받아야 가가 발현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거 말고 요거 줄 확률이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주기만 하면 딸이든 아들이든 가가 발현되니까 그래서 H 받을 확률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기역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아, 이것도 X염 색체 유형 두 번째. 여러분들이 1번인지 2번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족이 아닌 구성원에서도 쓸수 있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4명, 고 구성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그러면 얘는 무슨 유형일지 우리가 풀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형태만 봐서는 예상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가족의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병 P에 대한 가계도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전자 기호를 A랑 A별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가계도 문제를 풀 때요. 사실 알아내야 되는 정보가 두 개인데, 사실은 두 개인데, 하나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 더 얹어서 알아야 돼요. 일단 1번은 그 형질이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지금 여기서는 정상과 유전병 P 중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사실상 이게 그 형질에 대한 정보에 다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상황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유전자 기호. 여기서는 A와 A별을 써서 표현한다고 정해줬잖아요.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 우리는 A랑 A별 중에 뭐가 정상 유전자의 기호고, 뭐가 유전병 유전자의 기호인지도 사실은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A와 A별 쓸 거다. 얘네 둘 사이 우열관계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번째 요 과제도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호는 사실 한 종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A별로만 두개 갖고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이 표현형이 뭘로 나타나는지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정상이야. 그럼 A별이 정상 유전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기호를 알고 싶을 때는 한 종류만 가진, 뭐 다른 말로 이제 동형접합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동형접합인 게 확실한 사람의 표현형을 보면 유전자 기호는 사실 바로 알수 있고, 우열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럼 이거는 이형접합인 사람을 보면 됩니다. 이형접합으로 A도 갖고 A별도 가질 때 뭐가 발현되는지를 보면 우성, 열성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열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형접합인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유전자 기호를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동형접합을 찾는 게 좋다. 이렇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요 가계도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툭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가툭튀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만 되게 추가 단서를 꼭 줘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여기 나는 가의 구성원 중에 기형, 니은, 저 아들, 딸, 체세포 한 개당 대립 유전자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지금 아들 한 명, 딸한명 지정을 했죠. 왠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냄새가 안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생겼는데 안날 수도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 문제에 6번 넣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준비한 건데, 보세요. 기억이라는 사람은 A를 두개 갖는데요.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사람은 A를 한개 갖는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냄새가 나려면 둘이 똑같이 한 개씩 가지고 있었어야 냄새가 나는 문항이었을 텐데,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기역과 니은이 표현형이 다릅니다. 표현형을 다르게 만들려면 다른 유전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얘가 A별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기호를 알고 싶으면 동형접합인 사람을 보고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역은 A를 두개 갖고 있는 게 확실히 주어졌어요. A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표현형이 뭐야? 그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정상 유전자의 기호가 A라는 거고, 유전병 P의 기호가 A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열 관계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봐라? 이형 접합인 게 확실한 사람을 봐라. 이형 접합일 때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전병 P가 우성인 겁니다. 요렇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하고 시작했던 거, 우리는 사실 원래 1번, 2번 찾으면 되는 건데, 문항에 따라서 유전자 기호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요거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열 관계는 이형 접합인 사람, 여기서는 니은 보고 그때 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기호를 알고 싶다 그러면 동형 접합으로 똑같은 종류만 가진 사람 보고 그 사람의 표현형이 뭔지 해서 매치를 시켜주면 된다.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P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상년

색채에 저 A가 존재한다. 얘는 상염색체예요? 성염색체예요? 상염색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유전자형 두 명 거 써놨잖아요. 그랬는데 니은이 남자인데 두 개 한 쌍을 갖잖아요. 저러면 상염색체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막 쓰다 보니까 남자한테 두 개 한 쌍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거기서 놓치지 말고 상염색체구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과 정상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가 정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은 지금 AA의 유전자형이잖아요. 정상 남자는 이게 열성형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 남자도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두개한 쌍. A로만 두개한쌍 가져요. 이 밑에서는 무조건 A를 가진 자녀들만 주구장창 태어나겠죠. 그래서 정상이 태어날 확률 1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맞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자, 이 문제, 요, 나 그래프 잘 보세요. 이 그래프랑 아까 봤던 X염색체로 출제했던 요 4번 문제랑 잘 비교하면 됩니다. 요건 남자, 여자가 서로 같은 양 갖고 있었고요. 6번처럼 서로 다른 양 갖고 있으면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쉬운 거죠. 두개 있고, 한개 있고, 유전자형 쓰다 보면 바로 이제 밝혀지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제 7번은 조금 더 실전형에 가까워진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뭐냐면, 뭐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보통 두세 개의 형질이 같이 다뤄지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개. 그 중에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연습 단계니까 두 개가 같이 다뤄지는 문제에 같이 이제 연습을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형질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대립 유전자 B와 비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B와 비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열관계가 있을 건데 분명하다. 그 다음에 가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다른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그래서 하나만 결정되어도 다른 유전자의 위치를 알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하나 있습니다.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5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색칠 돼 있거나 안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색칠 되네, 안 되네, 와플 모양이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가만 발현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요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요 사람들 위에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만 보면 헷갈리니까 가 발현된 사람 위에다 이렇게 씁니다. 가 발현된 사람. 그 다음에 색칠 안된 사람은 둘다 발현 안된 사람이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고 갑툭 뒤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두 개나 세 개가 섞여 있을 때 갑툭 뒤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번은 가도 나도 둘다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3번도 그렇죠. 둘다 발현이 안 됐습니다. 4번은 가는 발현됐는데 나는 발현이 안된 거고, 5번도 가는 발현됐는데 나는 발현이 안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돼요. 갑툭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아예 갑툭튀가 있을 수 없죠. 가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서로 다르고, 부부가. 나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 밑에서는 뭐 누가 태어나든 갑툭튀는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가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에 대한 갑툭튀는 있을 수 없다. 그럼 나에 대해서는, 둘의 표현형이 일치합니다. 둘이 다 나가 발현되지 않은 정상 표현형인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 태어난다면 갑툭튀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딱한 명의 자녀가 있는데 나가 발현된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면 갑툭튀가 이 가계도에는 없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그럼 다른 단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문장 단서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1이랍니다. 자, 2번은 여자고요. 스몰 A가 한개 있대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죠. 근데 스몰 A가 한개 있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상염색체에 있든 X염색체에 있든 우리가 지금 2번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에 체세포 한 개당 비별의 DNA 상대량이 같답니다. 자, 1번과 3번의 체세포 한 개당 비별의 DNA 상대량이 같은데 1번은 남자고요. 2번은 여자입니다. 뭐가 나지? 냄새가 나죠. 냄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등장했는데 비별이라는 유전자의 양이 같다. 냄새가 납니다. 그럼 확인해줘야죠. 뭘 가지고 확인한다고? 이 두 명의 표현형이 서로 불일치하는 거. 근데 이거 볼때잘 보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별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니까.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불일치한지 봤는데 불일치해. 1번과 3번에 나의 표현형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한 거야. 뭘 확인한 거죠?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럼 지금 이거 상염색체 아니면 X염색체라고 했는데 나가 X염색체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간은 상염색체에 있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봅시다. 비별의 개수는 언제나 몇 개로 같다고 했어요? 언제나 한 개로 같아야 합니다. 한 개. 그리고 이 제시된 비별이라는 유전자는 무조건 열성 유전자여야만 해요. 그러면 비별이 열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1번은 비별이 한개 있을 겁니다. 비별. 그러면 남자니까 나머지 하나 Y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은 아빠인 1번으로부터 비별을 X염색체에 물려받은 그런 딸인데, 근데 표현형이 다르죠? 그것은 엄마로부터 정상 유전자 B를 물려받은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비별의 개수는 같지만 표현형은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3번이 이형 접합이다. 그때 정상 표현형이 발현이 되었죠. 정상이 발현됐다. 그래서 정상이 우성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아빠가 비별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 기호가 뭐의 유전자의 기호인지 알고 싶으면 한 가지 종류의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추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호로 알고 싶을 때는. 그러면 1번이 비별만 있는데 그때 나라는 형질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비별이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고, B가 정상 유전자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B와 비별을 같이 갖고 있는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형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형을 한번 있는 대로 올려볼 건데요. 1번은 가가 발현됐어요. 그러면 열성 형질이니까 small a, small a일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large a, small a고, 나에 대해서는 large b가 적어도 한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비별이 있는지까지는 알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상염색체니까 남자여도 스몰 A, 스몰 A겠고. 나에 대해서는 발현이 안 됐죠. 그럼 B를 갔는데 이 사람은 남자기 때문에 X염색체 한 개라서 그거 갖고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가가 발현됐습니다.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나는 발현 안 됐죠. 그럼 라지 B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B를. 어쨌든 아빠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물려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요, 라지 A를 하나 받은 정상 표현형이죠. 엄마로부터 받았겠네요. 엄마로부터 라지 A 하나 받았는데 아빠가 스몰 A, 스몰 A여서 스몰 A를 하나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유전자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에 이 마지막의 유전자형까지는 알수 없어요. 지금 아빠로부터 B 받은 건 확실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 받으면 우성 표현형이어서 정상 표현형이 되고, 3번으로부터는 B를 받았어도, 비별을 받았어도 이 표현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5번의 동생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의 동생이 태어나면 3번과 4번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중 나만 발현될 확률입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나가 발현될 확률을 해서 B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이 두 개인 겁니다. 가는 발현되지 않고, and 나는 발현될 확률. 이두 개를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죠. 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형질들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그냥 따로따로 해서 동시에 만족하려면 곱해줘야 되거든요. 자,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가가 발현이 안 되려면 라지 A를 받아야 돼요. 그럼 4번으로부터 라지 A를 받을 수가 없고, 3번이 둘 중에 라지 A 줄 확률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3번이 라지 A, 스몰 A 중에 라지 A 줄 확률. 자,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될 확률은 비별로만 가져야 돼요. 근데 양쪽의 조합을 보니까 비별을 두개 받는

사람은 태어날 수 있는 조합이 아니고, 그러면 3번으로부터 비별은 일단 받아야 돼요. B를 받으면 안 되죠. 우성 유전자 받으면 안 되고, 비별 받고, 이쪽에서도 B 받으면 안 되니까 Y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별 Y일 때만 가능. 그러면 전체 4개 조합 중에 1개 조합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 그러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형질이 있는데 뭐만 발현될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는 발현 안 되는 걸로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얹을 수도 있거든요. 다라는 또 다른 형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나다 중 가만 발현될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 다는 발현되지 않는 것도 같이 고려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확률 계산을.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 앞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선생님이 앞서서 조금 빠르게 얘기했더니 이제 뒷부분에 가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남겨야 돼서 꿀벌처럼 선생님 오늘 꿀벌 옷을 입고 열심히 달렸는데. 자, 8번입니다. 다음은 영인의 가족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형질이 같이 다뤄지고 있죠.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이라는 형질은 각각 대립 유전자 AA별, B비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옆에다가 정리해서 써볼게요. 기억이라는 형질은 AA별, 요런 표기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니은이라는 형질은 B비별, 요렇게 표기하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 부두모가 있긴 있을 건데 어딘지는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형질들의 우열 관계도 찾아야 되고 위치도 찾아야 되고 어떤 기호가 뭐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기호인지도 찾아야 되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가는 영인의 가족에서 기역과 니은이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어머니와 오빠의 체세포 한 개당 A별의 숫자와 B별의 숫자를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특징적인 거는 가계도가 없어요. 그죠? 가계도 대신 표가 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낸 표는 가계도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가계도처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계도 비스무리한 표가 나왔으니까 뭘 물어봐야 돼요? 갑툭튀가 있나요?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갑툭튀가 있나요? 지금 형질이 두 개니까 각각 따로따로 봐줘야 돼요. 갑툭튀가 있는지 보려면 일단은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지를 봅니다. 니은에 대해서는 부모의 표현형이 다르니까 갑툭튀가 있을 수가 없고, 기억은 둘다 발현이 안된 걸로 표현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갑자기 기억이 발현된 오빠가 태어난 것은 갑툭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초반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계도를 하나 그려볼 수도 있겠죠.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엄마, 아빠, 오빠, 영희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는 기억이 발현 안 됐고 오빠만 기억이 발현됐다. 그 다음에 니은은 어머니랑 영희에서만 발현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가계도에서 부모는 모두 기억이 발현이 안 됐는데 기억이 발현된 자손이 태어난 것으로 갑툭튀로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니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갑툭튀. 그럼 다른 방식으로 찾아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거 기호를 몰라가지고, 발현이 안된게 기억이 발현된 것에 대해서 우성이란 건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밑에다 써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볼게요. 어머니의 A별 양이 1이고요. 오빠의 A별 양이 1입니다.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어때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나야 맞습니다. 왜? 엄마 여자죠. 오빠 남자입니다. 근데 A별이라는 DNA 상대량의 숫자가 똑같잖아요. 한 개로. 그럼 일단 냄새가 나야지.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은 해야 되지만 냄새는 나야지. 냄새. 납니다. 그러면 확인을 뭘로 해? 엄마랑 오빠의 표현형이 서로 불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됐어. 뭐가 확인된 거야? X염색체에 있다는 게 확인된 거지. 그래서 이 기억을 결정한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요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X염색체에 있는 걸로 유전자형 한번 올려볼게요. 오빠는 A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죠? 그쵸? 남자니까 A별 Y입니다. 엄마도 A별이 있긴 있어. 한 개, 똑같이. 하지만 엄마는 표현형이 달라야 되죠? 다른 유전자도 있어야 됩니다. 정상을 표현하게 하는 유전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호를 찾고 싶다. 기호가 뭐가 뭔지

를 찾고 싶다. 그럼 누구를 보라 그랬어? 한 종류의 유전자만 가진 사람을 보면 기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오빠는 A 별만 가져요. 근데 지금 표현형이 뭐야? 기억이 발현됐죠. 그럼 A 별만 있을 때 기억이 발현되니까 A 별이 기억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고. 그 다음에 A가 정상 유전자의 기호다. 정상은 앞으로 그냥 X로 씁니다. 그게 발현이 안 됐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갑툭튀를 통해서도 찾아낸 우열 관계는 기억이 열성이다. 기억이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는 기억이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A,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아버지 남자니까 그거 한 개가 끝. 그 다음에 영희는 딸이죠. 오빠란 표현을 봤을 때 영희가 딸이죠.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X염색체 받을 텐데 거기에 A 유전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는 사실 뭘 받든 이 표현형은 유지가 돼서 정확히 요 다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A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확실, 엄마로부터 뭘 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B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뭐 같은 염색체에 있다,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7번과의 차이점이죠. 7번은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결정돼도, 뭐 기억이 지금 결정됐으면 니은도 바로 자동 결정되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 더 뒤에 배치를 한 거죠. 그죠? 마지막 문제로.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요거 하나입니다. 어머니는 비별이 없어요. 오빠는 비별이 한개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오빠는 비별이 한개 있대. 뭐지, 이게? 이게 뭐죠? 여기서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비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유전자는 비별 아니면 비.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자라면 두 자리가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머니에서도 발현되고 하니까 이게 Y염색체일 리는 없고, 그럼 상염색체 아니면 X염색체인데 무조건 두개한 쌍이어야 되거든요, 여자는. 그럼 비별이 한 개도 없다면 뭘로 두개한 쌍? B로 두개한쌍 갖고 있다. 요거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비별이 하나도 없다? 그럼 B로만 채워진다. 자, 그 다음 단계를 읽어봅시다. 자, 엄마가 B 동양접합이에요. 그리고 오빠는 비별 한 개만 있어요. 우리는 우열 관계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이거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어머니가 비 동양접합이라면 자손에게 무조건 비를 한 개씩 물려줘야만 한다. 이게 상염색체든 성염색체든 엄마가 갖고 있는 두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씩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가 오빠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상염색체에 있어도 가야 되고, X염색체에 있더라도 남자는 엄마의 X염색체 하나 물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B가 있어야 돼. 써놓고 보니까 남자인 오빠에서 유전자의 두개한 쌍이 되었죠. 어디 있다? 요거는 상염색체 있다.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유전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독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유전자의 기호 지금 알고 싶어요. 그럼 누굴 봐야 돼? 기호를 알고 싶으면 동양접합인 사람, 한 종류만 갖고 있는 사람. B로만 구성되어 있는 엄마가 니은이 발현됐거든요. 그러면 B가 니은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고, B별이 정상 유전자의 기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열 관계 알고 싶으면 누굴 보라고? 이형접합인 사람. 기호를 알고 싶으면 동양접합, 우열 관계 알고 싶으면 이형접합. 이형접합인 오빠에서 뭐가 발현됐어? 정상이 발현됐죠. 그럼 정상 표현형이 우성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뭐예요?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비별이 우성이잖아요. 비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건데, 아버지는 비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희는 열성 표현형입니다. 그러면 비 동양접합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겠죠. 요렇게 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오빠도 그냥 순서 맞춰서 똑같이 써줄게요. 비별이 우성이니까 비별 B의 유전자형을 가져서 아버지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아버지는 A와 B가 연관된 염색체. 같은 염색체 있지 않은데 연관될 수가 없죠. 둘이 지금 서로 다른 종류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영인의 가족 구성원 중에 A와 B를 모두 가진 사람 3명이냐? A 없죠? 그다음에 영인은 AB. 오빠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3명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 중 니은만 발현될 확률. 역시나
기억은 발현 안 된다는 조건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니은은 발현되고, 기억은 발현 안 되고, 니은은 발현되고. 그럼 기억은 발현이 안 되려면 A를 적어도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A 별 Y만 아니면 돼요. 네 개 중에 한 개 조합 빼고 4분의 3. 그 다음에 니은이 발현돼야 돼. 그럼 B로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B는 어차피 어머니로부터 하나 물 조금 받게 되고 아빠가 B별 주면 안 돼요. B를 줘야 돼요. 그럼 아빠로부터 사실 B를 물려받을 확률이나 마찬가지. 2분의 1이죠. 동시에 하면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8분의 1이다가 잘못됐네요. 니은만 맞는 보기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9강이고요. 오늘 우리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우주의 모형, 그 다음에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맥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자, 개념의 맥. 자, 선생님이 처음에 가지고 온 개념의 맥은 뭐냐면,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우주 구성요소, 우리는 우주에 무엇이 있느냐, 물질과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질은 관측되는 물질과 관측되지 않는 물질, 관측되는 물질을 보통 물질, 관측되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관측된 것과 관측되지 않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서 관측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복사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의 그 복사에너지, 그 다음에 관측되지 않는 에너지, 암흑에너지인데, 우주 공간에서, 현재 우주 공간에서 복사에너지는 세기가 너무 약해요. 에너지 밀도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암흑에너지는 보시다시피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얘를 좀 많이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물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정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서 물질의 질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질량 보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한다? 밀도가 감소한다? 비율이 감소한다라고 보는 거고, 암흑에너지는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이 증가한다라고 보는데, 얼마큼 증가하느냐? 우주가 커지는 것만큼 증가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가 커짐에 따라 그만큼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질에 비해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아셨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시간에 따른 이 우주 모형의 어떤 변화, 우주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변화. 지금 여기 시간이 있고요. 우주의 크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이 되느냐? 기울기가 우주 팽창 속도가 됩니다. 우주 팽창 속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볼 것은 여기 지금 등속 팽창 나와 있죠. 기울기가 거의 정비례처럼 직선으로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등속 팽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그럼 여기가 과거, 여기가 미래 될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얘는 등속보다 더 크게 커지는 거니까 얘는 가속 우주 모형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B, C, D는 전부 다 등속 팽창보다 우주의 크기 변화가 작으니까. 그리고 기울기로 보면 기울기가 점점 더 완만해지니까, 아, 얘는 감속 우주. 그래서 우주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이 우주 모형은 앞으로 미래에 우주가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 우주가 커지는데 적당히 커지다가 멈출 것인지 아니면 작아질 수도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요 정도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우주 구성요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 중에는 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다. 복사에너지는 너무 세기가 약해요. 밀도가 적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우주에는 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는데 그 물질 중에는 관측 가능한 물질이 있고 관측 가능한 물질이 있고 관측 불가능한 물질이 있다. 관측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물질,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관측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 물질이라고 해요. 원자, 분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현재 전체 우주에서 약 4.9%. 그 다음에 암흑물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이에요. 존재는 할 수밖에 없어. 존재해야지만 설명이 돼. 존재하는데 얘는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얼마큼 있는지 어떤 녀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암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통 물질보다 암흑물질이 많아요.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정도. 아셨죠?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 역시 암흑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정확히 몰라. 모르는데 얘가 있어야지만 설명이 돼. 그래서 등장한 거. 자, 볼게요.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한다.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어요.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들은 다 보통 물질이라고 보는 거고, 이 보통 물질은 행성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 별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암흑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측이 안 되지. 관측은 안 되지만 존재를 알 수는 있다고. 아셨죠?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보다는 많다.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정도 많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많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수치를 그냥 임의로 선생님이 좀 바꿔보면요. 보통 물질 5, 암흑물질 25, 암흑에너지 70, 그래서 5배 정도. 이런 식으로, 아,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아셨죠? 자,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우주의 팽창 상태, 변화 상태를 봤더니, 암흑에너지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뭔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우주의 팽창 상태, 변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입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입하게 된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한다. 왜냐면,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대. 근데 가속 팽창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 그걸 설명하려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걸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가속 팽창을 한다? 아, 물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잡아당기는 힘이 센데,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 공간을 더 빠르게 팽창시킨다? 아,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비율이 감소하는 거고요.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공간이 커지는 것만큼 커지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다른 것과 비교해봤을 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 두고요. 여기다가 비율을 쓰라고 하면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감소. 아셨죠? 암흑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증가. 비율.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주고, 여기 똑같이 시간입니다. 그래프를 주고 여기다가 밀도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감소. 그런데 암흑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대체로 일정,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아셨죠? 그 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주 구성 요소의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거지. 왜냐하면 보통물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흑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아셨죠? 암흑물질은요 주로 누구를 이루는 데 많이 있냐면 은하, 그 다음에 은하 집단을 이루는데 여기에 암흑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아셨죠?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물질 중에 주성분은 누구냐면 수소와 헬륨이에요. 우리가 빅뱅 구조론 할 때 얘기했었지. 수소 헬륨이 쫙 깔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수소와 헬륨이 99%라고. 또는 뭐 97%, 98%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주성분이라고요. 근데 이 은하에는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수준의 물질이 있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로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관측 가능하지 않은 물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더 많아요. 아셨죠? 자, 볼게요. 이 암흑물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자, 우리 중력렌즈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웠죠. 지금 우린 이 별을 볼 거야. 이 별을 볼 건데 이 별과 지구 사이에 거대한 은하가 있습니다. 또는 은하의 집단이 있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느냐? 이 은하나 은하 집단이 굉장히 물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자체 중력이 세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이 공간이 휘어져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치 돋보기와 같은 역할, 얘가 마치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별빛을 모아준다고. 모아줘서 뒤에 있는 별빛이 더 세게, 뒤에 있는 별이 더 밝게 보이게 하거나, 또는 이 빛의 경로를 왜곡시켜서, 빛의 경로를, 얘가 중력렌즈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휘어놓는 겁니다. 빛의 경로를 왜곡시켜서 이 별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지하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중력렌즈라고 얘기했었지. 중력이 볼록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한 중력체가. 아셨죠? 그런 걸 중력렌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 보이는 물질이 질량이 얼마큼인지 알고 있다고요. 별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성분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는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걸 가지고 얘가 중력렌즈 효과를 이만큼 일으키겠는데를 예상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중력렌즈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요.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보이는 물질로 예상한 물질로 예상한 것보다 더큰 중력체가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더 많은 질량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걸 설명을 한다. 암흑물질로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걸. 아셨죠? 우리가 보이는 질량을 가지고 예상한 중력렌즈 효과보다 더큰 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거면 보이지 않는 물질에 의한 중력렌즈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암흑물질을 이렇게 추정한다. 암흑물질이 있으면 보통 물질로 예상했던 것보다 중력이 더 커서 더큰 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을 보면 우리 은하 안에 암흑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은하는요, 막대 나선 은하에 가깝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은하를 싹둑 잘라서 단면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얘가 지금 헤일로야. 우리 은하에 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어떤 공간, 또는 뭐 우리나라의 자체 중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중심부에 팽대부가 있어. 은하 핵이 있고 팽대부가 있다고, 동그란 팽대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기에 원반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원반에 나선팔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 팽대부나 헤일로는 나이가 많은 별이 있어요. 그다음에 원반에 있는 나선팔은 나이가 젊은 별이 있어요. 성감물질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잘 만들어져요. 이런 얘기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우리 은하에 분포하고 있는 별들의 분포를 보면 별들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요 팽대부에 별이 많이 있어요. 팽대부에 별이 많이 있고 요 나선팔에도 별이 제법 있고 헤일로 공간에는 별이 거의 없다고. 즉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통 물질은 헤일로 공간에 거의 없다고. 팽대부나 은하 원반 또는 나선팔에 제법 있다는 거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예상하냐면,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쭉 그려보면, 자, 여기가 거리고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별들의 회전 속도를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인지할 때이 은하 중심부는, 이 팽대부는 별이 워낙 많이 있어서 마치 여기 있는 별들의 운동은 고체 안에서의 운동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회전 원판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전 원판. 회전 원판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시간에 따라서 요 지점은 요만큼, 요 지점은 요만큼 돌아가겠지. 회전 원판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각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비교해 보면 둘 중에 회전 축으로부터 먼 지점이 더 많은 회전을 하게 되겠지. 실제 이동 거리는. 그러면 회전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체 덩어리에서의 회전은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크게 분포하는 게 일반적이야. 아셨죠?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질량이 워낙 많아서 여기 있는 별들은 고체 덩어리처럼 회전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 우리가 그런 걸 강체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해.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 여기 있는 별들은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회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중심을 도는 속도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충분히 멀어져. 여기 별이 하나 있어. 라고 하면 이 별은 사실 여기에 얘와 이 중심부와 이별 사이에 질량이 거의 없거든. 질량이 없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질량이 없어. 그러면 얘와 얘의 운동은 마치 어떤 운동이냐면 이런 운동이에요. 여기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행성이 하나 있고요. 그먼 곳에 행성이 또 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행성들은 태양을 돌 건데, 얘가 요만큼 돌때 얘는 요만큼밖에 못 돌아요. 태양계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조금밖에 못 돈다고. 왜냐면 인력 때문에. 이 행성들의 운동은 이제 만유인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만유인력이 커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이 크기 때문에 빨리 돌수 있어. 근데 둘 사이는 만유인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힘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돌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너무 빨리 돌면 이탈해 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대한 질량이 있고 그 주변에 하나의 질량, 하나의 질량이 이렇게 뜨면 뜨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의 회전 운동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아셨죠? 지금 우리 은하를 보면 여기 질량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가면 갈수록 질량이 없어. 그러니까 이 중심과 이별 사이의 관계는 마치 만유인력으로 우리가 태양계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중심부에 가까운 곳일수록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지만 이 헤일로 공간에 이르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와 얘 사이는 만유인력으로 운동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데 실제 관측을 했더니, 갑니다. 실제 관측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야?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일정하게 나와.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져 있는 이 공간도 회전 속도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생각보다. 그럼 이 회전 속도를 크게 만들어낸 요인은 뭐지? 여기에 어떠한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수 없는 물질이. 그게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거지. 아셨죠? 암흑물질이 있어서 질량이 여기 제법 있어서 얘네들이 거의 같은 무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법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이 은하의 헤일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암흑물질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런 운동이 설명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주성분이 뭐냐? 보이는 물질이라고 하면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 맞아요. 뭐 99%, 98%, 97% 주성분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질량이 3대 1. 그렇지만 안 보이는 물질까지 따지라고 한다면 암흑물질이 훨씬 더 많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상과 다르게 은하 중심에서 먼 곳에서도 은하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관측되지 않은 암흑물질의 분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암흑물질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암흑에너지 얘기해야 되겠지. 자, 보겠습니다. 자,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학자들은 물질들의 인력 때문에 우주가 감속 팽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우주 공간엔 수없이 많은 질량들이 있어요. 그 질량들이 서로 인력으로 작용을 하니까 우주는 감속 팽창하는 게, 인력 때문에 잘 팽창을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통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질들의 인력을 합친 것보다 더큰 어떠한 힘이 우주를 팽창시켜야만 하는데, 이 팽창시킬 수 있는 힘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걸 도입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이에요. 아셨죠? 실제 우리는 인력에 의해서 우주가 잘 팽창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주가 생각보다 너무 팽창을 잘해. 그러면 그 팽창을 만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원인이. 그걸 암흑에너지로 설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백색 성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흡수하다가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4배가 될때 폭발하며 밝게 빛나는 초신성. 이걸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주에서 별이 태어났는데 그두 별이 하나의 별이 딱 태어난 게 아니라 두 별이 같이 태어난 거야. 근데 하나가 진화를 빨리 해서 백색행성이 됐고, 나머지 하나가 진화를 늦게 하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진화를 늦게 하는 과정에서 얘의 물질이 같이 태어나서 진화를 빨리한 이 백색행성에 공급이 돼요. 얘네들은 서로 중력적인 힘, 인력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물질이 얘에게 유입이 되다 보면 질량이 추가되고 질량이 추가되고 질량이 추가되다 보면 나중에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되는 시점이 되면 얘가 그 질량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그래서 초신성이 되는 걸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이 1A형 초신성이 만들어질 때, 빵 터질 때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최대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 은하가 있고 그 은하에 1A형 초신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라고 하더라도 관측이 가능하다. 아셨죠? 그리고 얘가 빵 터질 때 태양 질량이 1.44배가 될때빵 터지기 때문에 얘가 최대로 밝아질 수 있는 그 최대 밝기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즉 절대 등급이 정해졌다는 거야. 최대 광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럼 겉보기 등급이 크겠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 겉보기 등급은 관측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절대 등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럼 얘네 둘을 알 수 있다? n-m은 5 log t-5. 거리를 알 수 있네. 그래서 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우리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 도구로 활용을 한다. 아셨죠?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될 때 폭발을 한다. 이게 뭐 이 수치까지는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아셔야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기열성일 때 태양 질량의 8배를 넘어가면 초신성 폭발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표로 제시했고요. 그 표에서 설명을 안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화 마지막에 그 별의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어가게 되면 초신성 폭발한다라고 했어.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어가게 되면 이 백색이성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별의 중심부였다는 거지. 얘가 저 정도의 질량을 초과하게 되면 못 버티고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초신성이 된다고.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먼 거리에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지? 이를 분석을 해서 우주의 가속 팽창 여부를 밝힌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선생님 이제 좀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 조금 잘 기억하시고요. 같이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고, 여기 우리 은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외부 은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외부 은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외부 은하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허블 법칙에 의하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지는 거야. 맞죠? 얘가 지금 멀어지는데 얘 멀어지는 속도를 V라고 하고요. 멀어진 속도를 EV라고 하고요. 멀어진 속도를 3V라고 해볼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법칙을 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주 이론을 이용해서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라고 하면 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V의 속도로 멀어져야 돼. 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EV의 속도로 멀어져야 돼. 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3V의 속도로 멀어져야 돼. 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야. 예상. 얘가 지금 예상값이에요. 예상값.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라고 했을 때. 아셨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일정하게 V로 멀어지는 게 맞는데 얘가 만약에 2.1V로 멀어진다면 만약에 얘가 3.5V로 멀어진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같은 거 설명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지금 C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값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V로 멀어지는데 얘는 1.5V로 멀어져. 얘는 1.9V로 멀어져.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자, 이 해석의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보자고요. 우리가 예상했을 때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을 한다라고 하면 요 거리는 V의 속도로 멀어지는 게 맞고 요 거리는 3V의 속도로 멀어지는 게 맞아. 그런데 요 거리의 녀석이 3.5V로 멀어진다? 그럼 생각보다 빨리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빛이 방출되고 여기서 빛이 방출되고 여기서 빛이 방출됐을 때 그 빛이 현 시점에 나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분석을 해서 얘가 얼마의 속도로 가는지를 지금 측정한 거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맞죠? 즉 여기에 지금 A도 오고 있고 빛이 여기에 B도 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C도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C는 굉장히 과거에 출발한 빛이고 A는 비교적 최근에 출발한 빛이야.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현 시점에 애들이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와서 여기까지 온 거지. 즉 C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A는 최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C가 내가 예상한 등속 팽창으로 예상했던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근데 이 C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C가 멀어질 때의 우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팽창을 한 거야. 생각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생각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지. 즉, 이 V, 2.1V, 3.5V로 얘네들이 멀어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관측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굉장히 빨랐다는 거고 최근에는 느려졌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암속팽창을 의미한다는 거지. 아셨죠? 근데 일로 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V로 보이고 1.5V로 보이고 1.9V로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A에서 출발한 빛이 오고 B에서 출발한 빛이 오고 C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얘가 가장 과거에 출발한 빛이라는 거지. 그럼 과거에 출발한 빛을 가지고 예상값과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느려. 과거에 여기서 빛이 출발할 당시에 우주가 생각보다 팽창을 잘안 했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을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이 부위가 정해지는 거니까 속도가. 아셨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팽창을 잘 못했던 거야. 그런데 최근에는 내가 예상한 것만큼 팽창을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과거에는 느렸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빨라진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이런 우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우주를 이제 가속 팽창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1A형 초신성, 은하, 외부 은하에 있는 1A형 초신성의 자료를 가지고 이 1A형 초신성이 갖고 있는 그 은하가 얼마의 속도로 멀어진지를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상값만큼 나와? 그럼 등속팽창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 예상값보다 멀리 있는 녀석일수록 더 빠르게 나와? 그럼 과거에 빨랐고 지금 느렸다는 거니까 감속팽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나와? 그럼 과거에는 느렸는데 지금은 생각 만큼 빨라진 거니까 가속팽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자료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자, 보자고요. 먼저 여기에 지금 적색편이 있죠?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가 적색편이야. 파장 변화, 적색으로 얼마큼 많이 변했느냐가 요 적색편의 값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는 뭐랑 관련 있냐면 후퇴 속도랑 관련 있어요. 후퇴 속도, 후퇴 속도, 후퇴 속도.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빛의 색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은하의 빛의 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1A형 초신성 이 최대 밝기일 때 빛의 색을 측정을 해본 거야. 측정을 했더니 빛의 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거리의 제곱분의 1이잖아. 빛의 밝기, 별의 밝기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A형 초신성은 절대 등급이 일정한데, 또는 최대 강도가 일정한데,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이쪽에 있을수록, 놓일수록. 그러니까 이쪽에 놓일수록 어둡다?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지. 위에 찍힐수록.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에서 출발한 빛이 나에게 지금 왔어?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은 굉장한 과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쪽은 과거에 대한 정보 해석이 되는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거잖아요. 빛의 밝기가 밝은 거니까 그 이쪽은 최근에 대한 정보라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볼게요. 자, A는 뭐냐면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이래. 그러니까 얘는 가속 팽창 모델인 거고, B는 팽창 속도가 일정한 모델이니까 얘는 등속 팽창 모델인 거고, C는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모델이니까 얘는 감속 팽창 모델인 거예요. 감속. 맞죠? 그리고 이 점은 뭐냐면 실제로 1A형 초신성을 관측해본 거야. 관측을 해봤더니 지금 이 1A형 초신성 분포가 어떤 모델을 따라가고 있느냐? 잘 보면 요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요 모델. 요 모델. 요 모델이 누구예요? A지. A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지금 가속팽창 모델이니까 아, 우주가 가속팽창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자고요. 이쪽은 최근 자료야. 최근 자료를 보면 가까운 은하에서 방출된 또는 가까운 1A형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을 보면 어떠한 모델이든지 간에 속도가 똑같아. 속도가 똑같이 나와요. 어떠한 모델이든지 간에 속도가 똑같이 나온다고. 지금 가로축은 속도에 대한 의미니까 속도가 똑같이 나와. 맞죠? 그런데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쭉 가볼게요. 너무 위에 들거였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쭉 가보면 보자고요. 지금 A 모델과 C 모델을 비교해 보면 A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보다 과거에 C 모델 또는 B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느린 거야. 속도가 느리다고. 근데 C 모델은 속도가 빨라. 아, 이렇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A는 과거에는 속도가 느려. 그런데 최근에는 빨라진 거야. C는요? 과거에 속도가 빠른 거야. 과거에 측정한 과거의 빛을 가지고 분석한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빠른데 지금은 느린 거지. 그러니까 C가 감속, A가 가속이 되는 거고, 1A형 초신성 분포를 봤더니 A 모델을 따르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럼 가속 팽창을 해? 가속 팽창을 하는 요인은 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를 도입을 한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가 가속 팽창해? 그러면 우주에서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요인의 그 요소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우주 팽창과 관련된 거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자, 자료 해석인데, 지금 우주 팽창 속도의 변화입니다. 이쪽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세로 측은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긴 감속 팽창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로 얘기하자면 마이너스야. 팽창 가속도는. 여긴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속 팽창이야. 그럼 가속도로 얘기하자면 이거. 그러니까 다 시기 이후에 우주는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 시기 이후에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바뀐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가시기에 우주는 수축하였다. 가시기에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감속 팽창이지만 팽창은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축이 아니지. 팽창은 계속하고 있는 거. 나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가속 팽창을 하였다. 다시기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다. 우주 팽창 속도의 변화가 0인 거지. 팽창의 가속도가 0인 거지.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 아셨죠? 연습 하나 했고.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가로축에 시간이 나왔고 세로축에 크기가 나왔어. 그러면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 즉, 요 곡선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우주 팽창 속도라는 거지.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팽창 속도가 굉장히 컸다. 그런데 특정 시기 이후부터 감속 팽창을 하게 되었고 쭉 기울기가 지금 완만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특정 시기 이후부터 가속 팽창을 하게 되었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빅뱅 이후에 급팽창이 있었다. 그 이후에 감속 팽창을 했다. 특정 시기 이후에 다시 가속 팽창으로 바뀌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팽창 속도의 변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구성 요소 기본적인 얘기 했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주 모형은 중요한 관점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 모형을 이해할 때는 곡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곡률. 곡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어떠한 형태로 휘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우주 모형을 얘기할 건데, 자, 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주 모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휘어져 있겠느냐를 얘기하려면 이 공간 안에 질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얘기해야 돼. 질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으면 그 질량에 의한 효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휘어지는 방향이 결정이 나는 거고, 생각보다 질량이 많이 안 들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질량에 의한 효과가 적게 나서 그것 때문에 휘어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밀도, 우주 공간에 질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우주의 밀도로 표현하는데, 우주의 밀도는 물질 밀도와 암흑에너지 밀도를 더해서 표현을 한다. 물질 밀도는 로 m, 암흑에너지 밀도는 로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닫힌 우주라고 하는 건 공간 안에 생각보다 질량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생각보다 공간 안에 질량이 많이 들어있어서 밀도가 큰 거야. 밀도가 크면 어떻게 휘어져 있느냐?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그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곡률을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곡 모양이야, 곡 모양. 곡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요? 플러스. 아셨죠? 우주 공간 안에 생각보다 질량이 적게 들어있어. 생각보다 질량이 적게 들어있으면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럼 밀도가 작으면 곡 모양이 아니라 곡 모양이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곡률이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우산을 그려주면 좀 좋아. 우산을 그려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산의 모습은 플러스야.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우산이 반대로 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야. 아셨죠? 이게 열린 우주, 이게 닫힌 우주. 우주 공간 안에 생각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만큼의 밀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곡률이 0이야. 휘어져 있는 면이 없어. 평탄한 모습. 아셨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으면 닫힌 우주, 곡률이 양. 생각보다 적게 들어있으면 열린 우주, 곡률이 음. 생각만큼 들어있으면 평탄 우주. 그 생각만큼을 결정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임계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들어있다는 얘기는 우주 안에 들어있는 이 질량 또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밀도만큼 하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 그럼 임계밀도보다 크다. 생각보다 적게 들어있어? 임계밀도보다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모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주의 밀도 또는 우주의 평균 밀도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를 따져서 임계밀도와 비교해서 많이 들어있어? 밀도가 커? 그러면 닫힌 우주 플러스.

좁게 들어있어? 밀도가 작아? 그럼 열린 우주 마이너스.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양을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닫힌 우주라고 하는 건이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많이 들어있어서 지금 안쪽 방향으로 휘져 있어, 곡률이. 열린 우주라고 하는 건 적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 마이너스. 평탄 우주라고 하는 건 적당히 들어있어. 그래서 평탄면.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평탄 우주는 이 내각의 합이 180도고요.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닫힌 우주는요, 이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요. 얘는요, 삼각형을 그리면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형을 얘기했고요. 요거를 가지고, 그럼 이러한 우주 모형일 때, 그러면 현재부터 앞으로 이 우주 모형에 해당하는 이 우주라고 한다면 우주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주의 미래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설명할 때는 이 안에 일단 곡률이 어떠하니, 즉 밀도가 어떠하니를 먼저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주의 팽창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우주의 구성 요소, 즉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니, 암흑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내용이 요거라서, 뭐냐면 우주의 미래를 따져볼 때 일단은 암흑에너지 고려하지 말자. 일단은 암흑에너지 고려하지 말자. 물질만 고려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암흑에너지를 따지지 말자 라고 하면 우주에서 팽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청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인력밖에 없는 거야. 인력밖에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주는 감속 팽창. 아셨죠? 감속 팽창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 물질만 들어있는 우주에서 그 물질이 적당하게 임계밀도만큼 들어있다, 적당하게 임계밀도만큼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감속 팽창을 하다가 이 팽창의 속도가 0으로 수렴해. 그래서 평탄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감속 팽창을 하긴 하지만 영원히 계속 팽창을 하는 거야. 아셨죠? 곡률은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거고, 물질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물질이. 그러면 감속 팽창을 하는데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나중에 수축해서 사라져버리는, 닫힌 우주, 곡률이 양,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자, 지구가 있고, 지구 표면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대포를 준비했어요. 그 대포를 쏠 거야. 빵 하고 쏠 건데, 이 대포 알은요, 세 가지 운동이 가능해요. 얘가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영원히 속도가 줄면서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속도가 적당하면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돌 수도 있어요. 닫힌 우주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는데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너무 커.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인력이 너무 커.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수축.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고. 얘가 가는데 얘가 둘 사이에 작용한 인력이 생각보다 작아.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영원히 멀어질 거야. 마치 우주 탐사선이 가는 것처럼 영원히 멀어질 거야. 그런 게 이제 열린 우주지. 둘 사이의 거리는 영원히 멀어지는 거지, 열린 우주. 평탄 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당히 쐈더니 얘가 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지구를 도는 거야, 인공위성처럼. 그러면 변화는 잘 느껴지지 않고 일정한 모습으로 계속 보이겠지. 그런 게 이제 약간 평탄 우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의 미래 첫 번째 얘기했고요. 이걸 모형으로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좀 다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볼게요. 지금 우리 처음에 봤던 개념의 맥에 나왔던 건데, 임계밀도예요. 로시. 로엠, 물질밀도. 로시, 임계밀도. 여기 로람다, 이건 암흑에너지 밀도. 이걸 두개 더하면 우주의 밀도가 나와. 아셨죠? 그랬을 때두 개를 더해봅니다. 더했더니 1.0이야. 1.0이라고 하는 건 로랑 로시를 따져봤을 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탄우주라고 얘기해. 같다, 평탄우주. 평탄우주. 그러면 곡률이 0이야. 됐죠? 더했더니 0.3이네?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 거야. 얘가 더 임계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적은 거야. 그럼 여긴 이제 열린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곡률이 음수야. 자, 더했더니 1.0이네? 그러면 둘이 같은 거야. 그럼 얘는 평탄 우주야. 곡률이 0이야. 더했더니 5야. 5.0.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밀도가 큰 거야. 지금 우주 밀도가 더큰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닫힌 우주가 되겠지. 닫힌 우주가 되면 곡률이 양수야. 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우주 모형, 그림이 나오고 이 우주 모형을 해석할 때 먼저 곡률을 판단하는 겁니다. 밀도 가지고 곡률을 판단해. 그랬을 때 A는

평탄. 너 평탄이구나. 평탄. 그다음에 B는 열린. 아, 너 열린이구나. C는 평탄. 너 평탄이구나. D는 닫힌.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봤더니 얘네들은 BCD는 전부 다 뭐예요?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너희들은 전부 다 감속 팽창 모형이구나. 근데 A는 암흑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크네. 아, 너는 가속 팽창 모델이구나. 이렇게. 요게 순서예요. 아셨죠? 그 밀도 가지고 곡률 따져보고 모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 있는지 보고 감속이냐 가속이냐를 판단해라.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판단해 봐라.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되니?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크기가 0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 D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시간이 짧지. 근데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시간이 굉장히 길지.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A가 제일 많은 거고 D가 제일 짧은 거고. 됐죠? 현재까지의 평균 팽창 속도를 비교하라고 하면 현재 크기는 동일해요. 어떠한 모형을 취하든지 간에 일단 현재의 팽창 속도는 동일하고 현재의 우주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허블 법칙으로 어떠한 모형이든지 간에 현재 상태는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현재 우주의 크기는 동일한데 얘는 시간이 짧고 얘는 시간이 길어. 그럼 팽창 속도는 얘가 제일 빨랐겠지. 과거의 팽창 속도는. 그러니까 D가 제일 큰 거고 이럴 땐 A가 제일 작은 거야. 됐죠? 그럼 현재 팽창 속도가 얼마이냐? 현재 팽창 속도는 현재의 기울기를 따져봐야지. 현재의 기울기를 따지면 A 등속, B, C, D 모두 다 동일하다. 현재의 팽창 속도는 우리가 허블 법칙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아셨죠? 요렇게. 그래서 요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모형을 판단하는 과정, 곡률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 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양을 가지고 가속인지 감속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 해석.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거 지구력 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력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이 주어졌고요. 서로 다른 시기가 나왔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한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빅뱅으로 시작을 해서 빅뱅, 그다음에 그 팽창 이론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의한 일반적 진화 과정을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커져서 가속 팽창을 하는 것까지 설명. 그게 표준 우주 모형이에요. 아셨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 볼게요. T1이랑 T2 중에 누가 더 과거인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은 어떻게 되죠? 물질은 비율이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비율이 증가해야 된다고. 암흑 물질이든 보통 물질이든 시간이 지나면 물질은 비율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암흑 에너지는 비율이 증가해야 된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하면 얘는 증가야. 근데 얘는 감소. 얘는 감소. 둘 중에 이셋 중에 두 개가 물질이고 하나가 암흑 에너지일 텐데 감소 감소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상인 거지. 얘가 과거고 상대적으로 얘가 최근인 거야. 그랬을 때 증가하는 건 암흑 에너지가 되는 거고, 감소하는 건 물질이 되는 건데, 물질 중에서 양이 많은 녀석,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양이 적은 녀석, 보통 물질이 되는 거고, 암흑 물질, 보통 물질 비율을 따져보면,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요거. 자, A, B, C는 각각 무엇인가? 그 다음, T1 시기와 T2 시기의 우주의 밀도를 비교하면, 얘가 과거고 얘가 최근이에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물질의 밀도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물질의 밀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는 가면 갈수록 우주의 밀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력 플러스 봤고요. 이제 그러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선생님은 두 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두 문제를 해결하고 그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각각 과거 어느 시기 현재, 미래, 어느 시기? 이렇게 구성 요소의 비율.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얘가 과거야. 그리고 얘가 현재고, 그리고 얘가 이제 미래 된다. 됐죠? 자, 과거에서 미래로 감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암흑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물질은 감소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시간이 쫙 지남에 따라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녀석이 암흑 에너지가 되는 거고 둘 중에서 양이 많은 게 얘가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네가 보통 물질이구나. 됐죠? 자, A는 은하에 의한 중...

기업 니은 이렇게 골라줄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밑줄 T1과 T2는 과거의 서로 다른 시기래. 과거, 둘다 과거래. 다 서로 다른 시기라고 얘기했고요.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둘 중에 누가 더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가 더 먼저고 얘가 더 최근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얘는 증가하네? 감소하네? 감소하네. 어? 말이 되네요. 증가하네? 너 암흑에너지구나. 암흑에너지구나. 너 감소하네? 너 감소하네. 둘다 물질이구나. 근데 양이 많은 녀석이 암흑물질이구나. 적은 녀석이 보통물질이구나. 설명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얘가 더 과거고 얘가 더 최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갈때 얘가 감소하는데 두 개가 증가하잖아요. 말이 안 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과거고 얘가 과거고 상대적으로 둘 중엔 얘가 더 최근인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주 팽창 속도가 현재는 1인데 T1 시기는 1.1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여기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여기 이렇게 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팽창 속도가 되겠지. 팽창 속도가 되고, 팽창 속도는 줄어들다가 늘어나야 될 거야. 그런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팽창 속도가 얼마냐면, 1이래. 1이 되는 거고, 지금 T1은 과거인데, 현재보다 팽창 속도가 더 크니까, 아, T1이라고 하는 건, 이쯤 어딘가에 뭐 있겠지? 1.2. 여기가 T1이야. 그럼 T2는 T1보다는 최근이거든? 그러니까 T2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T2가. 이런 상태. 그거 가지고 문제를 보면. 자, T1이 T2보다 과거다. T1이 T2보다 과거야. 맞는 거고요.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는 암흑에너지. 맞는 거고요. 우주의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다. T1은 요거고요. T2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그러면 지금 T2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암흑에너지 비율을 보니까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T1일 때보다는 속도가 무조건 적지. 팽창 속도가 작지. 그러니까 우주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얘가 더큰 거야. 틀린 거. 됐죠? 그래서 기억리는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두 문제 풀었고요. 나머지 두 문제 조금 계산도 해야 되는 거고 이 우주 구성 요소의 변화를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푼거 참고해서 꼭 문제를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 보겠습니다. 자, 지구력 업 퀴즈 보시면, 자, 우주 모형에 따라서 곡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거, 빅뱅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가속 팽창까지 설명할 수 있는 요 우주 모형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할때 암흑에너지의 양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까지 꼭 퀴즈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29강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양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이어서 문제 좀 풀고 단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13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3강, 14강에 걸쳐서 이제 정말 파이널, 이제 마지막 회인 7회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7회 난이도 먼저 총평을 시작하고,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회 같은 경우에는요, 쌤이 9월 모평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해가지고 별점을 4개 반으로 한번 매겨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6회에서는 이제 별을 5개 정도의 난이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전 파트에서는 조금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5개까지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7회를 풀어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술술 풀리진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유전 파트의 난도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흥분 전도와 전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형들은 많이 봤겠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과 더불어 쌤이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 문항 좀 많았어요. 10번, 11번, 14, 15, 16, 17번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쌤이랑 1번 문제부터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언제나 그렇듯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귀여운 세 발가락 나무늘보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늘보는요, 발가락에는 길고 단단하면서도 굽은 발톱이 있대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장시간 매달려 생활하기에 적합하다. 쌤이 이제 4회부터 여러분들이랑 함께를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무엇에 적합하다, 무엇무엇 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거 나오면 치트키라 그랬죠. 바로 적응과 진화에 대한 보기 선지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보기 기억에 바로 가는 적응과 진화에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서 기억 맞다 라고 먼저 골라둘게요. 그리고 나로 가서 A는 같은 체중의 다른 포유류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초대사량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2단원에 나오는 그 기초대사량과 1단원의 생물의 특성을 같이 단원 통합시킨 문제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다. 그러면 이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그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 심장 박동도 있을 수 있고요. 호흡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니은도 맞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다로 가서 A는 일주일에 1회 정도 나무에서 내려와 배설을 하며 A의 배설물은 토양의 질소와 무기염류를 공급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A, 나무늘보의 배설물이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에 질소와 무기염류를 공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의 예시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정도 더 체크를 하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초대사량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일일대사량이라는 거잖아요. 일일대사량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최소한의 에너지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인 기초대사량에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량, 그 다음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등등등에 쓰이는 기타까지 합쳐서 일일대사량이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물어보는지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라는 걸 잘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고 독성이 약한 물질인 요소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바로 간의 역할이다. 그래서 간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 포도당이 세포흡을 통해 물과 기역으로 분해된다 라고 했는데 이 기역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세포흡에서 반응물은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아, 그래서 기억은 이산화탄소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보기 기억에서 산소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다라는 것이고 보기 니은 간에서 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맞는 보기다라고 바로 골라낼 수 있겠고 D
디귿. 나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대요. 이제 물질대사의 종류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는 것인데,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분해가 키워드였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분, 이, 발 해가지고, 분해는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이거하고 같이 세트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합동, 흡 있었죠. 어떠한 예시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합성은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물질대사의 종류는 요 분이발 합동음만 기억해두면 나오는 문제들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는 맞는 보기로 골라주셔야겠고, 니은 디귿 정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질량지수 계산법이 가에 나와져 있고요. 요 나에 나와 있는 건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에 따라 구분한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키와 몸무게를 알면 계산할 수 있대. 그러면 키의 제곱분의 몸무게니까, 키가 체질량 지수는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가 작아질수록 체질량 지수는 줄어들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키 분모가 이제 작아지니까 키가 작고 분자인 몸무게가 커지게 되면 체질량 지수는 반대로 커지겠네요. 그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체질량 지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이 된다. 즉, 이렇게 갈수록 체질량 지수는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 보기를 한번 보면서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대사성 질환에는 고혈압이 있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보기 선지가 되겠으며, 이때 대사성 질환하면 쌤이 고고당을 외칠어요.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병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 맞는 것으로 보기 기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 가를 기준으로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을 때 정상 체중인 사람이 과체중인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으로 문제를 풀라라는 거잖아요. 가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대. 아, 그러면은 요 분자의 값을 고정시켜 놨을 때 그 정상 체중인 사람과 과체중인 사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자, 정상 체중과 과체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체질량 지수는 과체중인 사람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크다라는 것은 분모인 키는 어떻다라는 거야? 키가 작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커진다라 그랬어. 키가 과체중인 사람이 작고 정상인 사람이 높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몸무게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정상 체중인 사람이 과체중인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네. 그래서 보기 D은 맞는 것이다. 디귿. 나의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에서가 남자에서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대로 자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만 집단만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는 거의 한 20%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조금 넘어가니까 17 정도. 그러니까 한 19%, 17% 정도 되니까 남자가 더 높은데 여자에서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다. 그러면 기억 니은 정답이 되는 것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청색광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유전자 X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본 탐구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요. 그 사람에서 X는 낮에는 발현이 촉진되고 밤에는 발현이 억제되는 물질이랍니다. 억제된대요. 그 X가, 유전자 X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건강한 성인 9명을 저녁 시간 동안 청색광, 녹색광, 빛 없음 조건 중에 하나에 노출하고 24시와
다음 날 10시, 그러니까 밤과 오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의 발현량을

측정은 한다라고 돼 있고 각 사람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빚 조건을 다르게 하여 세 번씩 측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례는요. 기역에 노출한 경우, 니은에 노출한 경우, 550 나노미터에 노출한 경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겠어요? 기역과 니은이 바로 빚 없음과 460 나노미터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우리는 거기 다에 나와 있는 결론을 봐야 돼요. 자, 거기에 결론을 한번 보시면 저녁 시간 동안의 청색광 노출은 사람에서 밤에 X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그 밤에 청색광에 노출이 되면 X의 발현이 촉진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24시하고 10시를 비교해 봤을 때더 높은 거, 기역과 니은 중에 더 높은 게 기역은 밤에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니은은 10시에 더, 오전에 더 높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X라는 것이 그 밤에 청색광에 노출되었을 때그 촉진된다, 발현이 촉진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밤에 발현량이 더 많은 이 기역이 무엇이 되겠어? 바로 450 나노미터.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 빛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역에서 기역은 빛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니은 A는 조작변인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A는 X의 발현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에서 Y축은 그 바꿔준 값이 아니라 그 X축의 값에 따라서 또는 다른 조건에 따라서 바뀐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값인 거죠. 그러니까 종속변인이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고 니은도 틀렸다. 그럼 디귿은 이제 맞을 텐데 저녁 시간 동안에 청색광 노출은 사람에서 생체 시계를 교란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지금 이 X라는 물질은 원래는 어떤 애들이에요? 낮에 발현이 촉진되고 밤에 발현이 억제돼야 되는 애들이에요. 원래 그런 애들인데 청색광에 노출이 되면 밤에도 X의 발현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녁 시간 동안에 청색광에 노출되면 생체 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교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게 골라주시면 답은요,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 자율신경 A와 B가 각각 소장과 심장에 작용할 때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우린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렇지? 자, 그리고 A와 B는 촉진됨과 억제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심장에 연결된 자율신경 중에 교감,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길다. 부교감, 앞에 뉴런이 길고 뒤에 뉴런이 짧다. 이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 교감신경에 의해서는 심장 박동은 어떻게 돼야 돼? 촉진돼야 돼. 그 다음, 부교감신경에 의해서는 심장 박동이 억제돼야 돼. 그러니까, 심장 박동 촉진됨이라고 써져 있는 요 자율신경 A가 교감신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B가 부교감으로 심장에서의 심장 박동이 억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소장에서의 소화액 분비는 어때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소화는 잘안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소장에서의 소화액 분비는 억제됨일 것이고 이 둘은 기량작용을 하니까 얘는 촉진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되겠죠? 좋아.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A는 억제됨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우선 맞게 골라낸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 소장에 연결된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 교감이에요. 신경절 이후 뉴런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냥 심장인데 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교감하고 부교감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연달 물질을 비교해 보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 뉴런,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이전 뉴런과 부교감의 이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니에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으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디귿, 심장에 연결된 B의

신경절 이전류라는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류라는 신경세포체. 요거잖아요. 그치? 자, 요것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라고 한다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류라는 모두 어디에서부터 뻗어져 나와요? 척수.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지만 부교감신경의 이전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얘네들을 조절하는 중추에서 뻗어져 나온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심장박동의 조절 중추, 연수죠. 그래서 얘는 연수다라고 하고, 디귿은 맞는 복입니다라고 고르시면 기억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서 6번 문제 가볼까요? 자, 6번 문제를 이제 보게 된다면,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혈중 호르몬 기억과 DNA 농도를 기준으로 갑상샘 기능을 세 가지 상태, 1, 2, 3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은 정상 상태래요. 자, 1은 정상 상태고. 그 다음에 2와 3은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인데, 이때 2와 3의 원인이 좀 다른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3의 원인은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음 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 3이. 이거를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티록신과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정상 상태일 때. 즉, 1번과 같은 상태일 때요. 우리가 어떠한 음성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릴리징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면 얘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S가 뭐였어요? 자극하다, 스티뮬레이팅이었어요. 누구를 자극해? 바로 갑상샘을 자극을 합니다.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된다면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TRH랑 TSH를 줄이고, 그 다음에 티록신이 적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음성 피드백 과정에 거쳐 얘가 많아지고 많아지면서 다시 많게 하는 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지금 3번을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3번 중에 이 후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갑상샘 이상이 생겼대요. 선생님이 갑상샘 이상, 뇌하수체 전엽과 갑상샘 이상인데 이게 먼저 나와 있으니까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대요.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 적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티록신의 분비량도 적어지겠죠. 얘의 분비량이 적어지면 갑상샘을 덜 자극할 것이고 얘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음성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TRH의 분비량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TSH의 양과 티록신의 양을 늘리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후보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이번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갑상샘이 이상이 생겨서 잘 읽어야 돼요.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정상보다 적어진답니다. 그럼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량을 늘리고 TSH의 분비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기억하고 니은의 그래프 양상이 TSH하고 TRH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 둘 중에 기억과 니은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증가하고요. 하나는 감소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TSH와 티록신 둘다 감소하잖아.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쟤네 둘은 다른 경향성이잖아. 그럼 여기를 보니까 아, 여기가 달라진다. TSH는 증가하고 티록신은 감소한다. 그럼 여기에서 감소하는 니온이 티록신 될 것이며 증가하는 기억이 TSH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요 3번은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갑상샘에서 기억이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니까 니은이 분비된다로 고쳐줘야 되죠. 틀렸고. 다음에
1에서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대요. 1은 정상 상태이고요.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의 원인은 갑상선 이상으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얘는 지금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라고 골라주면, 니은만 정답으로 2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도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제 인슐린과 관련돼서 혈당량 조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표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에서의 혈당량 조절을, 그림은 정상인과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의 시점, T1, 얘가 이제 탄수화물 섭취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2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네요. 아, 바뀐 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된 거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무엇이 증가해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량이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되었으니까 이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인슐린의 양도 증가해 라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요 A는요, 당뇨병 환자란 말이에요. 자,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니? 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기억과 니은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이다. A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상인부터 볼게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기억의 분비가 촉진된대.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혈당량이 증가하면 감소시키는 인슐린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혈당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준 거죠? 그럼 인슐린이 아니라 얘와 기랑작용을 하는 글루카곤.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억은 글루카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 A라는 세포가 파괴되어서 니은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대요. 니은은 기억이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인슐린입니다. 그럼 인슐린은 어느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까? 이자의 배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베타세포. 그래서 A는 베타세포고요. 아, 이 사람은 그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한대. 아, 그러면 얘네들은 탄수화물 섭취해도 제대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겠네요. 그쵸? 아주 낮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는 베타세포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혈당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했으니까 혈당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혈당량을 감소하는 것은 인슐린에 의해서인데, 지금 글루카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에 보기 ㄷ, T2일 때 혈중 인슐린 농도, 여기 물음표 안에 가려진 것이 인슐린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A에서가 정상인에서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얘는 인슐린 제대로 생성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높지는 못하다. 이렇게 X다라고 골라주시면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8번은 이제 방어작용 실험이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봅시다. X와 Y라는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 5, 6, 6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생쥐 1이 있는데 이 생쥐 1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생리식염수 넣었을 때는 병원체를 넣어준 게 아니니까 뭔가 방어작용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2번 생쥐 같은 경우에는 죽은 X를 넣어줬어요. 아, 그러면 약화시킨 항원을 넣어줬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 다음에 3번 쥐 같은 경우에는 죽은 Y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와 3에서 각각 X에 대한 항체와 기억세포. 그 다음에 여기서는 Y에 대한 항체와 기억세포. 얘네들을 각각 생성해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1, 2, 3에서 혈장과 기억세포를 분리해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혈장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혈장은, 혈청하고 비슷한 물질이에요.
그치? 우리 생원 교육 과정에서는 얘네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러면 혈청으로 생각하면 히읗, 치읓 뭐가 들어있다고? 항체. 히읗, 치읓이니까

항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아, 혈장 안에는 항체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기억세포는 당연히 기억세포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은요, X와 Y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이요. 4번 생지는 1의 혈장.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병원체 X와 Y에 대한 면역작용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혈장을 빼고 나서 기억이라는 그 X 또는 Y에 넣어봤자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체 X, Y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E의 혈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E의 기억세포와 기억을 이제 같이 넣어줬더니 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이 기억에 대해서 효과를 못 봤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의 기억세포, Y에 대한 기억세포를 기억과 함께 넣어줬더니 살았으니까, 이 기억은 무엇이다? Y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원체 Y는요, Y에 대해서는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보기를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Y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네. 다음. 보기 D은 나의 2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대요. 자, 체액성 면역 반응의 체 하면 쌤이 뭐라 그랬지? 체체. 항체의 체를 기억하라 그랬어. 항체가 만들어지면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2에서 X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의 5에서, 자, 이게 다예요, 지금. 5번에서, 이의 혈장과 기억을 넣어주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느냐? 라는 걸 물어봤어. 자, 그러면 2차 면역 반응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항원이 재침입을 했을 때 항체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그 5번 입장에서는 이 기억이 처음 들어온 거죠. 처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도 없었으니까 여기 안에는 그 X에 대한 항체 정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2차 면역은 일어날 리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억니은 정답으로 골라주게 된다면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가서 4단원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핵상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세포인지 여자의 세포인지 요거를 찾아보는 문제인데, Y 염색체 수를 알려줘서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유전정질 가는요, 라지A와 스몰A, 나는 라지B와 스몰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중에 1, 2, 3, 4가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들이 나와 있는 건데, 두 개는 P의 세포. 두 개는 Q의 세포다.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이 스몰 A하고 스몰 B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번에 핵상은 안 알려줬지만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치? 그럼 아까 P가 남자고 Q가 여자라 했으니 1번은 누구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Y 염색체를 갖는 건 여자의 세포는 될 수가 없겠죠? P, 남자 P의 세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Y 염색체 수가 없으면서 핵상이 EN이래요. 그러면 얘네들 EN 자리에는 그 모든 염색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다 있는데 Y 염색체는 없어. 아, 그럼 얘네들은 X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여자의 세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Q의 세포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여자 Q의 세포에 EN 자리의 세포에는요, B라는 유전자는 없대요. 라지B라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3번 세포에는요, 핵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라지B라는 유전자가 있대. 그 말인즉슨 여자 Q의 세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P의 세포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근데 이 P의 세포가 남자의 세포인데 남자의 세포 중에 Y 염색체가 없대요. 그럼 EN이 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N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으며, 아까 조건에서 P의 세포는 두 개, Q의 세포도 두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 3번이 P의 세포니 4번은 Q의 세포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값이 N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도
N이다.

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이 A하고 B라는 유전자는 하나는 상, 하나는 X 염색체에 있다고 했어. 그러면 Y 염색체라고, Y 염색체를 가지는 이 핵상이 N인 세포에는 X 염색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도 없어야 되죠. 근데 지금 라제이를 갔는데, 아, 그러면 이 A는 X 염색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야? 상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A가 상 염색체에 있으니까 B는 X 염색체에 존재하겠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요 라제이하고 라즈비의 각각의 대립 유전자니까 얘네들을 이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대립 유전자 매칭을 할 때는 누구를 봐라? 핵상이 N인 세포를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3번에서 얘는 핵상이 어떻게 돼요? 핵상이 N인데 라즈비가 있을 때 니은이 같이 있대요. 그러면 이 스몰비가, 아, 니은이 스몰비가 될수 있어요? 없죠. 라즈비 스몰비 같이 가지면 2N인데, 아, 그래서 핵상이 N인 세포에 대립 유전자는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그 확실한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니은은 스몰비가 아니라 스몰 A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스몰 B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Q의 세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지금 4번의 핵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Q의 세포인데 EN에 있는 스몰 A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얘는 EN은 될수 없다. N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에 Y 염색체를 가진다. 상 염색체 A와 Y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4번, 즉 Q의 N자리에 있는 유전자는 모두 가져야 되죠. 스몰 B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A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라지 A, 스몰 A를 모두 갖고요. 그 다음에 X 염색체 두 개에 라지 B는 없으니까 스몰 B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Y 염색체 없으니까 X 염색체를 가지겠죠. 근데 상 염색체 있는 거는 스몰 A를 가지고 X 염색체에는 라지 B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이 남자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에 X 염색체에 라지 B 가지고 Y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게 P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N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 맞는 거네. 그 다음, 나의 유전자는 상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나의 유전자가 라즈비와 스몰비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라즈비, 스몰비는 X 염색체에 존재하죠. 틀린 것이고. 4에서 X 염색체 수는 1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4번에서요. X 염색체 수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핵상이 N이니까 X 염색체 두 개가 될수 없죠. 근데 N인 세포에 무조건 X 염색체는 하나 가져야 된다. 거기에 스몰 B를 가지는 것이고 상 염색체는 라지 A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 수는 하나가 맞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쌤이 우수문항으로 골랐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근수축에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좀 직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수축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그 확실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잘안 됐더라도 우리가 연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X는 좌우 대칭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의 반이니까 2분의 I 대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의 반이니까 2분의 겹쳐 있는 부분, 디귿은 H 대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이때 X의 길이는 T1에서 T3 중에 T1일 때 가장 길고 T3일 때 가장 짧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근육 원소물 마디가 길고 짧아진다, 길었다가 짧아진다라는 건 T1에서 T3로 갈수록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T2일 때 A 대의 길이는 16D다.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는 2분의 1 L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며,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T1, T2, T3일 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얘네들 ABC의 값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 얘네들 중에 누가 기역이고 니은이고 디귿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의 길이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각각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다행히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 A 대의 길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A 대의 길이는 16D로 주어졌고, 얘네들 아무리 수축을 하더라도 수축 과정을

9번이나 지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T1, T2, T3일 때 16D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대라는 것은요, 기역니은 디귿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에 있는 겹쳐 있는 부분과 디귿을 더해준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값이 이제 16D라는 것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T1일 때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T1일 때 3D, 9D, A가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가 만약에 기역이고 3D, 9D가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면 3D, 9D로 16D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9D 넣으면 당연히 안 되고 여기에 9D 넣고 3D 넣으면 6D에다가 9D니까 되지가 않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D, 9D만으로 니은 디귿은 될수 없다. 아, 그러면 여기 A가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역이 3D일 때가 있을 것이고 기역이 9D일 상황이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기역이 3D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9D하고 어떠한 한 값으로 16D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D라고 한다면 3D하고 어떤 모르는 미지의 값으로 16D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이 9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역이 9D다. 그러면 3D와 어떠한 값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3D를 넣으면 6D가 되고 10D가 되어서 16D.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역이 3D라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 9D로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디귿이 9D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여기에 9를 넣으면 18D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9D에서 16D를 만들어내려면, 옆에다가 7D를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7D라는 소리는 니은이 3.5D라는 거야.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까? 아니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건 우선 우리가 제외시키는 게 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역을 9D라고 가는 거지. 기역을 9D라고 가고, 그 다음에 니은을 3D로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디귿이 10D로 요 디귿의 값이 A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I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기역의 2배니까 9D의 2배, 18D고 A대의 길이 더하기 I대의 길이가 X니까 34D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얘네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확정하는 순간 어떠한 조건이 하나 띡더 생기게 되냐면 뭔가 아이템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 즉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어떠한 시점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치? 액틴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니까 9D하고 3D를 더한 12D라는 값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 T2에서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12D이면서 이 니은과 디귿을 더한 값이 16D인 거를 만족하는 숫자를 6D, 7D, 다른 미지의 숫자로 한번 매칭을 해봐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매칭을 해볼까라고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7D라는 거를 여기에서 한번 기역으로 넣어보자. 기역을 7D라고 넣어볼게. 그럼 니은은 5D가 될 것이고요. 그치? 합쳐서 10이 돼야 되니까. 그럼 5D를 넣는 순간 얘는 10D가 되고 여기가 6D가 되니까, 들어맞는다. 왜? 여기 6D가 있잖아. 그러면은 디귿에다가 6D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니은이 5D니까 5D라고 써볼게. 자, 그 다음에 기역은 아까 7D라고 놨죠? 7D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봐봐. 기역은 수축할수록 줄어들잖아. 얼마만큼 줄었어? 2D만큼 줄었어. 니은은 반대로 늘어나야 되지? 2D만큼 똑같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디귿은 두 배로 바뀌는데 기역과 같은 경향성이야? 마이너스 4D. 오케이. 이것까지 만족하네. 그러면 X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하고 똑같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4D만큼 감소해서 30D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가는 거야. 기역하고 니은의 길이가 12D고 A대의 길이는 16D니까 ED, OD, 이 C라는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 경향성까지 생각해가지고 가게 된다면 얘에서 이제 똑같이 ED만큼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자, ED만큼 감소한다라고 하면 기역이 5D죠.

그러면은 니은이 7D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을 7D로 놓으면 얘 14D고 디귿은 2D. 그럼 여기 나오는 거딱 맞네. 그럼 이대로 넣자. 기역을 5D 넣고요. 니은을 7D, 그 다음에 디귿을 2D라고 넣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2D 감소, 플러스 2D 증가, 마이너스 4D 감소. 딱 떨어지네. 그 다음에 4D만큼 감소할 테니까 26D.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3D만큼 길다라고 했어. 아니죠. 4D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니은,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H 대 길이의 10분의 9배이다라고 돼 있어.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9D예요. 그 다음에 H 대 길이는 디귿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10D입니다. 아, 10분의 9 맞네. 그래서 맞고. T3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5분의 4L인 지점. 요 L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봤더니, 아까 니은의 길이가 2분의 1 L이다라고 했어. T2일 때 니은의 길이. 자, 그러면 2분의 1 L이 5D라는 말은 L은 10D라는 것이고, 요 L에다가 10D를 집어넣게 되면 약분해서 8D인 지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T3일 때 기역의 길이는 5D야. 자, 기역의 길이는 5D고, 니은의 길이는 7D야. 그러면 8D는 어디쯤일 것이냐면, 여기를 넘어선 여기 정도가 되겠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단면은 이제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그 지점은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니까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골라주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시냅스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자극을 준 지점은 알려줬기 때문에 거리를 이번에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림은 A와 B에서 D1에서 D5의 위치를 나타냈고 D3에 역치상의 자극을 줬대요. 얘는 D3에다가 역치상의 자극을 줬다라는 것은 알려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거리를 안 알려줬거든요. 거리를 안 알려줬는데 지금 X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되어져 있고 D1과 D2 사이의 거리가 X래요. 그리고 D2와 D3의 사이는 Y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리고 D3와 D4도 이제 X고 D4와 D5도 Y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의 속도는 1과 2 중에 하나씩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여기 D3의 자극을 줬다라는 거를 알려줬으니까 여기 D1까지가 만약에 여기 A에서 이 A라는 신경에서 시냅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어차피 그 막전이가 마이너스 70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 A의 D1에서 막전이가 제로라는 말은 아, 요 A에는 시냅스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보면 막전이 변화가 1.5거나 2.5거나. 그러면 총 경과 시간이 5라는 것은 0mV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는 총 경과 시간 5일 때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 아니면 2.5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3.5만큼 이동했을 때와 2.5만큼, 이동했을 때,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0mV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 무엇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70, 플러스 30.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70이라는 값은 워낙 딱 특정하기 어려운 값이니까 마이너스 80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2 플러스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플러스 30은 2만큼 막전이가 변화했을 테니까 3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극을 준 지점 D3가 1, 2, 3, 4 중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D3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5ms 동안에 이제 막전이가 변화하게 된다면 막전이의 값은 마이너스 70일 것이다. 그치? 그럼 A하고 B에서 둘다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 있는 값은 어디 아니면 어디다? 지금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마이너스 70이 있으니까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생각해줘야 되냐면, D5를 한번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얘가 속도가 1인지 2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시냅스가 없어서 쭉 가게 된다면, 여기에 거리도 X 플러스 Y고, 이 D3부터 D5의 거리도 X 플러스의 Y니까, 똑같은 막전이의 값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기역 리엔드 이것 중에 0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셋 중에 하나라며.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시냅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시냅스가 B에는 존재해요. 라는 사실은 먼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기역 리엔드 이것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봐봐, 여러분들. 이 막전이의 표를 잘 이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그 D1이 시냅스가 없을 때 0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D5도 시냅스가 없을 때 최댓값은 여기까지 막전이가 변한 값일 거예요. 그치? 여기에도 0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0일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는 무슨 값이 존재하냐면 플러스 30이라는 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0일 수는 없겠지. 플러스 30이 이렇게 된다면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한 것인데 그 값은 가질 수가 없고,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값이 이제 이 막전이가 아니 시냅스가 없을 때 0이라는 막전이의 값을 갖는 것인데 이거보다는 막전이가 덜 변화해야겠죠. 왜냐? 시냅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야. 더 오래 걸린다라는 말은 막전이가 덜 변화한다라는 거거든. 즉이 0이라는 값보다는 왼쪽에 찍혀야 된다라는 거지. 어디에 막전이 값이? D5의 막전이 값이. 그치? 그럼 D5의 막전이 값은 누구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70하고 마이너스 80하고 플러스 30 중에 플러스 30밖에 안 되겠네. 여기가 A의 D5의 막전이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그, 이 아까 0이라는 값은 A의 D1의 막전이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D2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해야겠죠. 그러면,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하는데, D2하고 D4 중에 마이너스 70 아니면 마이너스 80. 이두 값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이 진행해서 마이너스 70에 찍히겠지? 그러면 이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4가 여기니까 A의 D4가 될 것이고, 여기가 A의 D2.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속도는 아직 모르더라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속도를 결정하고, 기역 리엔드 이것의 값과 이 얘네들 1, 2, 3, 4를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속도를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A의 속도를 1이라고 한다면 B의 속도는 2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B의 D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의 값을 가지니까, 여기 D3에서 D1까지 얘네들이 그 시냅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70의 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C에는 시냅스가 있게 돼요. 그치? 그러면 두 군데에 시냅스가 있는 게 나왔으니까 D에는 시냅스가 없다라는 게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금 D1까지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냐면, A의 D1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5예요. 그럼 총 영하 시간이 5니까, 여기까지의 이동 시간이 2.5다라는 거는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2.5ms이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속도가 1이라고 났으니까 거리는 2.5cm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D3에서 D5, 여기 B의 D3에서 D5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시냅스가 없다면 2.5c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2.5cm고 속도가 2라면 얘는요, 얼마만큼 동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를 2로 나누게 되면 1.25. 1.25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막점이가 5에서 1.25뺀 나머지 2.75, 뭐 3.75인가요? 이 정도, 어쨌든 그 값은 막전이의 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를 1과 2로 가정을 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A의 속도는 2가 되고요. B의 속도는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D3에서 D1까지 2.5ms 떨어져, 2.5ms 동안 이동하는데 얘는 속도가 2니까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알수 있어요? 5c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시냅스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X하고 Y의 거리를 합쳐서

5cm 떨어져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속도가 2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까 D4하고 D5, D4하고 D5가 막전이 변화 시간이 1ms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이 1ms 차이 났다라는 건얘 이동 시간도 1ms 동안 이동을 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y의 값은 얼마가 된다? 속도가 2니까 2cm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은 x는 3cm예요라고 확정하고 x 더하기 y가 5라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속도까지 다 구했고, 이제 여기에서 어디에 시냅스가 존재하는지만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5cm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게 무조건 시냅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 D3하고 D4에서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지금 아무런 시냅스가 없으니까 속도가 1일 때 D3에서 D2까지는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2cm 떨어져 있으니까 2ms이다. 그러면은 총경과 시간 5니까 5는 2 플러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80이 나온다. 그럼 B의 D2에서는 마이너스 8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갖는 요 2가 D2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D2가 되는 것이니까 기억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A의 D2는 마이너스 70이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70. 그렇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나오는 데가 D3라고 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둘다 마이너스 70인 데는 1번밖에 없고요. 1번이 바로 자극을 준 지점 D3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만 이제 우리가 D4하고 D5를 찾아내주면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인데, D5의 값이 플러스 30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30이 나온다라는 것은, 플러스 30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 3 플러스 2였어요. 그러면 D5까지 가는데 3ms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 1ms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D4까지 가는 데는 2ms 차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원래는 2.5 떨어져야 되는 게 3ms 동안 갔으니까 이 시냅스가 있어서 0.5ms만큼 지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의 값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과 3번하고 4번을 보려면 B에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B에서 보게 된다면 B의 D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시냅스가 없더라도 마이너스 70이 나오고 있더라도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70과 0이라고 한다면 여기 D4가 이제 시냅스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냅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3cm 떨어져 있으니까 3 플러스 2가 나와서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죠. 근데 플러스 30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 그러면 이 뒤에 시냅스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C에는 시냅스가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70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야? 0이지. D4에 먼저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덜 변할 것이고, D4에 막전이가 먼저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더 많이 변할 것이고, D5에 막전이가 늦게 도착하니까 얘가 막전이가 덜 변화하겠네.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을 가지는 애는 누구겠어? D4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 3가 D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D4라는 값은 우리가 아까 얼마의 값을 가졌냐면 A에서는 마이너스 80을 가졌으니까 디귿이 마이너스 80이고, 그러면 니은은 플러스 30이다. D5의 값이 플러스 30의 값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으니까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마이너스 70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70 맞네요. 그 다음 B와 D에 모두 시냅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와 D에 여기 B하고 D에 시냅스가 있다. 맞고, 가가 4ms일 때 총경과 시간을 바꿨어요. A의 D5에서라고 했어. 자, A의 D5는 가는데 3ms이 걸렸습니다. 3 플러스 1이고, 막전이가 1만큼 변한다면 막전이 상승식이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아서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을 골라주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문제인데요. 표는 사람에서 체세포의 세포주기 기역, 니은, 디귿의 특징이고, 이 기역, 니은, 디귿이 G2MSG를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그럼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되는 거, 이거 분열기죠. M기.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까지 이번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표는 사람의 질병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래요.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BC의 병원체는 모두 기억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 그 다음에 독감은 바이러스,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핵산 아니면 단백질,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라리아죠. 그러니까, 그 비가 말라리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의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C가 독감이면서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A는 결핵이다. 결핵의 병원체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전 물질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 기억의 대표적인 예로 핵산과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핵산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유전 물질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 물질은 기억에 해당한다라는 거 맞는 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A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대요. 자, 이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가 결핵이 되는 것이고 세균에 의한 질병이 되는 것이니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 B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에 속한다. B가 뭐였어요? 말라리아였죠?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입니다. 자, 이러한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구? 매개 곤충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모기라는 매개 곤충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힌트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비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에 속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게 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다 정답으로 해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는 13번 문제까지 풀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우수문항이 있었어요. 자, 그 우수문항들, 흥분의 전도와 전달 조금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했던 게 근수축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아예 다 풀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길이값을 결정해주는 거. 그때 아이디어는 근수축에서 수축 때마다 변하지 않는 값,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거 틀렸던 친구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답노트 작성하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강 남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7회 마지막 부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7회차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재워놓고 딱 푸셨나요? 자, 우리가 아마 앞에 문제들보다 이 7회차가 조금 더 아마 수월하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놓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해주세요라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봐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은 판 경계 주변의 모습에 대하여서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1번 문제에서 이렇게 학생 3명이

대화하는 거 많이 나오죠. 자, 일단 문제를 보면요. 자료를 먼저 잘 해석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판 경계 주변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단 어디에 판의 경계가 있을까를 살펴봐야겠어요. 근데 우리 판의 경계라는 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그 경계가 판의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기역을 기준으로요. 양쪽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나 이 기역이 판의 경계가 되는 거겠고, 이거 무순형 경계에 해당하겠어요. 그렇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아, 판과 판이 발산하고 있네.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요 지금 얇은 판이 해양판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우리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할 때 발달하는 지형 이름이 뭡니까? 그렇지. 주변보다 좀 높게 솟아올라 있는 해저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 산맥을 뭐라고 하느냐? 해령이라고 했었지. 따라서 기역을 따라서 해령이 발달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판의 경계였잖아요. 그래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로 인해서 멘틀이 용융되더라. 우리 멘틀 물질이 용융되면 만들어지는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사실 되게 다양한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분출을 할 거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현무암질 암석을 형성을 하겠지.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해양판이잖아요. 해양판이 무슨 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렇지. 해양판 자체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걸 사실 요 마그마랑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발산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분출하더라. 그럼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해양판이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서도 그때도 역시나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가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게 되면 그 사이에 결국 바다가 생기게 됐었잖아. 남아메리카판이랑 아프리카판 두 개의 대륙이 붙어 있다가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대서양이 확장이 됐었죠. 그런 원리랑도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니은의 경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경계를 보니까요. 두 개의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겠고,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지금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섭입한다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판의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섭입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이렇게 판의 섭입이 일어날 때 발달하는 지형이 있었습니다. 섭입이 일어나면 100% 해구가 발달해요. 그래서 니은에 따라서는 해구가 발달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A의 말 한번 볼게요. 세 개의 판이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서로 멀어지는 판 A랑 뭐 학생 AB가 있으니까 뭐 요거를 스몰 A라고 할까요? 스몰 A랑 스몰 B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서로 다른 판, 스몰 C가 있는 거지, 대륙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학생 A 맞는 말. 자, 학생 B 보겠습니다. 판의 평균 두께를 기역과 니은 주변을 비교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기역은요, 지금 해령, 발산형 경계 주변입니다. 그래서 해령이기 때문에 얇은 해양판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 니은 주변에서는요, 해구 주변에서는 두꺼운, 조금 더 두꺼워진 해양판과 원래부터 두꺼운 대륙판이 분포하고 있잖아. 따라서 평균적인 두께는 대륙판이 존재하고 있는 니은 주변이 더 두껍게 되겠죠. 그래서 B는 틀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학생 C입니다. 니은에서 기역으로 갈수록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우리 심해 퇴적물은 퇴적물이 퇴적되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이때 기억해야 될 거. 해령에서는 이제 막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 지각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
그렇지. 해령에서는 해양지강의 나이가 0살이더라.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는요, 니은이 더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을 거고요.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으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더 두꺼울 거예요. 따라서 학생 C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A만 맞아서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두 대륙의 위도 변화 그래프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대륙의 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A랑 B가요, 각각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때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두 개의 대륙이 출발한 위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남반구 상대적으로 좀 고위도 지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적도거든. 적도. 자,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보니까요. 현재의 위치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현재가 되겠지? 현재의 위치를 보면요. A는 현재 북반구에 올라와 있고요. B는 아직 남반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중에서 지금은 북반구에 위치하는 게 누구더라? 그렇지. 계속 북상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한 인도 대륙이더라. 따라서 A가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는 인도 대륙에 해당할 거고요. B가 현재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해당하겠더라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인도 대륙에서 측정한 위도 변화는 A이다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 고지자기 복각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렇지. 과거 이 대륙이 위치했던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따라서 위도 변화가 클수록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도 더클 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도 변화를 보면요. 처음 시작은 비슷했는데, 인도는 요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요만큼밖에 이동을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더 복각의 변화가 크겠지. 따라서 니은 받는 얘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복각과 위도 변화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사실 요것까지 우리가 문제에서 자료로 주어진 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를 물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번 보면은 복각 그래프, 여기 위도. 여기가 위도 0도, 북반구, 남반구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복각은요,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여기다 그릴까요?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0도, 그리고 플러스 90도, 이렇게 복각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기 적도, 위도 0도에서는 복각이 0이지. 그리고 위도 90도에서는 각각 북반구에서는 플러스 90도,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선의 그래프 형태는 아니었죠. 직선의 그래프 형태는 아니고요. 복각이 위도보다 큰 값을 가지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잘안 나왔어요. 다만 이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위도에 따른 복각의 폭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나왔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력은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 그리고 5천만 년 전부터 현재 두 개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1억 년 전이 여기지, 지금. 부터 5천만 년 전. 이때 동안의 이동 속력을 보려면 우리 위도 변화만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이동 속력은 위도 변화만 고려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이때까지의 위도는요, 얼마만큼 변했냐? 요만큼 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까지. 5천만 년 동안. 그 다음에 5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5천만 년 동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을 비교하니까 같은 시간에 더먼 거리를 이동했을수록 이동 속력이 빠른 거일 거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5천만 년 전에는 요 위치였어. 그런데 현재는 요 위치니까 이만큼의 위도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위도, 이동한 거리를 비교를 하면은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보다 5천만 년 전부터 현재가 더먼 거리를 이동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동 속력도 요때가 더 크더라. 근데 디귿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기역, 지금 니은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이 3번 문제의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랑 이미 너무 많이 봤던 그래프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요,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친절하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림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더라. 근데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기본적으로 지하 온도 그래프는 그려줄 수 있어야겠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하의 온도는 높아지더라. 근데 여기에서 세 개의 용융 곡선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용융 곡선의 시작점을 보시면 이게 누구의 용융 곡선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용융점이 좀 낮은 친구가 하나 있고요. 용융점이 높은 애가 두 개가 있더라. 그럼 이 용융점이 높은 애가 그렇지. 멘틀의 용융 곡선이 되는 거고, 용융점이 낮은 친구가 대륙지각,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되더라. 이때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친구가 물이 없을 때의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요. 그리고 이 곡선의 형태가 물이 있을 때의 멘틀의 용융 곡선이더라. 그래서 우리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 이 물은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깊이에서 비교하면 항상 물이 없을 때보다 물이 있을 때의 용융점이 더 낮더라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요 지금 요 점선은 역시나 물이 있을 때 이번엔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이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어떤 물질이 용융되는지에 따라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졌거든요. 자, 일단 먼저 멘틀이 용융될 수 있지. 자, 우리 멘틀이 용융돼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륙지각이 용융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륙지각이 화강암이잖아. 화강암이 용융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떠한 용융곡선이랑 만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 조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멘틀 물질이 깊이가 얕은 곳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죠? 요게 지금 발산형 경계나 열점에서 생기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이 여기서 지금 B라고 되어 있는 요 과정이지.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는 경우. 우리 멘틀 물질에 물이 어떨 때 공급이 되느냐? 섭입하는 판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 해양판에서 물이 방출되어서 멘틀에 공급이 되는 거였었죠. 따라서 요 B 과정, 요것은 섭입대 하부에서,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 멘틀이 용융됐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을 하죠. 그래서 대륙지각 하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우, 그게 A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도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기역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때의 평균 온도를 따져봐라. 자, 여러분들. 마그마가 생성이 되려면요, 용융점보다 암석의 온도가 높아져야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녹는 온도보다 높아져야지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가 지금 녹는 온도거든. 그럼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졌을 때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A는 대략 요 정도의 온도. B는요,
용융점보다 암석의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암석의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 정도 온도에서 지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보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높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A가 B보다 낮은 게 맞구나라고 기억을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고요. 자, 니은입니다. 나에서 암석이 생성될 때 평균 냉각 속도 물어보았어요. 평균 냉각 속도를 물어보았다는 건 이게 화산암이에요, 심성암이에요? 물어본 거겠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요, 반려암과 안산암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을 보니까 색깔이 어두워요. 이걸 통해서 아, 가가 반려암이구나. 색깔이 어둡고 반려암이라는 건 요거 현무암질 암석이고 현무암질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심성암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그럼 니은이 자연스럽게 더 밝은 안산암이 되는 거고요. 안산암은 화산 분출로 인해서 급격히 냉각한 화산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냉각 속도는 심성암인 기역보다 화산암인 니은이 더 빠를 거예요. 근데 니은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가에 AB로 생성된 마그마가 혼합되었을 때, 자, 봐봐요. 가에 A에서 생성된 거 대륙지각이 용융됐으니까 유문암질 마그마지. 그리고 B에서 생성된 거 지금 멘틀이 용융됐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지.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이 되었대. 그럼 이두 개의 중간 성질을 가진 무슨 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 수 있는 암석은 반려암이 아니라 안산암에 해당하겠지. 따라서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답이 지금 맞는 게 기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느 지역을 지질 탐사하고 탐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것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기억에서요. 입자의 크기가 다른 모습의 퇴적 구조. 우리 퇴적 구조 중에서 A 지점처럼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측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측리, 무슨 측리? 그렇지. 점이 측리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지점 볼게요. 암석 벽면에 판상 모양으로 깨져 있대. 판 모양으로 끊겨져 있구나. 판상 전리가 관측됐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억을 볼게요. 이 지역은 과거에 지층이 역전된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점이 측리인데 여러분들 니은이랑 한번 살펴봐요. 점이 측리는 주로 퇴적물의 퇴적 속도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거 맞지? 근데 입자의 크기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입자의 크기가 다양할 때 먼저 가라앉는 거 퇴적 속도가 빠른 게 입자의 크기가 큰 거였어요? 작은 거였어요? 맞아. 입자의 크기가 큰 것부터 아래로 가라앉는단 말이야. 따라서 이 점이 측리는요, 아래쪽에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위에가 더 입자의 크기가 크고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될순 없고, 이것은 한번 점이 측리가 만들어졌던 게 뒤집힌 거야. 뒤집히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 이 점이층리의 구조를 통해서 지층이 역전이 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니은이 지금 판상절리예요. 판상절리는 암석이 깨져서 생긴 면을 경계로, 자, 여러분들 봐봐요.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형성되었다. 자, 우리가요, 지질 구조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전리. 두 번째, 단층. 이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거든요. 전리랑 단층은요, 둘다 암석에 무언가 균열, 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전리 같은 경우에는 암석에 이렇게 틈이, 판 모양이나 아니면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 거지. 그죠? 그리고 단층도 암석이 지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위아래로 이동을 하거나 옆으로 이동하거나 상대적인 이동이 필요해. 따라서 단층이 형성될 때는 뭐 장력 또는 횡압력 또는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작용하는 힘, 이런 힘들이 작용해서 지층이 이동을 해야 돼요. 반면에 전리는요, 화산암이나 심성암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질 구조로 이것들은 상대적인 이동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암석의 부피가 변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변하는 과정에서 암석에 틈이 생긴 거일 뿐이야. 따라서 지금 디귿에서 상대적인 이동, 이것은 전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지. 따라서 디귿은 틀렸더라. 기역 니은만 맞아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5번 역시 별표 쳐져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요 문제 지금 볼때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어느 화성암에 포함된 서로 다른 두 방사성 동위 원소 A와 B의 함량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고, A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A의 반감기는 1억 년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A의 함량 표 한번 봐보세요. A 함량이 T1 시기에 50%야. 우리 반감기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함량이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방사성 동위 원소가 100%가 있었는데 50%가 됐어. 그럼 이게 바로 반감기 한번 지난 거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A의 반감기가 1억 년이래요. A의 반감기가 1억 년이래. 그러니까 이 T1이 1억 년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고 나서 A 함량 쭉쭉 봐보니까 T3일 때가 12.5예요. 우리 12.5라는 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번 지나서 8분의 1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반감기가 3회 지났다는 거고. 우리 반감기가 지금 1억 년이었으니까 1억 년이 세번 지난 거니까요. T3는 3억 년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요첫 번째 표는요, 0.5억 년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의 반감기의 절반이 되었을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앞에 다른 회차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이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우리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 마지막 장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되게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 두번 지났을 때, 요럴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 상태를 되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걸 아주 그냥 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언제든 그래프 그리고 싶을 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일단 우리가 반감기 횟수, 반감기가 경과함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퍼센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일단 반감기가 한 번도 안 지났을 때 100%지. 그죠? 그다음에 반감기가 한번 지났을 때 절반이 됩니다. 50%. 쭉쭉쭉 가서 쭉쭉쭉 가서 여기. 그죠? 자, 그다음에 반감기가 두번 지났을 때 이거의 또 절반이 됩니다. 25%.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느냐? 직선의 형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로 생기더라. 라는 게 방사성 동위 원소의 이 함량 변화 그래프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에서 자꾸 어느 시기를 많이 물어보냐면요. 반감기의 딱 절반이 지났을 때, 반감기에서 0.5회가 경과했을 때, 요때의 함량을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함량을 그냥 외워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함량이 몇 퍼센트냐면요, 70%예요. 이거 왜 그렇다라고 했냐면, 반감기 절반 지났을 때 70%, 즉0.7 남았고, 그럼 이거의 또 절반 지났을 때는 또 0.7. 이 남은 거에 0.7이잖아. 그럼 이게 0.49거든. 그럼 0.49, 49%는 거의 50%잖아요. 그러니까
이 0.5가 두번 지났을 때 반감기 1회가 50%가 되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0.5번 지났을 때는 처음량의 70%가 남게 되는 요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을 아예 암기를 해두세요. 아, 절반이 지났을 땐 70%가 남는구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아가면은 반감기의 1.5회가 지났을 때. 그럼 봐봐요. 1.5회라는 건 0.5회에서 1회가 더 지난 거거든. 그러면 0.5회 지났을 때 원래 70%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이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70%의 절반이 되니까 그때의 비율은 몇이냐? 35%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0.5회 70%, 1.5회 35% 외워두시면 문제 풀때 든든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럼 봐봐요. 지금 함량, A의 함량 볼때 0.5억 년이 지났대요. 근데 0.5억 년이 사실 반감기가 지금 1억 년이기 때문에 0.5회 지난 거거든. 우리 0.5회 경과했을 때는 방사성 원소가 처음에 70%가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7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억에서 75%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B를 보니까요. 0.5억 년이 지났을 때 82%가 남아있었대.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이 그래프로 한번 따져볼게요. 82%라는 건 70%보다 더 많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80%가 대략 여기라고 해볼게요. 82%죠? 82%. 그러면 82%는요, 아래로 쭉 내려보면 0.5회가 지나지 않았을 때야. 이해되셨어요? 0.5회보다 더 짧게 지났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지금 절대 연령이 0.5억 년이거든. 이때의 시간이. 그러면 이 친구는 0.5억 년이 0.5회보다 짧은 시기인 거야. 그러면 B의 반감기는 1억 년보다 긴 거겠지. 왜냐, 0.5억 년일 때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0.5억 년두번 해봤자 반감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B의 반감기는 요 값을 통해서 B의 반감기는 1억 년보다는 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0.5억 년이 지났을 때 82%나 남아있는 걸 통해서. 됐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0.5억 년이랑 T2일 때, T2억 년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0.5억 년일 때가 82% 남아있었는데 T2일 때41% 남아있대. 여러분들, 82, 41, 이거 무슨 관계야? 2분의 1이 된 거지. 여기서 2분의 1이 됐다는 건 반감기가 한번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반감기가 지난 거냐? B의 양이 절반으로 지났으니까 B의 반감기가 한번 더 지났다는 거야. 여기에 되셨죠? 근데 우리가 아까 B의 반감기가 몇억 년이었냐면 1억 년 이상이었어. 자, 따라서 T2는요, 0.5억 년에다가 더해준 값이다. 무엇을? B의 반감기를 더해준 값인데, 이 B의 반감기가 1억 년보다 길더라.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2는 1.5억 년보다 길더라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0.5에서 1억 년보다 큰 값을 더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때 니은 보겠습니다. T2는, 우리 T2는 구했지. 1.5억 년보다 길었어. 근데 2분의 3 T1이다라고 했는데 T1이 1억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값 자체가 1.5억 년이야. 근데 우리 T2는 1.5억 년보다 긴 거? 맞잖아요.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 됐죠? 자, 그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는 반감기마다 같은 양의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분解된다? 아니지. 같은 양이 아니라 반감기마다 같은 비율의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분解가 되는 거였죠. 따라서 D급은 틀렸고요.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랑 닮은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닮은꼴 문제입니다. 자, 닮은꼴 문제에서 보면요. X의 함량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X의 함량이 50%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있어. 이 시간이 지금 T1이거든.
그럼 ET1이 반감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X의 반감기는 T1이구나.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랑 비슷해요. 우리 아까 82%에서 41%가 되는 거 나왔었잖아. 근데 여기는 80%에서 40%예요. 요것도 2분의 1이 된 거지. 자, 그럼 우리 반감기라는 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럼 봐봐요. 100%에서 50%가 되는 거. 100%에서 50%가 되는 것도 반감기야. 2분의 1이 됐으니까. 근데 80에서 40%가 되는 것도 2분의 1이 된 반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50%가 되는 거랑 80%에서 40%가 되는 거. 둘다 반감기만큼이 경과가 되더라. T1이라는 시간만큼이 경과가 되더라. 이해되셨죠? 처음 시작이 달라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더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80%일 때가 0.5억 년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 T2는요, 80%에서 40%가 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80에서 40%가 될 때까지도 반감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T2는 0.5억 년에다가 반감기인 T1을 더해준 값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질 단면도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기역에서 최소 융기 횟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역에서처럼 최소 융기 횟수 나오면요. 일단 뭘 구해주면 되느냐? 부정압 개수. 부정압 개수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 본 다음에 나무가 있는지, 또는 뭐 산이 있는지, 또는 집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지층이 퇴적될 때는 해수면 아래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지층이 육지로 드러나면서 풍압 침식 받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가 퇴적될 때는 수면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융기한 상태인 거야, 지금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융기한 1회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부정압 횟수는 왜 구해 줘야 되느냐? 우리 부정압이라는 것 자체가 지층이 퇴적된 다음에 융기해서 풍화 침식작용을 받고 다시 침강해서 그런 다음에 새로운 퇴적층이 만들어지면서 퇴적이 일어나면서 부정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정압 면이 하나 발견될 때마다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침강 한번 일어났어요, 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부정압 면 하나 발견되죠. 그러면, 이때 일단 최소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부정압 면 위에서 하나 더 발견되죠? 아, 여기서 융기 또한번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또 융기했어요. 가 되니까 최소 융기 횟수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추층과 고사리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추층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의 후반에 석탄기랑 페름기에 활발하게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는 우리 이제 실루리아기의 양치식물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육상식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석을 보면은 이게 뭐 표준화석인지, 어느 시대 표준화석인지, 또는 시상화석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물이 육상생물인지 해양생물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해석하는 팁을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봐도 육상 환경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만 육상생물인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 전부 다 해양생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 고사리는 우리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 따라서 고사리가 발견된다? 그럼 이거 육상 환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니은이 맞는 겁니다.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비지층이 존재하니까. 근데 고사리 말고 육상생물 뭐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표준화석 중에서 육지에서 막 돌아다닐 것 같은 애들 있어. 누굴까? 맞아요. 공룡. 또 신생대.

매머드 있죠. 그쵸. 매머드. 또는 중생대의 시조새.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육상생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애들. 방추충. 잘 모르잖아. 방추충 해양생물이에요. 화폐석. 잘 모르겠잖아. 해양생물입니다. 필석. 해양생물. 삼엽충. 해양생물. 산호. 해양생물. 대부분 전부 다 해양생물이고요. 아, 누가 봐도 이 친구들은 육상일 것 같다라는 친구들만 육상생물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화성암 P는, 아, F는, 화성암 F는 어류가 출현하기 이전에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들. 어류가 출현한 시기, 기의 단위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르도비스기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시대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일단 D는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바탕에 있으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E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E. 다음에 C, 다음에 부정합 있었고, 그 다음에 P. 그러고 나서 F가 관입하고, 그런 다음에 부정합 있었죠. F까지 다 자르는 부정합 있었고, 그 다음에 A지층. 근데 이 중에 D는요, C랑 E 다음에 D가 생긴 건 확실한데, 그 이후의 선후 관계는 이 그림을 통해선 우리가 정확히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지금, F의 생성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F의 생성 시기를 판별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냐 보니까 표준화석인 방추충이 발견되더라. 근데 방추충이 지금 어느 지층에서 발견되냐면 C에서 발견돼요. 근데 우리 방추충은 고생대 후기에 번성했던 생물이거든. 그럼 이때가 이미 고생대 후기이고, 오르도비스기는 고생대 초기인데, 오르도비스기 이전에 형성된 게 아니라 이후에 형성이 된 거겠죠. 따라서 이전이 아니더라. 기역 니은이 답이라서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온대저기압에 대한 문제네요. 자, 문제를 일단 보시면 그림 가와나는 어느 날 12시간 간격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12시간 간격으로 선후 관계를 우리가 일단 판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온대저기압은 온대지방, 중위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 누구더라? 그렇지.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것이더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걸 봐보면 지금 저기압의 중심을 보면 나가 여기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요. 가는 지금 이쪽에, 더 동쪽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아, 저기압의 중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더 먼저 촬영된 것, 그리고 가가 더 나중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가가 나보다 큰 값을 갖는 거. 요런 걸 찾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압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압을 비교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등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보면은 등압선의 간격당 4헥토파스칼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증가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1000헥토파스칼이니까요. 1004, 1008이지. 그럼 1004와 1008 사이이니까 가는 한1006 정도 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는요, 여기가 1010이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1014, 1018이니까 1016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압은 나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땡이고요. 니은입니다. 여러분들, 풍속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풍속은 바람의 세기는 등압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풍속은 기압 변화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고, 이 기압 변화는 등압선의 간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더 기압 변화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풍속이 빠르다라는 건 쌤이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치선 해석하는 거, 등치선이 조밀할수록 훨씬 더

0: 그 수치의 변화가 큰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자, 그럼 볼게요. 가에서는 지금 등합선이 상대적으로 좀 조밀해 보여요. 반면에 나에서는요, 등합선의 간격, P 주변의 등합선의 간격이 더 넓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속은 가에서가 더 빠를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상공에 형성된 구름의 평균 두께 물어보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 온대저기압을 봤을 때이 삼각형이죠. 전선과 전선 사이는 따뜻한 공기 구역이기 때문에 구름 잘안 생기더라. 그러면 이 삼각형을 둘러싼 찬 공기 구역에서 구름이 생기게 될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온난 전선 앞쪽이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생길 거고요. 가에서는 한랭 전선 뒤쪽이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구름의 두께를 비교를 해보면 저군형 구름이 층운형 구름보다 더 두껍겠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 두께는 가가 더큰 게, 두꺼운 게 맞네요. 따라서 니은 디귿 하셔서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합선의 간격이 조밀하면 기압 변화가 커서 풍속이 빠르다라는 개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번입니다. 태풍에 대한 문제이고요. 태풍의 진행 경로와 태풍이 소멸될 때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지금 태풍이 소멸될 때의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이때 기억 볼게요. 태풍이 소멸될 때 구름의 최상구 높이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가가 지금 적의 영상이기 때문에 최상구 높이가 높을수록 적의 영상에서 더 밝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서울과 부산이에요. 서울은 지금 색깔 굉장히 밝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은 색깔 상당히 어두운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적의 영상에서 밝은 게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서울이 더 높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 최상부 높이 말고 다른 요인도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최상부 높이가 이제 너무 쉬워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의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비교하라고 하느냐? 최상부의 온도 비교하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온도는 또 높이랑 반대지.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의 영상에서 밝을수록 최상부의 온도는 낮아지더라. 이거랑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적외선 에너지를 얼마나 방출하느냐. 적외선의 방출량. 요거를 또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봤는데 너무 쉬워. 그래서 온도를 물어봤어. 근데 온도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잘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 적외선 방출량을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 적외선 방출량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이죠.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적외선 방출량도 적어지더라. 그래서 요세 가지의 관계, 그래서 적외 영상에서 알수 있는 것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 태풍과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요. 온대저기압과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 엘니뇨 라니에냐와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 어떤 파트건 구름이 등장하는 파트에서 모두 다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평균 누적 강수량은 동해안 쪽이 서해안 쪽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요건 우리 그래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프에서 보시면 동쪽은 지금 밝은 색이, 서쪽이죠? 서쪽은 밝은 색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지금 동해안 쪽에서 강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이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았을 때, 동해안은 위험 반원에 속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해안 쪽은 안전만원에 속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 또 디귿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풍향의 변화 방향, 서울은 지금 안전만원에 속해 있고요. 부산은 위험반원에 속해 있더라. 그럼 우리 태풍이 이동할 때, 우리 저기압이 이동할 때, 이건 태풍뿐만 아니라 온대저기압에서도 동일하게 그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기압이 이동할 때, 저기압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 저기압의 왼쪽에 있는 지역들은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더라. 따라서 풍향의 변대 방향, 풍향의 변화 방향 반대인 거 맞습니다. 기역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요.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가와 나는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서로 다른 두 기상현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더라. 둘 중은 지금 집중호우와 황사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를 보니까요. 비가 왔대요. 비가 와서 산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우리 뭐 죽은 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보니까 비가 되게 많이 내렸구나. 집중호우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나를 보니까요. 비나 눈이 아닌 흙가루가 내렸대요. 그래서 먼지가 눈앞에서 나타났더라. 아, 이거 황사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아, 우리 온난전선 통과할 때, 전선이 통과하니까 비 내릴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집중호우, 강한 비가 내리려면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저군형 구름은 온난전선이 아니라 한랭전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더라. 그래서 기억돼. 자, 니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할 때 주로 큰 피해를 준다. 나는 황사인데요. 황사가 강하게 발생하려면 일단 먼지가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서 가라앉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피해가 심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래에 있던 먼지가 위로 뜨려면 상승기류 발달해야 합니다. 우리 상승기류는 저기압이죠. 그리고 하강기류 발달하려면 고기압이 형성되면 하강기류가 잘 발달하게 되겠지. 따라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고기압이 위치할 때 우리나라에 주로 큰 피해를 주는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여름철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집중호우는 여름철에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상승기류가 잘 발달하고 태풍의 영향도 받는 시기, 뭐 장마의 영향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황사는 여러분, 그렇지. 봄철에 주로 나타나죠. 단단하게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봄철에 모래먼지가 많이 날라오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해당하지 않더라. 답은 니음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에서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가 겨울철과 여름철의 자료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계절을 우리가 판별을 해보면 겨울철에는 표층 수온이 낮을 거잖아. 그럼 표층 수온이 낮은 여기. 표층 수온은 0m일 때 수온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가 겨울철에 해당하겠고요. 나는 지금 표층 수온이 20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나가 여름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깊이 0에서 100m 구간에서의 염분 변화폭 비교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큰값 갖는 거, 가가 나보다 큰값 갖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0에서 100m를 가는 동안 아래로 그냥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있지. 0에서 100m 가는 동안 수온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염분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가는 굉장히 염분 변화가 적고요. 반면에 나는 0에서의 염분은 이만큼인데, 100m에서 염분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분 변화폭은 가보다 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 자, 니은입니다. 깊이 100에서 200m 구간에서의 평균 밀도. 자, 여러분들 평균 밀도 찾아주려면 일단 우리 밀도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크더라.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크더라.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는 거 표시해 주시고. 이때 밀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100에서 200m 구간의 평균 밀도잖아요. 자, 100에서 200m 구간이면 100m가 지금 여기고, 200m가 여기거든요. 100m가 여기고, 200m가 여기예요. 그럼 이 지점에 밀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등밀도선이 있잖아요. 등밀도선을 따라서 내가 그려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 밀도축에 갖다 놔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돼.
0: 여기도 지금 주변에 밀도선이 없잖아요. 그래도 위아래 있는 밀도선이랑 나란하게 그려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에서 100에서 200m 구간의 평균 밀도는 요 사이 값의 평균이 될 거예요. 되죠? 자, 나에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100m일 때 등밀도선이랑 나란하게 이동. 200m일 때 등밀도선이랑 나란하게 이동을 하면은 평균 밀도가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밀도가 가보다 나일 때더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 아래에 위치할수록 밀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요. 평균 밀도는 가보다 나가 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또 틀렸구나.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수원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자, 여러분들, 수원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보려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사실 여기거든. 그죠? 수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깊이. 그 말은 결국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려면 수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봐주시면 돼요. 근데 가는 지금 보니까 한 0에서 100m까지는 어느 정도 수온이 좀 일정하다가 100m에서부터 훅 수온이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요, 100m가 여긴데 이미 그 이전에 수온이 확 낮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나에서 더 얕은 깊이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를 따져주면 가. 겨울철일 때가 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구나,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만 맞아요.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선생님이 닮은꼴 문제도 하나 찾아왔어요. 같이 볼 건데, 요게 지금 북극을 내려다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아요. 북극을 내려다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북인 거야. 여기가 북. 그죠? 자, 이때 기억 볼게요. ABC의 평균 기온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ABC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해역 찾아보라고 했는데 가장 고위도가 기온이 가장 낮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B랑 C는요, 여기가 위도 30도거든. 위도 30도. 위도 30도에 위치한 해역이 되겠고요. 반면에 지금 A 볼게요. 자, 지금 A는요, 여기가 위도 30도 선이고, 여기가 위도 60도 선이거든요. 그럼 위도 30도보다 훨씬 더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 중에 가장 고위도에 위치한 게 A 해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온이 낮은 해역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해수에 포함된 용존 산소량 비교해봐라. 근데 B랑 C는 같은 위도에 위치해요. 같은 위도에 위치하는데 B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때요. 여기가 북쪽이거든. 그럼 방위표를요, 내가 밖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요. 왜냐? 이 지도마다 동서남북이 달라지거든. 근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우리가 살을 그릴 때, 이렇게 방위표를 그릴 때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서쪽, 여기 동쪽이거든. 그러면 항상 북쪽이, 요 부분이 북쪽을 향하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가 북이잖아.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 그릴 때는 살을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방위표를. 이쪽이 북쪽, 여기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비를 보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화살표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류의 성질을 가지고요. C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 또는 영향염료 이런 것들은 난류보다 한류에 더 많은 값을 가지게 되지. 따라서 니은이 일단 틀린 부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내가 동서남북을 따져주려면 그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방위표를요 회전시켜. 그래서 북쪽이 역시나 요 뾰족한 부분이 북쪽을 향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A 부근에서 동서남북을 따져주고 싶어라고 하면은 뾰족한 북쪽을 향하는 게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지금 A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있구나.

0: 3월 학력평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항 코드가 없는데, 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가는 지금 북태평양이에요. 여기가 지금 북극이거든요, 북극. 나는 남태평양입니다. 여기 남극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따져주는 걸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 그럼 동서남북 따져줄 때, 아까 기억했던 4에서 북태평양, 북극이니까 뾰족한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향해 주시면 이쪽이 북쪽, 남쪽, 여기 서쪽, 여기 동쪽.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저위도에서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이렇게 흘러서 아열대 순환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그려줄 수가 있어야 된다. 반면에 지금 나에서는 여기가 남극이죠. 남극이니까 사의 요 아랫부분이 남쪽을 향하게 그려야 돼요. 방위포의 아랫부분 남쪽을 향하게 그려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 되는 거니까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남극순환 해류 형성이 되고 또 저위도에서는 동에서 서로 무역풍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림 그려줄 수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11번의 해류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평상시에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우리 20번 문제까지 풀면은 이 실전 모의고사의 모든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다루는 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남은 문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오늘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중입니다. 자, 오늘 수능 기출의 미래 우리 유전 정보와 염색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이제 맛보기를 하셨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열심히 좀 고민하시면서 풀어볼 문제들이 기출 문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유형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풀어보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뭐 핵상, 핵형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란 말이죠. EN, N. 그리고 성염색체 XXXY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그것이 EN인지 N인지 또 X염색체가 있는지 Y염색체가 있는지 적응을 좀 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0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위에 이제 발문이 길어요. EN은 6이라고 그랬어요. EN은 6. 여기 이제 N 3 나와 있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EN은 6인데 이렇게 두 개씩 짝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게 이게 이제 X고 이게 Y라는 거고요. 또 보실 게 이거 이제 염색체랑 같이 보시면 여기 B라고 돼 있죠. X 염색체에 B가 있다. 아, B와 관련된 유전자가 이제 성염색체.

있는 유전자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겠죠. 얘가 이제 성염색체에 관련된 유전자고, A와 D는 그렇죠.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런 얘기 있고요. 한네 번째 줄 넘어가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1과 4중두 개는 P. 여기 이제 1부터 4가 있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P가 두개 있고, Q가 두개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죠? 네, 여기 중에 두 개는 P의 세포고, 두 개는 Q의 세포예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서 하나 위. 가와나는 네, 1부터 4인데, P는 수컷. 네, XY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Q는 XX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퍼즐 맞추기로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스몰 A가 있는데 라지 A 있으니까 탈락이죠. 예, 라지 A 있으니까 탈락이죠. 스몰 A 두개 있으니까 탈락이죠. 얘밖에 될 수가 없겠죠. 얘는 금방 찾으시면 돼요. 2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그냥 이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확정이니까. 얘는 없고, 얘가 1 있고, 그 다음에 B 여기 있고, 그죠? 네, 없고,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관되어 있군요. A와 D가요. 근데 여기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1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될까요?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찾으셔야 돼요. 얘를 찾는 게 이제 이 문제 핵심인데, 1 아니면 3 아니면 4겠죠. 그죠? 1 아니면 3 아니면 4일 텐데, 뭘까? 일단 뭐가 아니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여기 X가 하나 있고 여기가 Y가 있잖아요. 이 B란 유전자가 X에 있는 유전자란 말이야.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2예요. 예. 여기가 2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두개 나올 수가 없죠. 4는 아니네요. 그럼 1 아니면 3이겠죠. 1 아니면 3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3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3. 얘가 이제 3이다. 나가 3일까?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3이라면, 자, 요거를 입혀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몰 A, 스몰 A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스몰 A, 스몰 A. 됐죠?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 그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됐고, X 하나, Y 하나 있죠? 여기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 스몰 B에 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될까요? 네. 그러면 어쨌든 얘는 P란 얘기잖아요. 이 가정하에 수컷은 P. 그러면 라지 A가 있는 애들, 라지 A가 있는 얘하고 얘가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 없잖아, 라지 A.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P고 얘도 P란 얘기인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 X에는 스몰 B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긴 지금 뭐가 있어요? X에 라지 B가 있죠. X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에 스몰 B가 있는데 어떻게 라지 B가 같이 있어? XX가 아닌데. 이게 모순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순을 발견하셔서, 아, 이게 뭐라는 걸알수 있다? 3이 아니고 1이구나라는 걸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로 이제 여러분이 확정하시고 다시 한번 입혀보시면, 라지 A 하나 있고 스몰 A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2가 확정이죠. 스몰 D, 스몰 D.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라지 B가 있으니까 X는 라지 B에 Y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엔 라지 D가 없고 여기 라지 B가 있으니까 스몰 B가 있다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겠죠. 이거 P니까. 그렇죠? 얘가 P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제 요 조건 때문에 이렇게 Q가 되는 겁니다. 그럼 Q가 두개 결정이 됐죠? 스몰 B가 있거나 라지 D가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와 얘가 지금 Q로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개는 해결됐으니까 당연히 얘는 우리가 P라고 잡았고 나머지 하나 남는 3도 P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될까요? 네. 그러면 얘는 아까 이제 우리가 가정이 틀렸을 때쓴 거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얘를 P라고 놓고 확인해 보면 얘가 2예요. 얘가 2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없죠?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Y가 왔다는 거죠. Y만.
X가 없고 Y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N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될까요? 요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이 문제 푸는데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자, 기억법. 나는 1입니다. 자, 나는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찾았고, 자, 기억은 2죠. 자, 니은은 0이라고 알려드렸죠. 맞죠? 그 다음에 Q는 뭐야? 1과 4가 Q야. 유전자형을 찾으래. 자,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Q. 2하고 4. 여기 보시면 돼. 라지 보이죠? 스몰A 보이죠? 자, 그럼 라지 스몰A 있다는 얘기죠. Q니까. 그쵸? 그 다음에 라지 B 보이죠? 스몰B 보이죠? 자, X에 라지 B 스몰B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얘는 이제 X 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유전자형만 쓴 거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D도 보시면은 여기 라지 D 보이죠? 여기 스몰D 보이죠? 예, 라지 D 스몰D 다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역, 니은, 티귿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여러분은 모순을 찾는 거.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11번 가볼게요. 네,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문제도 우리가 이제 발문부터 좀 봅시다. 어떤 동물 이에는 6이다. 유전형질 가는 두쌍 대립 유전자. H와 T 줬어요. 네, PQ 나와 있고. 네, 세 번째 줄, 뭐, 네 번째 줄볼거 없고,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대요. 모든 염색체. 네, 뭐, 생략한 거 없이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는데,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았을 뿐이고, 염색체가 있다는 뜻이죠. 자, 기역과 니은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래요. 네, 기역과 니은은 성 염색체다. 네, 이런 조건이 하나 이제 소개되어 있고, P는 수컷, 네, Q는 암컷. 네, P는 XY. Q는 XX 뭐 이런 조건 나와 있습니다. 근데 P와 Q가 뭐두개두 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풀때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요 3이라는 숫자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뭐3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1이라든지 21 이렇게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2일 것이냐, 2 플러스 1일 것이냐 이렇게 놓고 이제 풀수 있는데,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1, 하나가 2면, 이때는 항상 이게 G원기에 2n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G원기에 2n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문제풀이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그럼 얘가 2란 얘기죠? 그럼 1이 넘치잖아.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라지 H가 2고, 스몰 t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금방 알수 있는 게요 t라고 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성염색체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G원기 때 X, Y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몰 t 이렇게 있는 거죠. G원기 때. 네,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또 갈까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없어요. 얘도 없어요. 그럼 스몰 t가 없다는 얘기니까 스몰 h가 2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여기에 이제 1, 2, 3, 4 중에 하나라는데 하나씩도 이제 우리가 소거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얘의 그림이냐. 스몰 h가 있는데 여기 없죠. 그럼 얘는 탈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몰 h가 2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을 거냐. 그죠? 스몰 h가 있으면 이게 4야 되겠고. 라지 H가 있으면 여기가 0이 될수 없겠지. 얘도 탈락이고. 그죠? 여기도 스몰 H가 없다고 했으니까 탈락이고. 될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얘는 4죠. 그죠? 얘가 4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스몰 H가 4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4. 예. 모르니까. 4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라지 H가 없단 얘기고 스몰 T가 4가 돼 버리는데 여기 라지 T가 있어 버려.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2가 돼야 되겠죠. 요 값이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라지 H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얘가 2가 돼 버리니까 여기에도 아, 스몰 T가 있군요라는 거알수 있는 거지. 그지? 얘도 4야. 얘도 4인 거지. 여기가 스몰 t가 2니까. 여기도 2가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세포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X 염색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도 있다는 얘기는,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X형 색채가 있구나라는 거지. 그러면 Q근 Q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겠죠. 정리해 보면 얘는 H, small h가 있고 X에 large T 같고 또 X에 small t 갖는 녀석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아, 요게 Y가 되겠지. 하나가 X고 하나가 Y라고 했으니까. 요게 X고 이게 Y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P네. 이건 P. 그러니까 H가 1 있어야 돼. H가 1. 그럼 H가 1 있는 게 여기 없잖아. H가 2고. 여기 H가 2고. 그죠? H가 1 있는 건 여기겠네. 그럼 얘가 P야. 그럼 또 P가 어딨어? 요거지, 요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H가 있고, 그렇죠? H가 두개 있는 거지, H가 두 개. 그 다음에 X가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X가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요거, 요거, 요거. Small t. 요렇게, 요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러면, 일단은 얘가 Q고, 얘가 P고, 얘가 P라는 걸 찾았어. 그럼 얘가 이제 P인지 Q인지만 찾으면 되겠다. 그죠? small h가 지금 2가 있어요. small h가 2가 있다. 여기는 small h가 없네. 네. small h가 없네. 그럼 small h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지? 아, 그럼 얘도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Q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기 가겠습니다. 자, 기억번. 나는 피의 세포입니다. 나는 피의 세포입니다. 찾았죠? 그 다음에 1과 3의 핵상 물어봤어요. 1의 핵상은 2n입니다. 3의 핵상은 얘잖아요. 네, 3의 핵상은 n이죠. 핵상은 2n과 n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아, 요게 중요하죠. t의 dn의 상대량은 2와 4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4는 여기 나와 있지. 네, 4는 large t의 dn의 양이, 네, 요게 있으니까. 여기 보이잖아, 여기. large t이잖아. 그지? 그럼 2는 어떨까, 2는? 자, Q인데요. Q에서 지금 small h가 2가 있어요. small h가 2가 있어요, small h가. 네, small h가 2가 있습니다. small t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죠. 자, 요게 요렇게 왔단 얘기지. 요게 나눠졌단 얘기잖아. 그럼 요렇게 나눠지겠지? 얘가 없어. 그럼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얘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large t가 아, 2구나라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될까요? 기역번과 디귿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번도 또 발문이 좀 긴데, 모든 염색체, 이렇게 모든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으면 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네 번째 줄 가볼까? A부터 C 중 B만 암컷. 네, B는 암컷, XX.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A부터 C의 성염색체는 뭐, 암컷은 XX, 수컷은 XY 나와 있고, 염색체 기역과 니은 중 하나는 성염색체. 자,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하나는 성염색체, 하나는 상염색체. 어떤 게 성이고 어떤 게 상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래. 얘는 이제 암컷인데, B와 C는 다른 종이다.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종, 그 다음에 C는 다른 종.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만 이제 암컷이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Y가 되겠지. A와 C는 XY고 B는 XX고. 얘네 둘이 같은 종이고 얘는 다른 종이고. 그림을 싹 스캔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다른 종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 얘하고 얘가 같은 종이죠. 어떻게 볼수 있어요? 요런 짝이 보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른 종이에요. 얘를 C라고 보시면 되겠지. 다른 종.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이니까 이게 Y고 이게 X잖아. 수컷이란 얘기지. 봐봐. 얘네들은 수컷이라며. 그지? 2에는 6, 2에는 6에 얘는 XY야. 그렇지. 이제 어떤 게 B고 어떤 게 A인지 찾아야 돼. B만 암컷이라 그랬어. 그것만 여러분이 주목하셔서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가 짝이요. 여기에 이제 상염색체가 얘일지 얘가 상염색체일지 그건 몰라. 네,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짝이고 얘네 둘이가 짝이야. 그렇지. 네, 그러면

한번 얘네들이 한번 만나볼까? 얘네들을 한번 해보면 얘가 만약에 상염색체라고 해보자. 상염색체. 그러면 요렇게가 이제 짝이란 얘기고 상염색체야. 그럼 니은에다가 상을 넣어봐. 그럼 요렇게가 짝이지.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X라고 치면 성염색체 Y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2에는 6에다가 XY. 얘는 2에는 6에다가 자, 요게 X니까 요렇게 돼 버리니까 요게 XX. 하나만 암컷. 예, 두 개는 수컷이란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가정했을 때 니은을 상염색체로 가정하고 기역을 성염색체 Y염색체로 가정했을 때 지금 문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얘가 B 하나만 암컷 그지? 얘가 A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맞춰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그래서 여기 보기 가시면 기역은 X염색체다 그랬는데 기역은 X염색체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해야 돼? Y염색체구나라고 하셔야 돼.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나와다 핵상은 같다. 핵상.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2N, 2N.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기 잘 보셔야 돼. 디귿번호 같은 보기는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 주는 보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가에 X염색체 수. XY란 말이야. 그럼 X 하나라, 하나. X 하나고 염색 분체 수입니다. 분체 수. 염색 분체. 염색체 수가 요거죠?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 두 개씩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요게 염색 분체지거든? 하나당 염색 분체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셔야 돼. 6 곱하기 2 하니까 12 하셔야 되겠지? 6이 아니라 10이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설명은 보기 중에 2번. 네, 니은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상염색체와 성염색 중에 어떤 게 상염색체인지 여러분이 넣어보시고, 예,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그 조건에 요 조건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자, 비슷하죠? 문제 유형들이. 대부분이 비슷한 그림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핵상이 EN이라고 그랬어요. EN. 동물 A부터 C의 세포, 가부터 라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A부터 C는 두 가지 종이다. 그랬고, 기역은 X나 Y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X인지 Y인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가라 중두 개는 A의 세포고, A가 두 개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기 편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A와 C의 성이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A가 하나고, B가 하나고, 네 개니까 총. C가 하나고. 이렇게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와 C의 성이 같다 그랬어요. A와 C의 성이 같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하나 해두시고 문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종이 다르다 그랬어요. 두 가지 종이 있다 그랬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상 그림에서는 얘는 이제 N은 3인 그림이고요.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2N은 4. 뭔가 좀 이상하지? 2N은 4. N이 3인데. 어쨌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섯 개가 있네? 2에는 5라는 건 없잖아. 2에는 6인가 봐. 뭔가 생략되어 있어. 하나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두 개,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뭐안 그렸어. 2에는 6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될까요? 그러면 이제 A가 두 개잖아. 두개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랑 보실까요? 요거랑 요거랑 이제 사이즈 같죠? 그 다음에 얘랑 사이즈가 같죠? 그 다음에 얘랑 지금 사이즈가 같아요. 보이세요? 네, 사이즈가 같은 것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다 그린 거야. N은 3인 거고. 얘는 2N은 6인데 하나 덜 그렸죠? 근데 요 사이즈가 어때요? 요 사이즈가 여러분들 같은 사이즈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X가 안 그려져 있다 하고 해볼까요? 그럼 이게 X고 이게
y다 이렇게 한번

놓고 한번 볼게요. 될까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2에는 4 이상하잖아. 네, 두 개가 없는데 x가 두 개가 빠졌어. 그러면 2에는 6에 xx고 가는 두 개인데 x 하나 있고 y 있으니까 자 2에는 6에 xy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A가 두 개고 B가 있고 얘랑은 같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X가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XY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짝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A, B, C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가하고 라를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을까? A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C가 같다 그랬으니까 뭐가? 성별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를 C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B로 놓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네, 모순이 없죠? 지금까지 쭉 설명상에 모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보기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기억은 Y 염색체다 그랬어요. 지금 문제 보시면 기억을 그려줬다 그랬어. 성염색체를 그려줬다. 그럼 그려준 게 뭐야? Y는 지금 그려준 거야. X를 안 그려준 거지. X를 안 그려주고 Y는 그려줬다. 그러니까 X염색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가는 A다. 가와 라가 A세포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네, 요것도 이제 B하고 C랑 비교해 보시는 건데요. B부터 보시면 B의 상염색체 수몇 개야? 2에는 6에서 4개가 상염색체고 자, 두 개. 그려져 있지 않은 X 두 개가 성염색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4분의 2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자, 상염체 마찬가지로 몇 개? 4개인데 얘는 XY니까 X염체 몇개 있는 거야? 한개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게 되는 건데 B가 10을 작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X염색체인지 Y염색체인지 여러분들이 넣어줬을 때 모순의 유무 같은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예,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가겠습니다. 14번도 이제 앞서 우리가 풀었던 예, 퍼즐 문제 예,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푸실 때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푸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형지 가는 두 쌍의 대립전자 H와 R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나는 대립전자 T로 돼 있다고 그랬고 가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그랬으니까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염색체에 두개 이상의 유전자가 함께 있는 거 연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7번에. 그다음에 나의 유전자는 X에 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H와 R은 7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T 유전자는 우리 X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얘는 전부 다 남자입니다. P고 XY. 그죠? P의 세포 1부터 4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게 뭐가 있냐면 핵상을 찾는 게 좋아요. 핵상을. 핵상. 1, 2, 3, 4 세포에 핵상을 찾는 게 좋은데 핵상 찾을 때 하나의 이제 팁이라고 하면 다른 세포 있는데 나의 세포에 없다. 그러면 그건 N이야. 왜냐면 얘는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 다른 세포가 있어? 내가 없어. 그럼 나는 N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1번부터 4번 세포까지의 핵상부터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문제풀이법입니다. 그럼 1번 세포부터 보시면은, 자, 얘는 이제 얘가 없는데 다른 데도 없으니까 얘는 못 보는 거고, 얘 보세요. 나는 없어. 1번 세포가 리을은 없어. 근데 2, 3, 4가 있잖아. 다른 애는 있는데 내가 없다? 얘는 N인 거야. N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없는데 얘는 가지고 있어. 그지? 얘는 N이라는 얘기야. 다 있어야 되니까, 얘는. 없는 게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다 없으니까. 자, 나는 없는데 얘네들은 있단 말이야. N이 N인 거야. 4번도 똑같은 식으로 보면. 자, 얘는 얘만 없는데 이게

4 이제 없으니까 몰라, 얘는 몰라. 얘는 모르고, 나머지 1, 2, 3은 N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부터 리을.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어떤 거냐면, H와 스몰 H. 예,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T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얘네 둘이는 대립 유전자니까, EN일 때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그죠? EN일 때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N일 때는 두개 중에 하나밖에 못 와. 그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두개 중에 하나밖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N인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H와 스몰 H가 올수 없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라지 H와 스몰 H가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없다는 거잖아. 두개 없잖아. 그러니까 올수 있는 게 라지 H와 스몰 H가 올수 있는 조합이 예. 요렇게 기억 니은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기억 니을 자리에 올 수밖에 없겠죠. 될까요? 예,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풀수 있다. 그죠? 얘네들이 대립 유전자니까 N 값에는 한 자리밖에 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개다 온다는 얘기는 요 자리에 못 온다. 요 자리에 못 온다. N이니까. 그죠? 이 자리에 없다 이런 얘기니까 올수 있는 자리가 기억 니은 자리에 오거나 기억 리을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겠지. 기억 니은 자리에 H와 스몰 H냐 아니면 기억 리을 자리가 H와 스몰 H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놔볼게요. 얘네들도 자리를 그냥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라지 H가 있어요. 자, 요 조건으로 한번 보는 거야. 라지 H가 있어요. 라지 R이 있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죠? 얘 보시면 라지 H가 없으니까 스몰 H 온다는 얘기죠. 스몰 H. 스몰 H 있고 라지 R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3번 보시면, 예. 라지 R이 없고 스몰 R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라지 R 없어. 여기 라지 R이 있다는 건데. 스몰 R이 와야 되니까 잘못된 거죠. 이게 모순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될까요? 예. 그러면, 요게 아니란 얘기니까, 예, 요게 아니란 얘기니까, 이번에는 요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요 자리를 바꿔볼까? 여기가 T고, 여기가 R이다. 이런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 여기 1번 세포를 보시면은, 라지 H와, 여기 라지 R이 없으니까, 스몰 R이 오면 되겠죠? 스몰 R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H 없으니까 스몰 H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지 R.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됐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지 R이 있어요. 스몰 H 없잖아. 그럼 라지 H랑 라지 R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어때요? 이런 거 없잖아. 모순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요 자리는 아니란 얘기야. 기억 니은 자리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시고. T고 R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일단 이건 확정이죠. 예. 기억 니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얘는 EN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어요. EN이다라는 것도 확정할 수 있어요.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세포 보시면 H가 있고, 라지 H가 있고요. 라지 R이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라지 H 없으니까, 스몰 H. 여기 있고, 라지 R.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라지 R이 없어요. 라지 R이 있대잖아. 라지 R 없을 수 있나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모순을 지금 잘 찾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처음부터 여기다 R 넣고 여기다 T를 넣었으면 모순이 보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T 유전자는 X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T 유전자는 X에 있다 그랬고, 얘는 수컷입니다. 그럼 확정할 수가 있겠죠? 라지 H, 스몰 H. 예, 그 다음에, 예, 얘가 지금, 라지 R이 없어요. EN인데 라지 R이 없다는 얘기 뭐가 있다는 얘기야? 스몰 R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요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야. 라지 H와 스몰 R. 스몰 H와 스몰 R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됐죠? 그 다음에, T가 있어야 되겠죠? X에, 스몰 ty. 요게 이제 피의 염색체 유전자입니다.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보기 가겠습니다. 니은은 라지 아리죠? 틀렸고. 그 다음에 3과 4에는 모두 와염시켜 있다. 여기는 당연히 이엔이니까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볼까요? 지금 요게 뭐예요? 요게 X염색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X가 있다는 얘기야. N짜리인데 Y 없이 X가 있다는 얘기고, X 위에 small t 있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X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까? X 말고 Y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 3과 4는 모두 Y가 있다?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 다음 디귿번. 가의 유전자형은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R자리라고 하는 걸 찾아야지 요 유전자형도 찾을 수가 있겠죠? 라지 R이 없다는 얘기는 스몰 R만 있다는 얘기니까 써보시면, 요 조건으로 써보시면, 요렇게 쓰셔야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가, 예, 뭐까지 쓴 거예요? 우리 X형 색채까지 표현한 거고, 여기는 요렇게 가에 대해서만, 나 말고 가에 대해서만, 7번 염색체에 연관된 유전자만, 유전자형만 써보면, 라지 H, 스몰 H, 스몰 R, 스몰 R. 왜? 라지 R이 없으니까. 될까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보기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 어떤 종 이에는 6이다. 유전형질 기억은 라지 스몰 A고 니은 B와 스몰 B다. 디귿은 라지 D와 스몰 D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의 유전자 중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고 하나는 X염색체 있다.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P는 수컷이고 성염색체는 XX이며 Q는 암컷이고 XX다. 아, P가 수컷이고 P는 XY고 Q는 XX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1과 2. 합치면 여러분들 3이죠. 우리 연구 뭐라 그랬죠? 3이 나왔다. 그러면 G원기. G원기다. EN이다, EN. 이렇게 여러분이 확정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힌트가 여기가 이제 없죠. 자, 없다. 없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염색체라는 얘기죠, 성염색체. 그리고 Y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P로 확정입니다. Y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N이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요 상태로 놓고 우리가 이제 쓸수 있겠죠. A, 그죠? 그 다음에 요거 1 있어야 되겠죠? B, small b,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d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정확히 쓰면 여기 x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A에. 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성염체라고 볼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Q겠죠? 이쪽 있을까요? Q. 이렇게.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 있고 여기 0이죠. 1 있고 여기 0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B가 있고 D가 있고 Y가 있는 그러한 3번 염색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지금 얘가 Q인데 얘는 스몰 a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니까 Q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도 자동으로 P예요. 됐죠? 자동으로 P. 그러면서 여기 이제 X에 A가 있다는 얘기죠. X에 A가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X에 A가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B 있고 스몰 D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얘가 이제 EN인 거죠. EN. 왜냐하면 그림상에서 지금 요 그림이 요거 해당해야 되겠죠. XY.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번 한번 써볼게요, 2번을. 2번은 X에 AY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그죠? B, small b, large d, small d. 요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요게 P인 거죠. 요거, E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예, 여기 이제 XX 있는 거니까 요거는 요 4의 그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P 확인했고, EN짜리, N짜리 확인했고, Q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A가 없어요. 네, A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가 됐어요. 그럼 요거에 복제하는 거죠. 요거를 복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복제, 복제, 이렇게 복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EN의 Q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의외로 조금 요 문제는 퍼즐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억번. 가는 1입니다. 우리가 가는 예, 2라는 걸 찾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는 Q의 세포. 4는 Q의 세포.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4고요. 그 다음 B 값이 2고요. 그 다음 C 값은 네, 0이죠. 그랬죠? 값은 6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6번 가볼게요. 자, 16번도 이제 여러분들 세 개의 세포가 나와 있습니다. EN인 동물 A부터 C, 세포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가 서로 같은 종이다. A와 B가 서로 같은 종이다.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다. 결국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A와 B가 같은 종이니까. 자, B와 C 체세포 항량 염색체 수는 다르다. 염색체 수가 다르다 그랬어요. 염색체 수가 다르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는 N은 4예요. 그럼 EN은 8이죠. 그 다음에 얘는 EN 6이죠. 염색체 수가 다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N은 3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하나가 지금 그림이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염색체가 하나 빠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X고, 이게 X고, 여기에 이제 Y 염색체가 빠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얘는 N4짜리였고, 얘네 둘이는 똑같이 얘는 8이었던 거지. 그죠? 그리고 결국은 얘는 XY 수컷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다 똑같은 거니까 얘는 XX 암컷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얘가 종이 다른 시계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성별이 여기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긴 지금 B는 암컷이고라 그랬어요. B는 암컷이고. 이제 종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얘는 수컷이고 얘가 이제 암컷이 되겠죠. 얘는 X가 있으니까. 그죠? 얘가 B고 얘가 A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같은 종이라 그랬지? 같은 성별이라고 한건 아니잖아. 그지? A와 B가 같은 종이라 그랬지? 같은 성별이라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X 염색체다 그랬는데 여기 문제 조건 보시면은 기억은 X와 Y 중에서 하나라 그랬고 요건 그려준 거야. 그지? 그려준 거야. 요거 이제 그려준 거니까 X는 그려줬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암컷이다. 자, 얘도 우리가 암컷 세포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C의 체세포 분열 줄기. 얘가 C입니다. 그 다음에 X 염색체는 두 개죠. 상염색체는 네 개죠. 네, 그래서 3이 아니라 2다라고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이 문제도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종이다. 같은 종이라고 해서 성별이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X가 있으니까 암컷이다라고 판정하시면 되겠고, 얘는 Y가 그려져 있지 않은 거니까 수컷이다라고 판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염색체의 모양을 보시면서 얘가 이종이다. 다른 종이다라고 찾으시면 우리가 얘하고 얘가 같은 종이고 Y가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수컷과 암컷. 네, 그리고 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성형체가 같은 동형접합이니까 얘가 암컷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정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갈게요. 네, 어떤 동물종 2에는 6의 유전형질 가는 두 쌍의 대립전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개체 1과 2의 세포, 가부터 라를 그려놨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얘가 얘고요.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게 나번 그림인데, 나번이 지금 EN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B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예, BB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염색체의 모양이 다른 게 없죠. 그럼 암컷이라는 얘기죠. XX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 조건 보시면 1이 XX라고 돼 있고 두 개. 2가 XY라고 돼 있고 이거 문제 준 거예요. 두개 있다 그랬어요. 가나다라 중에서 두 개는 XX, 두 개는 XY고. XX를 1로 놓고 XY를 2로 놔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XX니까 얘가 1인 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얘는 EN이잖아, EN. 나가 EN 그림이잖아. BB가 있단 말이야, BB. 근데 여기 small b가 있어요. 그럼 얘는 1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2인 거죠. 얘가 이제 2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될까요? 예. 네. 그리고 없어요.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하나. B가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도 이제 2인 거죠. 없어요? 없는 건 뭐라 그랬죠? 성형색체, Y형색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Y형색체 있다. 그러니까 얘는 A가 있고 Y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이 이제 수컷인데, 얘는 단은, 자, 여기서 이쪽에 써볼게요. 얘는 A가 있고 성형체 Y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라지 A가 있고 성염색체 X에 스몰 B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합쳐 보시면 얘를 EN으로 합쳐 보시면 라지 A 스몰 A X 스몰 B에 Y 있는 경우죠. 될까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두개두 개라 그랬으니까 얘가 1이라는 얘기고, 그죠? 얘도 1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또 이제 1의 유전자를 한번 찾아보면 A가 있고 스몰 A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A 있고 스몰 A 있다는 얘기고. 요건 이미 우리가 찾았으니까 XB, XB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끝났죠? 됐죠? 자, 기억 번. 간은 2의 세포입니다. 간은 1의 세포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1의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 1이 암컷이죠?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 뭐 X만 지우시면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 예, 확인했고요. 그 다음, 디귿 번. 다에서 B는 상염색체 있다 그랬는데, 자, 다, 라. 이건 이제 수컷이죠? 지금 B는 X염색체 있다. 우리가 이런 힌트 가지고 이게 이제 X염색체 있구나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앞서 문제에서도 한번 봤었고, 지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거 팁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성염색체 있다라고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2번. 됐고. 그다음 18번 가보겠습니다. 18번. 네, 이건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처럼 보이죠? 네, 한번 찾아가 봅시다. 문제를 쭉 보시면 세상의 대립전자라고 되어 있고, 개체 A와 B의 세포 가부터 라에 각각의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염색체를 그렸다 그랬어요.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염색체를 그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간은 A의 세포다. 얘만 이제 A라고 이제 줬네요. A 세포고, 나라 중에 두 개는 B 세포다. 그러니까 이네개 중에 두개 A고 두개 B다. 요 얘기죠.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암컷이 XX고 수컷이 XY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N은 3 그려놓은 것 같아요. N은 3 그려놓은 것 같고, 얘는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 EN은 4. 뭔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아까 풀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예, 요렇게 두 개. 예. 뭐가 안 그려져 있는 거지? X가 두개안 그려졌다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2에는 6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놓고 봅시다. N은 3을 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N2? 예, N2? 여기도 만약에 이제 X가 있다면 얘는 N은 3. 이런 식으로. 얘도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면, 네, N은 3.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대강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2가 있어요. 여기 2가 있죠? 여기 2가 있어요. 이게 같은 거라면, 같은 뭐 B라면, 이게 A가 있고, 예, 같은 B라면, 여기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같아야 될거 아니야. 왜요? 여기 하나에는 스몰이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얘네 둘이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묶어보실 수가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2가 하나 있고 라지가 있고 여기 스몰이가 있고 원래 이렇게 같이 있었다니까 2n짜리 때. 그리고 아, 요거는 이제 같은 거고 이렇게 상동이고. 그죠? 같은 모양이고. 그다음에 여기 x고 여기 이제 뭐 y라면 2n짜리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a라는 거죠. 이게 b라고 본다면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암컷이고 b는 암컷이고 a는 수컷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 얘가 디귿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는 올수 있는 자리가 뭐가 올수 있어요? 요 자리니까 요 모양 위치 보세요. 위치 요 위치죠. 요 위치. 그럼 이 위치가 아니라 요 위치라는 거잖아. 그지? 아 그럼 여기가 G겠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스몰이겠구나라는 거 아시겠고. 그럼 어쨌든 요게 여기로부터 온 거니까 그쵸? 기억이겠죠? 기억은 뭐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여기 F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될까요? 네. 그럼 한번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가의 염색체수는 4다 그랬어요. 가의 염색체수는 네, 3이죠. 4 틀렸습니다. 니은번. 다는 비해세포다. 나와 다가 지금 비해세포라고 우리가 지금 확인했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G다. 여기 디귿 자리는, 네, 요 디귿 자리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요게, 요 자리라면, 이게 같아야 될 거란 말이야. 똑같이 니은, 니은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니까, 요쪽에 있는 거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죠? 여기가 이제 이 자리니까, 요쪽 자리는 G 자리죠? 그래서, 스몰 G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A가 가와 라. 그리고 나와 다가 B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번 그리고 디귿번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9번부터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있지만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반복한다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연습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7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7번째 강은요, 개념 정부 형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부 형태 내용 공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딱 10분만 들어 라고 얘기했었죠. 그 10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정부 형태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우리나라 수능 특강 5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지난 강에 정부 형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강에서는 정부 형태마저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넘어갈 건데 미리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다 당연히 못 나가고요. 선생님이 잘게 잘게 잘 쪼개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큼만 소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이어서 정부 형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특 예제 구성 다 펴주셨죠? 이제 정부 형태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였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네 글자가 붙어요. 전형적인. 자, 우리 전형적인이라는 말은요, 쉽게 모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론상의. 이런 이론상의 정부 형태인데, 사실은 각 나라마다 정부 형태를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상황이, 수정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대통령제의 뭐 단점 같은 걸좀더 보완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선생님이 학습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수능과 내신으로 잡았어요. 우리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선지로 나왔을 때 우리 다 객관식이잖아. 분류할 수 있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밑에 약간 이상한 글을 적어놨어. 시럽, 설탕, 꿀을 기억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뭔지는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내신을 위해서 혹시나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혹은 수능을 준비하지만 내신도 동시에 같이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요, 정확한 단어 및 문장으로 쓸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정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약 8개가 나올 겁니다. 8개는 서술형에서 내기 너무 좋은 주제 아닙니까? 이 중에 4개만 나오게 하고, 4개 하나당 2점씩만 잡아도 8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 쓸수 있는 연습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한테 설명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부 형태의 마지막 내용,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통령제의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정 요소를 가미한 정부 형태입니다. 얘를 조금 도식화시켜 본다면요, 여러분이 오해하기 쉬운 게 대통령제 반, 의원내각제 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의원내각제정 요소가 가미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이상한 막 암호 같은 거 썼어. 막 시럽, 꿀을 기억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비유를 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자주 마시더라. 근데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대부분은 이만큼 휘핑크림이 올라가 있는 달달한 거 마시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나는 그런 거 먹으면 당이 올라가서 먹을 수 없어. 그런 거 말고 이제 나는 아메리카노를 주로 먹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먹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비유를 드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아메리카노를 시켰어. 너무 써. 어떻게? 그냥 마셔. 난 그냥 마셔. 난쓴거 좋아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쓰다. 그럼 여기다 뭘 넣는 거야? 그렇지. 커피 전문점에 있는 시럽을 넣는 거지. 근데 우리 요리를 안 하더라도 알고 있을 거야. 시럽의 역할을 하는 다른 비스무리한 거뭐 있어? 뭐 꿀, 설탕,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기억해. 자, 다시. 진짜 의원내각제정 요소가 시럽이라고 생각해 봐. 근데 그거와 비슷한 것들도 있겠지. 우리나라도 이거를 변형해서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놨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의원내각제정 요소예요? 이거 의원내각제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시럽을 변형한 거구나. 꿀이나 설탕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이제 아까 그 비밀 같은 말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국회, 얘들아, 국회라고 하는 건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입법부가 구성이 되고,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의회 의원이 구성되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선출이 되니까, 지난 강의에서 내가 계속했던 거. 별, 도로, 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 그대로의 모습이구나,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 공부했었죠. 내가 요거는 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으로 견제할 수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고.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서 뭘 통해서? 동의 승인권. 탄핵 소추권으로 견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있어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권 및 승인권을 갖는다. 그대로 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제 요소겠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에요. 이것도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마지막,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국회 입법부 입장에서의 행정부 내각 불신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대통령제 없던 거였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제 요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특정 각부 장관들이 있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합니다. 이거 마치 모양새가 뭐랑 비슷해? 잘 봐. 마치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모양새랑 비슷하네. 그래서 얘를 의원 내각 재정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 마치 총리가 행정 각부를 이끄는 모양새와 비슷하네라고 해서 의원 내각 재정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 행정부 안에 회의가 있는데 그 내각회의의 성격을 갖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 공부하겠지만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기억해도 돼요. 국무회의에서 의장은 대통령, 그리고 부의장이 국무총리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의 구성원 중에는 국무위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무위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텐데, 그냥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헌법상으로도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국무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일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즉, 행정각부의 장관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해요.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국무회의에 누가 들어가? 국무총리가 들어가서 국무위원들을 이끄는 모양새가, 회의를 이끄는 모양새가 의원내각제랑 비슷하네라고 해서 이 내용 역시 의원내각제정 요소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묶어. 얘들아,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진짜 의원내각제의 모습이야. 진짜 찐그 실업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잘 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연습했던 거. 입법부랑 행정부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원칙적으로 구름다리가 없지.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부에서 건너가서 법률안 제출 할수 있게 해줬어요. 이거는 의원 내각제에서 가능한 일들이었지. 자, 이제 네 번째 보자. 국회의원이 끊어봐. 얘들아, 국회의원은 어디 소속이야? 입법부 소속이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렇게 비추쳐봐.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 국무위원은 쉽게 우리 장관 떠올리면 쉽다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행정부 소속된 사람들이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대. 입법부 구성원이 강요 겸직 가능한 거네. 이거 찐 의원 내각 재정 요소잖아. 이건 의원내각제에 있는 건데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끊어, 입법부야.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행정부 소속이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해임이라는 게 뭐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모양새가 비슷해. 진짜 찐 실업의 모습은 아니지만 약간 실업과 비슷한 꿀 설탕처럼 뭔가 모양새가 비슷해. 뭐랑 비슷해? 이거 말할 수 있을걸? 입법부가 행정부의 구성원들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라고 건의하는 거야. 뭐랑 비슷해? 의원내각제에 있는? 그렇죠. 내각 불신임, 내각 못 믿겠다, 총사퇴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야. 하지만 모양새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정 요소 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하나만 체크하자.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임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거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자, 우리 최근에 시험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요거까지도 하나만 잡아두자.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긴밀한 협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를 좀 열어주세요, 모아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권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인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국회가 이번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에 좀 출석하세요. 그래서 좀 질문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국정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국정처리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맞습니까? 라는 등등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국정처리랑 관련된 능률적인 협조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7번의 내용을 우리는 바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죠? 이것도 무작정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딱 보는 거야. 3번. 행정부가 건너가서 법률안 제출할 수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이걸 할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의원 내각 재정 요소가 가미된 거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면은 여기 총리가 있어. 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하래? 그 말은 총리가 이끄는 모양새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의원 내각 재정 요소라고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객관식으로 풀어내면 돼요. 하지만 자, 이거 혹시나 내신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서술형이 있다면요. 서술형 수행평가에서 너무 나오기 좋은 주제입니다. 거기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많이 틀려서 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 단어예요. 국무위원. 국무위원. 그리고 요거 해임해서 건의 요거 안 써. 자, 우리 국무위원 선생님이 왜 틀려요? 여기다 장관이라고 쓰면 안 돼. 우리 헌법적인 용어 그대로 적어줘야 돼, 학교 시험에서. 국무위원 왜 틀리냐면은 이렇게 적어. 얘들아, 이거 아니야. 나머지 다 맞았어도 요거 한 글자를 이렇게 적잖아? 나는 이거 다 틀렸다 그래. 이거 왜냐면은 헌법상 잘못된 용어고 이런 용어 없거든? 잘못된 용어를 썼으면은 난 이거에 대해서 채점하지 않고 그냥 빵점으로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아예 용어 그대로 적어줘야 돼. 이거 신경 써서 외워야 돼. 이거 대충 외우는 친구들이 막 국회의원이라고 써. 아니야. 의회니까 의원이야. 국무위원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다 내려. 밑으로. 다. 내려. 됐지? 국무위원은 밑으로 다 내린다고 생각해. 다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윗자입니다. 의자 아니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요런 팁도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이제 정부 형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시간을 줄게. 이제 정부 형태 끝났으니까 잠깐 끊어. 잠깐 끊고 쉬다가 와. 왜냐면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수특 5단원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까지 끊고 다시 오셔도 되고요. 이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 됐죠? 자, 우리 이어서 들을 친구들은요. 수특의 재구성 마저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수특 5단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수특 5단원인데요. 여기 내용 자체가 정말 많아. 내용이 많고, 그냥 이 많은 내용을 내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암기해야 돼. 암기 너무 싫어. 싫으면 어떡할 건데, 안할 거니. 외워야지. 할건 해야지. 아니, 근데 선생님이 정말 학교에서도 그렇고, 약간, 잔소리가 많은 스타일이야. 아, 그냥 내 눈에 계속 보이는 걸 어떡해. 나이 보이는 거를 못 넘어가겠어. 막 계속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아니, 암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 선생님, 암기하기 싫어요. 아니, 그래서 어쩔 건데? 안할 거야? 해야 돼. 해야지. 어차피 할 거면 지금부터 해. 이런 친구들이 있다? 외우는 거는요, 그냥 수능 앞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미뤄둔 게, 과연 이거 하나뿐일까?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미뤄둔 것이 계속 나중에 나에게 돌아옵니다. 미래의 내가 다할 거라고요. 미래의 나는 바로 과거의 나이고 오늘의 나입니다. 지금의 내가 나왔을 때 외웁시다. 알았죠? 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요. 크게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별표를 쓰다가 만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쓰다가 만게 아니라 정확히 설명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다 시험 문제의 종합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시험 문제에서는요, 발문에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A부터 D까지 해당하는 설명이다. A부터 E까지 해당하는 설명이다. 한번 A부터 F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을 종합으로 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단독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국회 헌법재판소가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 알겠지?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냐? 아니야.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 그 말은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서만 크게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고난도의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학습 포인트 국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합 문제든 국회 단독 문제든 풀기 위한 팁 중에 하나는요, 국회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 국회의 권한을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미경의 역할은 뭐야? 자세히 보는 거지. 막, 잎사귀에 막 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망원경의 역할은 뭐야? 멀리서 보면서 이게 여기 있군, 저게 저기 있군이라고 하는 게 망원경의 역할이지. 현미경과 망원경, 두개뭔 차이야?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이게 내가 무슨 뜻인지는 수업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우리 국감대대원이라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내가 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야. 내가 잘 못해, 앞글자 따서.

서 외우는 걸. 왜냐면 기껏 앞글자를 따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잘 기억을 내가 스스로 못하거든, 잘.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앞글자 따서 하는 거를 막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 정법에서 크게 한두개 정도만 앞글자 따서 외울 거야. 두 개밖에 안 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국감대대원이야.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나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국감대대원만 생각이 난대. 그냥 국감대대원, 그냥 이것만 계속 생각이 난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현미경과 망원경. 두 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출발해 볼 건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 앞으로 나오는 단독 문제라든지 종합 문제 다풀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회는 입법, 행정, 사법 중에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주로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죠. 그래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크게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이 되는데, 이거 지금 설명하면은 딱 30분 걸려.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가 어디서 설명할 거냐면은 수특 7단원 선거와 선거제도에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아는 친구들은 아 저거 나 알아라고 넘어가시고요. 정법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뒤에서 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요 기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전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 그림은요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이 그림이 나올 때 아나운서가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이라고 설명을 해요. 혹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늘 이러이러한 법률안과 관련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 광경을 본회의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학교에서도 회의가 있으면은 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지. 예를 들면은 전교자치회의라면은 전교 학생 회장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옆에 부회장이 있지. 똑같아. 앞에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있고요. 국회의장 요거 하나만 써보자. 국회에서 선출된다 라는 거 요거 하나만 일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위원회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봐. 법안이 의결되기 위한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써볼게.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학급회의, 학교회의 생각해 봐. 학급이라든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하려면 일단 뭔가 안건을 제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의안을 제출합니다. 법률안 이렇게 만드는 게 어때요? 고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 잘 봐. 바로 옆에다 쓰는 게 아니라 남겨놔. 그리고 이쪽에다가 먼저 적어볼게. 그 여러분이 학교에서 안건을 제출하면은 회의를 하지. 찬성 반대 손들어서 결정을 하지. 그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쓰는 거냐면은요.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본회의 어디라고? 여기라고. 본회의에서 찬성 반대 쉽게 투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얘들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 본회의에 있는 모든,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전문가일까? 물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야. 그래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모두 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야. 그치? 얘들아, 예를 들면은, 쉽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노래라든지, 뭐 춤이라든지, 랩이라든지, 그런 대회 있지. 그런 대회에서 모든 참가자들을 모두 다 생방송 무대에서 보는 거는 진짜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비효율적이야. 한 34년 정도 있으면은 그 다음에 34년 후에, 아, 이번 대회에서의 우승자가 나옵니다. 이게 가능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뭐 트롯 대회건 뭐가? 요리하는 거건? 경연에서 뭐 해? 예선을 거치지. 예선을 거친 다음에 본선 무대로 올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더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국회도 마찬가지야. 예선 무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위원회에서 미리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위원회가 요 위원회예요. 내가 요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해요. 왜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교육과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해. 그 모두 다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예비 심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적이 올라가고 전문적인 심사도 가능하겠지. 만약에 국방이랑 관련된 법률안이야?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국방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예비 심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선생님, 예선에서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비 심의 결과, 지금은 이걸 굳이 본회의로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강에서 법률 제정 절차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이런 거예요. 쉽게 소관 업무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외교 통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행정안전 등등처럼 해야 되는 일에 따라서 나눠놓은 겁니다. 우리 그거를 상임위원회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교섭단체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계속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학교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줄게요.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죠. 혹은 학교가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학교가 운영되기 위한 사항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규모가 진짜 작은 학교라든지, 선생님이 몇명안 되는 학교는 가능해. 선생님이 만약에 10명밖에 안 되면 10명이 모여서 정하는 거 가능하지 뭐.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다 합치면 74명이야. 학생들을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어. 근데 이 74명과 1000명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학사 일정을 정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아마 입학하면 졸업할 때쯤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반적으로는? 교사들이 다 모이지도 못하니까 이 교사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만 따로 모여서 학사 일정을 정하지. 비슷해. 국회의사 진행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한 협상 창구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우리는 바로 교섭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국회 일정화 관련해서 좀 이런 거 조정해야 되는데, 국회 우리가 의사 진행할 때좀 이런 게 필요한데라고 하는 협의 안건에 대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를 통해서 협상 창구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교섭단체는요, 요 정도 숫자는 기억하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 정당에서 이번에 20명을 배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20명 이상이 되면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크게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기회는요, 매년 1회에 소집이 됩니다. 임시회는 진짜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소집이 되는 거예요. 잘 봐. 국회 재정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보자. 대통령이 국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어?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라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요구할 수 있어? 이거는 뭘까? 우리나라에는 둘 사이에 긴밀한 협조를 의미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겠죠. 이거 충분히 단원과 단원 넘나들어서 출제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을까 봐 이것만 정리할게요. 재적의원에서 재적이 뭐냐면요. 계속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황으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학교 시험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러 가면은요, 칠판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날도 이런 게 붙어 있거나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3학년 2반 재적 28명, 응시 27명, 결시 1명 이런 거 적혀 있죠? 이 재적이 이 재적이에요. 얘들아, 이 재적이 의미하는 건 뭐야? 3학년 2반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회에 출석부가 있다면 국회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전부를 재적 의원이라고 합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의의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회의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 한 회기 중에 회기 뭐냐면은 회의 기간이야. 의결되지 못한 의안, 쉽게 의논조차 못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라고 하는데 회기가 끝난 거야, 쉽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다음 회기 때 다시 이거를 제출합니다. 처음 단계부터 출발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못한 것부터 이어서 바로 합시다라고 하는 걸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어서 심의하는 원칙을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일사부재의 원칙 들어갈게요. 이거는 내용이랑 계속 비교해 보는 거야.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의논하지 않는다. 일사부재의 원칙. 얘들아, 여기에는 중요한 게 부결된 아니야.
같은 회계 중에 부결된 안이 있어. 쉽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막 반대한 거야. 근데 반대한 안을 같은 회의 기간 중에 한 번만 더 제출할게.

이거 또 해줘. 라고 올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를 또 사람들이 논의한 결과 또 반대가 됐어. 쉽게 말하면 부결됐어. 결론, 땅땅땅 부결 났어. 근데 그걸 또 같은 회기 중에, 아,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면 얘가 될것 같은데. 라고 해서 또 내놓으면은 의사진행이 비효율적이겠지. 그래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의결 기준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일반적인 의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봐. 우리가 회의에서 야, 찬성을 할래, 반대로 할래? 기준이 있어야겠지. 국회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국회 제적의원. 얘들아, 제적의원 무슨 뜻인지 설명해드렸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아니, 만약에 국회에 진짜 좀 극단적이지만 10명이 와서 10명 중에 6명이 찬성했다. 끝.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과반수가 찬성했으니까 이건 돼라고 하면 안 되고, 처음에 기준은 그래서 국회 출석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과반수가 절반을 초과하는 사람이 출석해야 돼. 그리고 출석한 의원들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해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바로 망원경으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각각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산이 저기 있구나, 이번에는 탑은 저쪽에 있네, 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입법에 관한 권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법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 개정 절차랑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헌법 개정 안을 제안하거나 헌법 개정 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거는 조금만 이따 더 자세히 볼 거야. 다시 뭐라고요? 입법에 관련된 권한들 중에서는 헌법을 고치는 역할을 일부 담당해요. 그다음 두 번째, 법률안을 만들거나 고치는 걸 담당해요. 그러니까 입법이구나라고 알겠어. 근데 세상에, 얘는 왜 갑자기 조약이 나오지? 얘들아, 조약은 이거 우리 한번 했었어. 언제냐면은 헌법의 기본 원리 할 때, 국제평화주의 할 때.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무엇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얘들아, 조약을 체결하는 건 뭔지 알지? 그러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와 나라의 이를테면 약속 같은 거야. 그거를 체결하거나 비준의 뜻은 뭐냐면요,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여기까지 끊어.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조약이야. 혹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면 대통령이 혼자 체결 및 비준하면 위험할 수 있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의권을 누가 행사하는 거야? 국회가 행사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동의 공부했다. 사전에 허가하는 의사표시야. 만약에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은 시행될 수 없어. 그러니까 국회가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건 입법에 관한 권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두 번째는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에요. 그중에서 3인을, 얘들아, 요 단어 꼭 체크해. 선출할 수 있어요. 뽑아서 보낼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9명이에요. 그중에서 3명도 선출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할때 동의권을 바로 국회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모두 다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권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기 위해서 3명 선출해서 보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기 위해서 3명 선출해서 보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국가기관들을 임명하려고 할때 사전에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야지 국가기관이 구성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국가기관 구성과 관련된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얘들아 현미경. 자세히 외워야 될거 바로 여기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국가기관을 임명할 때 사전에 동의권을 행사해야 되는 국가기관 다섯 개를 외웁니다. 국, 감, 대, 대, 헌, 국감대대헌. 우리 바로 다음 하면서 공부할 건데, 여기 국정감사권이라고 했다? 이 국정감사를 줄여서 국감이라고 불러.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이유가, 선생님이 사범대를 나오지 않고 아는 친구들이 이제 알걸? 내가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나도 대학교 친구들끼리 모일 거 아니야. 근데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 후배, 선배들 중에서 나만 교사를 하고 있어. 아래 위로 찾아봐도 교수는 있는데 교사는 없어. 나 혼자 교사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사기업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하고 있어. 국가기관에서 다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날은 언제냐면은 국정감사 기간이야. 이게 국정감사가 국회 정기회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국정감사라는 거 바로 다음 화면에서 알려줄게. 이 국정감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못 만나. 그리고 나는 물론 거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지만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가끔 가다가 국회에서 만나기도 한대. 막 이렇게 막 서로 좀비처럼 막 피곤해서 막 이렇게 자료 작성하다가 막 만나기도 한대. 어쨌거나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래도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하는 빌드업으로 기억을 해드리려고요. 자, 봐. 국감, 국정감사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거든. 국감, 대대적으로 한대. 헐. 창피해. 이렇게라도 외워, 얘들아. 국감대대헌. 국감대대헌이 뭐야, 근데? 대통령이 국가기관 임명하려고 할때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해야 되는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얘들아,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국감대대헌. 국감대대헌. 됐죠? 자, 이제 국정감시 및 통제 권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정감시 및 통제는 진짜 말 그대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해야지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국감. 자, 국정감사가 뭐냐면요.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대해서 정기회 때, 국회 1년에 한번 있는 그 정기회 때,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관찰하는 거를 감사라고 해요. 이거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국정조사는 뭐 가끔가다 우리가 특정한 사안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 특정한 문제점들이, 특정한 사건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럼 특정한 사안,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국정조사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바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동의라든지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 우리 사전에 허락받아야 돼. 사후에 허가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감시 및 통제 권한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또한 국무총리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국회 출석하세요. 그래서 국정처리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라고 감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얘들아,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제도를 탄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요, 탄핵을 추천합니다. 탄핵 심판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소추라고 하고 바로 국회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서 해임하는 게 어때요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국정감시 및 국제통제 권한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거 보자. 요거 우리 이번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 국정감사가 뭐라 그랬지?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싹 훑어보는 거야. 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왜 그랬는지, 나라 정치 전반을 싹 훑어보는 거야.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외워. 한자어로는 전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항시, 늘 감사한 마음을 정기적으로 갖고 살아야 되죠. 국정감사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국정조사는, 얘들아, 조사, 이것도 한자어로 전혀 달라. 은느니

이가 우리 은느니가 아무 때나 붙으면 안 되죠. 특정한 경우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 안 까먹어. 되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국정감시 및 통제의 권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정에 관한 권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은요, 재정은 나라의 살림살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권한이겠죠? 우리 지금 국회 공부하고 있어. 그럼 일단은 이 내용이 뭐냐면요, 나라 살림살이의 흐름이에요. 그중에서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네모 칸에만 여러분들이 크게 칠해볼까? 그치.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네모는 두 번째 거랑 마지막게 되겠죠. 요게 바로 재정과 관련된 권한들 중에서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재정의 전체 흐름을 아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돈을 쓰려고 하는 정부는 예산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출해요. 아, 우리 이렇게 예산 쓰려고요. 작년에 쓴거 그대로 쓰는데, 작년에 이거는 굳이 필요 없어서 뺐습니다. 올해는 이거를 새로 넣으려고요. 라는 식으로 예산안을 짜서 제출합니다. 그럼 그대로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해서 확정하는 역할을 바로 국회가 담당합니다. 작년처럼 이건 쓰세요. 이걸 굳이 이건 좀 줄여야 돼요. 라는 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예산을 쓰면 돼. 집행하는 거야. 얘들아, 예산이라고 하는 거.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있는 거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맞춰야 돼. 세입, 세출에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감사원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국회는요, 결산 심사를 담당해요. 얘들아, 심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처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목적에 맞게 예산안이 잘 쓰여졌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바로 국회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 재정과 관련된 권한에서 국회가 담당하는 건 뭐야? 예산안의 심의 확정, 요거 국회가 해.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 심사를 국회가 담당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국회가 재정과 관련된 권한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회의 권한 네 가지를 망원경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 아주 빠르게 기출선지 분석하고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국정조사는 법률안 개정 의결과 달리 국회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법률을 고치는 게 바로 국회의 입법 권한이겠죠. 자, 국정조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매년 실시합니까? 이제 이거 외우지 않아도 바로 드러나지. 조사 은느니가 특정한 사안에 들어가야 돼.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 국정 감사. 마지막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는 국회가 입법 권한을 행사한 거죠. 왜? 조약에 대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한 건 조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입법 권한을 행사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갈 건데, 선생님, 갑자기 헌법 개정 절차가 왜 나오나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아까 망원경과 현미경 기억하자 그랬지? 우리 지금 국회의 권한들을 망원경으로 나눴어. 물론 중간중간 세밀하게 본 것들도 있지만, 자, 그중에서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잘 봐. 입법과 관련된 권한들 중에서 헌법 개정 절차에서 어떻게 국회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이 부분 있지. 지금 헌법 개정안 제안 의결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 개정 절차를 쫙 보는 거야. 이제 이걸 왜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가 바로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헌법 개정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헌법 개정안, 헌법을 고칩시다라고 제안합니다. 누가 제안하는 거냐면요, 국회 재정의원 과반수. 과반수는 계속 연습해. 절반 아니야. 절반을 초과하는 수야.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얘들아,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보다 더 높은 법 있어? 없어. 가장 최고
사업이야. 그 이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널리 알려.

알려야 돼. 또한 우리 네 번째 단계에서 국민 투표 있어. 이거 공부했었어. 자, 우리 국민 투표를 거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생각해 보세요라고 널리 알려야 돼. 그거를 바로 대통령이 담당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국회 의결로 넘어가요. 헌법 개정안이 진짜로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대해서 국회 의결이 들어가는데 이때 정족수, 만족시키는 정원의 숫자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국회 의결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국민투표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국민투표 얘들아, 내가 정치화법 제일 첫 번째 1강에서 숙제로 내준 적이 있었어. 국민투표의 의미를 적어보자라고. 아, 2강이었다. 국민투표 뭐였지?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할 수 있는 거였어.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투표권이 헌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거야. 조금 눈에 들어와요. 자, 그럼 다시 해보자. 자, 이러한 국민투표는요, 그냥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도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선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투표하러 가요. 일단, 사실 안타깝지만 투표율이 늘 100%가 아니잖아. 과반수가 투표하러 간 다음에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통과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헌법을 고칩니다. 헌법이 개정됩니다라고 널리 알리는 주체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여기까지 끝! 되셨어요? 이제 하나씩만, 미안해. 끝이라고 하고 계속 하나씩만 더 할게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제 우리 디테일한 거 하나씩만 들어가 보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은 널리 알려야 돼. 근데 널리 알리는데 5분 동안 알리고 끝! 하루 알리고 끝! 이러면 안 되겠지? 적어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널리 알립니다. 됐죠? 자, 이제 공고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제 국회 의결,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런 숫자까지 외워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2년 전에 평가원 단위의 시험, 구모에서, 물론 헌법 개정과 관련된 숫자는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단원이었는데, 이 숫자까지 나온다고 했던 그 숫자가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부터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요런 숫자도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20, 60, 30. 됐죠? 자, 그렇게 이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만 더 하자. 자, 우리 국민투표.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 정치화법 1단원 공부할 때 같이 했던 내용인데, 이 국민투표는 어디에 들어가? 우리나라에 있는 직접 민주재정 요소인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에 있는 직접 민주재정 요소 뭐 있었지? 세개 있었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국민투표 하나인데, 그때 배웠던 건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었잖아. 그중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는 국민투표야.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직접 민주재정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투표 또 여기서도 배웠다? 어디서 배웠어? 그렇지. 국민투표는 바로 참정권의 내용이에요. 왜?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중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거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뭐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 국민투표. 자, 이제 그 다음. 국민투표 결과.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또 많은 친구들이 물어본다? 선생님, 저 법률안 거부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입법에 관한 절차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통과한 내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즉시 공포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 국민투표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합의된 의사야.

0: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야. 국민들이 합의된 의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즉시 공포해야 되는 게 헌법 개정 절차랑 연결시킬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회 첫 번째 파트 출발했습니다. 이번 파트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용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망원경으로 먼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외웁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도 외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헌법 개정 절차 한번더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요거 공부한 다음에 바로 수능 특강 복습해 주시고요. 정부 형태 문제, 우리 정부 형태 이번 강에서 일단 끝났으니까 모두 다 문제 풀어주시고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와야지 이제 국회에 넘어가서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에 해당하는 퀴즈 보여드립니다. 요거 풀고 바로 다음 8강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시키!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기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 점수 치킨이 가자!
3: 응?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을까요? 그렇죠. 바로 유효액전화,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 오늘은 이온 반지름 이어서 조금 더 하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단원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유효액전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원자 사이 인력을 설명해 줄수 있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도 이온 반지름도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죠. 하지만 원자 반지름에 영향 미친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자 껍질수. 그래서 전자 껍질수와 유효액전화 때문에요.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다른 경향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유니크 프리뷰는요. 이를 바탕으로요. 이온 반지름 더해볼 겁니다.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1보다 크다 또는 작다라는 표현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아, 이온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구나. 그럼 이거는 바로 양이온에 대한 이야기고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건 금속 원소구나라고 해서 금속 원소에 대한 경향성을 빠르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더 추가적으로 배울 내용 바로 요거예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같은 주기, 같은 족 아니고요. 같은 전자 수를 가지고 있는 이온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성 기체, 뭐 네온이나 아르곤 기체의 이 전자 배치를 가지는 이온들을 가지고 이온 반지름을 구분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두 가지 표현입니다. 등전자 이온이란 표현은 안 나오지만 등전자 이온들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이온화 에너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웠는데요. 이온화 에너지는요. 원자 반지 이온 반지름 유액전화 다르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우리는 경향성이 무조건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긴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요거 외우고 가면은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날 거다. 자, 근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래서구나! 라고 하면서 외우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면 잘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찾아야 되는 거. 이온화 에너지 더 나아가서요. 전자를 계속 막 떼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단계별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때 우린 원자과 전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과 다르게 응용이 가능한데요. 전자 하나 떼어냈을 때, 전자를 한번더 거기서 더 떼어냈을 때, 제2 이온화 에너지와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비교한 값, 요거를 찾아내세요라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에 조금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온 반지름부터 마저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걸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온 반지름 분해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이 더큰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 작아진 애들, 금속, 비금속, 금속 원소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요, 바로 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이름으로써 이 이온이 되기 때문에 전자 껍질 하나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 1보다 작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큰 경우입니다. 그럼 이건 금속이야, 비금속이에요. 전자 하나 들어와서 전자 껍질이 증가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자 하나 들어와서 반발력 때문에 전자 구름이 이렇게 점점점 밀려났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액전화 작아지면서 이온 반지름 커졌다. 바로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은요, 실제로 작년에 출제되었던 이 그림인데요. 이걸 보고선 우리가 한번 기역과 니은을 맞춰보는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기역과 니은은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둘 중에 하나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원소들이 무엇인지 힌트 드릴게요. 여기가 나트륨, 여기 지금 마그네슘, 여기가 지금 플로린, 여기가 산소입니다. 자, 이때. 자, 여러분들한테 0을 기준으로요, 위에는 지금 0보다 크고, 밑에는 0보다 작대요. 자, 근데 지금 딱 보자마자 나트륨과 마그네슘 뭐예요? 금속 원소고요. 플로린과 산소는 뭐예요? 비금속 원소거든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지금 금속 원소가 0보다 크게 이 값이 나왔대.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줬다라는 뜻이니까요. 큰거 기억이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구나.
그래, 니은은 이온 반지름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을 빼줬을 때 0보다 큰 애들이 금속, 0보다 작은 애들은 비금속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온 반지름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전자수가 같은 이온,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등전자 이온이라는 건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이온이 된다라는 건 내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고 싶은 건가요? 비활성 기체요. 그래서 리튬이 리튬 이온이 되었다라는 거는 전자를 잃음으로써 비활성 기체로. 자,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었다? 그럼 전자를 잃음으로써 비활성 기체로. 여기서는 얻음으로써 비활성 기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산소라는 거 전자를 두 개 얻었어요. 원래는 여덟 개인데 두 개 얻으면 누구랑 같아지나요? 네온이요. 그럼 이건 네온과 같아졌어요. 자, 여기 플루오레는 이온은 전자 하나 얻음으로써 원래 9개였는데 하나 얻어서 10개 됐죠. 그럼 얘 누구랑 같아져요? 네온이요. 자, 여기 나트륨은요. 하나를 잃었어요. 11개에서 하나 잃었던 10개 네온과 같아집니다. 마그네슘 이온도 네온과 같아지죠. 2개를 잃었고 알루미늄도 3개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네온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네온과 전자 배치와 같은 산소부터 알루미늄까지 전자수가 같아요. 10개로요. 자, 이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들을 가지고 난 무엇을 하겠다? 이온 반지름 비교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지금 뭐가 같아요? 전자수. 하지만 양성자수는 어때요? 달라요. 자, 양성자수는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그럼 유격전하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원자가 전자 사이 인력이 세졌어요. 그럼 당연히 점점 이온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다시 말해서 같은 전자수를 가진 이온 사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요 점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요 유액전하 커졌어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요

아가즈입니다. 이게 정말 암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등전자 이온이요. 그래서 갇힌 전자 배치인가를 확인해 주시고 원자 번호가 큰 애가 더 작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 가지고 한번 개념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반지름은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 즉 같은 애인데 금속 원소의 원자가 양이온이 되었을 때, 그래서 원자와 양이온에 대한 반지름 비교이기 때문에요. 전자껍질 하나 잃었죠? 얘가 당연히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큰 게 맞고요. 2번, 반지름은 염소와 염화 이온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비금속 원소에서는요. 전자를 하나 더 얻은 음이온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3번. 이번에 산화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에 대해서 왜 비교를 시켰을까요? 바로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몇 개로? 10개로.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탕의 이온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이온 더 큰 게 맞습니다. 4번. 이번에 얘네는 등전자 이온도 아닌데 뭘까요? 맞아요.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에서요. 지금 음이온이 되더라도 전자 껍질이 더 작은 건 산화이온이겠죠?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요? 황화이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개념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온화 에너지는요, 제가 저번에 보호 원자 모양에서 수소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었을 때요, 이거를 이제 들뜨게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원자에서 이 전자를 완전히 분리시킬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분리시키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요, 전자 1몰을 떼어내어 기체 상태의 1가 양이온 1몰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기체 상태라는 건 액체와 고체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일관성 있게 정의를 내린 거고요. 우리 어떠한 지금 금속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지금 가했더니 여기에서 전자 1몰이 떨어져 나갔더라. 그래서 1가 양이온 1몰이 생겼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만큼의 에너지가 몇이냐면 각각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요, 바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예시로 나트륨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트륨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 하나를 딱 떼어내는데,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킬로줄은 바로 496이래요. 그럼 496 킬로줄은 바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랬던 얘네가 1가 양이온 되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 만약에 어떤 애는요, 496보다 더 크대요. 그 이온화 에너지는 496보다 크다라는 건 나트륨보다 떼어내기가 쉽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야. 그만큼 그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액 전하가 크기 때문이겠죠. 원자핵과 전자사의 인력이 세면 그만큼 못 떼어낼 거예요. 그래서 유액자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 떼어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 같은 주기와 같은 족을 나열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유액전하 크면 아마도 이온화 에너지가 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정말 맞는지 한번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개형을 한번 볼게요. 대체적으로는 지금 증가하는 경향이긴 해요. 하지만 대체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여기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도요.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하네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하네요. 증가합니다. 그런데 같은 족에서 보면, 같은 족에서는 예외적이지 않고 리튬에서 나트륨, 자, 여기에서는요, 유효핵전하가 약간씩 증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영향이 더 컸을까요? 보면은 감소하고 있어요. 약간씩 감소하고 있어. 같은 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어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아,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져 나가는 게 더 쉬워졌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해되셨죠? 같은 주기에서는 유액전하가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같은 쪽에선 감소하더라. 그래서 얘가 유액전화 약간씩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보다 전자껍질수 증가하는 게더 크더라. 그래서 오히려 떼어내기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같은 쪽에선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더 쉽게 떼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기는 뭔데? 왜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하나만 짚고 일단 이야기해 볼게요. 베릴륨 몇 쪽인가요? 2쪽이요. 자, 붕소 몇 쪽이에요? 바로 13쪽이요. 질소 몇 쪽이에요? 15쪽이요. 자, 산소 몇 쪽이에요? 16쪽이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2쪽, 13쪽, 15쪽, 16쪽. 다시 한번 더. 자, 여기에서 지금 마그네슘이에요. 몇 쪽인가요? 2쪽. 알루미늄 13조. 자, 이는요 15조. 자, 여기에서 황은요 16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예외적인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외적인 경우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전자배치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베릴륨과 붕소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번호 4니까요. 전자수도 몇개 있어야 돼요? 4. 그 제가 쓰는 동시에 여러분들도 옆에다 꼭 쓰셔야 돼요. 자, 1s 다 채웠고, 그 다음 2s 다 채웠고, 이게 끝. 자, 붕소는 5입니다. 그럼 1s 다 채웠고, 2s 다 채웠고, 2p에선 하나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가장 바깥에서 이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죠? 요거 전자 하나. 자, 요거 전자 하나를 이제 떼어낼 건데, 에너지 준위가 2s와 2p. 누가 더 높아요? 2p죠. 그럼 2s에 있는 전자 하나 떼어내는 게 쉬울까요? 2p에 있는 전자 하나 떼어내는 게 쉬울까요?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2p가 더 불안정할 겁니다. 그래서 2p에 있는 전자 하나 떼어내는 게더 쉬워요. 다시 말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게 될까요? 베릴륨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릴륨과 붕소를 비교하게 되면, 대충 베릴륨은 899, 이제 붕소는 801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붕소가 더 작게 나오는 이유가, 이온화 에너지 낮게 나오는 이유가, 전자 배치에서 2p에 있는 이 전자를 떼어내는 게 오히려 수월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질소랑 산소입니다. 자, 전자 7개예요. 한번 빠르게 1s 다 채우고, 2s 다 채우고, 2p에선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산소도 1s 다 채우고, 2s 다 채우고, 자, 여기 2p에서 하나씩 다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 건데요. 2p에서 질소는 홀전자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 떼낼 거고, 그럼 산소에서는 홀전자와 쌍을 이룬 것 중에 누구를 떼는 게더 쉬울까요? 짝을 이루고 있으면 그만큼 반발력이 심하겠죠? 요거 떼내는 게더 쉽습니다. 홀전자보다 이미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를 건드리는 게더 수월해진다. 이게 더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자마자 질소다라고 하는 건한1402 정도. 산소는 1313 정도 해서요,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가 더 작구나, 낮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그 전자 배치 때문이었구나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요, 실수하지 않도록 꼭 기억하도록 한번더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7쪽에 8번이에요. 다음은 원자,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의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자료이고요. 네 가지 원자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같습니다. 만약에 이온의 반지름을 묻는다, 그러면 등전자 이온을 활용해라라는 뜻인 거고요. 거기서 기역과 니은으로 적절한 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활용해 주면 되니까요. 얘네들이 원자 반지름 가능한가, 안 되는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큰 애들은요, 3주기여야 돼요. 3주기, 여기는 2주기. 그럼 3주기에서 가장 큰애 나트륨, 마그네슘. 하지만 여기 보면은 질소랑 산소 보여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원자 반지름이 작은 애가 여기 와 있죠? 여기에서 잘돼 있는데요. 비금속과 금속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애가 나트륨 여기, 그리고 여기 마그네슘, 여기에서 질소, 산소로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트륨이 가장 크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틀렸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일단 2주기와 3주기 중에서 2주기가 더 높겠죠? 2주기가 더

여긴 예외적인 구간이죠. 바로 15족과 16족이니까 뒤바뀌어 있다.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일단 아니다라고 느껴야 되는 이유는요. 비금속과 금속이 바뀌어져 있었다. 그래서 빠르게 소거하고 2번, 3번 갔으면 됐고요. 그다음 원자 반지름이 이제 맞으려면 금속과 비금속 뒤바뀌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금속 먼저 나왔고 비금속 나왔습니다.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큰거 맞고 마그네슘 그리고 원자 번호 작은 바로 질소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니은 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자,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요. 이온화 에너지에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예외적인 구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이제 전자를 하나 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뗄 거예요. 그때도 얘네가 예외적인 구간인가를 봐줘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앞에서 전자 하나를 뗄때 가했던 이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번더 이제 뗄 거예요. 자, 이제 한번더뗄 건데 이때 이것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더 뗐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 갑니다. 처음에 내가 전자를 뗄때 이때 에너지 1. 자, 두 번째 전자 한번더뗄때 이때 에너지 2.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전자를 떼고 나면 전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액전은 증가할 거예요. 판발력 감소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거 떼는 건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두 번째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몰 떼고 한번더 전자를 1몰씩 계속 차례대로 떼어내는데 필요한 단계별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단에 1을 써놓으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하단 1을 써놓으면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전자가 11개니까 11개 뗄수 있겠어요. 자, 볼게요. 자, 하나 뗐어요. 그 다음 거뗄 건데, 굉장히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깥에만 전자 한번 그려볼게요. 전자 껍질. 전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떼어내는 데는 496킬로줄이면 됐는데, 그 다음에 엄청 커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전자 껍질 하나가 사라져서 이제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떼는 게 어려워졌다라는 걸이 안에서 알려준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이번에 마그네슘이에요. 가장 바깥에 전자, 원자가 전자가 두개 있습니다. 자, 처음에 738, 그 다음에 1451로 증가한 거 이해됐죠? 하나 떼고 나서 그 다음 떼는 건 어려워질 거다. 인력이 세지니까. 근데 엄청 증가했었어요. 7733. 이건 왜 이렇게 증가한 거야? 전자 껍질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럼 이제 알았다. 우리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는 구간에서 여기 직전까지 떼어낸 거를 보면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커졌어요. 여기서 1을 빼주면 원자과 전자 1이요. 또는 급격히 커진 구간 전에 몇개뗀 거예요? 하나요. 그럼 원자과 전자 하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지금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급격히 커졌다. 1을 빼주면 얘네 지금 2족이요. 또는 한 번, 두번뺄때 지금 얘네가 아, 급격히 커진 거니까 바로 여기 원자과 전자는 2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루미늄 찾아볼까? 한 번, 두 번, 세번 쉬웠고, 그 다음에 얘네 급격히 커졌어요. 몇 족일까요? 바로 13족이구나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쉬었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뭘 알아내야 되냐? 원자과 전자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적인 구간이었을 거예요. 산소랑 플로린. 예외적인 구간 아니었죠? 다시 질소랑 산소를 해볼까요? 예외적인 구간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더 컸습니다.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질소가 전자나 잃어서 이제 탄소에 대한 전자 배치가 될 거고요. 산소는 이제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예요. 예외적인 구간이 아니죠? 그럼 누가 이제 커질까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구간이었다가 한번더 떼고 그 다음 뗄 때는 다시 예외적인 구간이 아닐 수 있고요. 아니면 산소와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한번뗄 때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 뗄땐 예외적인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조심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문제 적용해보는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90쪽에 4번이고요. 이 그래프는 정말 단순해 보여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외적인 구간

이론을 잘 이해했는가? 한번 떼고 그다음 뗄 때, 제2이온의 에너지거든요. 그때도 예배적인 구간을 잘 고려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급격히 커지는 혹시나 원자가 전자가 여기서 1을 빼주면 1이 내는 엄청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1쪽이 내를 찾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 갑니다. 그림은 원자 V에서 Z에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나타낸 거는 질소, 산소,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2이온화 에너지고, 여기에서는 점차점차 일부러 우리 순서 잘 보이도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를 잘 보이게 이렇게 그냥 나열해 준것 같아요. 자, 봤더니 Z가 엄청 커요. 그럼 이제 질문.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엄청 클것 같은데 일단 누구 찾아보라고요? 바로 그렇죠. 원자가 전자가 1이네. 1쪽이네.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얘가요, 무조건 클 거예요. 얘는 네온보다도 크거든요. 그럼 Z 찾았어. 이제 나머지 나열해주면 되는데, 금속과 비금속, 아까 설명했었죠? 여기 지금 비금속인 애들이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클 것이다. 자, 그럼 우린 예외적인 구간이니까 당연히 질소가 클 겁니다. 아니죠. 왜? 한번더 떼어낼 때잖아요. 그럼 질소는 탄소에 대한 전자 배치, 산소는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니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야 된다. 같은 주기에서는. 그래서 산소가 더 큽니다. 그럼 Y라는 건 산소, X라는 건 질소. 그 다음에 이제 둘을 비교할게요. 여기도 예외적인 구간이었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이제 이걸 떼주면 마그네슘, 나트륨이,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그러면 이거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것도 알루미늄이 더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여기가 마그네슘이에요. 기억. V에서 Z 중 제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 이건 제2이온화 에너지고,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나트륨 다시 내려가야겠죠? 이거 금속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해줬던 건 질소랑 산소. 그럼 예외적인 경우기 때문에 질소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X 질소가 큰거 맞습니다. 니은. 원자 반지름 나왔습니다. 자, Y라는 거는요, 산소고요. Z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에요. 딱 보자마자 사실은 누가 큰지 보여야 되지만 혹시 안 보인다면 산소 나타내주고, 나트륨 나타내주고, 나트륨이 리튬이죠? 리튬과 산소 비교하면 리튬 더 크고, 리튬은 나트륨 더 크고, 당연히 누가 더 크다? 나트륨이 더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디귿.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나왔습니다. 자, W다 알루미늄, V다 마그네슘.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알루미늄이 더 크니까 답은 기억과 디귿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낼 때는 일단 예외적인 구간인가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급격히 커지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우리가 원자가 전자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걸 한번 찾아주는 거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더 뗐을 때 얘네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 중 하나였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88쪽에 9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88쪽에 9번에서는요, 우리한테 두 가지 자료가 주어졌는데 중요한 게 발문에 써 있습니다. 18쪽 원자를 제외한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뭐라고요? 연속적인. 이게 중요해요. 원자 번호가 연속이고요. 2주기래요. 이게 중요하죠. 연속, 연속, 연속. 자, 원자가 전자가 느낀 유효 핵전화는요,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져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유효 핵전화는 뭘준 거냐면, 이거 원자 번호를 준 거예요. 이거 원자 번호야라는 의미예요. 비례 관계. 원자 번호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면 쉬우니까 X, Y, Z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 X가 크대요. 얘가 원자 번호가 작은데 제2이온화 에너지가 왜큰 거예요? 그렇죠. 원자가 전자 하나인데 그걸 떼고 나서 전자 껍질 바뀌었을 때 떼려고 하니까 커진 거예요. 급격하게. 그래서 몇 쪽? 1쪽이다.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는 2족.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는 13족이에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제1이온화 에너지 비교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X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지는데 예외적인 구간이죠. 그렇기

이 예전 경우에서는 Z, 그 다음 Y입니다. 그래서 Y, Z, X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4번에서는요, 이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큰 애가 생겼다. 근데 우리 원자 번호에 대한 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큰 건데? 바로 1쪽이다라는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고, 좀 힌트를 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요거 이야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설명했던 건 같은 조, 같은 주기에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베릴륨과 나트륨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베릴륨과 나트륨?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트륨은 1족이고 베릴륨이 2족이거든요? 그럼 나트륨 위에 리튬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비교가 좀 쉽죠? 리튬과 베릴륨 비교하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져요. 그럼 얘가 더 커요. 자, 이번에 둘을 비교해 볼까요?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커지죠? 그럼 리튬이 더 커요. 그럼 둘을 비교해봐, 나트륨보다 베릴륨이 클 겁니다. 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족만 알면 되고, 이 사이에 누군가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잘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은 족에서 주기를 구분하도록 질문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있어요. 제1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세요. 그러면 나트륨. 그다음 여기는 예외적인 경우기 때문에 알루미늄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알루미늄이 2주기 또는 3주기고 얘가 13족이다라는 힌트만 있어요. 알루미늄이다라는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제1 이온화 에너지가요. 사실 나트륨, 그다음 마그네슘, 그다음 우리가 모르는 얘가 이 자리래요. 그럼 확실히 이제 알아야 돼요. 알루미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루미늄이었으면 순서가 바뀌었어야 됐거든요. 그럼 얘는 13족이면 알루미늄 안 되면 누가 된다는 뜻이야? 바로 붕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496, 738, 802. 이거 바로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801인 바로 붕소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실질적인 수치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우리는 이 수치에 대해서 가려져 있을 때 붕소가 더 크다는 힌트를 주어졌을 때 얘가 2주기구나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요. 같은 족에서 주기 구분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7쪽에 6번입니다. 여기에선 제1, 제2, 제3, 제4 해서요. 상대적으로 좀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 준것 같아요. 한번 발문 읽어볼게요. 표는 1, 2, 3주기, 1, 2, 13족, 원자 X에서 Z의 제N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번 우리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보니까 X는 점차 커지는데 어디서 급격히 커졌다? 그렇죠. 여기서. 그럼 얘 지금 몇 쪽이다라는 뜻이에요? 1 빼주면 그치. 얘는 1쪽이다. 원자가 전자 1이야. 그다음 Y라는 건 급격히 커지는 게 제3 이온화 에너지죠? 그럼 얘 지금 몇 쪽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얘 지금 2쪽이다라는 힌트를 준 거고요. Z라는 건 어디서 급격히 커져요? 그렇죠. 여기서 커졌으니까 얘는 1 빼주면 몇이다? 원자가 전자 3, 13쪽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만약에 모두 다 3쪽이라면 1쪽에 있는 3주기 바로 나트륨. 우리 그냥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나트륨 다음에 큰 애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어야 되는데, 이거 봐봐요. 이때가서 안 바뀌었어요. 이때 눈치채야 돼. 아, 얘가 지금 크다라는 건 3주기 아니라 2주기구나. 그럼 너가 3주기구나.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크게 나온 거구나. 자, 그럼 얘는요? 얘는요, 만약에 리튬이라면 전자 3개라서 하나, 둘, 3개 떼고 끝나야 되는데 네 번째까지도 있죠? 그래서 얘는 3주기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기억. X는 1족 원소다라는 거 맞고요. 니은, Y는 베릴륨이다라고 했는데 2족에서 3주기니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원자 반지를 묶고 있어요. X라는 건 바로 나트륨. Z라는 건 2주기에서 13조니까 붕소거든요. 그럼 딱 사실 보자마자 보여야 돼요. 하지만 안 보인다면 나트륨, 리튬, 붕소. 그러면 나트륨보다 리튬이 지금 어떻다? 더 작다. 리튬과 지금 붕소 비교하면 리튬이 더 크죠. 그래서 나트륨이 더 큽니다. 나트륨, 리튬보다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빠르게 맞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할 때좀 헷갈리긴 하는데, 나트륨 리튬보다 크고, 봉소보다 리튬이 크고, 그래서 봉소가 나트륨보다 작다. 맞죠? 잘했죠? 자, 그래서 답은요,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같은 족인데 이중인지 삼중인지 판단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다. 이거 연습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요, 제1 이온화 에너지로 우리 문제 풀 건데, 사실 여기 숨겨진 힌트 하나가 있어요. 연속적인 번호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자 번호가 1 증가, 여기도 1 증가. 여긴 지금 3 증가라서 아닌지만, 여긴 아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힌트예요. 가봅니다. 자, 표는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이 N은 제 N 이온화 에너지고, W에서 Z의 원자 번호는 7에서 13중 하나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볼 건데, 여기 연속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는, 같은 주기라면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번호 커질수록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보기 전에 여기 WX와 YZ가 확연하게 좀 차이 나죠.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지금 7에서 13이라 했는데 여기가 비금속. 지금 2주기에서 오른쪽에 있고 여기가 금속, 3주기에서 왼쪽에 있구나. 그래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났고, 여기에서 그럼 이제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럼 예외적인 구간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좀 느낌 있게 주기율표처럼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WX. 근데 얘네가 지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질소랑 산소가 오면 안 되니까 산소랑 플로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플로린, 뭐, 네온도 가능하겠지만, 얘가 플로린이다? 그런 순간, 원자 번호가 9번이 돼서, 9 더하기 5는 14가 돼서 13을 넘어 버려요. 그래서 일단 산소밖에 안 됩니다. 산소, 플로린 확정. 그리고 나서 이제 Y랑 Z랑 봤을 때, 예외적인 경우로 가버렸어요. 그쵸?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Y랑 Z에서, 여기에 지금 산소라고 했으니까, 이게 8이면, 여기가 9, 여기가 그러면 12, 여기 13이죠? 그럼 예외적인 경우가 맞는지 볼까요? 12와 13? 네, 여기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서 예외적인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냈어요. 기억. A는 8이다. 네, 맞고요. D는 W에서 Z 중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요, 3주기에서 원자 번호 작은 이 Y겠죠? 근데 W다. 그래서 틀렸고요. D급. 제1 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 이온화 에너지를 Y랑 Z랑 비교해봐라 라고 되어있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누니, 작은 거에서 큰거 나누니, 이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를 Y라는 거는 마그네슘, Z라는 거 알루미늄이죠. 누가 더 큰가? 그리고 제1에서 누가 더 큰가? 이걸 비교해줘야 돼요. 일단 제1부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제1에선 크고요. 제2는 원래대로 이제 돌아와야지. 마그네슘, 나트륨의 전자 배치, 알루미늄은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 그래서 알루미늄 더 커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눠준 거고, 얘는 지금 작은 거에서 큰걸 나눠줬으니까 이 비율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알루미늄이 더클 것이다. 그럼 지금 Y가 더 크다라는 거 맞아야 틀려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 나가요. 연속적이다라는 힌트 체크하셨으면, 우리는 대개 보통 원래는 같은 주기에 원자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선 예외적인 경우가 등장했다. 그럼 빠르게 누군지 찾아내시고, 이 문구 정말 많이 나와요.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거 나눈 거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우리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는 조금 가려진 걸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안에서 이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가려져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게이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이 뭔지 한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표는 2, 3주기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제 N은, 이 N은 제 N 이온화 에너지고, N은 7 이하의 자연수래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2를 그냥 넣어주시면 제2분의 제3. 제2 에너지 분해요. 제3 이온화 에너지다란 뜻이거든요. 그때 이게 지금 최대값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2랑 제3 나눴을 때 제3이 크기 때문에 얘네가 최대값을 가졌다란 뜻이에요. 이 최대값을 가졌다?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가진 이유 빠르게 판단해야죠. 왜?

그럼 얘가 지금 원자 가전자 몇인 거야? 3에서 1 빼주면 2. 두개 떼는 쉬운데 세 번째서 어려워졌어? 얘몇 쪽? 2쪽이에요. 이걸 찾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더 해볼까? 아니, 세번 해야 되네요. 자, 제3분해요. 제4 이온의 에너지인데, 이때 커졌다. 제4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 몇 쪽이다? 13쪽이다. 자, 이번에 Y입니다. 제5분해요. 제6 이온의 에너지니까요. 이때 크다라는 건 얘가 몇 쪽이다? 15쪽이다. 자, 이번에는요, 제6분해요. 제7 이온의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몇 쪽이다? 아, 여기서는 16쪽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최대인에서 1 빼주면 원자가전자일 수 있고, 원자가전자이면 족을 할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찾아냈는데, 지금 2족과 13족은 예외적인 경우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어 있어야, 어머, 안 바뀌어 있어. 그럼 주기가 다르구나. 얘가 크다는 건몇 주기예요? 2주기. 그럼 W는요? 3주기. 이렇게 해내야 돼요? 이것도 한번 해내봐요. 좋아요.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좋아요. 그럼 당연히 Z가 커야겠죠? 아, Z가 아니라 Y가 커야겠죠? 어? 근데 Z가 커요. 이것도 바뀌었구나. 얘가 바로 2주기. 얘가 바로 3주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서 예외적이지가 않아. 그럼 주기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기억 갑니다. W의 원자가 전자 수는요? 바로 2족이니까 2개가 맞고요. 니은. 원자 반지름은 Y랑 Z를 비교하세요라고 되었는데, Y라는 건 지금 15족에서 3주기, 그리고 Z라는 건 16족에서 2주기예요. 사실은 딱 3주기, 2주기로 보이죠? 하지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5족에서 3주기라는 건 인이고요. 여기서 16족 2주기라는 건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했을 때 바로 같은 주기가 아니라 어려운 친구들은요. 인 위에 질소, 산소 넣어주면 보이겠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작을수록 크고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큽니다. 그럼 당연히 인이 산소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디귿, 제2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W랑 그리고 X를 비교해라 라고 했어요.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그럼 W랑 X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혹시 헷갈리면 써서 하시면 돼요. W는 2족에서 3족이니까 마그네슘. 그리고 X라는 건 2족에서 13족이니까 붕소예요. 자, 얘네들이 같은 족도, 주기도 아니라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죠?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마그네슘 위에는 베릴륨. 베릴륨 옆엔 붕소가 있습니다. 제2예요. 제2. 제2면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 커져야 됩니다. 베릴륨은 지금 리튬, 붕소는 베릴륨의 전자 배치니까 붕소가 더 큽니다. 같은 쪽에서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베릴륨이 더 크겠죠? 그래서 마그네슘보다 붕소가 더클 거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를 풀때 아마 요거 해석하는 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원자가전자 찾아라. 몇 쪽인지 찾아라.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서 얘네가 성립되지 않아요. 주기가 다르구나. 자, 그럼 이제 요거. 요게 바로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같은 주기, 같은 족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옆으로 써서 한 칸만 채워주면 비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두 번째 뗐을 때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서 벗어났다.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서는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할 건데요. 원자 반지름은 예외적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질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표는 18족 원소. 원자를 제외한 바닥 상태 2, 3주기,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홀전자 수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홀전자 수가요, Y가 크고, 그다음 Z, X가 가장 작습니다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건데, 여기서 홀전자 수는 무조건 우리 홀전자 수가 0, 1, 2, 3중 하나예요. 그럼 이 X라는 건 가장 작은 애니까 0 또는 1이겠죠? 이 정도는 알것 같고, 이제 이 안에 해석해 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이 사실은 여기에서 연속된 번호라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 줄때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도 주기가 지금 다르구나라는 거를 눈치채 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원자가 전자수가 가능한 애들을 가지고 A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원자가 전자수는 1에서 7까지만 우리는 가능하죠? 왜냐면 18족 제외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A-2가 1이 됐을 때 A는 3일 수가 있고요. 최대를 봤을 때는 A 플러스 2가 7이 됐을 때 A는 5입니다. 그래서 3, 4, 5 중에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3, 4, 5 중에

가능한데 이 X라는 애는 무조건 뭐예요? 0돈 1에 대한 홀전자수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얘가 될수 있는 애가 무조건 0돈은 지금 1인데 여기 상황에서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했기 때문에 주기는 서로 달라. 얘가 지금 더 작기 때문에 2주기, 얘는 크기 때문에 3주기. 그럼 3주기에서 0 또는 1을 갖는 애, 0 갖는 애는 마그네슘, 1을 갖는 애는 알루미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마그네슘이다, 그럼 원자 번호가 12. 그럼 12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차이가 지금 얼만큼 나는 거예요? 지금 3만큼 나요. 그럼 얘가 원자 번호가 15가 돼요. 그럼 15면 홀전자수가 3개 되기 때문에 이 사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아니라 알루미늄, 바로 13번인 애가 되겠구나.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4가 돼줘야 돼요. 3이 지금, 3이 돼줘야 되죠? 3이 돼줘야 되니까 A가 4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2, 여기서는 5, 여기서는 6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비교해볼까요? 여기 연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증가했네? 그래서 얘가 3주기, 얘가 2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연속됐는데 증가했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주기가 다르구나라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W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랑 Y 한번 찾아볼게요. 2주기, 2주기. 오, 맞아요. 그래서 맞고. 니은. 자, 제1 이온화 에너지는요. W다 2주기에서 2족이니까요. 베릴륨이고요. X다라고 하는 건 3주기에서 13족이니까 알루미늄이죠. 만약에 헷갈리면 베릴륨, 붕소, 알루미늄 비교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니까 베릴륨 크고 같은 족에서 붕소 크고 그래서 알루미늄보다 베릴륨 큽니다. 그래서 맞다. 디귿, 원자가 전자가 느낀 유효핵전환은요. Z3족에서 16족이니까 황, X라는 건 알루미늄이죠. 그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황이 더 크다 해서 맞습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갈 건데요. 이제는 앞에서 배웠던 거, 주기 바꾸는 거, 그리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 원자가 전자 찾기 모두 다 활용해서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요. 제2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급격히 작아지거나 큰걸 통해서 원자가 전자 찾으시면 돼요. 다음은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에서 베릴륨과 붕소와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자 반지름 비교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볼까요? 제2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 이온화 에너지. 만약에 여기에서 1족이 있다면 이 값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이게 크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는 작을 거예요. 자, 봤더니 1족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애 W가 뭐다? 나트륨이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자, 이번에는 제2분의 제3. 그럼 여기선 제2는 내가 알고, 제3이 혹시나 2족인 애가 있으면 엄청나게 커서 이 비율이 엄청 클 거예요. 자, 근데 큰 애가 지금 두개 있죠? 봤더니 얘 베릴륨과 마그네슘이 아, 2족이다. 그럼 얘네가 바로 뭐다? 베릴륨과 마그네슘 중 하나일 거고요. 그럼 나머지 남은 애, 바로 X가 뭐다? 붕소일 것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힌트 하나 더. X라는 게 붕소일 때요. Y라는 애 찾을 수 있도록 줬는데, 자, 우리 베릴륨과 붕소 비교했어요. 누가 더 커야 돼요? 베릴륨. 그럼 얘는 누구밖에 안 돼요? 마그네슘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Y는 마그네슘, Z는 베릴륨이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주기인 애가 두개 보이죠? 그럼 붕소와 베릴륨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붕소랑 베릴륨 비교했더니 우리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라는 걸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베릴륨 더클 거고 이번에 마그네슘과 나트륨 비교할게요. 얘도 똑같이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니까 나트륨 더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건 사실은 마그네슘과 베릴륨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마그네슘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붕소, 베릴륨, 마그네슘, 나트륨 순으로 점점 커지겠죠. 그럼 이제 가장 큰애 누구다? 나트륨. 나트륨은 W. 그래서 W 찾아주고. 자, 그 다음에 큰애 누구예요? 마그네슘. Y 찾아주고. 그 다음에 큰애 누구예요? 바로 베릴륨. 자, 베릴륨 찾아주고. 베릴륨은 Z.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찾아낼 때는 아, 원자가 전자가 몇인지 알려준 힌트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빠르게 얘네가 몇 쪽인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 요 마지막으로 같은 족에 대한 걸

0: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애들 같은 주기에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거를 딱 찾는데 수월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유니크 킥 짜잔! 자, 등전자 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에 대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놓고 주진 않았죠? 그냥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예외적인 구간 잘 찾아주시고, 그리고 어려웠던 포인트 바로 요거였던 것 같아요. 제2분의 제3, 뭐 제1분의 제2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이 비율, 큰 거와 작은 거, 작은 거와 큰 거, 나누는 비율 잘 해보세요. 자, 마지막 유니크 킥 보여드립니다. 짜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랑 플루린 누가 더 클까요? 자, OX 바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철저히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드디어 2027 수능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나 수능 이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다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 미래에는 목표가 곧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1강 가도록 하죠. 1강은 성어고요. 두 글자로 된 성어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첫 번째 보시니까 뿌리와 줄기라고 뿌리가 되는 근간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없어도 가지를 쳐내도 나무가 자라나고 잎을 쳐내도 나무가 자라나지만 뿌리와 줄기 없이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바탕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간은 기초와도 의미적으로 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의 근간은 인내와 노력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말의 다리라고 뿌리가 되는 마각입니다. 각자가 다리 각자죠. 이인삼각 게임을 한다. 그때의 각자도 요 다리 각자가 됩니다. 옛날에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연극을 하는데 말에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서 말의 다리 부분 탈이 벗겨지면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가식에 의해 숨겨져 있던 본성, 참 모습을 뜻할 때 우리가 마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관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얀 눈썹이라고 뿌리가 되는 백미이네요. 삼국지에서 유래한 성어가 되겠죠.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썹에는 하얀 털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오, 오형제 중에서 마량이 최고야. 아, 그 하얀 눈썹? 그 하얀 눈썹이 최고야. 그래서

백미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난 일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죠. 와, 우리 고등학교 생활의 백미는 역시 축제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용문에 오르다라고 풀이가 되는 등용문이네요. 중국 황하 문명 들어보셨죠? 문명의 발상지 황하의 중류에 아주 물살이 빠르고 험한 협곡 있었는데 그 협곡을 일컬어 용문이라고 했습니다. 잉어가 그 용문을 거슬러 뛰어오르지를 못했단 말이죠. 만약 잉어가 이 용문을 거슬러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출세하게 될때 등용문이라는 말을 쓰고 혹은 입신 출세의 관문을 뜻하는 말로 등용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EBS는 원하는 대학으로 가는 등용문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 요것도 순 우리말이 아니네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나 이거 무진장 많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무심코 썼던 무진장도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로 된 말이다라는 거죠. 다함이 없는 창고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장자를 잠깐 보시면 감추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감춰두는 거, 숨겨두는 거죠. 몰래 감춰두고 몰래 숨겨두는 곳, 아, 창고구나.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을 외울 때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뜻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아, 감추는 게곧 숨기는 거고, 아, 그런 곳이 창고지. 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의 뜻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다함이 없는 창고. 다시 말해, 다함이 없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천리를 보는 눈이다라고 풀이가 되는 천리안. 두 번째, 리자를 잠깐 보실까요? 리자는 마을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상 리라는 말을 주소에 쓰기도 하죠.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요 리자 앞에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가 오면 대체적으로 거리를 재는 단위로 많이 쓰입니다. 아리랑 노래 아시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심리 할 때의 리자입니다. 심리는 대략적으로 4km이니까 천리는 동그라미 두개더 붙이면 대략 400km네요. 대략 400km까지 보는 눈이다이니까 아 천리안은 사물을 꿰뚫어 볼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우리 담임선생님 내가 이 대학에 붙을 줄 어떻게 아셨지? 천리안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성어를 볼까요? 달콤한 말. 남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말, 감언이설. 아,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고 남을 쉽게 꼬시기 위해서 하는 말이 감언이설. 우리 친구들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하겠죠.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음 성어 볼까요? 편안히 살아요.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거안 사위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거안 사위는 안불망위라는 성어와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야 해요. 라고 풀이가 되니까 두 성어의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을 낼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올바른 건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견리사의. 이득을 보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라. 다음 성어 보도록 하죠. 고립 홀로 서 있어요. 그래서 무원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이 혼자 외로이 서 있을 때 쓰는 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립 무원이었고요. 자, 인생에 있어 진리와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고자는 맛이 쓰다 할 때에 쓸 고자입니다. 위에 풀조차 아래 옛고자, 오래될 고자가 보이죠? 풀이 오래오래 되면 맛이 써지는구나.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쓸 고자입니다. 맛이 쓴 거를 먹고, 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인상 찡그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괴롭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맛이 다 하면 단맛이 와요. 다시 말해, 괴로움이 다 하면 즐거움이 와요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고, 진, 감, 레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즐거움. 많이 많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행복과 즐거움은 지금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괴로움과 고생이 나중에 엄청 큰 행복을 만들어 줄 거랍니다. 다음 성어 볼까요? 아홉 번이나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한번 살아났다이니까 겨우 살아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겨우 살아났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어우, 수시모집 6장의 원서 중 5개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가 합격. 와, 나 구사일생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집중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오, 여러분들, 지금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일컫는 성어가 짜잔 나왔습니다. 앞에 백미가 나왔죠.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뜻한다. 의미가 통할 수가 있는 성어가 나왔습니다. 많은 닭 중에서 한 무리의 닭 중에서 한 마리 학과 같은 존재다이니까 군계일학도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백미와 군계일학을 배웠는데 아울러서 발군, 출중, 압권 이런 말도 같이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군은 뽑을 발자에 무리 군자. 그러니까 무리에서 뽑아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매우 뛰어난 사람이구나. 출중하다. 무리에서 출, 나왔다. 출자에는 뛰어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무리에서 뛰어나다이니까, 아, 여럿 가운데 매우 뛰어난 사람 또는 뛰어난 일을 일컫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어는 초한전쟁 항우에게서 유래한 성어네요. 비단 옷을 입고, 나좀 봐주세요. 나 예쁘죠? 하고 다니는데, 이런 밤에 다닌대요. 지금이야. 밤에 조명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와, 너 되게 예쁜 옷 입었다. 라고 하지만, 옛날 그 시절에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녀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캄캄하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금의 야 행은 아무 보람 없는 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 성어, 크게 같고 조금 다르다이니까 아주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 큰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의 같다란 얘기죠. 아,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크게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의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동소이.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뭐 대동소이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어를 볼까요? 고자가 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에서 나왔던 쓸 고자 괴로울 고자입니다. 또 나왔으니까
또 선생님이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는 일단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수능에 출제 빈도가 높은 한자들은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서 여기다가 별표를 쳐 드리도록 할게요. 괴로움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 동고동락, 괴로움도 즐거움도 같이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대학 합격할 때까지 동고동락하실 분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쪽으로 달리고 빠바바바방, 서쪽으로도 달린다 빠바바바방,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양을 일컬을 때 동분서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수행평가 이렇게 촬영해서 내는 것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말, 귀에 동쪽 바람.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니까 봄바람입니다. 그런데 봄바람이 말에 귀에 불어왔어요. 말이 아나요? 모르나요? 봄이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와도 힝 하고 봄바람을 그냥 흘려보내죠. 그것처럼 마이 동풍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힝 하면서 흘려보낼 때 쓰는 말이 됩니다. 동고동락에서 락자가 나왔는데 요 락자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즐겁다, 즐기다의 뜻으로 쓰일 땐 락. 음악, 풍류의 뜻으로 쓰일 때는 악. 그리고 좋아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요. 이거를 1번 즐길락, 2번 음악악, 3번 좋아할이요. 이렇게 외우면 잘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요 락을 음악의 한 장르, 신나는 락 음악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요. 이렇게 외우면 한꺼번에 다 외워지지 않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쑥스럽긴 하더라도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세 가지의 뜻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어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막상 막하는 낮고 못함에 차이가 거의 없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막상막하도 특히 스포츠 중계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삐까삐까 비슷비슷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쓰는 또 다른 말 누가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라고 풀이가 되는 난형 난제도 같은 뜻이고요. 첫째 둘째를 가리기가 힘든 그런 형세, 백중지세도 역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의 뜻이고, 서로 뿔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형세, 뿔을 맞대고 서로 밀리지 않는 그러한 형세를 나타내는 호각지세도 역시 앞에 나온 성어들과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요 지자 나중에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생략하고 백중세, 호각세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명, 이름 난 거죠. 이름과 실, 실상이 우리 요 실자 보통 열매 실로만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열매 꽉차 있는 거죠. 꽉차 있는 게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건 뭔가 꽉차 있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고, 내용이 있으면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거구나.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된다.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맞는다. 이렇게 뜻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명실상부. EBS는 수능에 명실상부한
도움 주는 곳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름은 엄청나 있는데 빈 껍데기. 실상 내용이 없더라 할 때는 유명무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름은 있으나 내용이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라고 풀이가 됩니다. 백아

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절은 끊을 절, 현은 줄, 현자입니다. 그래서 줄이 달려 있는 악기를 우리가 현악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아는 검은 고를 굉장히 잘 튕겼습니다. 검은 고를 쫙 연주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의 베스트 프렌드, 종자기라는 친구는 그 검은 고의 소리만 듣고도 백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백아의 검은 고 소리만 듣고도 그 소리만 듣고도 백아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지음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주 절친한 벗을 뜻하는 성어입니다. 지음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던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백아가 더 이상 검은 고를 튕겨 무엇하리, 내 마음을 알아줄 벗도 없는데 하면서 검은 고의 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백아 절현은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 성어를 볼까요? 100번 쌓은 늙은 장수라고 풀이가 되네요. 백전노장,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주 노련한 사람을 일컬을 때 백전노장이라는 말을 쓰지요. 축구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백전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인생에 있어 진리와 같은 말이네요. 사필귀정, 뉴스에서도 아주 많이 들려오는 성어입니다. 맞아요. 모든 일은 올바른 이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심한 고생을 일컫는 말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변방 노인네의 말이라고 풀이가 되는 세옹지마네요. 변방에, 즉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 근처에 한 노인분께서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쫙 모여서 할아버지를 위로하죠. 할아버지, 아끼던 말이 사라졌으니 어떡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의외로 뭐라고 답하시느냐? 아이고, 아나요, 이것이 또 복을 불러올 줄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말이 짝꿍을 데리고 두 마리가 되어서 컴백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막 축하해줘요. 와, 할아버지 말이 두 마리가 됐네요. 축하드려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이고, 아나요, 이것이 또 재앙을 부를 줄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갖고 다리가 똑 분질러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쫙 모여서 또 위로해요. 아이고, 할아버지, 아들 다리가. 했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얼그 아나요, 이것이 또 복을 부를 줄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전쟁이 터져서 사지가 건강한 청년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아들은 다리 때문에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인생에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쉽사리 점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맞아요.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계속 즐거운 일만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슬픈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자, 요 맨 앞에 나와 있는 한자 변방세자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막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방은 국경 근처거든요. 국경 근처는 당연히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막다의 뜻도 있구나. 막다 할 때는 음이 기역받침이 붙어서 색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한다라는 선공후사,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짜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공평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먼저 풀이를 했죠. 다음은 눈 위에 하늘에서 내린 눈이죠. 그것만으로

도 차가운데 그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설상가상은 난처한 일, 불행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의 뜻을 가진 성어, 좋은 일이 잇따라 일어날 때 쓰는 성어도 있겠죠? 그때 쓰는 성어가 금상첨화입니다. 비단만으로도 아름다운데 그 위에 꽃까지 더해져 있더라라고 풀이가 되겠죠? 네, 논에 물을 당긴다라고 풀이가 되는 아전인수. 저수지에 물이 별로 안 남아 있는데 우선 내 논에 물을 당겨 쓰고 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아전인수라는 말을 쓰지요. 말 속에 뼈가 있다라고 풀이가 되는 언중유골. 예사로운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을 때 바로 언중유골이라는 말을 쓰지요.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하다라고 풀이가 되는 역지사지가 나왔습니다. 우선 맨 앞에 있는 역자 별표입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 한자는 바꾸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역이지만 쉽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이로 읽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쓰죠. 난이도가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음뜻이 여러 가지인 한자는 꼭꼭꼭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지자도 땅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역지사지에서는 처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지자가 나왔네요. 지자 이제 앞으로 많이 많이 만날 겁니다. 지자 일단 정리를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역지사지와 비슷한 말로 쓰이는 성어 추기급인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빵 터지면 나라면 어땠을까? 일단 자기에게 미루어 보고 드는 생각이 있겠죠? 그 생각으로 남에게 미치게 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역지사지와 추기급인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성어. 오자가 나왔네요. 나 오자입니다. 한문에서 1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한자가 꽤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네 가지는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오, 여, 여. 요네 글자는 나라고 풀이가 되는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아, 여이여 나니까 나를 가리키면서 아오 여이여 아오 여이여 잉잉잉잉아오 여이여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한자가 30.3cm이니까 석자는 90.9cm 정도가 되겠네요. 코가 이렇게 90. 피노키오인가요? 거짓말쟁이란 뜻인가요? 아니고요. 콧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콧물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물 닦기도 바쁘잖아요. 자기 사정이 바빠서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을 때, 야, 내 코가 석자야, 오비 삼척이야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요거는 앞에서 명실상부 할때 언급을 했었죠. 명실상부와 반대의 뜻을 가진 성어가 되겠죠.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그쵸? 겉으로 이름은 막나 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내용이 별 내용이 없더라 할때 유명무실이라는 말을 쓰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유수불부. 움직이는 건 썩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리와 무리가 서로 따른다라고 풀이가 되는 유유상종. 성격이나 성품이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만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무리 류자에 같다, 비슷하다의 뜻도 있다라는 것. 그러고 보니까 무리를 짓는 사람들 보면 거의 뭐 성격이 같거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 같은

아, 가다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자기의 일로 자기가 얻는다. 다시 말해, 자업자득은 자신이 벌인 일로 그 결과를 자신이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공부를 안 했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자업자득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음을 만든지 지을 짝자 만들 짝자 마음을 만든다라는 건 마음을 먹었다라는 얘기죠.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 그런데 3일 만에 흐지부지 될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심이 굳지 못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이죠. 지금의 그 굳은 결심과 다짐, 수능 끝날 때까지, 대학 합격할 때까지 쭉쭉 갈 거라고 믿습니다.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더라. 전화위복.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되었을 때 쓰는 말. 수시 6장 다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와우, 수능 만점 받았네요. 수시 떨어진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자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부수가 수레 차자입니다. 수레 거자로도 쓰이지요. 수레의 핵심은 바퀴예요. 그렇죠? 이 전자는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갔다라는 건 위치를 옮겨갔다라는 얘기고,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위치가 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르다, 옮기다, 변하다, 바뀌다가 다 동떨어진 뜻이 아니라, 아, 하나의 비슷한 뜻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뜻을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윗자도 최근 10년 이상 윗자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윗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쓰임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뜻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요 여섯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섯 가지만 적어 놨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외우려면 잘 머리에 안 들어오죠? 일단 반으로 쪼개서 두 글자짜리가 세 개, 세 글자짜리가 세 개. 됐죠?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할위는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반장을 하는 건 내가 반장이 된 거고,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반장으로 삼으신 거야.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1번 하다, 2번 되다, 반장을 하는 건 반장이 된 거예요.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은 3. 다의 뜻이 있고요. 반장이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반을 위하여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업 들어오는 한문 선생님께서 와, 이반 최고인데? 라고 여기실 겁니다. 하다, 되다, 삼다, 위하다, 만들다, 여기다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바로 위자다. 여기서는 되다라고 풀었죠?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다, 되다로 풀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은 아침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빵 때리고 나서 저녁에는 그 명령을 고친다라고 풀이가 되는 조령모개. 법령이 자주 바뀌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쓰는 성어가 되겠죠. 령자, 명령하다의 뜻도 있고, 사동의 의미로 만들어주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의 뜻도 있는데, 일단은 명령할 령만 머릿속에 넣고 가도록 하지요.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다. 우물에 앉아서, 이게 우물이에요. 여기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끝없는 하늘이 요만큼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하늘이 전부의 하늘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견문이나 식견이 좁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어입니다. 두 글자의 다른 말로 바꿔봐라. 그러면 관견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관자는 대롱관자, 견자는 볼견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대롱으로 하늘을 보면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정관천과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렸을 때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타고 놀던 옛 친구라고 풀이가 되는 중마고우.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의 의미로 쓰이죠.

중구, 중자가 무리의 뜻도 있고 많다의 뜻도 있죠. 많은 입,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라고 풀이가 되는 중구난방.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짓거릴 때 중구난방이다라는 말을 쓰지요. 야, 우리 반 체험학습 어디로 갈까? 서울이요? 부산이요? 경주요? 제주도요? 뒷산이요? 앞산이요? 운동장이요? 얘네들 참 중구난방이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라고 풀이가 되는 지성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어려움 참고 견디고 공부하면 반드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하늘이 감동할 테니까요. 청산, 푸른 산이 되겠죠? 푸른 산에 흐르는 물, 푸른 산에 졸졸졸졸 끊임없이 막힘없이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졸졸졸졸졸졸 유창한 말솜씨를 일컬을 때 청산유수라는 말을 쓰지요. 공부는 안 하면서 아주 말은 청산유수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뜻을 하나로 꿰뚫어라. 그러니까 처음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쓰지요. 초지일관한다라는 말과 시종일관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로 꿰뚫어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아주 왕성한데 끝은 흐지부지해지면, 즉 초지일관과 반대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용두사미가 되겠죠. 뒤에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달은 산의 돌이라고 풀이가 되네요. 요거는 타산지석 사자성어처럼 많이 쓰이지만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느냐 하면, 다른 산에 있는 돌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다듬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즉, 다른 산에 있는 뾰족뾰족 못난 돌 발로 뻥 차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다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단점, 남의 하찮은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도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쟤 맨날 늦더니, 성적이 계속 떨어지네. 쟤 바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흥이 난다, 흥이 나. 할 때의 흥입니다. 그러니까 흥이 다하면,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흥진필의 세상사. 계속 흥이 날 수만은 없고 계속 슬플 수만도 없는 거거든요. 세상사가 순환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흥진필이었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 실제 수능에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일단 원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천리 밖의 것을 볼수 있는 눈이라고 되어 있네요. 천리 밖의 것을 볼수 있는 눈, 원래의 뜻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리를 나타내는 5번의 천리와 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안으로 되어 있는 천리안을 고르셔야 되겠죠. 천리안의 확장된 뜻, 사물을 꿰뚫어 볼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어떤 사물의 바탕을 이루는 아주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을 일컫는 근간이고요. 2번은 여럿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난 일을 일컫는 백미이네요. 3번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입신 출세하게 될때 쓰는, 또는 그러한 입신 출세의 관문을 뜻하는 등용문이었고요. 4번은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을 나타내는 무진장.

관련이 없겠죠. 2번 문제로 갑니다. 기억부터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단어에 대해 말해볼까요? 딱 보니까 말, 마, 다리, 각, 마, 각이 보이네요. 첫 번째 친구 잘 읽었어요. 마각이라고 읽어요. 기억이 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마, 각은 말의 탈을 쓰고 연극을 하다가 탈이 벗겨져 나가고 사람의 모습이 짜잔 하고 드러난 거니까 가식하여 숨긴 본성이나 참모습을 뜻한다.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 유의어 얘기하는데 가다 행자 단일 행자가 보이네요. 행각이 있어요. 행각은 어떤 목표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행각이라는 말을 쓰죠.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마각과 유의어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리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시간이 지나자 그는 차츰 흉악한 마각을 드러냈다. 흉악한 본성, 흉악한 참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로 묶여져 있는 4번이 되겠네요. 2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도 최근 몇 년간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재를 밑바탕으로 충실히 공부하시면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랍니다. 3번. 두 개의 성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를 골라 답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비교적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가로 열쇠 또는 세로 열쇠에 해당하는 성어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로 열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풀이가 되는 고진감래. 우리가 찾아야 할 한자는 세 번째 한자였지요. 따라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달다의 뜻을 가진 감자 3번에 있네요. 세로 열쇠마저 볼까요? 세로 열쇠는 달다 감자로 시작하는 성어가 됩니다. 달콤한 말과 이익으로 꿰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 둘, 셋. 그렇죠. 감언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로 열쇠 고진감래. 그리고 세로 열쇠 감언이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는 3번에 달다 감자가 되겠죠. 4번으로 갈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자, 글의 내용을 볼까요? 예로부터 군자가 지위를 얻으며 천하의 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이 조정에 모여 뜻을 함께하고 힘을 합하여 천하가 막힘이 없게 되고 소인이 지위를 얻으며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그 무리가 득세하여 천하의 도의가 막히게 되는 것이니. 마지막 부분이 문제를 푸는 아주 큰 단서가 됩니다. 이는 사람이 각기 그 부류를 따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서로 사귀고 서로 만난다. 이니 정답은 어떤 거? 그렇죠. 유유상종 4번이 되겠죠. 1번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을 일컫는 백전노장. 2번은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닐 때 쓰는 동분서주. 3번은 식견이 좁음을 나타내는 좌정관천. 5번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때 쓰는 일구이언이네요. 5번 갑니다. 자, 그림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오, 고사 성어의 스토리를 이렇게 네 컷의 만화로 보여주네요. 첫 번째 컷을 볼까요? 검은 고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냐 하면, 어휴, 깜짝이야.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살짝, 안 되네요. 자, 산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산의 모습을 상상하고 지금 연주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우, 좋구나. 태산처럼 크고 높구나. 바로 그 음을 듣고 마음을, 알고 있죠. 이번에는 강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니 그 연주의 소리를 듣고, 어우, 좋구나. 강물처럼 넓고 크구나. 여기서 유래한 성어가 지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던

갑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검은 고를 연주하지 않으리 하면서 지금 줄을 끊어버리고 있네요. 5번의 그림으로 알수 있는 성어는 백아절현 1번이 되겠죠. 백아가 검은 고의 줄을 끊었다. 아주 자기 이 절친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벗이 죽었음을 슬퍼할 때 쓰는 성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아무 보람 없는 일, 자랑 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뜻하는 금의야행이고요. 3번은 인생의 길륜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쉽사리 예측을 할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세웅지마. 요 앞에 세자 막다, 색으로도 쓰인다. 기억을 하셔야 하겠고요. 4번은 법령이 자주 바뀌어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쓰는 조령모개. 마지막 5번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힝! 한기로 흘려보낸다. 마이동풍이네요. 6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여기네요. 중국에서는 병상첨병, 병 위에 병을 더하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병을 앓는 중에 다른 병이 생긴다는 말이야. 아이고, 이런 난처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네요. 이렇게 불행한 일, 난처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성어를 쓰느냐 하면 2번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쓰지요. 눈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1번은 공적인 것 먼저, 사적인 것 나중에, 선공 후사이고요. 3번은 이름은 있으나 그 실상이 없다라고 풀이가 되는 유명무실. 4번은 아주 유창한 말솜씨, 막힘없는 말솜씨를 뜻하는 청산유수. 5번은 처음의 뜻을 한결같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함을 나타내는 초지일관이네요. 7번 봅니다.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는 편안한 1등석. 그림만 봐도 싫어요. 그쵸? 우린 절대 이러지 말자고요. 남에게는 선 넘는 1인석 밑에를 보니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셔요. 라는 얘기니까 역지사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세상사 순환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흥진비례이고요. 2번 지극한 정성, 지극한 노력, 지극한 열정이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니 좋은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지성감천이고요. 4번은 예사로운 그냥 평범한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언중유골. 5번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라고 풀이가 되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때 쓰는 막상막하가 되겠네요. 8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내 눈에 물대기라는 속담과 통할 수 있다. 아전인수.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1번은 이득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라. 견리사의이고요. 2번은 여럿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군계일학. 3번 움직이는 건 썩지 않는다라는 유수불부. 4번 자기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을 때 쓰는 오비삼척이네요. 9번 갑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어제 갔던 맛집 어땠어? 소문대로 음식이 아주 맛있더라고. 겉으로 드러난 소문과 진짜 내용, 그 맛도 좋더라. 라는 얘기니까 이름 난 것과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니 기억에는 명실상부 1번이 답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2번은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안사위. 3번은 결심이 굳지 못함을 나타내는 작심삼일. 4번은 여러분과 같이 나날이 다달이 발전할 때 쓰는 일취월장. 5번은 죽을 고비를 여럿 넘기고 겨우 살아났을 때 쓰는 구사일생이네요. 10번입니다. 중구 난방이 맞을까요? 중구 난방이 맞을까요? 아래 쭉 읽어보시면 여러 사람의 입은 막

0: 찾기가 어렵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어렵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하므로 어려울 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넘치다 람자입니다. 강이 범람하다 할 때의 람자. 2번은 산에 남자 할 때의 남자고요. 3번은 난초를 나타내는 난자. 5번은 따뜻하다의 뜻을 가진 난자이므로 답과는 관계가 없겠죠. 1강은 여기까지였고요. 2강에서 성어 계속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오늘 뭐 할 거냐면요. 13강 문화, 그리고 실전 문제 풀 거고요. 14강도 문화랑 또 실전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자, 13강에서요. 일단 독일의 문화에서도요. 음식 문화 같이 볼게요. 아침은요, das Frühstück이라고 하죠.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아침이랑 저녁 식사는 차게 먹어요. 차게 먹는다는 게 뭐냐면, 불에 이렇게 조리한 음식을 잘 안 먹고, Kaltes Essen이라고 해서 찬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버터나 잼을 바른 빵 같은 거 먹고요, 달걀이나 커피, 우유, 이런 거 마시면서 이렇게 막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걸로 먹는 느낌, 뭐 요거트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아침 식탁에서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타게센, 점심 식사죠. 점심 식사는요, 불에 조리한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요, 밤에센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먹냐면요, 육류나 생선으로 된 주요리를 먹고, 마일라게라고 해서 이제 사이드 메뉴로 감자, 밥, 누들, 요런 거를 먹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한국인은 이렇게 푸짐한 저녁 식사를 먹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반면에 독일인들은 푸짐하게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이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한국인들은 점심은 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저녁을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데 독일인들은 이제 점심에도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푸짐하게 점심 식사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벤트 에센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벤트 에센은요, 아침 식사처럼 칼테스 에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벤트에도 저녁에도 다시 빵이나 소시지 이런 걸 먹어요. 그래서 치즈나 소시지를 곁들인 검은 빵을 먹으며 저녁이니까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차를 마십니다. 저녁에도 빵을 먹으니까 아벤트 에센이라고도 하지만 아벤트 브롯이라고도 불러요. 저녁에 빵을 먹는 문화 때문에 저녁 식사를 아벤트 브롯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메뉴를 먹습니다. 자, 독일의 식사에 대한 글인데요. 되게 긴데 우리 한번 천천히 좀 빨리 읽어볼게요. 자, in Deutschland gibt es drei Hauptmahlzeiten. 독일에는요, 세 번의 주요 식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Frühstück, Mittagessen und Abendessen. 이렇게 세 개입니다. Das Frühstück ist of die wichtigste Mahlzeit am Tag. 아침 식사는요, 종종 그 wichtigste Mahlzeit. 제일 중요한 식사래요. 하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독일인들은 아침 식사라고 생각을 한대요. Es gibt Brötchen oder Brot mit Butter, Käse oder Wurst. 작은 빵이나 빵을요, 뭐랑 먹냐면 버터나 치즈나 소시지랑 먹습니다. Manchmal gibt es auch Eier, Müsli oder Joghurt. 그리고 때로는요, 계란, 삶은 계란 같은 거 먹거나 뮤슬리나 요거트 있습니다. Dazu trinken die Menschen gerne Kaffee, Tee oder Saft.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뭐를 마시기를 즐겨 하냐면요. 커피나 차나 주스 같은 거 마십니다.

Das Frühstück ist meistens eine kalte Mahlzeit. 그리고 아침 식사는요, 대부분 kaltes Essen이야. 칼테 마일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식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제 점심 식사 볼게요. Das Mittagessen ist oft die warme Mahlzeit des Tages. 점심 식사는요, 자주 뭐냐면 warme Mahlzeit래, 따뜻한 식사래. 아까 warmes Essen이라고 했어요. 따뜻한 식사, 하루에 따뜻한 식사입니다. Typisch sind Gerichte wie Schnitzel mit Kartoffeln oder Bratwurst. 아주 typical한 거, 전형적인 건 뭐냐면 이러한 요리래. 어떤 요리냐면 슈니첼을 감자랑 먹는다든지 아니면 브라트워스트 이렇게 구운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게 전형적인 독일인의 점심 식사입니다. Es gibt Fleisch, Fisch, Gemüse, Reis oder Nudeln.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Fleisch, 고기나 Fish, 생선이나 야채, 그리고 밥, 누들 이런 거, 면류 이런 걸 먹습니다. Das Mittagessen ist für viele die größte Mahlzeit. 많은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란 건 größte Mahlzeit래. 제일 거대한, 제일 성대한 식사래. 아까 점심 푸짐하게 먹는다고 했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점심 식사에 대한 내용이고, 저녁 식사도 봅시다. Das Abendessen heißt oft Abendbrot. 내가 한말 여기 나왔지? 저녁 식사는 Abendbrot이라고도 불립니다. Es gibt Brot mit Butter, Käse oder Wurst. 빵을 버터나 치즈나 Wurst랑 먹습니다. Manchmal gibt es auch einen kleinen Salat. 그리고 때로는요, 이제 작은 샐러드도 같이 먹습니다. Traditionell isst man in Deutschland morgens und abends kalt.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요, 아침이랑 저녁을 차게 먹고, 아까 칼테스 에센이라고 했어요. Und mittags warm. 점심에요, 따뜻하게 먹습니다. Warmes Essen이라고 했죠? Aber immer mehr Menschen essen heute auch abends warm. 하지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은 저녁 식사에 따뜻하게 먹는데, 이것도 문화적으로 요즘은 독일에도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저녁이다 보니 저녁을 좀 푸짐하게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독일의 식사 봤고요. 식사도 좋지만 또 식사할 때좀 매너 있게 먹어야 하잖아요. 식사 예절도 한번 볼게요. Es Manieren in Deutschland, 독일의 식사 예절. Manier 하면은요, 원래 die Manier 하면 영어의 매너야. 그래서 단수로 하면 방법, 이런 뜻인데, 영어도 매너를 매너스라고 S를 붙여야 예절이란 뜻이 되잖아. 매너 좋다 할때그 예절이 되잖아요. 독일어도요, Manieren 이렇게 복수로 써야 얘가 예절이란 뜻이에요. 독일의 Es Manieren, 식사 예절. 일단은요, Pünktlichkeit, 밥 먹자 하면 제 시간에 좀 와야겠지? 시간 엄수. Zum Essen sollte man pünktlich sein. 제 시간에 와야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예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Warten. 기다리기가 또 예절이래. 뭘 기다리냐면 Man beginnt erst mit dem Essen, wenn alle am Tisch sitzen. 일단 언제 식사를 시작할 수 있냐면 모두 식탁에 좀 앉았을 때 그냥 막 허겁지겁 먼저 먹으면 안 되고 좀다 앉아가지고 Und die Gastgeberin oder der Gastgeber guten Appetit gewünscht hat. 그 주최자 여자, 주최자 남자가, 남자 또는 여자 주최자가, 뭐 여기선 집주인이겠죠?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뭐 요리한 사람, 요 사람이 guten Appetit라고 말하면 그때 먹어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른이 수저를 들면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은 다좀 앉아서 먹자 하면 그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eak benutzen. 그리고 좀 요 식사 도구를 써라. Messer und Gabel sind wichtig. 나이프랑 포크가 이제 중요하죠. Man isst fast alles mit Besteck.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거를 이제 Besteck을 가지고 먹는데, Besteck은요, 식사 도구죠. 그러니까 나이프나 포크 같은 걸로 먹는다. 심지어 뭐를 피자나 옵스트도 과일이나 피자 같은 것도 막 손으로 먹지 않고 이렇게 포크 찍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Hand auf den Tisch. 손은 어디로? 식탁 위에 두어라. 손은 테이블 위에 두어야 한대. Die Hände sollten immer sichtbar sein. 손이 항상 보여야 된대. 이건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릎에 손을 올리는 게 공손한 느낌인데 독일은 손을 좀 보여줘야 돼. 이거는 중세에서 온 영향인데요. 그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손을 좀 이렇게 드러내잖아. 그것처럼 이 매너가, 독일에서는 매너가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Sie gehören auf den Tisch? 손은요, 이렇게 좀 티슈 위에 있어야 하고요. Aber nicht die Ellbogen. 근데 팔꿈치는 아니래. 우리도 손이나 팔꿈치 이렇게 올리면 좀 그렇잖아. 독일도 팔꿈치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Schmatzen vermeiden.
주마제는 쩝쩝쩝이거든. 쩝쩝쩝 하는 거, vermeiden, 피하기. 쩝쩝 소리 안 내기. Man isst mit geschlossenem Mund. 좀 닫은 입으로 먹어라 라는 거니까 입을 막 벌리고 막 말하면서 먹지 않고 입을 좀 이렇게 닫아서 먹어라 라는 거고요. Danke sagen, 고맙다고 해라. 언제? Nach dem Essen sagt man danke, 고맙다고 하거나 Oder das hat gut geschmeckt. 참 맛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지. 너무 맛없으면 맛있었어요 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danke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게 독일의 식사 예절이래요.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지 않은 거 살펴봅시다. Isst du nicht gern Fleisch? 너 고기 먹는 거안 좋아해? 너안 좋아하긴. Ich esse es gern. 나 되게 좋아해. 나 자주 먹어. 잘 먹어. 자, Fleisch의 F는요. 뭐 F는 우리 볼 것도 없는 게 항상 F 발음이에요. 얘는 항상 뭐 이거야, F는. 그러면 여기 Fart도 당연히 F고 Unfall도 당연히 F겠지? 근데 지금 같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 4, 5번도 봐야겠다. 파터. 이렇게 파우가요. 단어의 맨 처음에 있으면 F 발음합니다. 이렇게 F처럼 발음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 단어의 맨 처음에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파우가 단어의 맨 처음에 있으면 F로 발음하는데 당연히 4번이 정답이겠지. 클라비어라는 명사는요. 외래어예요. 외래어에서는 파우가 뭘로 발음 난다 그랬어? V로 발음 난다 그랬어. 외래어의 특징은 또 뭐였냐면 이 파우가 몸과 몸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과 몸 사이에 파우가 있다? 외래어 아니야? 그럼 얘는 우로 발음 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요거 쉬운 문제네. 요거 보자. 식탁인데요. 일단은 요거 뭐야? 유리컵이네. 글라스. 여기 게 들어갈 거고요. 요거 뭐지? 포크, 가블. 베 들어갈 거고요. 요거 뭐야? 류펠, 숟가락, 에가 들어가야겠네. 여기는 나이프, 메서, 에아가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베악, 답 2번이죠? 요거는 쉽게 풀었습니다. 자, 3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요런 거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의어잖아. 최소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합니다. Warum bist du so? 너왜 이렇게나 이래? 너왜 그렇게 암, 가난한? 너왜 이렇게 가난해? 이거는 뭐, 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 나쁘니까 일단 빼고. 뮤제는 나쁜이란 뜻도 있고, 화가 난이란 뜻도 있으니까 얘좀 가능해. 자우어도요, 신이란 뜻도 있지만, 화가 난이란 뜻도 있으니까 너왜 이렇게 화가 났어? 뭐, 가능하죠? 잘지신, 이거는 짠이란 뜻인데, 너왜 이렇게 짜? 이렇게는 잘안 쓰거든요. 얘안 돼. 샤프는요, 매운이란 뜻도 있고, 내가 좀 성격이 예민하고 예리한 거,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2, 3, 5로 좀 줄이고. The milch ist 이렇게 geworden 됐대. 우유가 이렇게 변했대. 어떻게 변했을까? 우유가 옛날에 한번 배웠었는데, 자우어 하면은요, 이렇게 산패한이란 뜻도 된다 그랬어. 신이란 뜻도 되지만, 시다 못해 이렇게 산패한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유가 자우 geworden, 요거 가능하네. 그러면 여기도 만나볼까? These oranges is too sour for me. 이 오렌지는 나한테는 너무 셔. 신이란 뜻의 영어의 사워잖아. 사워 하시면 되겠죠? 요거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음식의 맛 표현하는 명사 형용사들 중에 이렇게 사워가 신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산패하고 아니면 화가 난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아시고요. 샤프도 매운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예리하고 칼 같은 게그 아주 예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성격이 되게 예민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Ich bezahle das Hähnchen und ein Bier. 저는요, 요 치킨 요리하고 맥주 한잔 요거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니까요. Das macht 18,30 €. 18유로 30센트예요. Hier sind 20 Euro, 20유로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겠어? 그치, 보통 10% 정도 팁을 줘야 하니까 20유로 주면서 가지세요. 잔돈 됐어요. 잔돈 넣어두세요. 이렇게 가야 Vielen Dank, Auf Wiedersehen 하겠죠? 고맙다고 하겠죠? 팁을 안 주면 약간 좀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여서 뭐 진짜 싸우자는 느낌이기 때문에 팁은 좀 반드시 좀 주셔야 돼요. 서비스가 괜찮았다면. 그래서 팁입니다. 뭐였지? 1번. 너무 쉽다. 그치? 스팀죠.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넣어두세요. 이런 느낌. 나 함지 레시트. 진짜 옳고 그르고의 이야기는 아니죠? How does English make? 먹은 사람이 맛있냐고 묻는 거 이상하죠?
Es möchte bitte bestellen. 지금 주문하겠다는 거 아니고, kann ich bitte die Speisekarte haben? 이제 와서

지금 메뉴판을 보겠다는 거 아니죠? 지금 다 먹은 거야.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Ist du gern Schnitzel? 너 Schnitzel 먹는 거 좋아해? das ist sehr lecker. 맛있잖아. Aber 이거. 그랬더니 Pizza schmeckt mir auch gut. 피자는 나한테도 맛있어 했어요. 갑자기 피자 얘기가 왜 나왔겠어? 얘가 나는 근데 피자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피자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야겠지. 피자도 좋아.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야 돼요. 피자 좋아하는 얘기가 아닌 거 찾아봅시다. Ich esse lieber Pizza. 난 피자 더 좋아해. 가능하고요. Ich esse Pizza fast nie. 나는 피자는 거의 안 먹어.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지. 답이 2번이네요. Mir schmeckt Pizza besser. 나한테는 피자가 더 맛있는데 맞고요. Am liebsten mag ich Pizza. 나는 피자를 제일 좋아해. 맞고요. Mein Lieblingsessen ist Pizza.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음은 6번.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뭐라고 하니까요. Gern, 좋아요. Das macht. 요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 알았다. 합계가 얼마이다, 가격이 얼마이다 라는 뜻이죠. Das macht 25 Euro 80, 25유로 80센트입니다. Wie möchten Sie bezahlen?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카드입니다. 했어요. 어쨌든 빈칸에는 계산하고 싶은데요가 들어가야겠죠? 계산하고 싶은데요. Ich möchte zahlen. 맞고요. Der Rechnung bitte. 이거 기억나요? Rechnung이 계산서였어. 이거 Quittung이랑 구분하라 그랬어. Quittung은 영수증이고 Rechnung이 계산서니까 계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Ich hätte gern Menü 1. 1번 메뉴 주세요. 이건 먹기 전이고. Ich werde gern die Speisekarte haben. Sehen. 저는 메뉴판을 좀 보고 싶은데요. 아니죠? 지금은 먹고 나서 계산이니까.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다음 7번. Viva dein Essen. 음식 어땠어? 네가 먹은 음식 어땠어? Es hat toll geschmeckt. 엄청 맛있었어. Ich bin auch zufrieden. 나도 만족해. 내 것도 맛있었어. Heute 이렇게 하니까 Wirklich? 진짜? Das ist ja nett von dir. 너 진짜 친절하다. 요때 친절하다는 건걔 성격이 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한이 행동에 대한 평가죠? 너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너 친절하네 라고 했어. 자, 밥을 다 먹고 맛있었어? 오늘은 내가 쏠게. 그치? 쏠게 들어가야겠죠? 쏠게. Get S of me. 그거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할 거다. 요거 맞고요. Lade ich dich ein. 내가 너를 초대할게. 내가 너한테 쏠게. 맞고요. Bist du mein Gast. 너 오늘 내 손님이야. 내가 쏠게. Danke ich dir für die Einladung. 초대해줘서 고마워. 요거는 좀 이상하지? 약간 우리도 밥 먹고, 아, 잘 먹었어. 하고 그냥 돈안 내고 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4번은 아니죠. 5번. Get das Essen auf meine Rechnung. 그 음식값이 내 레시늄, 내그 계산서로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내가 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1, 2, 3, 5번 여러분 친구한테 밥 사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시고 4번은 관련 없습니다. 자, 다음 볼게. 식탁 예절. 마니어 하면, 디 마니어 하면 원래 매너, 영어의 매너처럼 방법이란 뜻이고 마니어건 하고 이렇게 항상 복수로 써야 매너 좋다 할때그 매너예요. 예절이란 뜻이에요. 온자가 Tisch Manieren, 우리의 식탁 예절. Wir waschen vor dem Essen die Hände.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Wir kommen pünktlich zum Essen. 밥 먹는 시간에 이제 pünktlich하게 온다. 그 시간을 엄수해서 온다. Wir beginnen erst mit dem Essen, wenn alle am Tisch sitzen. 우리는 언제 비로소 식사를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이 am Tisch sitzen 이렇게 그 식탁에 앉았을 때 먹는다. Wir sprechen nicht mit vollem Mund. 꽉찬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즉 입에 막 음식 가득 넣고 막 말하지 않는다. Beim Essen benutzen wir keine Handys. 밥 먹을 때 핸드폰 사용 안 한다. 뭐 가족 간에 뭔가 예의 같죠? 틀린 거는요. 4번이죠. 자기 접시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다음 9번. Guten Appetit. 맛있게 드세요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너도 맛있게 먹어 해야겠지? 너도 맛있게 먹어. 요거밖에 없네. Danke. 고맙고. Gleichfalls, 너도, 너에게도 똑같이 라는 표현이어서 너도 맛있게 먹어라 라는 거죠. Alles Gute는 이거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뭔가 기원하는 거 아니고요. Nein, danke 하면 안 되겠죠. Bleib gesund, 건강해라 아니고요. Gute Besserung, 이것도 빨리 나아라니까 아니죠. 회복을 기원하는 말 아니죠. 답은 5번입니다. 이건 너무 쉬웠다, 그치?
그다음 10번. 용법이 옳은 거를 고르는가요? 옳은 거. 여러분 근데 딴거다볼 필요 없고 밑줄만 보세요. 이거 친절한 문제예요. 다른 거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밑줄만 볼게요. Zach Herren Bauer einen Gruß von mir. 나로부터의 그루스 안부를 마우어 씨에게 말해줘라는 문장인데요.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니까 일단 여기가 삼격이 오고 여기 사격이 왔어.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근데 헤어겐이 일단 이상하다, 그치? 왜냐면요, 이 헤어 신사라는 명사는요, 엔변화 명사기는 해. 엔이 붙는데 복수에서는 엔이 붙지만 단수에서는 2, 3 사격에 다 엔만 붙어요. 그래서 이거 예외라고 주의하라고 했었거든. 무슨 말이냐고? 여기에 엔을 없애줘야 돼. 그래서 단수 삼격에서는 해연 이렇게 엔만 와야 돼서 헤렌 아니고요. 해안이에요. 그래서 얘 틀렸네. 틀렸고. 4번. Ich zeigte dem Polizisten meinen Ausweis. 나는 그 경찰관에게 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라는 문장. zeigen 동사도요. 영어의 수여 동사처럼 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던데. 그럼 여기 삼격, 여기 사격이란 말이야. 그럼 Polizist라는 명사를 생각해 볼게. 이렇게 ist로 끝나는 명사들 중에 엔변화 명사들이 많거든. 여기도 엔변화 명사여서 엔이 붙어요. 남성 삼격이어서. 얘는 잘 쓰였습니다. Ein Mann fragt meinen Nachbarn nach dem Weg. 한 남자가 내 이웃한테 길을 묻는다라는 문장인데요. Fragen, 누구에게 질문하다니까 왠지 성격이 올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사격이 와서 중요하다 했어. 여기 사격이에요. Meinen 한거잘 썼고요. Der Nachbarn은 엔변화 명사예요. 남성 명사지 엔변화 명사는. 그리고 사격이니까 엔 붙었어. 그래서 얘잘 썼습니다. 답은요, 매와 치가 있는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얘는요, 엔변화 명사 또는 약변화 명사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엔변화 명사 꼭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11번,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We have noch drei Flaschen Rotwein. 우리는 아직도 레드 와인 3병이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Rotwein, 얘는 물질 명사 셀수 없어서 얘를 셀려고 Flasche라는 지금 단위 명사를 가지고 왔어. 얘는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단위 명사는 단수일 땐 단수로 쓰고 복수일 때는 복수로 쓴다 그랬어. 여기 복수 잘 썼네. 얘는 맞아요. 4번. Ich nehme einen Kaffee mit Milch und Zucker. 나는 커피 한 잔을 먹는데 밀시와 이제 축커를 넣어서 먹는데 이렇게 우유도 넣고 설탕도 넣어서 이렇게 좀 맛있게 먹나 봐. 밀시랑 축커는요 물질 명사라 특별히 관사 쓰지 않고요. 카페는요 네아 카페야. 이 물질 명사만 쓸 때, 즉 단위 명사가 생략될 때는요 예의 성을 따르지 네메는 사격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아이는 잘했습니다. 7번 볼게요. Er kauft zwei Tafeln Schokolade für seine Töchter. 그는 그의 딸들을 위해서 초콜릿 두 개를 산다. 딸이 뭐한두명 되나 봐. 두 개를 사요. 두 판을 사. 판이라는 단위 명사 타펠은 잘 썼는데, 근데 문제는 얘는 die Tafel이거든. 여성 단위 명사거든. 여성 단위 명사는 복수일 때는 복수로 가져야 돼. 타펠은 해야겠죠? 얘는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아와 매가 있는 예. 3번이 정답입니다. 감자에 관한 걸 볼게요. 독일인들 하면 감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쌀을 많이 먹잖아. 한국 사람들은. 독일인들은 그 쌀처럼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 그글 한번 보겠습니다. Die Kartoffel kommt aus Südamerika. 그 감자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남아메리카에서 왔다. This is eines der wichtigsten Lebensmittel in Deutschland. 근데 요 감자라는 건뭐 중에 하나냐면 여기 ein이란 말 있고 이격 복수명사가 오면 영어의 one of the 복수명사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그 감자는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중요한 식료품 중에 하나이다. 어디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제일 잘 먹는 음식 하면은 감자라는 거야. Um das Jahr 1900 aß man in Deutschland im Jahr etwa 270 kg Kartoffeln pro Kopf. 우와. 1900년경에는, 1900년쯤에는요, 아스, 먹었습니다. 사람들이요, in Deutschland, 독일에서 1년에 대략 270kg의 감자를 먹었대. 근데 뭐당? pro Kopf, 커프는 머리니까 두 당, 인당. 한 사람이 1년에 270kg를 먹었대요. 감자가 진짜 주식 맞네. 그치? 엄청 많이 먹었네요. Heute ist ein Deutscher noch ungefähr 60 bis 65 kg. 킬로그램 카토펜. 오늘날에도요, 독일인들은요, 아직

또 대략 60에서 65kg의 감자를 먹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270kg 먹었고, 지금은 60kg 정도. 60kg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Then, neben Kartoffeln kann man auch Reis und Nudeln essen. 왜냐하면요, neben Kartoffeln, 네벤은 옆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 이외에도 란 뜻이에요. 감자를 제외하고도 그 쌀이나 누들 같은 거, 그 면을 먹기 때문에 감자 소비량이 아무래도 줄었다라는 거죠. Trotzdem sind Gerichte wie Kartoffelsalat oder Kartoffelsuppe immer noch sehr belieb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들, 예를 들면 카토펠 샐러드나 감자 샐러드나 감자 수프 같은 거는요, immer noch sehr beliebt. 아직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1번부터 봅시다. Deutsche essen heute weniger Kartoffeln als früher. 옛날보다는 지금 적게 먹죠? 맞아요. Um 1900 aß ein Deutscher im Jahr rund 270 kg Kartoffel. 1900년경에는 270kg을 먹었죠. Die Deutschen brachten die Kartoffel nach Südamerika. 독일인들이 이 남아메리카로 감자를 가지고 갔나요? 아니지, 남아메리카에서 오히려 감자가 왔죠. Pro Jahr ist jeder Deutsche ungefähr 60 bis 65 kg Kartoffeln. 해마다 60에서 65kg 먹죠, 지금. Ein beliebtes Gericht aus Kartoffeln ist zum Beispiel der Kartoffelsalat. 인기 있는 감자로 만든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카토펠 샐러드다, 그 감자 샐러드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갈게요. 독일을 대표하는 인물 볼게요. 독일은요,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진짜 유명한,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싶은 그런 작가와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음악, 과학, 정치, 체육 등 정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볼게요. 일단 요분은요, 헬만 헤세예요. 헤세는 우리나라에서 그 레미안 아니고 데미안으로 유명하죠. 데미안이란 작품으로 유명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mann Hesse war ein deutscher Schriftsteller und Dichter. Hermann Hesse는 독일의 작가이자 시인이다. Er war einer der wichtigsten Schriftsteller des 20. Jahrhunderts. 그는 뭐 중에 하나냐면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작가들 중에 하나이고, 그치? Und bekam 1946 den Nobelpreis für Literatur.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Seine bekanntesten Werke sind unter anderem Demian, Sittata und Unterm Rad. 그의 제일 유명한 작품들은요, unter anderem, 무엇보다, 특히 데미안이라든가, 시타르타라든가,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하대요. 맞죠? 자, 그 다음, 베토벤이네. 베토벤은 뭐 워낙 유명하죠? Ludwig van Beethoven war ein deutscher Komponist und Pianist. 베토벤은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다. Man kennt ihn heute als einen der größten Komponisten der Geschichte. 사람들은요, 그를 뭐로 인식하고 있냐면, 뭐로써 인식하고 있냐면, 제일 위대한 작곡가들, 역사상 제일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Er gehört auch zu den meist gespielten Komponisten der Welt. 그는 또 어디에 속하냐면요, 제일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들 중에 또 하나래. 세상에서. 그러니까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연주되는데 또 제일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들에 속합니다. Am bekanntesten ist Beethovens 9. Sinfonie aus dem Jahr 1824.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요게 제일 유명하대요. 1824년에 쓰인 요 9번 교향곡이 제일 유명하대요. 아마 9번 교향곡 여러분이 검색해보세요. 다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다음은 헬무트 콜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 통일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한번 볼게요. Helmut Kohl war ein deutscher Politiker und 여기까지 끊어야겠다. Helmut Kohl은요, 독일의 정치가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von 1982 bis 1998 der sechste Bundes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그리고 뭐였냐면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제6대 연방 수상이었대. 연방 총리였대요. 어디의? 여기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연방 공화국의 연방 수상이었습니다. Er half by 그는 뭐에 기여

기여했냐면요.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에 기여했고요. Und bei der Europäischen Einigung, 유럽의 통합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Für seine Arbeit bekam er 1988 den Karlspreis. 그의 그 업적 덕분에 그는 1988년에는요, 카를상을 받았고요. Viele Menschen nennen ihn bis heute den Kanzler der Einheit.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Kanzler der Einheit. 어떤 통일의 총리, 통일의 총리, 통일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으면 통일의 총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렌트겐입니다. 렌트겐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으려나? 여러분 엑스레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렌트겐이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Wilhelm Conrad Röntgen war ein deutscher Physiker. 이 Röntgen이란 사람은 독일의 Physiker, 물리학자래. Er wurde 1845 geboren, 요때 태어났고요. Entdeckte, 뭐를 발견했냐면 1895 die Röntgenstrahlen을 발견했대. 1895년에 한 50세쯤에요. 이 Röntgenstrahlen이라고 해서 Röntgen선을 발견했대요. 이거는 영어에서는요, 영어권에서는 X-ray라고 부르지, 그 X가 여러분 수학에서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미지의 광선을 발견해서 X-ray라고 하든지, 독일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렌트겐슈트랄렌이라고 불러요. X선을 발견했습니다. Diese Strahlen sind sehr wichtig für die Medizin.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X-ray 왜 중요해? Weil man damit die Knochen im Körper sehen kann. 이 몸속에 있는 뼈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Für seine wichtige Arbeit bekam Röntgen 1901 den ersten Nobelpreis für Physik. 그의 이 위대한 업적 때문에 렌트겐이라는 사람은요, 1901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대요. Heute benutzt man Röntgenstrahlen für Untersuchungen. 오늘날에도요, 이 엑스레이를요, 검사할 때 활용하죠? 엑스레이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인물 마지막이에요. 바로 그로피우스라는 그 바우하우스를 만든 사람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Walter Gropius war ein deutscher Architekt. 이 사람은요, 독일의 그 건축가입니다. Er gründete 1919 das Bauhaus. 바우하우스라는 거를 그때 설립을 했대. 바우하우스가 뭐냐면요. Das ist eine berühmte Schule für Kunst und Architektur. 이건 유명한 학교인데 예술과 아시텍투어니까 뭐겠어? 건축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Das Bauhaus hatte viele neue Ideen für Häuser und Möbel. 이 바우하우스는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건물이나 그 가구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Gropius arbeitete zuerst in Deutschland. 처음에는요, 독일에서 일했고요. Später auch in den USA. 나중에는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Seine Gebäude und sein Design sind modern und praktisch. 그의 건물이나 그의 디자인들은요, 어땠냐면 되게 모던하고 되게 praktisch, 실용적이었대요. Seine Ideen sind heute noch wichtig für die Architektur. 그의 아이디어는요, 오늘날 여전히 중요하대. 뭐에서? 건축에서.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것도 사실 요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 핸드폰 중에 그 사과 그 브랜드 있잖아? 그런 매장 같은 것도 다이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우하우스 하면 이제 미니멀리즘, 현대 미니멀리즘의 창시라고 볼수 있을 정도인데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Wie kommst du in die Schweiz? 너 스위스에 어떻게 와? Ich fliege mit dem Flugzeug. 나는 비행기 타고 가. 비행기? 치는요, 그냥 치죠? 뭐, 이거 볼 것도 없지. 축, 그냥 치죠? 츠. 플라츠. 테체트도요, 츠로 발음하죠? 테체트도 츠로 발음하고요. 테에스도요, 츠로 발음하죠? 이렇게 버츠탁. 요거는 뭐, 테하고 에스체 하는요, 얘 자체가 쉬거든. 그래서 얘는 취예요. 여러분, 치랑 취 완전 다르지? 이거는 취, 취,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취, 이거 완전 다른 소리예요. 데스도요, 치로 발음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치고, 얘만 취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2번 볼게요. Here is Wagner. Here is. 그 어떤 말을 할때 자기를 말할 때 Ich bin이라고 안 하고 Hier ist라고 한거 보면 요거 전화할 때 하는 말이에요. 전화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다? Yes, Wagner. 저는 바그너인데요. 바그너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통화하고 있는 사람, 요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있는 사람이란 뜻이어서 아니라는 전치사는 원래 접촉이 있을 때 쓰잖아. 이렇게 수화기로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상태여서 am이라는 전치사 쓴 거고요. apparat겠지? 이건 뭐 너무 쉽다. apparat는요, 일단 전화기란 뜻이 있으니까. 얘를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 그럼. Mein apparat macht sehr schöne Fotos. 내 apparat은요, 매우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는다. 이때는요, apparat이요, 카메라란 뜻입니다. 여기도 넣어볼게. Was machen wir mit deinem alten Apparat? 우리가 너의 그 낡은 아파갓을 가지고 뭘 해? 아파갓은요, 여기서 기계, 머신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파갓은요, 수화기란 뜻, 그리고 무슨 뜻이 있었지? 카메라라는 뜻, 그리고 기계라는 뜻, 이런 뜻이 있더라라고 알아두세요. Fisher. 갑자기 성만 말했잖아요. 요거는 Fisher의 집입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받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Fisher 하고 받았어요. Guten Tag, Frau Fischer. Fischer 씨, 안녕하세요. Hier ist Louis. 저는 루이스인데요. Ich möchte Tim sprechen. 팀이랑 통화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Tim, Telefon für dich. 널 위한 전화야. 팀 전화 왔다. 한거 보니까 여기 빈칸에는, 좀만 기다려봐. 금방 바꿔줄게. 요런 게 들어가야 돼. Einen Moment bitte. 잠시만. 요거 가능하죠? B. Leider ist er nicht da. 그는 없어. 아니지. 지금 바꿔주는 중이잖아. Dann rufe ich noch einmal an.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니죠? Warte kurz, 좀만 기다려라. Ich hole ihn. 내가 그를 ans Telefon, 전화기로 데려올게. 라고 했어. 전화를 즉 바꿔줄게요. 답이 되죠? 여러분 좀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am apparat처럼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면은 am Telefon을 썼을 거야. 수화기를 이렇게 붙인 느낌, 그 느낌으로 아니라는 전치사를 쓴다고 했지? 그럴 때는요, 통화 중인이라고 할 때는 am telefon이에요. 근데 통화를 이제 바꿔줄게 라고 할 때는 안에다가 사격을 써서 ans telefon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일단 답은요, 아와 내가 있는 뭐 2번이겠죠? 다음도 봅시다. Hello, here's Lisa. Here is to로 한거 보면 전화 통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인데요. Ich möchte bitte Herr Müller sprechen. 저는 뮬러 씨와 통화하고 싶어요. 누구누구랑 통화하다 할때 여기 사격이어서 여기 N변화 명사 이렇게 N 붙은 거 보이죠? 뮬러 씨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Tut mir leid. 미안한데. Aber hier gibt es keinen Herr Müller. 여기는 Herr Müller 같은 사람 없습니다. 잘못 걸었나 봐, 그치? Oh, entschuldigen Sie.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고, kein Problem, 괜찮아요. Danke, schönen Tag noch. 하루 잘 보내세요. 했어. 그럼 빈칸에는, 아이고, 잘못 걸었네요. 아이고, 잘못 걸었네요. 찾아보자. Ja, der bin ich. 접니다. 아니고요. Ich bleibe am Apparat. 기다리겠습니다. 아니고요. Das Telefon ist kaputt. 전화기 고장났네요. 아니고요. Danke, dass Sie angerufen haben.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아니고요. 답이 5번이지. Ich hab wohl. Wohl은 여기서 아마도란 뜻이야. 아, 제가 아마도 die falsche Nummer. Wrong number죠? 내가 틀린 번호를 gewählt 이렇게 했네요. 선택했네요. 전화를 잘못 눌렀습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다음 5번. Ich möchte dir ein Paket schicken. Schicken이란 동사, 우리 삼격, 사격, 지배동사라고 해서 누구한테 이거를 보내고 싶다. 나는 너한테 Paket, 소포를 하나 보내고 싶은데, 소포를 보내려면 여기 뭐 나오겠어? 그 당근 같은 거할 때도 그 이렇게 택배 보낼 때 주소 물어봐야 되지? 주소. 당연히 das Lied von dir. 택배 보내준다고? 고마워. Hauptstraße 15이고 우편번호는 이거고 München이야 라고 한거 보니까 뭐겠어? 주소가 어떻게 돼? Wie ist deine Adresse? 요거겠지? 답은 1번이고요. 다른 거는 뭐 전혀 아니죠. 이건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넘어갈게요. 6번이에요. 통화하고 있네. Guten Tag. My name is Maier. 저는 마이어인데요. Kann ich bitte Herrn Schulz sprechen? Schulz 씨랑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Gut, ich warte. 좋아요. 기다릴게요. 했어. 그럼 빈칸에는 바꿔줄 거야. 그치? 바꿔줄 겁니다. 바꿔줄게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Am Apparat. 제가 Schulz인데요. 그 통화한 사람이 Schulz인데요. 접니다. 이거 아니고요. Hier spricht Schulz. 저가 Schulz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바꿔줘야 돼. 남을. Bleiben Sie bitte am Apparat. 그 통화 이렇게 귀된 상태로 기다리세요야. 이거는 기다리세요. 답이 3번이죠. 4번. Ich danke Ihnen für den Anruf.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Herr Schulz ist nicht mehr im Haus. Schulz는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이 집이든 뭐이 건물이든 이 회사든 여기에 일단 없다는 거 아니죠? 지금 바꿔줄 거야.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콜 이즈 임 오월라우. 콜 씨는요, 지금 휴가 중입니다. 그럼 이 빈칸에는 콜좀 바꿔주세요. 또는 콜 씨랑 통화할 수 있나요? 요런 느낌. 요거네, 7번. Kann ich bitte mit Herrn Kohl sprechen?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통화 못해요. 5월 라업 중입니다. Oh, ich verstehe.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어? 뭐, 언제 돌아오나요? 언제 통화할 수 있나요? 하니까, am nächsten Dienstag, 다음 주 화요일이요. 라고 했어요. 그럼 빈칸에는 나머지 배가 들어가면 되겠죠? Wann kommt er denn zurück? 언제 돌아오나요? 해서요. 답은요. 아, 7의 순서네. 아, 7의, 여깄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글을 이해해 보죠. 이메일을 썼네요. 마티아스한테 소피가 썼어. 소피가 썼어요. Hallo Matthias, 안녕 Matthias야. Wie geht's dir? 잘 지내? Anfang Januar fahre ich für 2 Wochen nach Zermatt in die Schweiz. 1월 초에 나는 가. 기차 같은 거 타고 가겠죠. 2주 동안 체마트라는 곳에 가. 슈바이츠.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체마트라는 도시로 가. Ich reise mit meiner Freundin Lea. 나는 내 친구 레아랑 여행을 하는데, wir wohnen in einem Hotel in der Nähe des Bahnhofs. 우리는 그 기차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 거야. Wir wollen auch in die Alpen Ski fahren. 그리고 우리는 알프스 산맥에서 스키도 탈 거야. Wenn ich wieder da bin, erzähle ich dir alles. 내가 다시 거기 가면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Bis bald und viele Grüße. 곧 보자라고 하면서 소피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틀린 거는요. 소피가 혼자 여행 가지 않죠. 친구 레이아랑 같이 가기 때문에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Hast du Ego über Geschichte? 너는 역사에 대한 이거 있니? Ja, ich hab Ego. 지금 책이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역사에 대한 책들 있니? 또는 책 있니예요. 책들 있니? Bücher도 괜찮고, 복수도 괜찮고, 역사에 관한 책한권 있니? Ein Buch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좀 있어. 그 책들 좀 있어. 대명사로 받아야 돼. 자, Bücher라는 복수 명사를 대명사로 받으려면, welche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맞아. 그리고 하변의 목적어니까 여기 사격이 와야 돼서 어떻게 해야 돼? Bücher로 오면 welche. 맞네. 여기 답 1번이고요. 아까 ein Buch도 된다고 했잖아. 역사에 관한 책한권 있니 하고 싶으면 얘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중성 명사니까 답을 할때 어떻게 해야 돼? ein에는 생략할 수도 있고 eines 이렇게 중성 사격으로 대답해야 돼요. ein Buch를 모르면 eins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얘는 welchem 아니고 welchen도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어요. Buch는 셀수 있는 중성 명사니까 ein으로 물어보면 ein으로 받고 복수 Bücher로 물어보면 welche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 10번.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아, 요거 중요한 문제네요. 요거 부정수사. 이거 중요해요. 잘 보세요.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돼. Er hat einige interessante Filme gesehen. 그는 몇몇 재미있는 영화들을 봤다라는 문장인데요. Einige, 요 einige라는 표현은 형용사류라고 했어. 얘 자체가 형용사야. 여기 앞에 관사가 따로 없으니까 아이니게 인터가산테 얘두개 세트야. 강변화 세트. 강변화. 제네 목적어니까 여기 필메니까 복수. 제네 목적어니까 사격. 강변화 복수 사격이어서 에에 요거 같이 가는 거야. 얘가 에면 얘도 엔 거야.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얘는 강변화 복수 사격이어서 맞네. 4번. Er sind nur bin ich alte Freunde geblieben. 그녀에게는 몇안 되는 옛날 친구만이 남았다. 친구들 다 떠나고 몇안 되는 친구들만이 남았다라는 문장인데요. 얘가 주어거든. 일단 일격인 건 알겠지. 자, Freund는요,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있는 명사에서요, wenn ich는 어미 변화를 해줘야지. 해줘야 하는데 얘랑 같이 간다 그랬어. wenn ich, alte, Freunde. 이렇게 가야 해요. 강변화, 복수 일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 세트야. 그치? 매니시도 형용사류여서 세트예요.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강변하라 했지? 얘는 틀렸다. 7번. Alle Menschen brauchen 모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많은 물이요. Zum Leben 인생에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물은요. 셀수 없는 물질 명사죠. Fil 어미변화하지 않는다. 이거 맞네. 4번. Sie packt 그녀는 이제 쌉니다. 뭐를 in die Tasche 가방으로 뭐를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지. 싸다 이렇게 포장하다. 가방에 뭐를 넣냐면요, 아임파 몇 개의 프리시 브리튼 신선한 빵들을 넣는다예요. 아임파는요 중요한

변화라는 게 몇몇이란 뜻, 아이니시처럼 몇몇이란 뜻도 뜻이 있지만 어미 변화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얘는 강변화까지는 잘했어. 강변화, 복수, 파켄의 목적어니까 사격. 강변화, 복수, 사격, 얘 변화는 잘했는데 얘는 세트로 가면 안 돼. 아임파는 어미 변화하지 않아요. 답이 그래서 아와 체가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도 볼게요. 옳은 거 골라볼게요. Wen möchten Sie sprechen? 누구랑 통화하고 싶으세요? 라는 문장이죠. 중요한 게 있어. Sprechen은요, mit 삼격 써서 누구누구와 통화하다 해도 되지만, 뭐뭐를 통화하다, 누구누구를 통화하다 해서요, 여기 사격으로 써야 하는 사격 지배 동사라고 했어요. 마치 누구누구에게 통화하다니까 삼격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Wer, wessen, wem, wen 해서 이거 사격으로 잘 썼습니다. Bestell deine Eltern herzliche Grüße von mir. 나로부터의 진심이 담긴 안부를 너의 부모님께 Bestell 해줘, 전해줘 라는 표현인데요. 누구에게 뭐뭐를 전하다일 거 아니야? 누구에게 뭐뭐를 전하는 거야? 그럼 여기 삼격이죠? 삼격. Die Eltern이니까 die 되어 den 해야 되잖아. 그래서 deinen 해야 되겠네. 삼격으로 써야겠죠? 이미 n으로 끝나서 n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deinen 쓰는 거 이거 틀렸네. 세 번. Mein Bruder hilft mir manchmal bei den Hausaufgaben. 내 남동생은 우리 오빠는 나를 때로 그 때때로 하우스 오브 가벤 하는 거 숙제하는 거 도와준다라는 표현인데요. 헬펜 동사는 삼격 지배 동사에서 이거 잘 썼고 뭐뭐 하는 걸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그거에 있어서는 여기 by 삼격 쓰는 거지 이거를 도와준다 할 때. 그래서 얘는 다잘 썼습니다. 헬펜이 삼격 지배 동사라는 게 핵심이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마지막 12번 볼게요. 12번 기내 해만 헤세. 헤세에 관한 거죠? 헤세. 데미안으로 유명한 이 헤세를 한번 읽어볼게요. Hermann Hesse kam 1870 in Deutschland zur Welt.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에서 zur Welt kommen 이란 표현, 세상으로 왔다. 즉, 태어났다. 요때 탄생하셨습니다. Er war ein berühmter Schriftsteller. 그는 유명한 작가이고요. Schrieb, 썼습니다. Viele Bücher,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Ein bekanntes Buch von ihm. 그의 책들 중에 이제 유명한 책은요, 데미안입니다. Es erzählt die Geschichte von einem Jungen. 그 데미안이란 책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einem Jungen,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 Jungen, 이거 N인 거 알겠어? 이 Jungen도요, N변화 명사거든. Der Junge möchte sich selbst finden. 그 소년은 자기 자신을 좀 찾고 싶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나와. 헤세 말트 아웃 게안. 그리고 헤세는요, 그림도 잘 그렸대. 그림도 즐겨 했대. In einigen seiner Bücher, 그의 책들 중에 몇몇 책에서는요, kann man seine Bilder sehen. 그림을 볼 수도 있대요. Er lebte viele Jahre in der Schweiz. 많은 해를,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수년 동안 살았고요. Und starb dort 1962. 그리고 1962년에 거기라는 건 당연히 스위스겠죠? 스위스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946 bekam Hermann Hesse den Nobelpreis für Literatur.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고요. Und viele Leute lesen auch heute noch seine Bücher.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들 읽고 있죠? 1877년에 태어나셨고, 1962년에 독일에서 사망, 아니, 독일 아니고 어디서? 스위스에서 슈바이츠로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1946년에 노벨문학상 받았고요. 그의 책에서 그가 그린 그림을 볼수 있고요. 데미안은 자신을 찾아가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 맞죠? 그래서 정답이요. 우리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다 배웠던 거 활용한 문제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완성 베트남어 1강의입니다. 예, 이제 첫 번째 강의 1강이에요. 우리 OT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교재는 10회차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 한 회를 강의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우리 한 회가 30문항인데, 첫 번째 강의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26번부터 30번까지 14문항 먼저 풀어보고, 두 번째 강의에서, 의사소통 16문항, 그렇지. 10번부터 25번까지 그렇게 풀어본다고 했죠? 자, 그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볼게요. 정해져 있다고 해서 1번은 철자 문항이야. 그렇지? 자, 철자 문항의 발문도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네모에 들어갈 글자. 빈칸 요 네모에 들어갈 글자. 항상 사파를 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기본 어휘에 있는 모든 단어의 철자를 물어볼 수 있지만 실제로 출제하는 것은 이렇게 사파로 그릴 수 있는 명사만 나오더라 이거야. 추상적인 명사는 나올 수 없겠지.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아 이거 테이블이네, 탁자네, 그런 거. 동물로 치면 저거 호랑이네, 고양이네 이런 거. 이런 것만 나오더라 이거야. 자, 그중에서 지금 테이블이 나왔어요. 테이블은 만이야, 만. B, A, N에 내려가는 성조지? 만인데.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야. 1번인데,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이 수능 특강을 공부한 학생들이 만약에 정말 실제로 1번에 이렇게 나왔다, 테이블이. 그러면 맞출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능 특강 교재에 선생님이 PDF 파일에 이 만을 넣고 검색을 해 봤어. 몇 회나 나왔나, 노출이 되어 있나, 이 단어가. 응? 그랬더니 36번이 나왔어. 36번. 제일 먼저 이 반이란 단어가 나온 게 20강 중에 수능 특강 20강 중에 5회, 5강에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수능 특강을 웬만큼 본 학생들은 맞출 수 있다는 거야. 36회가 나왔으니까. 그치? 5회부터. 5강부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사파, 그림으로 주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 여러 번 나와 있는 거. 초반부터, 수능 특강의 앞부분부터 여러 차례 노출되어 있는 단어들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또, 지난 기출을 보면 동물이 나왔는데 그게 뭔가 호랑이 그림이 나왔어. 호랑이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본 학생, 수능 특강에서 호랑이를 한 번이라도 공부한 학생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기억해. 뭐가 들어가느냐? 호가 들어가. 이렇게 호. 호랑이 호자구나. 이렇게 H. 그래서 그걸 고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맞추라고 내나 일부러 쉽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응? 만도 마찬가지지. 36번 나온 거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베트남어 공부할 게 많지만 실제로 수능 완성 이 유형별로 보면 시험 범위가 완전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학 가서도 많은 공부를 다할수 없거든. 중요한 걸 선별하고 무엇부터 할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야. 그 능력을 길러가는 게 우리 이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꼭 그것을 기억해. 자, 그러면 그 정도 보고. 자, 두 번째, 2번은 뭐예요? 발음 문항이라고 그랬지? 발음 문항. 30문항 중에서 제일 정답률이 높은 문항이라고 했어. 왜? 발음은 시험 범위가 아주 한정이 돼 있어. 명확하게. 그렇지? 이 앞에 철자도라도 이 철자 문항은 아, 사파로 그릴 수 있는 명사구나. 그러니까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정확한 모양이 나오는 과일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그렇지? 테이블을 아니면 또 의자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이렇게 기본 어휘 중에서 있는 것이 나올 꽤 많아. 실제로 낼수 있는 건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번 수능 특강에 노출돼 있는 거를 내줘. 그렇게 내줘. 보니까 기출을 보니까. 그런데 발음 문항은요 더 적더라는 거야. 시험 범위가. 자, 여기 지금 C를 물어봤지. 발음이니까 해석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이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거야. C와 발음이 같은 다른 철자를 골라보는 거야. C는 K와 발음이 같다라는 거야. K와. 자, 또 하나. G는 GH와. NG는 NGH와 발음이 같더라는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세 개에서만 나오더라는 거야. 지금까지 기출을 보니까.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은 거. 철자, G야, G. 자, 그럼 봐봐. 1번. 발음 G가 나왔잖아. G가 나왔으면 GH를 찾으라고 그랬지? 지금 물어보는 건 C야, C. 그러니까 K를 찾아야 되겠지? 자, 봐봐. K, 4번 나왔네, K.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실제로 2번은 푸는 시간도 제일 적어. 해석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여기에 C가 나왔으면 K, K가 나왔으면 C, G가 나왔으면 GH, NGH가 나왔으면 NG를 찾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해석도 해볼게. 우리가 이제 발음 문항이지만 그래도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자, 나는 틱 좋아해. 뭔 음식이야? 까 생선이야. 물고기. 느엉은 굽다란 뜻이야. 구운 생선 음식을 좋아해. 그런 뜻. 그리고 가는 우리 동물 중에서 꼬끼오 닭이에요. 닭. 그리고 리아 접시. 허이는 수증기, 수증기, 김, 김이 난다고 하지? 또는 약간, 조금, 그런 뜻이 있고요. 깨요가 명사로서 가위란 뜻도 있고, 뭔가를 잡아당긴다란 뜻도 있어. 따오, 과일 중에서 사과. 아, 따오예요. 자, 이제 3번은 뭐지? 3번은 성조 문항. 1번 철자, 2번 발음, 3번 성조 문항이야. 자, 공이 나왔네, 공이. 이 공도 선생님이 수능 특강을 보니까 37번 나왔어. 수능 특강에 37번. 이것도 5회부터 20회 중에서 20강 중에서 5강부터 해서 총 37번이 나왔어. 그러니까 아, 이런 정도를 실제로는 이런 정도의 단어를 물어보는구나, 선생님들이. 자, 몸은 여기에 빈칸에 5가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중에서 이제 성조가 뭐냐 이거예요. 자, 멍하고 성조가 위로 올라가는 성조야. 아, 위로 올라가는 성조.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2번. 2번.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만일 우리 수능 특강에 노출이 그만큼 된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취미 같은 거할때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 축구가 국민 스포츠거든. 이제 그런 너의 취미가 뭐냐? 뭐 우리 공차로 같이 가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3번에 2번 정답이고, 이제 4번과 5번은, 단어, 어휘 문항이라고 했어. 자, 총 30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세 문항이 현재 나와요, 보통. 그게 문법의 9번 문항, 복합 문법, 그리고 이 어휘 두 문항이 현재 어렵게 나와. 아마도 선생님들이 여기서 1등급과 2등급을 좀 분류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4번이 먼저 나왔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빈칸, 여기 있죠? 레어이. 어이는 누구누구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레야? 이런 거야. 아마 이 친구 이름이 렌가 봐. 전화 통화를 하는 거야. 또이 저녁이지? 오늘 저녁에. 자, 홈나이가 한 단어야. 그렇지, 오늘이란 뜻이야. 그리고 또이는 저녁이지? 이걸 줄여서 이렇게만 쓰는 거야. 쓸수 있어. 오늘 저녁에 니간 거지? 쌤 보는 거야.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영화 보러 간다는 거야. 왜 누구랑? 나랑. 친구 사이에 친구라는 걸알수 있지? 친구 앞에서 자기를 밍이라고 하니까. 예, 이런 얘기야. 야,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오늘 저녁에. 그랬더니,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레가, 자, 우리 느엇은 된다. 할수 있다는 뜻인데, 컴이 붙었잖아. 부정이죠? 할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수 없어. 안 돼. 나는 역시 친구 앞에서 자기를 밍이라고 했지? 동일해. 나는 파이. 뭐뭐 해야만 해? 어냐. 집에 있어야만

뭐 하기 위해서? 짜오는 조카 또는 손주지. 내 짜오를 뭐 하기 위해서 집에 있어야만 해. 이런 얘기야. 자, 아마 짜오인가 봐. 짜오. 조카 또는 손주인데 상태로 봐서 지금 조카겠지? 그렇지?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손주가 아니라 내 조카를 뭐 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아닐까?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 보다로 해석이 되는데 베트남어는 구체적으로 보다가 의미에 따라 단어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2번부터 샘은 아까 우리 영화 보러 간다 이거지? 내용물을 보는 거야. 시청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샘 TV 하면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거야. 근데 니는 쳐다보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닌 TV도 가능한데 그건 뭐냐? 텔레비전 수상기를 바라보는 거야. 텔레비전의 내용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터이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시각적으로 내 눈에 들어와서 내 시야에 들어와서 보여져서 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 사용하느냐? 길 물을 때. 시청이 어딨어요? 아, 시청. 저기 이렇게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왼쪽에 보여.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때 보이는 것이 터이야. 그 다음에 쫑은 뭘까요? 그럼 돌본다 하는 거야. 지켜본다. 똑같이 보는, 우리는 다 보다로 다 돼. 그런데 베트남어는 그게 내용에 따라 단어가 구분이 된다는, 분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겠어요? 쫑이겠지. 짜오를, 조카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있어야만 해. 이런 얘기. 자, 그러면 1번은 뭐냐? 이 멋은 뭔가 우리가 분실하다라는 뜻이죠. 잃어버린다. 그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런 거 보면은 쉽지가 않지. 다 보다로 우리가 해석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구분을 할수 없어.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이에요. 5번은 다의어야.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두 개가 나와 서로 다른 의미를 한 단어가 만족시키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자, 아버지가 무언 원해요? 네, 듣다란 뜻이. 듣기를 원해. 그거는 자녀지. 자녀가 럭. 우리 독서로 기억하라고 그랬어. 읽다. 책이야, 책. 책을 읽는 걸 뭐를 듣고 싶어 한다. 나는 BS 알다거든. 근데 컴이 왔으니까 모른다는 거지. 알지 못하는 거야. 자, 뭐를요? 니 가는데 the A then B지? 여기로부터 거기까지.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뭣? 잃어버린다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을 잃어버려. 주어가 서술어, 동사하는데 시간을 얼마만큼 잃어버려. 무슨 뜻일까?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이 되겠지? 바로 그 뜻이에요. 몇, 뭐가 소요되는지 모른다라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지.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 뜻이야.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라고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주어진 답지들을. 건은 근이야. 한자어로. 근. 한 근, 두근할 때. 무게 단위야. 한 건이 1kg이야. 또 다른 명사로 이거는 무게를 다는 저울, 그죠? 그런 뜻이 있어요. 건이. 자, 그에는 의자고, 디엑은 파티란 뜻이야. 파티. 자, 그리고 띠엥이 소리란 뜻이야. 소리. 또 시간이란 뜻도 있어. 자, 그럼 봐봐. 몇 시간 소요되는지를 모른다. 이거 맞아 떨어지네. 그럼 한번 여기도 넣어볼까? 응애 다음에 띠엥을 넣었더니 자녀가 책 읽는 뭐를 듣고 싶어? 소리를. 책 읽는 소리. 빨 되네. 그렇지? 유력한데, 유력해. 자, 쭈엔. 이 쭈엔은 여행할 때 우리 뭐 공항 가면 항공 무슨 무슨 편 이런 말 나오죠? 그 편이란 뜻이에요. 쭈엔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띠엥이에요. 띠엥은 원래 소리라는 뜻이 있었지. 그래서 띠엥 다음에 나라 이름이 나오면 그 나라의 소리, 그래서 그 나라 언어라고 하는 뜻도 있었어. 소리. 그리고 시간. 자, 그리고 이제 6, 7, 8, 9번이 문법 문항이야. 문법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네 문항이 그 유형이 정해져 있어. 자, 하나, 분류사. 분류사. 또 하나는 상관없고.

그치? 상관없고. 또 하나는요. 어순 물어보는 거. 그리고 복합문법. 복합문법. 자, 이렇게 나와. 이 복합문법이 제일 어려워.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비교적 쉬워요. 특히 이두 개는 아주 쉬워. 왜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이번 발음 문항이 제일 쉬웠던 이유가 세개 중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잖아,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일 쉬워. 그세 개만 알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류사 상관없고도 기본 어휘로 주어진 것 중에서 나오는 분류사와 상관없고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의미에, 이 중에서 어떤 의미에 분류사가 들어갈지, 상관없고가 들어갈지만 고르면 되니까. 근데 이 어순과 복합문법은 우리 교재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어순 형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복합문법 형식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적 어려워. 특히 복합문법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보니까 이세 문항은 수능 특강을 충실히 한 학생들은 대부분 맞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틀린 학생들이 있어. 여기서 이제 1등급이 갈리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내가 1등급 또는 만점을 내가 꼭 맞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 복합문법의 유형을 잘 보면 돼. 복합문법도 역시 물어보는 것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첫 번째 분류사 문항이 나왔어요. 자, 오이, 아이고, 이런 뜻이지. 햇, 저이저 이렇게 돼 있어. 자, 햇은 다 쓰고 안 남아 있다는 거야. 뭐가? 종이가. 보니까 지금 프린터지? 프린터에 종이가 떨어진 거야. 저이는 완료형이지. 그러면서 또어나 그런 거지. 그렇지? 아마 이 친구가 이름이 아마 또원인가 봐. 쪼, 아잉. 자, 쪼. 그리고 대상, 명사가야. 명사. 그러면 이 대상에게 이 명사를 주다라는 뜻이지. 쪼가. 주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좀 줄래? 형한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동생이니까. 형에게 몇. 그리고 저희가 종이지. 종이란 말이야. 이 종이. 프린트할 종이를 몇. 우리말로 하면 장이 되겠지. 한 장, 두장할 때. 몇장 줘. 이런 얘기야. 지금 얘 가지고 왔지? 그랬더니, 웡, 예. 이런 얘기. 이게 지금 이걸 사파로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종이, 이 명사 종이에 대한 분류사가 뭐냐 이거야.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수능 특강에서. 그렇지? 종이를 셀 때, 종이 앞에 붙이는 그 분류사. 분류사, 분류사. 명사의 종류를 분별하는 그런 품사야. 그래서 종이류에 대한 거는 바로 이 떠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이 한 장, 두 장, 단위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만약에 동물이다.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 두 마리. 또 과는 동그랗게 생긴 사물이야. 그래서 공이나 과일류. 그치? 과. 그리고 쯔액은 기계류. 그래서 오토바이다. 그럼 오토바이 한 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꾸에는 서정류지요. 책, 권. 한 권, 두 권.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단위 명사는 서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서로 다 구분이 돼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야. 그거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기본 어휘 내에 있는 분류사니까, 어떤 단어인지만 알면, 만약에 과일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겠어요? 과가. 만약에 동물이다. 그러면 건이 되겠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이제 7번. 자, A, B. 그리고 답지를 보니까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상관없고 물어보는 거지? 기본 어휘에 있는 단어들로 만들 수 있는 상관없기도, 상관없고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저희, 넘, 날씨가 더워. 자, 테나이. 이렇게. 마. 그런데 이 마는 문장 중간에서 역접에 해당한다고 그랬지? 반대되는 의미가 나온다는 거야.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너는 공을 차러 가니? 물어본 거야. 축구하러 가?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예, 그렇다네. 그러면서, 날씨가 더워. 날씨가 더운데, 저는 여전히 공 차러 가요. 정중하게 대답했어. 정중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에. 자, 이 까는 까 A와 B. 원래 A와 B는 A와 B지. A 그리고 B. 그런데 까를 붙이면

강조해 준다고 그랬어. A와 B 모두 이렇게. 자, 여기 되나요? 아니지? 그게 아니야. 주는요, 비록 그런 뜻이야.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다. 어때? 비록 날씨가 덥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공차로 가요. 이거 유력한데? 그렇죠? 자,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아니죠? 지, 토이는 뭐예요? 주어가 보통 여기 앞에 나오고, 지, 주어가 단지 뭐뭐 할 뿐이다. 라고 하는 뜻. 역시 아니고. 부어도 그렇지. 주어가 앞에 나오고, 부어 A, 부어 B 하면, A는, 주어는 A 하면서 B이다. 그렇지? 그런 뜻이야. A이면서 동시에 B이다. 이런 의미. 역시 성립되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 2번. 자, 주 대신에 뚜이도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 에이닝 비도 되고 뚜이 에이닝 비도 된다고 그랬지? 의미는? 자, 7번. 7번에 2번 정답이고요. 자, 이제 8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8번이 어순문항이 되겠지? 자, 이번엔 어떤 어순을 물어봤을까? 보세요. 지금 사파가 전화 통화를 하네요. 알로, 그치? 여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문장 끝에 I'm 뚜원이야. 뚜원 오빠, 뚜원 씨, 뚜원 형. 여성이니까. 자, 뚜원 씨, 뚜원 오빠를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처음에 전화번호, 여보세요? 했으니까 전화. 그랬더니 이쪽 상대가 지, 언니가 여성이니까. 저, 기다리다란 뜻이죠? 못쭈 조금. 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야. 상대한테. 그러니까 의미상 아 뚜원 씨를 좀 바꿔주세요, 뚜원 오빠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 처음에 여보세요 하고 자 여기 한번 답지는 다 똑같아. 어순만 바꿔놓은 거야. 자 3번을 한번 먼저 볼게. 3번 이 람어는 한 단어라고 했어요. 부탁할 때, 정중하게 부탁할 때 뭐뭐 해주세요라고 할때뭘 해달라고 부탁하냐? 쪼 대상 동사야. 그러면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라고 한 뜻이라고 그랬지? 쪼가 사역 동사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지금 말하는 사람 나 나로 하여금 갑 만나게 하다. 누굴 만날까? 목조가 아잉 뚜원이야. 뚜원 씨를 만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뚜원 씨좀 만나게 해주세요. 뚜원 씨좀 바꿔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베트남어로 만나게 해달라. 우린 바꿔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3번 정답. 자, 나머지는 이제 어순이 틀려서 오답이 되고. 자, 이제 9번. 문법 문항의 마지막인데 이 9번 문항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볼때 30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인 것 같아. 한 문장 한 문장에 여러 가지 문법 요소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중에서 두 문장은 문법이 틀리고 또두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는 거야. 그 옳은 것두 개를 골라봐라 이거야. 이 중에서. 그래서 답지가 다두 개씩 돼 있어. 자, A부터 볼게요. 떳가 한 단어지 모든. 그래서 보통 복수 명사가 나왔어. 모든 뭐뭐들이니까. 자, 여기 지금 중또이는 1인칭 복수 우리들이야. 그리고 깍은 뭐뭐들이란 뜻이야. 그렇지? 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대우는 모두 다. 그러니까 주어들이 다 무언 원해요. 웅 마시기를 뭐를요? 짜다. 짜가 차야. 나는 아이스 얼음이지. 그래서 냉차를 아이스 차를 마시고 싶어해. 그다음에 쪼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용사가 지금 맛이 시원한 그런 뜻이거든. 시원하게 하는 부사어가 돼요. 쪼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부사가 돼. 뭐뭐 하게끔, 뭐뭐 하도록. 즉, 시원하게끔, 시원하도록, 아이스 차를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지. 자, 의미는 그런 의미야. 그런데, 이 중또이 자체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복수야, 우리야. 거기에 깍, 뭐뭐들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문법적으로. 이거 없이 그냥 써야 돼. 우리들. 이렇게. 우리들 모두, 모든 우리들이 떳간 앞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B 보세요. 밍, 나는 꼬강 노력한다는 거예요. 뭘 노력하는 거야? 자, 쌤이 보다지. 근데 커미부터 냉, 안 보는 거야.
안

오도록 노력한다는 거야. 뭘요? The entire. 전화지 한자어로 리덤 역시 한자어야. 이동. 이동 전화. 휴대폰. 핸드폰. 휴대폰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오. 점헉. 자, 점은 뭐뭐 하는 동안 또는 공간적으로 뭐뭐 안 해. 헉은 뭐예요? 공부하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공부하는 동안 핸드폰을 안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인데, 자, 여기 지금 헉은 동사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점 휘라고 이 절을 이끄는 휘가 와야 돼. 그래서 공부할 때고 공부할 때그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점이 온 건데 점 휘, 헉이 와야 되겠지. 그렇지? 동사니까. 이 점은 점이 와서 맞는 문장이 되려면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되지. 명사가. 근데 지금 여기 동사가 왔기 때문에 절을 이끄는 휘가 와야 돼. 이게 문법적인 거지. 휘, 주어, 동사.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 근데 주어가 지금 나니까, 겹치니까 하나 생략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동안이니까. 자, 그래서 A, B는 틀렸어, 문법적으로. 자, 그러면 C, B가 맞아야 되겠네. 자, M가이, 밍. 자, 내 여자 동생이지? 내 여동생은 허위가 묻다거든? 질문하다야. 근데 느기 앞에 왔으니까 질문 받는다는 거지. 수동태니까 자주 질문을 받아. 뭐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자, 근데 라가 있는 문장은 바로 끝에 커미 붙어요? 아니면 why 커미 붙어요? why 커미 붙더라는 거야. 라가 있는 문장은,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수능특강에서 했어. 그냥은 평서문 뒤에 컷만 붙으면 의문문이 되지만, 라가 있는 문장은 why, 컴이 붙더라. 그래서 마치 부가 의문문처럼, 뭐뭐 한국 사람인 것이 맞나요? 이렇게. 맞죠?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C번, 이렇게. 맞았어. 여기 터이뚜원. 뚜원 선생님은 무언빛 알고 싶어 해. 인호가 히에우 이해하다는 거지? 이건 과거형 이해했는지를. 자, 이 꺼우가 문장이야. 두 문장을. 아니면 아직인지. 자, 이 하이가 A 하이 B 그래가지고 A냐 혹은 B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해했는지 아니면 B에 해당하는 찌어인지. 이 찌어는 부정인데 어떤 부정이에요?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찌어 다음에 사실은 여기 이 이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아직 이두 문장을 이해하지 아직 못했는지. 근데 겹치니까 이두 문장을 생략한 거지. 이게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인 건지 아닌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역시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C와 D. C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9번은 어렵겠지? 이 하나하나의 문법 사항들을 다 알아야 해. 그래서 아 이건 틀렸구나, 이건 맞았구나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만 맞출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모의고사가 앞으로 10회가 있어요. 물론 기출도 보지만 이 모의고사도 최대한 기출에 근접하게 만든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 여기 나온 이런 문법 사항 정도 알고 있으면 우리 실제로 육모, 구모, 본수능을 맞출 수 있겠구나. 이제 육모도 보고 저 구모도 보고. 하면서 그걸 조절해 보는 거야. 기출을 하는 거, 또 최근 기출을 보면서. 그래서, 아, 이 정도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본수능도 맞출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문항까지 풀어봤네, 우리가. 자, 이제 문화, 다섯 문항, 26번부터 30번까지 볼게요. 글의 내용이 가리키는 인물은 해서 이렇게 보통 세 문장이 나오지. 이것은 우리가 지식을 요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식.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그렇지?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만 하면 우리가 되는데 이 문항은 해석을 다 하고 나서도 근데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는데 인물이니까. 그래서 사전에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베트남 사람이 보통 불러. 고이 에이 라비. 에이를 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를 박호라고 부른다. 우리 박은 집안 식구 중에서

큰아버지지, 아저씨, 큰아버지, 호 큰아버지라고, 호 아저씨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자, 역사 인물 중에 남성은 엉이라고 표현해요. 엉은 원래 집에서 할아버지지. 그럼 여성은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서, 엄마, 할머니. 여성을 물어볼게. 그녀는 이렇게 할 때. 그는 A라 B, B다. 주띠기 늑. 여기 나왔어요. 국가주석. 주띠기 주석이야.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주석이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해요. 그리고 늑이 국가거든. 그러니까 국가주석. 국가주석이고, 러우띠엔이 최초의, 초대 국가주석이었어. 베트남에. 해석했어? 자, 베트남에는 꼭 있어요. 한 도시가. 근데 어떤 도시냐? 그의 이름을 망이 지니다란 뜻이야. 그의 이름을 지닌 도시,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어. 그런 도시가 있더라는 거야. 자, 해석을 다 했는데, 근데 누구지? 사전 지식이 필요해. 초대 국가주석을 한 사람. 베트남 국민들이 호 아저씨라고 불러. 그리고 베트남에는 한큰 대도시가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든. 그 사람 이름 시야. 자, 봐봐요. 쭈바난. 여러분 들어봤어요? 웬짜이? 들어봤어? 호찌민. 들어봤는데 호찌민시. 그렇지? 호찌민시. 이거 들어봤어. 그리고 이거 봐봐. 여기 호 있잖아, 호. 모르면 이렇게라도 맞춰야 돼. 하이바증 전흥다오. 호치민시 들어봤을 거야. 남부의 최대 도시. 옛날에 사이공시라고 했어. 베트남 통일 후에 호치민시로 이름을 바꿨어요. 3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아, 그러면 이 인물 누구야? 라고 맞출 수 있는 거. 또 어떤 도시도. 여기 이 도시는 베트남의 수도다. 그럼 어디예요? 하노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도시 중에서는 하노이, 인물 중에서는 호치민시, 또 명절 중에서는 베트남 최대 명절 뭐예요? 음력설이거든. 원단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주요한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문항이 나오니까 몇개안 돼요. 이렇게 늘 기출해서 물어보는 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또한하고 하나의 대화야. 마이 끼엠짜 있는데 이 끼엠짜가 검사야, 한자어로. 그리고 이 바이는 베트남어로 바이 못하면 일강이야. 자, 그래서 이 검사 강인데 이게 시험을 의미하는 거야. 시험이 런나이가 2번 그런 뜻이야. 2번 시험이 매우 어려웠어. 자, 그것은 앞에서 수식하지. 그러나 라니, 자 대문자로 썼어. 사람 이름 고유명사니까 여전히 드억, 드억은 뭘 얻다, 받다란 뜻이 있지. 10 리엠, 점이야, 점. 10점을 받았어. 강조해 주는 거야. 우리는 100점 만점인데 베트남은 10점 만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가, 그래. 라는 통밍 한자어야, 총명. 총명해, 텃. 정말로 총명해. 그 친구는 3인칭이지. 단지 네, 듣는다는 거야. 자이틱이 해석인데 한자어로 설명하다는 뜻이야. 자, 설명을 듣기만 해. 못 런. 자, 런이 한 번, 두번할 때거든. 못 런이 한 번이 한 번. 자, 여기 나왔지? 런 나이 2번. 2번. 그러니까 한 번. 한 번만 설명을 듣기만 하면 히에우 이해한다는 거야. 햇 남기지 않고 다 이해한다는 거야. 나이는 즉시. 그때 한국 사람이 보통 라 이하라고 말해. 자, 이거라고 말한다는 거야. 응애, 여기 나왔지? 응애 듣는다는 거야. 못 하나를 들으면 비엣 알다지 알다. 무어이 우리 숫자 중에서 무어이 뭐예요? 열이란 말이야. 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해. 그렇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자, 그랬더니 뚜원이, 베트남 친구인 뚜원이 베트남어 중에 응? 도 또한 역시 꺼 있어. 꺼우 문장 또 여기 지금 속담이라고 돼 있지. 속담 문장이 있어. 이러이러한 속담 문장. 자, 좀은 비슷한 그런 뜻이야. 그처럼 비슷한 속담이 있어. 그것은 뭐야? 그랬더니 하나가 그걸 듣고, 와 하이니 하이네. 우리 독백 경응을 할때 뭐뭐이구만 뭐뭐네 할때 하이 재밌다 이런 얘기지. 야, 그거 참 재밌다.
자,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0: 이런 의미인데, 짜나오권의 자, 이 짜가 아버지란 뜻이 있어요. 자, 어떤 아버지의 그 자식이란 뜻이야. 자녀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거야. 그 표현을 베트남어로 이렇게 해요. 거 있어. 하나가 있어. 찌, 컴, 하이. 하이는 둘이지? 하나, 둘이야. 근데 컴은 뭐야? 부정이지? 하나가 있지, 둘이 아니다. 둘이 없다라는 거야. 유일무이하다. 오직 하나만 있다는 뜻. 자, 그리고, 자, 이거 해석할 수 있겠죠? 헉, 배운다. 공부할 학자에서 왔다고 그랬지? 못.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똑같아. 우린 여기 응애를 썼지. 들으면으로. 베트남어는 배우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유력한 데 3번. 그치? 자, 4번. 여기 지금 짜이, 럼, 짜이, 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동서야. 우리 방위 표시야. 동서남북 갈때 한번 나왔어. 수능특강에서. 근데 짜이는 뛰다, 달리다 그런 뜻이야. 동으로 뛰고 서로 뛴다. 동분서주한다는 말이지. 그 표현이 이거예요. 베트남 말로. 그리고 5번. 말하는 것은 제 쉬워. 람, 하는 것은 어려워. 행동으로 하는 것은 어려워.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T를 보세요. T는 뭐뭐이면 그런 뜻이거든. 그렇지? 우리 상관어구 중에 new A, TB. 만약 A이면 B다. 조건이야. 이면.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면 말은 쉬워. 근데 행동하는 조건이면 행동은 거 어려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28번 보세요. 여기 쥐엔끼에우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봐. 자, 보기가 4개 있는데 그중에서 2개 고르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맞는 거 2개. 자, 쥐엔끼에우가 뭐냐? 이 쥐엔끼에우인데 이 쥐엔끼에우는 누구의? 무엔수의 쥐엔끼에우라고 돼 있어. 자, 그리고 이탈릭체로 썼지? 작품명을 보통 이게 베트남어에서는 이탈릭체로 써요. 사람 이름이야. 대문자로 써서 고유명사. 자, 이게 1766년 태어나서 1820년에 사망한 걸로 돼 있고, 응웬수의 쥐엔끼에우는 뭐점잉? 이건 뭐뭐들이랑 복수잖아. 그러니까 뭐뭐들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야. 딱펌 작품이에요. 유명한 가장 최상급이지. 좀뭐 중에서 베트남 반학 문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야. 자, 이 쥐엔끼에우는 쓰여졌어요. 수동 방 뭐뭐로써 쯔 문자지. 어떤 문자? 논 문자. 우리도 이두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죠. 한자어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글이 나오기 전에 이두 문자로 한문을 이렇게 빌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거에 해당해요. 이것도. 그래서 논문자로 쓰여졌어. 자, 언제? 19대기 한 단어의 세기. 19세기 초에 너우가 머리란 뜻이거든. 머리. 처음이란 뜻이야. 앞부분. 19세기 초에 들어서 논문자로 쓰여졌어. 자, 이 작품은 깨가 이야기하다란 뜻이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토익기우. 역시 등장인물이야.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야. 이 끼우 전에, 이 끼우가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끼우 전이야. 우리 흥부전, 춘향전 할때이 전자야, 한자어로. 그러니까 끼우 전이야. 끼우 이야기야. 응? 그러니까 투익 끼우가 그 사람의 풀네임이야. 투익 끼우에 대해서. 근데 이 투익 끼우가 어떤 인물이냐? 못고가이 한 여성인데. 부어 A, 부어 B. A 하면서 B 한 여성이야. 통명, 총명하면서 싱뎁. 이런 사람들이 있지. 싱뎁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러나 님 그러나 자 여기 보세요. 행복? 행복이야, 행복. 자,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할까요? 행복하면 독자가 별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러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야. 자, 여기 보세요. 행복한데 이 느역이 뭐가 되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어떠란 뜻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앞에 보세요. 컴이 붙었잖아. 부정이란 말이야. 행복하게 되지 않은 거야. 직역을 하면 행복하지는 않은 그 인물이야. 자, 이 쥐엔 이 이야기는 즉이 번역하다란 뜻이에요. 번역하다. 뭐 어떤 걸로 번역하느냐? 한국어. 그렇지? 띠행이 소리라고 그랬어. 나라 이름 하면 그 나라의 소리. 한국어. 한국어로 번역되어졌다라는 거야. 자, zig a 상 b야. 원래 a를 b로 번역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갔잖아. 주어 자리로.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야. 번역되어진 거지. 이것이 상 a로 번역되어진 거야. 자, 그 내용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렇지? 한국어로 번역되었어. 19세기 초에 한자로 쓰였다. 19세기 초에 놈자로 쓰여진 거야. 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 조건은 맞는데 이게 틀린 거야. 웅웬수의 유명한 문학 작품이라고 그랬어. 베트남 문학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이게 불행한 거야. 행복하지 못했어. 자, 그러면 A와 C가 되겠지. A와 C. 2번 정답. 자, 이제 29번 호안 끼엠 호수에 대한 글이 나왔어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중심에 있는 호수예요. 자, 그 이름이 호안 끼엠 호가 호수거든. 호수 이름이 호안 끼엠이야. 자, 호안 끼엠 호수는 고이 에일라 비거든. A를 부르는데 B라고 부르는 거야. 역시 A가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됐기 때문에 불려지는 거지. 뭐라고? 호금. 역시 금 호수라고. 호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호안끼엠 호수는 뭐라고? 어디 어디 위치에 있다. 자, 중점 중심이지 한자어. 센터라는 거야. 수도 하노이. 투도 수도 하노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호수는 젠띡이 면적이거든. 면적 약 12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숨과잉 한 단어, 호수 주변에는 꼭 있어요. 많은 지띡 유적. 여기 나와 있지? 유적. 릭스 반화, 역사,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폼과잉 풍경. 버더이 여기에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자, 이제 렘은 밤이죠? 밤들이야, 복수야. 밤에 들어서 주말 밤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렌 너희 여기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이쩌이 하러 온다는 거야. 우이쩌이가 이렇게 오락 같은 것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오락 같은 걸 즐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락을 즐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직역을 하면.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오락을 즐기고 무어로 물건을 사고 그리고 암 폼가잉. 자, 폼가잉은 여기 앞에 한번 나왔는데 폼가잉, 풍경이야, 한자어로. 풍경을 암한다. 이 암도 보다란 뜻이야. 보다인데, 역시 이것도 이 뜻이 어떤 보다로 정해져 있어. 어떤 보다일까요, 풍경을? 감상해서 보다야. 우리 여러 보다가 아까, 어휘문항에서 나왔었죠? 그 중에서 이 암은 뭐 어떤 미술작품이라든지 이런 풍경을 감상해서 보는 거야. 자, 밤이죠? 밤 풍경. 야경을, 감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언급된 거, 수심, 건설 연도, 관련 전설, 다른 명칭 있네. 뭐뭐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지. 호금이라고도 불리는 호안끼엠 호수. 연간 방문객 수 아니죠. 자, 이 호안끼엠의 이거와 관련된 사실 전설이 있어요. 이 글에는 소개가 안돼 있지만, 그래서 다른 글에는 소개가 될수 있으니까, 이게 환검이야. 검, 칼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호수라는 거야. 어떤 이제 왕이 여기서 이제 호수에 뱃놀이를 하는데 거북이가 칼을 물고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 후에 다시 여기에 뱃놀이를 하러 나왔더니 그 거북이가 나타나서 이제 검 돌려줘. 환검. 그래서 아 이제 전쟁이 없구나 다시 검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검 호수가 된 거야. 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이제 30번 마지막 문항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역시 여기서도 4개 중에 2개 골라봐. 자 인호와 짱의 대화야. 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러니까 뭐뭐라던데 라는 뜻이야. 자, some dot, she 뭐뭐라고 하나의 풍속이라고. 자, 어떤 때의 풍속이냐? zip th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문자로 썼죠. 고유명사기 때문이야. 명절, 우리 무슨 명절 할때 절자야, 한자어로. 어떤 명절이냐? 바로 베트남의 원단절이라고 하는 음력설, 최대 명절이에요. 베트남에서 이때 때에 들어서의 하나의 풍속이라고 들었어. 맞아? 그래. 베트남 사람은 고이 불러 최초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 집을 방문하러 오는. 언제 방문하러 오냐? 새해 첫날에 1월 1일에 들어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러 오는 최초의 사람을 고이 에이 라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이거라고 부른다는 거야. 뭐라고? 썸덧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썸덧이라는 게 뭐냐? 새해 1월 1일 처음으로 누구의 집을 방문하는 게 썸덧이야. 그거 하는 사람을 썸덧 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베트남 사람이. 자, 왜 베트남 사람이 꺼이점 우리 중요시 한다는 거지? 어떤 일을 썸덧 하는 일. 남의 집에 방문하는 거 새해 첫날 처음으로 그렇게 썸덧 하는 일을 중요시해.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죠? 베트남 사람은 띤 믿는다는 거야. 라 이하로 믿는다는 거야. 만약에 좋은 사람이 낸 온다는 거야. 뭐 하러? 썸도 타러. 자기네 집에 좋은 사람이 방문해줘. 새해 첫날 처음으로. 그러면 그런 조건이면 까남 1년 내내 그 1년 내내 자신의 가정이 가족이 쎄 뭐뭐 할 거라고. 그러니까 만나다라는 거지. 만날 거라고. 많은 많이 많이 행운이란 뜻이에요. 많은 행운을 만날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좋은 사람이 딱 자신의 집을 방문해 주면 그 해는 내내, 연중 내내 자신의 집에 좋은 것이 방문한다. 좋은 것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썸덧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자, 썸덧은 풍속이야. 새해 첫날에 들어서. 그렇지? 자, 에이 유력해. 베트남 사람은 띰 찾아요. 이또 나이가 어린 사람, 누구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뭐 하기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썸덧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실제 그렇지 않고. 자, 그리고 C. 베트남 사람은 자, 방문하러 오지를 않는다는 거지. 집을.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야. 언제? 연말. 꼬이는 끝이지. 그래서 연말 그 날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썸덧은 새해 첫날 하는 얘기야.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 베트남 사람은 이 생각해요. 새해 첫날. 또땝. 이게 또는 좋다. 넵은 아름답다지.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또땝하면 좋고 아름다우면 그런 조건이면 까남 연중 내내. 역시 쎄 뭐뭐 할 거라고 또땝할 거라고 좋고 아름다울 거라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첫날에 이 꼬이 이 섬덧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D하고 그렇지? D하고 A가 되겠네요. A는 새해 첫날 풍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A하고 D가 정답이 되겠지. 자, 2번이네요. A하고 D.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1회차 모의고사의 절반을 했어요. 이제 2강은 두 번째 강의는 1회차 모의고사의 10번부터 25번까지 의사소통 16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시험 보는 거 알죠? 시험을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그래도 궁금하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 4강 실전 문제고요. 이제 3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요거는 끝자음의 발음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프랑스어에서 대부분의 끝자음은 발음되지 않지만 뭐 세, 에프, 큐, 에, 엘 이런 것들은 발음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물론 예외적인 것으로도 또 발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1번 주에 trois frères라고 나오죠. trois 숫자 3 S 발음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mon chat est noir라고 되어 있죠. 나의 고양이는 검은색이다. chat 역시 발음하지 않아요. 3번 il aime son petit sac. sac은 sac 발음하죠. 발음합니다. 그는 그의 작은 가방을 좋아한다 라는 거죠. 4번 il fait très froid aujourd'hui. 오늘 날씨가 아주 춥다. 추운이라고 할때 froid 아니고 froid. 5번 je vais acheter un pantalon blanc이라고 하죠. blanc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죠. 끝에 자음 발음하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 5번의 문장의 해석은요, 나는 하얀색 바지를 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제 2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A가 Tu veux quelque chose à boire? 너 마실 것을 원하니? 그랬더니 B가 Oui, s'il te plaît. J'ai très soif. 나 아주 목말라. Yeah, d'accord, je vais te donner un pincan de thé vert. 녹차죠, 녹차. 녹차 무엇 무엇을 주겠다. Merci beaucoup. 너무 고마워. J'adore le thé vert. 나 녹차 너무 좋아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 뭘까요? 녹차 한 잔이 되겠죠, 한 잔. 한 잔을 나타내는 단어. 3번에 vert죠, vert. 싹은 가방이고요. plat 요리, chapeau. 아니죠, 모자, 목소,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아부아 수아프 목마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꿀크쇼즈와 같은 부정대명사 뒤에 동사 나와서 여기 앞에 아 쓰는 거 그렇습니다. 부정법의 그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답은 3번. 이제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쥐야, 앙샤, 너 고양이 있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위, 응, 메빠, 엉. 그런데 하나가 아니야. 한 마리가 아니야. 아, 엉, 윈느라고 하네요. 한 마리가 아니고 남성을 말하는 거죠.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다 라는 거죠. 윈느. 메빠, 엉, 윈느. 암컷인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엘 사페. 그래서 여기도 엘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 고양이 이름은 호사벨, 호사벨이야. 그럼 물어봅니다. A가 그랬더니 B가 엘레 존, 걔는 어려. 인나크 쌩크 모아. 5달밖에 되지 않았어 라는 거죠.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이를 물어보는 거겠죠. 어리다라고 하고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볼게요. 1번에는 엘페쿠아 그 고양이는 무엇을 하니? 아니고요. 2번, 엘라켈라쥬, 나이가 어떻게 되니? 2번이 정답이죠? 3번, 엘바꼬먼, 그녀는 어떻게 지내나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4번, 엘레 아베키, 누구와 함께 있니? 5번, 엘롱, 뷰, 꽁피엥, 얼마만큼을 원하는 거냐? 그녀는 얼마를 원하니? 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A가 사페 윈스맨 끝볼 느무갈뽕 바라고 합니다. 사페 시간 끝 나오게 되면 뭐뭐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윈스맨 일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볼이 나에게 대답을 한 지, 응답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꺼멍 싸맨 끼에 때 볼이 나 그가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꼬막무새 아 뭐뭐하기 시작하다. 동사 원형 나오죠? 생끼에 때 걱정하다. 누구누구를 그를 뽀를 걱정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가 지뿌 알레 쉘위 어너 그의 집에 한번 가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12번 가래요. 휘데 릴리 릴라라고 되겠죠. 그러면 주소가 지금 나오잖아요. 12번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주소가 뭐냐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되겠죠. 1번, 그가 어디에 사니? 일라비트 우. A번 되겠고요. 일, 이바, 꺼멍. 그는 거기에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아니고요. C번, 세쿠아손 아드레스. 그의 주소는 어떻게 되니? 그의 주소가 뭐야? 아드레스라는 거 나오죠? 주소. C번 가능하고요. D번 Il vient de quelle ville? 그는 어느 도시에서 왔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되겠죠? A하고 C인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사는 곳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5번 넘어가 볼게요. 5번 지문이 조금 기네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Tu veux faire quel métier plus tard? 너는 나중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니?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métier가 직업이라는 단어예요. 비가 quand j'étais petit, 내가 어렸을 때에는 je voulais être professeur de maths.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지. 매 맹뜨나. 그런데 지금은 je veux devenir acteur.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 Et toi? 너는 애가 moi, je veux devenir médecin.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비가 mon père est médecin. 나의 아버지가 의사야. Il aime son travail. 그는 그의 일을 좋아해. Mais il est très occupé. 하지만 우리 아빠는 매우 바쁘셔. Je ne passe pas beaucoup de temps avec lui. 나는 아빠와 함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Il est toujours à l'hôpital. 아빠가 항상 병원에 계셔. C'est dommage. 안타깝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화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거 볼게요. 이게 문장 자체는 어휘가 어렵지 않고 해석도 사실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장이에요. 하지만 A가 뭐에 해당하는지, B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번 볼게요. 비가 병원에 자주 간다라고 했는데 병원에 자주 가는지 자주 안 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아빠가 의사다라는 정도만 아는 거예요. 비의 어머니는 의사이다라고 했는데 비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3번 A는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요. A는 주부 디브니르 매드쌤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A번, 내인은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 라고 했는데요. B가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A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쩌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쵸? 5번, B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자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나오죠? B가 대답을 합니다. J'étais petite, je voulais être professeur de maths.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 라고 했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장이 어렵진 않지만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Je m'appelle Max Dupont. 제 이름은 Max Dupont이에요. J'ai 27 ans. 저는 27살이에요. Je suis anglais. 저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죠. 저는 영국인이에요. Ça fait 3 ans que je travaille comme cuisinier. 저는 요리사로 일한 지 3년 됐어요. Ça fait que 또 나왔죠. Je travaille dans un restaurant italien. 저는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됐네요. 언급되지 않은 거. 나이 27살이라고 나왔고요. 농 이름 나왔어요. 매띠의 직업 뭡니까? 요리사 나왔죠? nationalité 국적이라는 단어죠? 국적 영국 사람 나왔습니다. 5번에 파스당 취미인데요. 취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빠시땅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해서 7번 볼게요. 그를 위한 대화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고 했어요. 자, 뉴스틴느가 지민한테 얘기를 합니다. Je vais réserver des billets de train pour notre voyage. 내가 우리들의 여행을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할 거야. Et bonne nouvelle.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On peut les avoir moins cher si on a moins de 34 francs 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C가 이제 뭐뭐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4세 이하면 우리는 조금 더싼 기차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니까 34세 이하면 할인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지민, tu as bien 33 ans? 지민아, 너 33살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민이가 oui, j'ai bien 33 ans. 어, 나 33살이야. C'est la dernière fois que j'y ai droit 라고 하죠. 어, 이번이 마지막이네. 내가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네. Mais pour Oren, 그런데 오렌 같은 경우에는 ça ne va pas être possible. 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주스틴 내가 아, oui, c'est vrai. 어, 맞아. C'était son anniversaire il n'y a pas longtemps. 그의 생일이었지, 얼마 전에. 그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의 생일이었지. 그래서 그녀가 이미 33살이 막된 거죠. Elle vient d'avoir 34 ans. 아, 그녀가 34살이 방금 돼버렸네. 그러니까 지민이가 아우, 안타깝다, 아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A. 지민이 표를 예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민이 아니고요. 주스틴이죠. 보기 B번. 어헨느는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다. 맞아요. 그쵸? C번. 지민은 주스틴보다 생일이 빠르다. 지민은 주스틴보다 생일이 빠른가요? 주민이 어리죠.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주스틴과 지민은 기차를 타고 여행 갈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B하고 D가 되죠. C번에 B하고 D이기 때문에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차표 예약이긴 하지만 막 숫자도 막 여러 군데 막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또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계속해서 8번 볼게요. 8번은 부장송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3강에서 아마 부장송의 문화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장송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장송, est une ville à l'est de la France. 부장송은 프랑스의 동쪽에 있는 도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la rivière appelée le Doubs entoure la ville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강인가라고 한 거, 수도 교재에 나왔었죠? 히비에르는 강이에요. 두라고 불리우는 강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대요. On dit aussi de Besançon que c'est la ville de Victor Hugo. 우리는 또한 부장송에 대해서 빅토르 위고의 도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ar il y est né en 1802라고 되어 있죠. 1802년에 그가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Aujourd'hui, 오늘날 sa musée est en 아, sa maison est en musée. 그의 집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Ce petit musée s'appelle la maison Victor Hugo. 이 작은 박물관은요, 빅토르 위고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On peut y découvrir sa vie et sa œuvre라고 나오죠. 우리는 거기에서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 볼까요? A번 프랑스의 동부에 있다. 동부 맞아요. A 맞고요. 빅토르 위고가 태어난 곳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빅토르 위고의 도시다. 거기서 태어났다. 르두라고 불리는 박물관이 있다. 르두라고 불리는 것은 강이죠.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의 이름은 빅토르 위고의 집이었어요. La maison Victor Hugo는 규모가 크다 아니에요. 뿌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A와 B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는 1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요, 밑에 이렇게 각주가 다 달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몰라서 문화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은 드시진 않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9번 보겠습니다. 히비하, 히비에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La Riviera est le nom donné à une région au sud-est de la France라고 되어 있죠. Riviera는 프랑스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에 붙여진 이름이래요. Elle se trouve près de la mer Méditerranée. 그것은 지중해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On y trouve beaucoup de villes connues comme Nice, Antibes et Cannes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유명한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어떤 도시들이냐? 니스, 앙티브, 깐느와 같은 도시들이래요. 이때 꽃무는 뭐뭐와 같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깐느. 깐느에서는요. 일리아 페스티벌 두 피엠 샤카네. 해마다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닥되어 이 비엔 많은 배우들이 거기에 온대요. 그쵸? 각각의 도시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깐느와 그다음 니스. 니스에서는요. 옴푸스 포문에 르 롱지니 건드 아브니 엉보고 들람메 아플레 라 포문나드 데 정글레라고 나옵니다. 니스에서는 산책을 할 수가 있어요. 긴그 도로, 큰 도로에서 산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포문나드 네 장글레라고 불리는 바닷가 쪽에 있는 긴, 큰그 산책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따라서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앙티브에서는요. 온프 비지텔 뮤제 피카소, 피카소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 포문에 덩라 비에 유빌, 그리고 오래된 도시에서 또 구도시에서 또그 산책을 할 수가 있대요. Cette région est aussi, 이 지역은 또한 뭐뭐로 유명하다. Connu pour ses hôtels de luxe et ses bateaux라고 합니다. 딜룩스는 값비싼 거예요. 아주 값비싼 그 고급 호텔과 그리고 배로도 유명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알맞지 않은 거 이제 골라볼게요. 앙티브는 배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로 유명하다. 맞아요. 지중해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맞아요. 깐느에서는 영화제가 매년 열린다. 맞습니다. 남서부에 값비싼 호텔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가 남동입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4번. 니스에는 영국인들의 산책로가 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9번에는 4번입니다. 또 문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한국어로도 좀 해석본을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같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법 볼게요. 10번.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1번. 좌더거 세띠데라고 했어요. 나는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해. 라고 했는데, 이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성형이죠. 그래서 남성 제2형을 쓸 필요 없이 여성형으로 바꿔야겠죠? 세트. 2번. Tu as vu cet dentiste hier라고 했는데 너는 어제 이 치과 의사를 봤니? 라고 했어요. 치과 의사 dentiste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성형으로 쓸 필요가 없죠. 남성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던지. 그쵸? 아니면 여성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남성 제2형은 뒤에 모음이 나올 때만, 이렇게 이대처럼 이렇게 뒤에 뭔가가 모음이 나올 때만, 그리고 여기가 남성인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죠? 3번, il préfère cette voiture rouge라고 했어요. 그는 이 빨간색 자동차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쓴 거? 맞아요. 얘는 올바르게 쓰고 있습니다. 4번, 주부 아슈데 세트 사건 파피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이 가방을 사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죠. 그래서 쓰. 남성인데다가 S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의 기본 형태로 쓰면 됩니다. 5번, Nous allons visiter cette musée ce weekend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조금 읽는 게 약간 좀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이 박물관들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박물관 남성 복수죠. 쓰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세트는 이렇게, 뭐, 뮤제 앞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굉장히 어색하네요. 문장이 잘못된 문장으로 쓰니까. 그래서 10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11번은 이제 소유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il adore voyager 라고 했죠. 그들은 여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Leur pays préféré est la France.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을 보시면 동사가 에잖아요. 동사 단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주어도 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빼이도 얘는 지금 단수로 쓰인 거예요. 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가라는 단어이지만 이거 자체가 S가 달려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S가 있지만 얘는 지금 여기서 단수죠. 동사를 통해서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수에 해당하는 소유 형용사를 써주면 돼요. 그럼 그들의에 해당하는 단수, 레고 쓴거 맞죠? 뒤에 만약에 복수가 나왔다면 이렇게 S를 쓰지만 지금은 빼이가 단수기 때문에 S가 없어지는 저 형태가 올바른 형태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껑주 후가가 놀래어 포토. 내가 그들의 사진을 봤을 때, moi aussi, j'aimerais bien voyager de mon pays de rêve. 나 역시도 여행을 하고 싶었어. 나의 꿈에 그 그리는 그 나라에, 내가 정말 꿈에 그리는 나라에서 나도 여행을 하고 싶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 후가가 놀래어 포토에서, 포토는 지금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형용사니까 소유 형용사 복수로 맞춰준 거 맞아요. 그리고 C번 볼까요? 나의 도시, 내가 꿈꾸는 도시라고 할때 역시 마찬가지로 빼이, 단수 쓰이고 있으니까 얘도 몽 맞아요. 그래서 A, B, C 모두 맞습니다. 그렇죠? A, B, C 모두 다 맞기 때문에요. 11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유 형용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 보도록 할게요. 3강의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Mon chemise est trop grande라고 했는데 나의 셔츠가 너무 크다라는 뜻인데 셔츠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마가 아니고요. 아, 몽이 아니고 마 쓰는 거고요. 여기도 으쓴거 맞죠, 이거는. B번. Mon mère n'est pas encore là. 나의 어머니는 아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로 써야죠. C번. Nous avons invité mon ami ce soir. 우리는 나의 친구를 오늘 저녁에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아미에서 친구가 여성형이지만 몽마매에 해당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몽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C번만 맞아요.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강 1번부터 다시 볼게요.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에 보시면은 좌시에트 데 프리라고 나오죠. 아슈떼 동사가 나오는데요. 아슈떼 동사는 일군 동사이긴 하지만 변칙 동사이죠. 이거 악상이 좀 생기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일 때는 악상이 요렇게 생겨야지 맞는 변화형이죠. J'achète des fruits가 되어 맞습니다. 나는 과일을 산다 라는 거고요. 거였고요. 2번 Elle essaie de le faire라고 나오는데 그녀는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세이의 동사는 이그렉을 바꿔도 되고 이로 바꿔도 되고 이그렉 그대로 써도 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철자가 옳아요. 2번은. 그다음 3번 누 망공주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망종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동사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멍 죄가 원래 그 동사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ONS로만 바꾸면 죄가 옷가 다음에 나오게 되면 그 발음으로 나와가지고 얘가 망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을을 하나 집어넣어 줘야 되죠. 망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을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다음 4번 Tu préfères l'hiver à l'été라고 했는데 너는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는구나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préférer 동사.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슈대 동사처럼 일군 변칙 동사. 동사 원형은 이거지만 2인칭 단수일 때는 악상의 방향이 바뀌죠. 반대로. 그래서 tu préfères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악상 그하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5번, il met des fleurs sur la table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테이블 위에 꽃을 놓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주어가 3인칭 복수예요. 그죠? 그럼 동사도 3인칭 복수형으로 바꿔줘야겠죠? met 이렇게 바꿔서 써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변칙 동사와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쓰임을 잘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다음 2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J'aime la couleur. 나는 색깔을 좋아해.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Ça me fait penser à la montagne et aux arbres 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한테 산과 그 나무를 생각나게 해. 그러니까 산과 나무 하면은 색깔이 뭘까요? 일단 녹색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죠. 녹색이나 뭐 파란색 뭐 이런 계열이 되겠죠? B가 대답을 합니다. Regarde le beau jardin de Madame Dupont. 듀퐁 씨 부인의 저 아름다운 정원을 좀 봐. Elle a la main, 정씨? 수익이라고 하죠. 그녀는 정말 어떤 손을 가지고 있어. 확신해라고 하죠. 어떤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 수건데요. 어떤 색깔의 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예에 능하다. 이런 거막 정원 가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하다라는 표시를 할때 우리가 vert를 씁니다. vert. 이것도 역시 녹색 vert. A가 tu as raison, 네 말이 맞아. Elle s'occupe très bien des fleurs et des arbres. 그녀는 꽃과 나무를 아주 잘 돌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초록색의라는 뜻을 가진. 이건 아까 몽따뉴하고 아르보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에 블루는 파란색이죠. 2번에 조는 노란색, 누아 검정색, 후우주는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초대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invitation 이라고 해서 초대장이죠. 자, Madame et Monsieur Duval ouvrent un café de fruits 이라고 했어요. 듀발 시인의 부부가 과일 카페를 엽니다. 2026년 4월 25일에. Trois rues des Étoiles. 주소가 나와 있죠. 엑상 프로방스고요. 휘 데제 투알이라고 하는 거리 이름입니다. Nous vendons des fruits frais. 우리는 그 신선한 과일을 판매합니다. Nous vous proposons aussi des gâteaux aux fruits. 그리고 저희들은요, 또한 과일 케이크 역시 또 제공합니다. Et jusqu'au 27 avril 2026. 그리고 2026년 4월 27일까지는요. Si vous achetez pour plus de 20 euros, la maison vous offre un morceau de gâteau aux fraises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0유로 이상의 것을 구매를 한다면 저희 가게에서는 여러분에게 그 뭐죠?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을 제공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을 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월 27일까지 20유로 이상을 사시면은요, 케이크 하나 그냥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한 조각. Mangez des fruits frais pour rester en bonne sant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장 치고는 굉장히 내용이 많았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1번 과일을 싸게 판다. 라고 되어 있죠. 과일을 싸게 파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사를 좀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뭐, 20유로 이상을 사면은 좀 이렇게 뭔가 보너스를 준다는 거지. 싸게는 아닙니다. 4월 27일에 가게를 연다 아니고요. 4월 25일 날 가게는 열어요. 케이크 증정 행사가 있다. 맞아요. 4번. 케이크 한 조각은 20유로이다. 아닙니다. 20유로 이상을 사면 준다라고 했어요. 4월 27일부터 딸기 케이크를 판매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딸기 케이크를 한 조각을 그냥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정답인 듯 하면서도 정답이 아닌 것들이 좀 많아서 좀 혼동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초대장이나 포스터 문제 나오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초대

장치고는 문제가 길었으며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우 쉽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안 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A가요, Si vous avez besoin d'aide, appelez-moi monsieur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B가 Merci, 감사합니다. Vous êtes toujours très gentil, 언제나 친절하시군요. A가 뭐라고 하면서 Je suis là pour vous aider, 저는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 거기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언제나 당신을 친절하시군요 에 대한 응답으로 괜찮은 문장을 고르면 되죠. 보기 A번은요, 써멍위라고 했죠. 아우 지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B번에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친절한 것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B번 아니고요. C번에 주부정 프리 천만해요. 가능하죠. D번에 이니아 빠득구와 또 역시 천만해요. 가능합니다. C하고 D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주대 땅지 뻥땅 20분 내가 20분 동안 널 기다렸어. 깨스키세 빠세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죠. B가 뭐라고 하면서 일리아 의원 악시당 수메즈유 아생미닛 DC라고 했어요. 여기서 5분 거리에서 내 눈앞에서 사고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아봉 사방? 아, 그래?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B가 위 사방? 괜찮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늦은 상태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1번에 비에나 또아. 비에나 또아는 비에나 부로 쓸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편집글에서 마지막에 잘 있어 안녕히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2번 avec plaisir 기꺼이 라는 뜻이죠. 아닙니다. 3번 je suis désolé 미안해. 적합하겠죠. 20분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미안해 사고가 있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je suis désolé. 4번에 je te pardonne 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잖아요. 내가 널 용서할게. 아니죠. 5번에 ça tombe bien 이라고 하면 그거 잘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6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이라고 했죠. excuse moi 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도 excuse moi 라고 해서 그냥 안다고 바로바로 그냥 답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문장을 보세요. 자, A가 Madame, il est interdit de prendre des photos ici 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사진 찍는 거 금지예요 라고 했어요. B가 excuse moi monsieur 죄송합니다. Je ne le savais pas 제가 몰랐네요 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 골라볼까요? 늘 그냥 천만해요. 안 되죠? 부부알라는 당신 여기 계셨군요. 아닙니다. 사부와 괜찮으신가요? 그죠? 아니면 뭐 잘 어울린다. 사부와 비행 그러면 스네히엔 괜찮아요. 아닙니다. 5번 주부드몽드 바그동 제가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거죠? 6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 이거 만약에 1, 2, 3, 4, 5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런 문장이 있다라고 되시면 그 발견하시면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이제 bien fini le devoir grâce à ton livre. 나 너의 책 덕분에 숙제를 잘 끝마쳤어. Je te remercie. 고마워. 너한테 좀 고마움을 표현할게. 고마워. 라고 했어요. B가 뭐라고 하죠? Tu peux le relire. Si tu veux. 네가 원한다면 그것을 다시 읽어도 돼. Merci encore, c'est gentil. 다시 한번 고마워. 정말 친절하구나.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 가능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에 de rien, 천만에. 1번이죠?

pas possible, 불가능해. 아니죠. Ça ne fait rien. 괜찮아요. 괜찮아. 5번, ce n'est pas grave. 괜찮아. 5번, il n'y a pas de mal. 괜찮아. 이거죠. 이거 3, 4, 5번은요,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지금 흐맥스의 감사에 대한 응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은 쇼송 오뽐무라고 해서요. 사과 파이를 말합니다. 사과 파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좀 간단한 문제이긴 하죠. 허세트 파실, 쉬운 요리법. 쇼송 오뽐무, 사과 파이, 쇼송 오뽐무. 1번, 꾸펠레뽀 멍뿌찌 목소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조각으로 사과를 자르세요. 2번은 faites les cuire à feu doux avec du sucre et un peu d'eau라고 했어요. 그것을 구우세요. 어떠한 불로? à feu doux니까 좀 이렇게 온화한 불, 약한 불로 구우세요. 설탕과 그리고 약간의 물과 함께 넣어가지고 구우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꾸빌 라빠트 홍 반죽을 자르래요. 어떤 모양으로? 엉, 홍 둥근 모양으로 반죽을 자르세요. 4번에 메텔레 뽀무스유 라빠트로 사과를 그 반죽 위에다가 놓으세요. 5번에 플리에 엉두 에페트 퀴어 두번 접으시고요. 그리고 구우세요. 보나페티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고 있죠. 1번 사과를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쵸? 2번, 자른 사과를 약불에서 익힌다. 맞죠? 3번,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자른다라고 했는데, 네모난 모양 아니고요. 엉, 홍, 둥근 모양. 둥글게 잘라라. 3번이죠? 4번, 준비된 사과를 반죽 위에 올려라. 맞습니다. 슈울 라파트. 사과를 올린 반죽을 반으로 접어서 굽는다. 두번 접어가지고 구우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8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요런 요리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뭐, 흥미롭게 읽어가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망똥에 관한 글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망똥 est une petite ville de Provence Alpes Côte d'Azur. 나옵니다. 망똥은요,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dans le sud de la France, 프랑스 남쪽에 프랑스 알프 코트 다주르의 작은 도시입니다. En plus du beau temps et de la mer, cette ville a beaucoup de paysages riches à faire découvrir. 라고 하죠. 좋은 날씨와 바다와 더불어서 이 도시는 많은 풍부한 풍경들이 있대요. 어떠한 페이자주, 어떠한 풍경들이 있어요? 무엇을 잘 찾을 만한, 그러니까 구경을 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풍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풍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을 할 만하게 만드는. Grâce à ces très bonnes conditions, 이러한 아주 좋은 조건들 덕분에 망똥 est aussi connu dans le monde pour ses citrons. 망똥은 레몬으로 전 세계에서 또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좋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Chaque hiver, 해마다 겨울에는 février, 2월에 beaucoup de gens viennent à 망똥. 망똥으로 온대요. Pour prendre part à la fête du citron, 레몬 축제에 참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Prendre part à 참가하기 위해서 망똥에 옵니다. On peut voir des enfants marcher.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아이들이 걷고, danser, 춤추고, chanter, 노래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거리에서 dans les rues. Il y a aussi de beaux jardins à visiter. et d'autres festivals dans plusieurs villes voisines 이라고 하죠. 또한 방문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축제들도 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볼까요? 레몬으로 유명하다. 맞죠? 1번이 답입니다. 바로 시통. 레몬이라고 또 나오죠? 아름다운 산이 있다. 근데 산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몽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죠. 그다음에 3번 아이들의 정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방문하기 좋은 정원인지 아이들의 정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대도시다라고 했는데 뿌띠뜨빌이라고 나오죠. 소도시. 해마다 여름에 많은 방문객이 온다. 겨울에 축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9번에

0: 그러면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문법 문제 볼게요. 10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0번은 강세형 애칭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A번을 보시면 Il chante avec elle 이라고 나오죠. 그는 그녀와 함께 노래한다 라고 되어 있죠. L에 대한 강세형은요, L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Moi, toi, lui, elle 이렇게 되어 있죠. B번, Je vais bien et vous? 저는 잘 지냅니다. 당신은요? 라고 해서 이것도 강세형이죠. 부 똑같아요. 강세형. 1인칭 복수형, 누하고 부는 강세형이 똑같죠. B 맞아요. C번, Je aussi j'aime le café. 나도 역시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 역시라고 할때 Je aussi로 쓰면 안 되죠. aussi 앞에 강세형을 써야 되죠. Moi aussi. 그죠? 우리가 그거 배운 적 있습니다. 배웠죠? 기억나실 거예요. 무아오씨. 자, 그 다음 D번. Le frère de Sammy, c'est il 이라고 했는데, 사미의 오빠. 그야, 바로 그야 라고 했는데, c'est 다음에는요, 일로 쓰는 게 아니라 강세형, 위로 써야 되죠.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강세형 애칭 대명사를 공부하고 나면, 주 오스이나 세 일처럼 이런 문장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거가 너무나도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강을 공부하시고 나면, 4강을 공부하시고 나면 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은 1번 AP가 되겠죠. 10번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요, Que désirez-vous?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했죠. B가 Je voudrais du kilo de pomme. 저 사과 2kg를 사려고 합니다. 사과 2kg 원해요. 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voudrais 또 조건법이 나오죠. 그 공손한 표현이나 어떤 어조를 좀 완곡하게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kg라고 할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단위를 쓴 거죠. 그리고 어떤 숫자, 단위, 그리고 드 나오게 되면요. 여기 앞에 명사 앞에 관사가 없어지죠. 그래서 관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무관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관사 명사를 씁니다. 사과 2kg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A가 sont les plus riches. 가장 신선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Fresh는 여성형이죠. 지금 여성형 복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가 여성 명사죠. 원래는 신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frais인데 이제 frais가 남성형 단수의 형용사죠. 그럼 이걸 여성형으로 바꾸면 fresh가 되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형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복수니까 사과 복수니까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선한 것입니다. 부정플레 두 킬로? 그러면은 2kg를 원하시나요? 또다시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과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지시 대명사를 골라야겠죠. 근데 지시 대명사의 지금 형태를 보면요. 스, 셀, 쓰리, 쓰시, 셀시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시 대명사, 형과 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복합으로, 복합적인 그런 그 지시 대명사는 강세형 애칭 대명사가 섞여 있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하셔라라고 했어요. 쓰리, 셀. 그다음에 쓰, 셀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쓰 다음에 강세형 남성, 강세형 여성 단수, 그다음에 강세형 남성 복수, 강세형 여성 복수로 기억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네 개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쓸수 없다라는 말은 스스로 혼자 주어가 되거나 스스로 혼자 목적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뒤에 드 명사와 같은 뭔가가 딸려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딸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걸로 땡땡 땡 끝났죠.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뒤에 단독으로 쓸수 있는 C나 라가 붙으면 되겠죠. 그럼 C나 라가 붙은 4번이나 5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뭘 골라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골라야겠죠.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뽐무죠, 사과죠, 사과. 사과 여성 복수니까 셀을 쓴 5번을 써야지 맞는 거죠. 셀이나 쓰 다음에 또는 뭐 쓸리나 셀 다음에 뒤에 씨가 붙으면 얘는 주어나 목적으로서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요. 시험에 출제가 될 때마다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고 오답을 많이 나타내시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시 대명사가 되겠어요. 형태가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뭐 다르면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지금 지시 대명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쓸리와 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요. Quel pull préfères-tu? 라고 했어요. 너는 어떤 스웨터를 더 좋아하니, 더 선호하니? 라고 물어봤죠? 자, préfère 동사, 일군 변칙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은 요거예요. préfère. 그런데 1인칭과 2인칭 단수에서 바뀌면서 두 번째 악상의 방향이 바뀌는 거. 철자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모의고사에도 지금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나왔죠?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스웨터를. 뿔이라고 하는 것은 스웨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랑 자꾸 혼동하셔가지고 이걸 당기다라고 막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스웨터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you prefer A, R, B라고 돼 있죠.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 B보다, 뭐뭐보다라고 할때 전치사 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뭐뭐보다 뭐뭐가 더 좋아. 그래서 A가 le pull derrière la robe rouge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저 빨간색 원피스 뒤에 있는 저 스웨터 말이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derrière는 뭐뭐의 뒤에라는 뜻이죠. 반대말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두번. 그러면 빨간 원피스 뒤에 있는 저 스웨터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B가 위에 있었어. 맞아, 바로 그거야라고 하죠. 그럼 A에서 A가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서 명사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Le pull 하고 la robe가 나와 있죠.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B가 대답하는 것은 원피스일까요, 스웨터일까요? 스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어떤 스웨터가 좋냐? 그랬더니 이 스웨터가 뭐저 스웨터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스웨터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남성. 남성이죠, 지금. 그럼 남성 지시 대명사를 골라야만 되니까 여성으로 A가 나와 있는 것은 일단은 다 빼야겠죠. 지금 스웨터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성으로 돼 있는 거는 다 빼야 돼요. 그럼 4번하고 5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쓸리씨하고 쓸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뿔이 복수로 쓰느냐 단수로 쓰느냐를 봤을 때 단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저게 좋아라고 했을 때그 원피스 뒤에 있는 저 스웨터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로 쓰여야 되니까 4번이죠. 5번은 남성이긴 하지만 복수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시 대명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변화하는 거, 그 형태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문장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응용력도 키우고 또 실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 4강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5, 6강 문제 풀어볼 테니까 내용 한번 실적 보시면서 저와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이 있고 또 송문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오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2년 2월 16일에 첫 번째 윤노주 주무회로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좀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네 윤노주 씨는 있는 몸이든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동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주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이 구문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옆에 이제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공간에다가 하나만 더 필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예전에 많이 문항에 출제되었었던 게 되고요. 뭐냐면 동등비교와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딴또 A, 꼬모 B 구문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도 B도 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적용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쉽게, 아주 쉽게, 나는 스페인어를 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공부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나는 공부한다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estudio español 하시면 이제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언제? 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 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자, 이거예요. 자, 딴또 에 꼬모비 요거를 적용을 하면 우리 월요일에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El lunes 하시면 되죠. Tanto el lunes. 이 밑에다 쓰겠습니다. Como el jueves.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Tanto el como el 이 문형이 저 동등비교와 이제 얽혀져가지고 문항을 출제하면 학생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부분이 돼서 다시 한번 저도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공란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등, 열등, 동등 비교 봤고요. 자, 기타 동등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같은 뭐 동일한의 뜻을 가진 어휘가 있어요. 뭐 이괄, 뭐 이스모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비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토마스는 conducir 하면 운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처럼 운전한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la hermana de Fernando es igual de lista que él. 자, 페르난도의 여동생은 그만큼 리스타니까 똑똑하다라는 또 동등 비교 표현이 되고.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no quiero hacer lo mismo que tú. 해서 lo mismo 하면은 이거 기억하시죠? 중성관사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은 것을 하고 싶지 않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 비교 표현 이렇게 할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또 이제 수의 비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보다 많은, 뭐뭐보다 적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Más de 혹은 menos de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Tengo más de 100 libros 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는 100, 100, 100이죠. Libros 꾸며주고 있죠. 100권의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100권 넘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에 Tengo menos de 100 libros 그러면은 나는 100권이 안 되는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más de, menos de로 수의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 더불어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문장으로 비교할 때가 되면은 우리 로케 절 기억하시죠? 그거를 활용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eres más listo de lo que tú crees. 그래서 뭐예요? 그는 더 똑똑하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형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불규칙형이 있습니다. 비교급에도 불규칙형이 있는데요. 이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거 먼저 보시면, 좋은이란 뜻을 갖고 있는 bueno, 뭐 잘이란 뜻을 갖고 있는 bien. 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비교급으로 표현할 때는 más bueno 혹은 más bien 하지 않고 mejor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뭐 나쁜이라는 말로 나쁘게라는 말. 자, 이것도 más malo, 뭐 más mal 하지 않고
peor로 표현을 해.

해줘요. 그래서 불규칙하다라고 이제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마이오르 매노르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나이를 표현하는 거라면 나이가 더 많은, 나이가 더 적은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럴 때는 나이가 더 많은 마이어, 그리고 나이가 더 적은은 매너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부피를 표현한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mas grande, 더 큰, mas pequeño, 더 작은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mejor, peor, mayor, menor. 자, 요 어휘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e sofá es mejor que aquel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 소파는 저 소파보다 더 좋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ás bueno 안 하고 mejor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a película es peor que la de ayer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영화는 이번엔 peor예요.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더 나쁘대요? 어제 영화보다 더 나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나이 표현 볼게요. Mi madre es dos años mayor que mi padr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dos años mayor예요. 두살더 많다란 뜻이에요. 자, 누구보다? 우리 아빠보다. 자, 마지막 문장. Laura es menor que mi hermana. 자, 이번엔 나이가 더 적다란 뜻이죠? 라우라는 내 동생, 내 여동생보다 나이가 더 적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형 한번 봤고요. 자, 유의할 사항입니다. mayor de edad, 그리고 menor de edad이 나왔는데요. mayor de edad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menor de edad은 뭘까요? 맞아요. 미성년자란 뜻이에요. 자, 요거 뭐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mayor de edad이 들어간 문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a que eres mayor de edad, puedes tomar tus propias decisiones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약계절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요. 약계절은 뭐뭐 때문에 라는 원인절입니다. 그래서 너가 마이어르 대단 나왔죠?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대요? 너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미성년자, 매너로 대답. En general, 자, generalmente,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Los menores de edad necesitan permiso de los padres para viajar en avión이라고 했어요. 문장이 좀 긴데, 자, 미성년자들은 이 되겠죠. 미성년자들은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하냐면 permiso니까 허가, 뭐 혹은 허락이란 뜻이 되겠죠. 누구의?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En avión, 비행기로 여행하기 위해선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비교급 이 정도로 규칙형, 불규칙형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오늘 최상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상급은 우리가 문화 문항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관사가 존재한다라는 것, 요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명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스 형용사, 그리고 매너스 형용사,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전치사, 뭐 데나, 엔이나, 엔트레, 뒤에 명사, 깨가 오면 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문장을 보시면 Este deporte es el más popular entre los jóvene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는 el 자 그리고 entre를 썼네요. 이번에는 el más popular 가장 인기가 있다란 뜻이죠. 누구 사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혹은 뭐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두 번째 문장. Las camisetas de este equipo son las menos cara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요 부분을 보시면 되죠. Camiseta는 티셔츠.

티셔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팀의 티셔츠가 어떻대요? 가장 덜 비싼 거예요. 가장 덜 비싸다. 그러니까 가장 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은 이렇게 정관사가 꼭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좀 전에 배웠었던 그 불규칙형 있잖아요. 얘네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정관사 동반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표현에서 mayor, menor, 그리고 mejor, peor 쓰셔가지고 동일해요. 좀 전에 봤었던 형식이. 자, 그러면 구문 적용해서 문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El mayor de mis primos es Luis. 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정관사 이제 mayor로 나왔죠. 무슨 뜻이겠죠? primo 하면 사촌이죠. 그래서 나의 사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건 루이스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mayor가 아니라 El menor de mis primos es Luis 하면 나의 사촌들 중 가장 어린 아이는 루이스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e restaurante es el mejor de la ciudad. 했어요. 그러면 정관사 mejor 했죠. 그러면 이 식당이 도시에서 가장 좋다라는 뜻이니까 뭐 가장 맛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el peor de la ciudad 그러면 이 도시에서 가장 맛이 없다.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Esta película es la mejor que he visto hasta ahora. 아, 라고 되면 Esta película, 이 영화는 내가 he visto니까 이건 이제 현재 완료형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의 영화다. La mejor라면 만약에 최악의 영화다 그러면 la peor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 구문에 적용돼서 지금 활용된 거 봤습니다. 자, 최상급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절대 최상급. 자, 이건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 최상급은 그냥 뜻 자체가 매우 뭐뭐한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형용사인 경우에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명사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있이모, 있이마, 있이모s, 있이마스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모음을 제외하고 빼고 요거를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na chica guapa 하면은 예쁜 소녀가 될 거고요. 자, 매우 예쁜 소녀를 표현하려면 요 모음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 이제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성 단수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과피시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예쁜 소녀가 된 겁니다. 자, 부사인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모음으로 끝났으면 모음 대신에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부사는 형태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이시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앙헬 꼬메 라피도 라고 했죠. 앙헬은 빨리 먹는다. 앙헬 꼬메 라피디시모 하면은 앙헬은 매우 빨리 먹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만약에 자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뒤에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빼지 않고 뒤에 첨가합니다. 그래서 el problema es fácil 이래서 문제는 쉽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음으로 끝났죠. 그럼 그 뒤에 그냥 있이모 붙여서 el problema es facilísimo 해서 그 문제는 매우 쉽다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problema 아로 끝났지만 남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최상급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동사 두 개 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예바르 동사가 되겠습니다. 예바르 동사는 굉장히 뜻이 많은 동사입니다. 이제 주요 뜻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는 오이 땡거께 예바르 오난 만사나가 됩니다. 떼내를께 동사원형 구문이 나와 있고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오난 만사나니까 사과 한 개를 가져 가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다 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예바르 동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오다는 뜨라이로 동사죠. 가져가다는 예바르 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El abuelo me va a llevar en coche 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사람이니까 데려가다가 되는 건데요. 할아버지는 나를 엔코체니까 자동차로 데려다 주실 거다. 그리고 그래서 데리고 가다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바로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다, 쓰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이 예보 오나 팔다 꺼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나는 오늘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봤었으니까, 기간 표현할 때 예바르 동사죠. 그래서, 예보 드레스 아뇨스 가사다 하면은, 나는 결혼한 지 3년 됐다. 라는 뜻이 되고요.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예바르 동사. 그래서 기간 표현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 차이를 설명할 때도 예바르 동사 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nos llevamos 3 años.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3년 차이가 난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옆에다가 예문 하나 써 넣으시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상 표현할 때도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울은 나보다 2살 많다. 라는 표현을 예바르 동사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울, 일단. 라울 me lleva dos años.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연상이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나이 차이를 설명할 때 예바로 동사 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mis hijos se llevan bien con sus primos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죠. 나의 자녀들은, 자, 요거는 여기다가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llevarse bien, llevarse mal입니다. 그래서 llevarse bien은 잘 지내다라는 뜻이고요. llevarse mal은 잘못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사촌들과 잘 지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바르 동사의 대표적인 뜻 6가지 정리해 봤네요. 자, 동사 하나 더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바르 동사인데요. 자, 이 동사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표 나와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프로에보, 프로에바스, 프로에바, 프로바모스, 프로바이스, 프로에반 하고 변화를 하죠. 자, 이 프로바르 동사의 뜻을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시도하다, 시식하다, 시음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quiero probar una buena paella en Valencia라고 하면 뭐예요? 발렌시아가 파에야의 본고장인 건 아시죠? 그래서 나는 발렌시아에서 좋은 맛있는 파에야를 먹어보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시식, 시음, 시도하다의 뜻, 아주 기본적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probarse 해서요. 입다, 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me puedo probar estas gafas de sol 하면 gafas de sol 하면은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좀 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돼요. 자, 그 밖에 이제 probar 동사의 뜻은 뭐가 있냐면 테스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quieres probar este teléfono? 하면은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다예요. 그래서 이 전화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puedo probar que él ha mentido. 그래서 나는 증명할 수 있어. 그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mentira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mentira. 가 거짓말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뿌러바르 동사의 여러 가지 뜻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배운 내용이 엄청 많죠? 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잠시 쉬어가는 문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문화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스페인 문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4개 정도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엘시드의 동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엘시드의 노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엘시드의 노래는 일단은 문학사적 의미는 스페인어로 된 최초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게 이제 엘시드의 노래의 문학사적 의의고요. 이거는 영웅의 업적을 찬양한 서사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성, 그리고 현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역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시드의 노래 같이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상도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돈키호테와 산초반사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돈키호테의 저자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는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널리 번역이 돼서 읽혀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풍차, 뭐 거인, 여기에 이제 너무 꽂혀 있어서 이 작품의 가치를 조금 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얇은 책으로 많이 봤지만 어렸을 때 실제로는 아주 두꺼운 책두 권, 1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상주의자 돈키호테와 현실주의자 산초반사의 모험담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굉장히 벌어지는 그런 모험이 많은 의미를 주니까 나중에 시간을 좀 제대로 투자하셔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진인데요. 자, 이거는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스페인 문학에서의 어떤 독특한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악자 소설이라고 하는데 악자가 주인공입니다. 악자가 주인공이고 이 악자는 사회적 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했죠. 그래서 사회 밑바닥 인물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조명하는 소설을 우리가 악자 소설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거는 라사리오 데 또르메스라는 악자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의 겉표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는 까밀로 호세 셀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까밀로 호세 셀라는 전후 문학을, 스페인이 내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 그리고 벌집 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 같은 경우는 전율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 내에 이제 모친을 살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율이 느껴진다 해서 전율주의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무려 5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어권으로 따지면 라틴 아메리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11명인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6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배출이 되었다라는 것,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쉬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디알로그로 왔습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대화문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로시오에 대하고요. 로시오는 여자 이름입니다. 자, 마리아가 먼저 Oye, Rocío, ¿a ti quién te cae mejor, José o Andrés? 라고 하죠. 예, 로시오, 너는 누가 더 마음에 들어? José 아니면 Andrés? 하고 묻죠. 그랬더니 yo creo que Andrés. 나는 안드레스. 그래서 es más alegre que José. 그래서 más que 문형 나왔죠. 그래서 안드레스가 호세보다 더 쾌활한 것 같아. 더 쾌활하잖아. Además es guapísimo. 게다가 guapísimo 절대 최상급 나왔죠. 정말 잘생겼어. 라고 이제 로시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guapísimo, Andrés. 매우 잘생겼다고 안드레스가. 그래서 아미 노멜로 파레세.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운께라고 했는데 아운께는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입니다. 비록 si es el más atento con las chicas en clase 해서 el más에서 최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비록 그가 반 여자애들에게 가장 다정하긴 하지만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로세오가 es verdad 하죠. 그래 맞아. por eso. 자, por eso 하면은 그래서 란 뜻이에요. 그래서 siempre nos lo pasamos tan bien con él, ¿no crees? 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pasarlo bien 하면은 즐겁게 지내다. pasarlo mal 하면 즐겁게 지내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들과 그렇게 즐겁게 지내잖아. 우리들은 그와 그렇게 즐겁게 지내잖아.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제 묻죠.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puede ser라고 하죠. 그럼 이거 뭐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De todas formas, prefiero a José. 자, de todas formas.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건 이제 영어의 anyway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란 뜻이에요. 어찌됐든, 뭐, 그렇긴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나는 호세가 더 좋아. prefiero. 그죠? 더 좋다란 뜻이죠. Porque 이제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Es algo más serio y también más responsable.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알고. 이거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여기선 알고의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un poco의 뜻을 갖고 있죠. 약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더, 약간 더 serio, 진지한이죠. 진지하고 또한 어떻대요? 더 책임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시오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Pero se puede saber por qué estás pensando tanto en ellos. 아, 근데 알수 있을까? 하는 거죠. Porque 왜, 네가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까지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안드레스와 호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지 알수 있을까라고 이제 로시오가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이제 설명을 하죠. 왜냐면 마리아, 실은 마리아, 떼내르케 동사 원형 나왔고요. 뭐뭐 해야 된대요. 데시디를 결정하다란 뜻이죠. 결정을 해야 되거든. 누구와 숙제를 해야 되는지, 클래스 숙제를 해야 되는지, 수업 숙제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 하고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시오가 pues perdona María 하면서 근데 마리아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마리아 하면서 안드레스가 trabajando es tan serio y responsable como José라고 하죠. 안드레스는 일할 때 호세만큼 진지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 안드레스가 일할 때는 이라고 이제 로시오가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또 그레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de todos modos 자 요것도 아까 나왔었던 뭐죠? de todas formas와 같은 뜻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pienso que trabajar con José va a ser más fácil que con Andrés라고 하죠. 어찌됐든 나는 생각해 안드레스와 함께 하는 것보다 호세와 일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 이제 로시오가 말해, vale, 아, 오케이라고 얘기하죠. Pues suerte con él이라고 하죠. 그래,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먹히지 않는 상황이죠. 아, 그와 잘해봐, suerte, 운이죠. 그러니까 그랑 잘해봐, 일 잘해봐, 숙제 잘해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알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었던 내용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조금 더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자, 형용사를 두 개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색깔을 표현하는 형용사들 있죠? 자, 형용사임을 기억을 하시고, 형용사는 꾸며주는 명사의 성수일치 혹은 보어로서 주어의 성수일치 한다는 거 아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 어휘들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아마리오 하면은 노란색의란 뜻이고, 아술, 파란색의 블랑코, 흰색의
그리스 회색의 마론 갈색의 네그로 검은색의 로호 빨간색의 베르데 하면은 녹색의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로 끝나는 형용사들도 있지만 아술 그리스 마론 그리고 베르데는 이제 오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일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속에서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e gusta más aquel coche azul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Me gusta más. 나는 더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자, 뭘 더 좋아해요? Aquel coche azul. 그래서 저 파란색 자동차를 더 좋아한다 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 검은색 자동차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꽃의 네그로가 됐었겠죠. 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os plátanos están verdes 라고 했어요. Estos plátanos. Plátano는 바나나란 뜻이죠. 그래서 이 바나나들은 어떻대요? 이 표현 나왔네요. Estar verde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설익다. 혹은 뭐 서툴다. 이런 뜻이었죠. 이건 이제 설익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바나나들은 설익었어 라는 뜻이 되고요. 자, 베르데스는 지금 플라타노스의 수일치 시켜준 것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색깔을 표현하는 형용사 적용된 문장들까지 한번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크기와 감촉을 표현하는 형용사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뜻을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rande 하면은 큰, pequeño 하면은 작은, largo 긴, corto 짧은, ancho 넓은, estrecho 좁은, duro 딱딱한, suave 이거는 부드러운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예문 하나 보시면 Estos zapatos me quedan muy grande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quedar 동사는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나에게 매우 크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randes zapatos에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물건 구매하고 판매하는 표현들인데요. 일단 점원이 손님을 응대할 때 하는 표현들 정말 많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뭘 찾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 이제 점원이 손님에게 하는 표현들이 되고요. 가격을 묻고 답하는 것. 자, 이 표현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격을 묻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고요. 프레이스요는 가격이란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그리고 대베르 동사, 빚지다라는 뜻의 대베르 동사가 가격 표현, 가격을 묻는 표현에 활용된다라는 거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묻으면 이제 대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입어보고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바르시 하면 입어보다, 뭐 신어보다, 써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바르 동사, 프로바르스의 동사 활용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 깨달아 동사 혹은 뭐 센다르 동사를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랑 사이즈 묻고 답하는 거, 사이즈란 뜻으로 따야 라는 어휘가 있고요. 노메로로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지불 방법 보시면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Cómo va a pagar? 라고 했을 때 자, en efectivo 예전엔 정말 많이 수능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뜸하네요. en efectivo 하면은 현금으로 라는 뜻이고요. con tarjeta 하면은 카드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불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용카드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con tarjeta de crédit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 구매하고 판매하는 표현들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건 구매하고 판매하기에서 이제 유행이다, 뭐 교환하다 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0: 그래서 먼저 이제 유행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El color amarillo está de moda este añ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El color amarillo니까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이 este año니까 올해 라는 뜻입니다. 노란색이 올해에 estar de moda 하면은 이게 이제 유행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 표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환하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실상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교환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바꾸다 라는 뜻의 동사, cambiar 동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me cambia esta camisa por esa negra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camisa는 와이셔츠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셔츠를 그 negra니까 그 검은색 셔츠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늘은 조금 달려봤네요. 그래서 교재 14강에서 이제 비교급, 최상급 등등을 한번 쫙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15강으로 넘어가는데요. 15강의 내용도 조금 예습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제기 동사,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 15강까지의 내용만 조금 정신 차리고 하시면 그 다음은 또 조금 편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시간 15강 내용도 예습해 오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3: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 기초기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 1강 기초 실험 실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강은 지금 수능 특강이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20강의 전부 다 그 베이스가 되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에서 원래는 이제 이 20강에서 보통 한 문항씩 주로 나오는데 이 1강 문항에서는 그 모든 분야에 다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그 문제 출제빈도가 꽤 높습니다. 한 강인데도 불구하고 많을 때는 그 내용 영역에서 보면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도 출제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첫 번째 시간. 자, 오늘 같이 한번 해볼 건요. 실험 실습에 임하는 안전수칙,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그 예방하는 그 그림이나 경고표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험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계획서 부분은 지금까지는 수능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과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거, 역시 지금까지 출제 빈도로 보면 좀 낮은 빈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에 이용되는 실습 기구들, 예를 들어서 무게를 잰다든지 부피를 잰다든지 아니면 목공구, 금공구 등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사용법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는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 실습의 안전 수칙이에요. 농업이 아무래도 주로 이제 실습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실험 실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안전 수칙 굉장히 뭐랄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굳이 수업을 받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풀수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출제되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기구로 인한 외상 방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사용법을 반드시 익히고 난 후에 사용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화학 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이에요. 화학 물질에 의한 피부나 호흡기 노출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시약의 냄새 확인할 때, 시약의 냄새 확인할 때, 그냥 무색일 때, 이게 어떤 향이 나는지 이걸 바로 갖다 대면, 그 강한 향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코피도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 냄새 확인할 때는 시약병을 바로 코에다 대는 게 아니고, 앞에다 두고,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해서, 좀 연하게 한 다음에, 시약 냄새를 맡아야겠죠. 그리고 라벨. 시약병에는 이게 어떤 시약인지, 어떤 위험성인지 라벨에 그림도 붙여져 있고, 이름도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에 따라낼 때, 이 라벨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서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이게 시약이 흐르면서 그 라벨을 어떻게 적셔서 나중에 읽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약을 딸 때는 붙어 있는, 그 라벨이 붙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온 다음에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 장비를 갖춘 후에 꼭 실험 실습에 임해야 하고요. 전기 사고 예방.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배전반의 위치, 그리고 전압 용량을 확인하고 전기 작업 시에는 전원을 꼭 차단한 후에 전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 사용법 및 응급 처치 요령을 꼭 미리 알아야 되고요. 소화기구를 비치해서 화재에 예방을 해야겠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실험 실습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폐기물이 나와요. 아니면은 사용했던 약품을 다시 넣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염산 같은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그냥 하수구에다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꼭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GHS, 우리 이제 경고 표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자, 국제연합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국제 조회 시스템을 말합니다. GHS.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동일한 위해 및 위험성의 분류와 표시를 위한 규정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고 미국은 영어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일본어를 쓰겠고, 각각마다 이제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 이걸 그 나라의 언어로 사용을 그냥 그 필기를 써 놓으면 알아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아, 이건 어떠한 곳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림으로써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쓰는 거고, 미국과도 똑같이 쓰는 거고, 일본과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림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불 표시잖아요. 인화성. 여기는 인화성하고 비슷한데 불 사이에 보면 또 흰색으로 붉고 비슷한 게 있어요. 산화성. 자,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폭발하는 거든 폭발성. 해골에 뼈가 있네요. 급성 독성 물질. 자, 그리고 이건 잘 보면 무언가 액체가 떨어지는데 부식이 되고 있고. 그렇죠. 손에도 부식이 되고 있어요. 부식성 물질. 자, 이건 고압 가스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사람의 몸인데 몸 안에서 무슨 빛 같은 게 나는 그런 형상이네요. 발암성, 변이온성, 생식독성, 전진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에요. 자, 이건 느낌표예요. 아, 일단 위험하다. 위험하다. 독성 물질, 자극성 물질이 있다. 자, 이거 보면은 물고기 그림도 있고, 이게 물 안에 나무 그림도 있네요. 수생 환경에 좋지 않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온도계 그림인데 올라가고 있어. 고온에 주의하라. 같은 건데 내려가고 있네. 저온에 준비하라. 자, 이건 고압 전기에 유의하라. 라는 그런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항도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틀리기가 어려운 문항이죠. 직관적인 그림이라.
자, 다음은.

무게, 부피 측정 및 용역의 조제입니다. 일단은 무게. 무게는 뭘로 측정을 해요? 저울로 측정을 하죠. 근데 저울이 크게 이렇게 생긴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전자 방식이 있어요. 단지 무슨 차이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숫자로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무게를 알고 있는 분동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아날로그 방식의 양팔 저울. 조작이 간단하고 눈금이 0.1g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분동이라는 것, 정확한 무게를 알고 있는 저그 금속이 0.1g 단위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쓰냐? 시약을 2g을 측량하고 싶다. 2g을 그러니까 무게에 재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1g짜리 두개 아니면 2g짜리 하나 분동을 이쪽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시약을 여기다가 덜어내는 거지. 그래서 양팔 저울. 이게 분동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동 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분동이 더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팔 저울이 이렇게 수평을 이룰 때까지 시약을 덜어내면, 이쪽 주면 이쪽과 이쪽이 무게가 같다. 그래서 정확한 시약의 양을 측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올 때 이제 측량이라는 단어가 측량. 측량은 무게를 잰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잰다는 뜻. 그냥 무게를 잰다라고 시험에 표기가 되면 좋을 건데, 의외로 측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무게를 잰다. 자, 저울 때양 끝에 접시를 고정하고, 한쪽의 접시에는 측량하려는 것을 올려두고, 다른 한쪽 접시에 분동을 올려놓고, 이게 수평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로 쓰는 거죠, 주로. 주로 전자저울 디지털 방식. 이건 0.0001g에서 킬로그램까지, 우리 체중 계재할 때도 이걸 쓰고, 동물 자원 친구들 보면 소의 무게를 잴 때도 이걸 쓰죠. 몇백 킬로, 톤까지도. 그렇죠? 자, 디지털 방식입니다. 자, 이건, 자, 수평 조정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수평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유산지나 측량병을 올리죠. 왜냐면 여기다가 바로 가루 시약을 떨어뜨려 놓으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긁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다 깔아야 되는데, 깔게 되면 이 깔게 되는 그것에 대한 무게가 측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유산지나 측량병을 여기다 놓은 후에 다시 0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그 시료의 그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요거 유산지를 올려놓고 0점 조정하는 게 그동안 시험에서 좀 나왔던 주로 출제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액체의 부피 측정이에요. 액체 부피를 측정하고, 그리고 액체가 얼만큼 들어가는가, 부피를 측정하는 게, 이걸 실험 실습을 자주 해본 친구들은 괜찮은데, 어쩌다가 한번 하고, 그리고 이런 유리 초자 기구를 자주 사용을 해보자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부피 측정 기구 보면, 메스 실린더예요. 그냥 어떻게 일자로 쭉 돼서 눈금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판 위에서 주로 액체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기구입니다. 메스 실린더. 자, 메스 피펫. 일정량의 액체를 임의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여기를 손으로 잡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압력을 조절해주는 다이얼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많습니다. 뭐 이렇게 고무로 된 것도 있고요. 메스 피펫. 자, 그리고 메스 플라스크. 메스 플라스크. 이거 메스 플라스크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까지 왔을 때 이건 몇 밀리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건 지금 250ml의 플라스크인데, 이걸 100ml를 한번 재보고 한번 100ml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이런 것. 이렇게 100ml, 뭐 120ml 이렇게 할 때는 뭘 사용한다? 메스 실린더. 그런데 한꺼번에 그 동체, 그러니까 이건 500ml짜리 메스 실기다. 그러면 500은 정확히 잴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뷰렛. 뷰렛. 뷰렛은 그 적정 실험할 때나, 그러니까 중화 실험할 때나 이럴 때 액체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액체를 세워놓고, 여기 이제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틀면 여기 있는 액체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액체가 이제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나중에
처음 있던 거에서 남은 양을 빼면 요만큼이 들어간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액체를 사용한 양을 정확히 측정할 때 사용하는 초자기호가 되겠습니다. 뷰렛. 자, 그리고 메스실린더 눈금 읽을 때 액체는 유리 관벽이 이제 강하게 부착되면서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액체가 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어떤 액체는 유리 간벽 쪽으로 조금 이렇게 튀어 올라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액체는 유리 간벽에 오목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류소 물처럼 간벽을 좀 타고 오르려는 이런 액체들은 양쪽 간벽이 좀 높게 나타나요. 수은처럼 좀 비중이 높은 액체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어디를 읽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눈금을 여기를 읽어야 되느냐, 여기를 읽어야 되느냐죠. 이럴 때 이제 밑에를 아래를 읽게 되는 겁니다. 메니스커스라는 메니스커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온도 측정이에요. 온도 측정은 뭘로 해요? 온도계로 하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온도계가 다 같은 온도계가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실습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보통 수은 온도계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던데, 수은은 그 열에 따라서 부피 팽창이 알코올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빨간 수은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죠. 그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열에 따라서 알코올이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한 온도계예요. 영하 20도에서 110도까지의 주로 우리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수은 온도계, 수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한 온도계로 알코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측정할 때 사용하는 온도계고요. 표준 온도계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있는 온도의 정의. 지금 온도는 몇 도다? 그러니까 온도계의 기준이 되는, 온도계를 교정하거나 기준이 되는 그런 온도계가 되겠어요. 다음은 베크만 온도계입니다. 특정 온도 부근에서 미세한 온도 차. 1도, 0.5도 이렇게 된게 아니고 100분의 1도까지 측정 가능한 100분의 1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 베크만 온도계고요. 디지털 온도계 디지털 아까 그 저울처럼 직관적으로 온도를 바로 볼수 있다 이거죠. 온도가 계기판의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온도 측정할 때 어떤 게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물을 끓이거나 용액을 가열을 할때 온도계를 밑까지 아예 닿지 않게 좀 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비커에 밑까지 내리는 게 아니고 약간 위에 놓고 측정을 해야 한다는 거. 위에 놓고. 자, 다음은 이제 용액의 조제인데 일단 표준 용액이에요. 평균 용액이란 용액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입니다. 그 용액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그래요. 자, 표준 용액을 이용한 부피 분석 방법이에요. 농도를 알고자 하는 용액을 용기에 담고 표준 용액을 뷰렛 기억하죠? 액체를 떨어뜨리는 유리 초자기구 뷰렛을 이용해 용기에 조금씩 떨어뜨려 반응이 끝나는 종말점을 결정합니다. 이때 종말점은 보통 지시약 변색 및 반응시약 자체 변색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얘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지시약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액체 자체가 지금 중화가 되었는지 중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눈으로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중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중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 색깔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에요. 보통 이제 중화 반응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페놀프탈린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지 모르는 염기성 용액이 있다. 이럴 때 이제 농도를 알고 있는 산성 용액을 넣다 보면 이게 중성화되면서 색깔이 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산성 용액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모르는 염기성의 농도를 알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용액 농도 계속 측정할 때 산은 탄산나트륨, 무수 탄산나트륨을 사용을 하고요. 알칼리는 옥산살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생물 현미경,
뭐가 필요해요? 이거 프레파라트 필요해요.

그렇죠. 자, 이거 실체 현미경.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돋보기예요. 돋보기. 돋보기. 있는 그대로 좀 크게 보는 거죠. 자, 생물 현미경부터 먼저 보죠. 생물 현미경은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눈이 들어가서 보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 눈을 다 사용하는 쌍안렌즈. 쌍안렌즈. 그럼 이제 하나만 보는 것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단안렌즈라고 그러죠. 접안렌즈가 되겠고, 이건 대물렌즈, 접안렌즈, 대물렌즈 그래요. 대물렌즈는 물체 쪽에 있는 렌즈, 접안렌즈는 사람 눈 쪽에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생물 현미경은 여기서 강황은 빛이 비치면 이 빛이 재물대에 있는 프레파라트를 투과해서 투과한 상이 투과한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생물 현미경. 실체 현미경은 여기다가 정말 실제적인 거 놓고 돋보기예요. 돋보기. 좀더 그냥 크게 본다는 것뿐입니다. 크게 본다는 것뿐. 아셨죠? 이건 투과한 빛을 봐요. 그 물체를 투과한 빛을 보는 거고, 이건 그 물체에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겁니다. 반사되는 빛. 이게 생물과 실체 현미경입니다. 자, 조금 더 보자면, 자, 현미경 종류는 저반 렌즈에 따라 두 눈으로 보는 쌍안, 한 눈으로 보는 단안, 이렇게 나눠지고요. 광원에 따라, 광원,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광학 현미경.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보는 광학 현미경. 또는 전자빔을 사용하는 전자 현미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광학 현미경, 조금 아까 생물 현미경, 실체 현미경이에요. 둘다 가시광선을 사용합니다. 생물 현미경은 뭐가 필요해요? 프레파라트가 필요합니다. 프레파라트 만드는 거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실체 현미경은 실물 자체. 돋보기예요. 빛이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투과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관찰 대상은 세포의 단편. 실체 현미경은 동식물의 해부 및 입체. 입체적인 모습을 관찰합니다. 자, 관찰 장면은 평면상이고 여기는 입체상이겠죠. 돋보기로 보면 평면상이 아니고 다볼수 있습니다. 입체상. 빛과의 관계를 보면 생물 현미경은 어떻게 됐어요? 투과하는 빛이에요. 실체 현미경은 반사되는 빛입니다. 초점은 조동 나사하고 미동 나사로 조절해 가면서 초점을 맞추고요. 실체 현미경도 배율 조정 나사 및 조동 나사로 조절을 합니다. 자, 경통 이동식입니다. 상하 좌우가 반대가 됩니다. 재물대 이동식 그리고 가시광선은 아니 그 실체 현미경은 고정식입니다. 생물 현미경은 상하 좌우가 반대가 됩니다. 실제 모습과. 자, 그리고 이제 전자 현미경이에요. 전자 현미경도 현미경하고 똑같죠. 현미경 자체가 뭐예요? 작은 걸 관찰하는 거죠. 작은 걸 관찰하는. 근데 전자 현미경은 조금 더 작은 걸 관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작은 걸. 자, 일단 투과형 전자 현미경, TEM이라고 합니다. 투과형. 뭐가 투과하겠어요? 빛이 투과해요. 그래서 투과형 전자 현미경은 뭐랑 같다? 얘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투과형. 생물 현미경과 같은 작용으로,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자, 주사. 주사는 실체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체 현미경과 같은 역할.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미경, 생물 현미경에서 프레파라트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프레파라트는 밑에 슬라이드 글라스가 필요하고 커버 글라스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건 이제 뭐 식물의 표피인데 표피를 태워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증류수를 떨어뜨립니다. 속에 공기가 없게 해서 물로 아예 그빈 공간을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관찰이 잘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커버 글라스를 지금 여기에 증류수가 떨어진 곳에 커버 글라스를 덮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한 번씩 나왔던 내용 요소예요.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물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가끔씩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기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기포가 이 안에서 그냥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포가 사람 눈에 보기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포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관찰하고자 하는 상을 보는데 뭐랄까요? 좀 불편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커버 글라스를 덮을 때는 어떻게 덮는다? 관찰하고자 하는 상에서부터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수평 방향으로 덮는다고 해서 공기가 100%그 속에 갇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

게 있으면 관찰하고 하는 상하고 같이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 조동나사로 재물대의 높이를 낮춘 후에 프레파라트를 놓죠. 그 다음에 프레파라트를 이제 뭐 일단 광원을 자동시켜서 시야를 밝게 하고 배율이 가장 작은 렌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동나사로 대물렌즈하고 프레파라트를 가장 가깝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상을 어떻게 찾느냐? 떨어뜨리면서 찾아야 돼요. 떨어뜨리면서. 이걸 붙이면서 찾게 되면 잘안 보인다고 해서 잘안 보인다고 해서 계속 오르다 보면 붙어버려요. 어디랑? 렌즈랑 그 프레파라트랑. 그럼 안 되니까 일단 가장 접근한 상태에서 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초점이 잡히면 미동난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상을 찾을 수 있도록 관찰을 합니다. 자, 고배율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배율이 높은 대물렌즈로 바꾸고 미동난사를 이용해서 선명한 상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도용 기구의 사용과 실습이에요. 제도는 우리 10강에 보면은 수특 10강이 조경이잖아요. 이 부분하고 세트형 문항으로 잘 나오는 문항입니다. 자, 일단 도면의 크기는 가로, 세로, 비가 1.4대 1. 그리고 도면의 양식은 표제란 도면에는 윤곽, 표제란, 중심마크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척도 보면 현척, 축척, 배척이 있어요. 현척은 똑같은 1대1, 축척은 축소해 놓은 거, 배척은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선과 글자는 선의 종류는 실선과 허선. 허선은 다시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파선과 아니면 1점 쇄선, 2점 쇄선 이렇게 나눠지고요. 문자는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은 수직체 아라비아 숫자나 영문자는 15도 정도의 경사지기에서 경사지기의 글자를 씁니다. 자, 선의 종류예요. 일단 실선과 허선. 실선은 그냥 이어진 게 실선이에요. 허선은 끊어져 있는 거. 끊어져 있는 거. 자, 실선, 허선이에요. 이렇게 끊어진 게 일률적으로 끊어졌다. 이걸 파선이라고 합니다. 파선. 그리고 중간에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하나씩 있는 거. 1점 쇄선입니다. 길고 짧고 짧고 길고 짧고 짧고 이건 2점 쇄선입니다. 실선, 허선에 파선, 1점 쇄선, 2점 쇄선 금방 이해되죠? 자, 용도가 있습니다. 굵은 선은 도형의 중요한 요소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시설물 또는 수목 강조 공간구역 테두리선으로 많이 쓰고요. 중간선은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중간선으로 써요. 가는 선은 실제로 사용한다 보다는 치수 보조선, 끌고 나오는 치수 보조선, 치수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파선은 숨은 선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것들,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1점 쇄선, 가는 선은 중심선으로 본체의 중심이나 대충 축에 쓰이고요. 굵은 선은 절단선으로 절단면의 위치나 대상지의 경계선. 2점 쇄선은 보통 어디 많이 해요? 가상선으로 부지 경계선에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요거 읽을 수 있는지 도면상의 수목 표현할 때 아마 지금 농업 기초 기술을 다 수업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보면 얘는 벼록나무예요. 벼록나무인데 몇 줄을 심을 것인가? 벼록나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높이 3m, R 직경이죠. 근데 흉거 직경이 아니고 근원 직경입니다. R이니까 10cm, 10cm. 자, 그리고 다음 투상법. 투상법은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고 모의고사에서는 몇번 다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을 이제 투상해서 그린 거죠. 투상해서. 자, 투상법에는 크게 정투상, 등각투상, 사투상법인데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나왔던 건 정투상법 많이 나왔어요. 정투상법에서도 두 가지 일각법과 삼각법. 일각법과 삼각법. 자, 일단 정투상 때 도면 이름 보면 앞에서 본게 정면도, 위에서 본게 평면도, 뒤에서 보는 게 배면도, 밑에서 본게 저면도, 우측 좌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법과 일각법이 뭐냐면, 이제 이게 1, 2, 3, 4 분면이잖아요. 1, 2, 3, 4 분면인데, 평면도를 여기다 그리면, 그러니까 1, 4 분면을 그리면 일각법.
삼사분면에 그러면 삼각법이라는 거예요.

자, 삼각형은 지금 평면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지금 A의 모습이죠. 이렇게 놨을 때 이제 위에서 보는 모습, B의 모습을 그리는 거고, 이건 우측면도 C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위쪽, 이쪽. 근데 일사분면을 그려놓으면 이 상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일사분면에 들어가 있고, B는 어디서 보고 있어요? B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겠네요. 밑에 부분. C는 이쪽 부분. 그렇죠? 이게 이제 일각법이었고 삼각법. 이거 할때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만 좀 주의하면 되냐? 보이는 부분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선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조금만 생각, 그러니까 조금만 상상해서 보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이제 목공과 금공이에요. 공구 다루는 거죠. 일단 목재는 가벼워요. 강해요. 가공하기 쉬워요. 그 무늬도 있고. 그런데 불하고 습기에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목공구에 주로 사용하는 용구들. 자, 톱. 톱 알죠? 나무 각재 절단할 때. 대패는 평평하고,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그 껄끄러운 거 다듬을 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끌. 목재 구멍 팔 때라든지 드라이버, 나사 조일 때. 목공용 망치 못 박을 때죠. 이런 그 목공구의 사용을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잘알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항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나왔던 게 연기자. 각도를 재거나 사선으로 톱질할 때 사용하죠. 금우개. 일정한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목공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 이건 이제 파이프의 외경, 그리고 깊이를 잴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경을 재고, 외경을 재고, 깊이를 잴때 사용하는 그런 측정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공구예요. 금속의 사용을. 자, 일단 금속은 가공성이 좋아요. 그리고 용도에 맞는 제품 제작이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금속의 전성과 연성을 이용해서 판, 관, 봉선 등을 만드는데 이건 뭐 일단 그 열도 잘 전도가 되고 열이 잘 전도된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금공과 금형이 있습니다. 금공은 금속을 가공해서 물건을 제작하는 거고, 금형은 어떠한 틀에 쇳물을 부어서 만든 제품이 금형이 되겠습니다. 자, 금공구의 종류, 드라이버. 나사를 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목공구에서도 쓰고, 금공구에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나와요. 드라이버는 나사 조이는 겁니다. 자, 플라이어. 무언가를 잡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디오 펜치, 그냥 펜치, 니퍼, 이런 게다 플라이어에 들어갑니다. 자, 렌치, 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때 쓰이는 거. 줄. 나무에서는 대패로 겉을 깔끔하게 만들다면, 금속에서는 줄로. 자, 나무에서는 정, 아니, 나무에서는 끌로 좀 판한다고 그러면, 정은 금속에서. 쇠톱. 쇠를 썰어내는 톱입니다. 아시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 10개죠. 근데 10개를 다풀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못 풀면 나중에 그 정리할 때 마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경고 표지 문제네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경고 표지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약품 보관함에서 라벨이 손상된 이렇기 때문에 약품 따를 때 어떻게 따라라? 라벨을 손 안쪽으로 두고, 손 안쪽으로 두고 이렇게 따라라. 그런데 라벨에 손상된 시약병을 발견했고, 이에 이 시약병의 약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라벨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차염산 나트륨이네요. 자,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건강에 좋지 않네요. 일단 수생식물계에 매 유독하답니다. 수생식물. 여기 물고기 보이나요? 물에 사는 식물 보이나요? 여기에 유독함을 보이는 경고 표지입니다. 자, 두 번째.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어요.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합니다. 금속을 부식시키고 있고, 손도 부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불에 잘 탄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고압가스란 얘기고. 어때요? 쉽죠? 근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꽤 나왔어요. 꽤. 자, 경고 표지 잘 나오는 거몇개 보면,

수생 환경 유해성 인화성 물질 했고요. 산화성. 인화성하고 산화성하고 뭐가 다르냐면 산화성은 인화성과 비슷한데 이 불꽃 안에 또 불꽃 같은 게 파박파박 하는 그런 불꽃 같은 모양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부식성 물질, 고압 가스. 그리고 발암성, 변이온성, 생식독성,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경고 표지가 잘 나왔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선반 제작에 사용한 공구네요. 목공구냐, 금공구냐. 그 공구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학생 A는 베란다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는 작은 화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진과 같은 화분 선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뭘로 했나 보니까 지금 나무로 제작을 했네요. 먼저 치수에 맞게 목재를 절단을 했어요. 목재 절단을 뭘로 해야 돼요? 목재 절단. 톱으로 해야죠. 톱. 자, 그리고 절단한 부분. 어떤 게 절단은 지금 나무가 절단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스름이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을 거예요. 뭘 다듬어야 돼요? 대패로 다듬어야겠죠? 자, 이후 다듬어진 목재에 못을 박는데 그냥 못이 아닌 건 나사못이에요. 나사못. 돌리면서. 그러면 나사못을 고정할 수 있는 건 드라이버가 되겠네요. 2번. 네,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혹시 이제 톱은 알것 같고, 이제 대패를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톱은 나무를 자른 거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대패는 이렇게 생겨서 이 밑바닥에 칼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밀면 그 위에 나무를 아주 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걷어내야 된다. 이 정도의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금목에는 일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공구예요. 자, 드라이버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 있으며 나사를 조이고 푸는 데쓸수 있죠. 드라이버라는 게 있고 또 앞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동 드라이버도 있죠. 전동 드라이버 윙윙윙 하는 거. 네, 그것도 드라이버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자, 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제도 기구예요. 제도 기구. 제도에 사용하는 기구를 적절한 것은? 이건 아마 적용과 학생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설계를 안 해본 친구들한테는 큰일입니다. 큰일. 자, 여기 나온 거 진짜 각도기. 각도기는 우리 초등학교 때 써봤을 거니까 각을 잴수 있는 자지요. 각을 잴수 있는 자. 자, 컴퍼스. 원을 그리거나 홀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템플릿.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양자죠. 자, 디바이더. 컴퍼스하고 비슷하게 보이나 디바이더는 컴퍼스하고 좀 다른 역할을 하죠. 정확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길이를 옮길 때라든지,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디바이더입니다. 자, 삼각 스케일. 축척자라고 그래요. 축척자. 그러니까 이제 몇대 몇이 여기에 그, 뭐랄까요? 이제 눈금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눈금자. 스케일. 자, 문항을 보면요. 선생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설계도는 1대 300의 축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m인데 1m로 축적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럼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게 줄여 놓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도면상의 두점 간의 거리를 알고자 할 때는 요걸 사용을 해야 돼요. 요걸 사용을 해야 돼. 자, 이는 100분의 1에서 600분의 1, 6개의 축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실제 크기를 종이에 옮겨 기록하는데 사용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축척을 잴수 있는 자, 축척자. 어떤 거였어요? 스케일이죠, 스케일. 스케일. 자, 각도기, 컴퍼스, 템플릿, 디바이더로는 좀 어렵겠죠. 스케일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축척자라는 거. 다른 말로 축척자. 자, 4번. 다음 사례.

해서 질문에 대한 정답을 모두 고른 학생. 공공고등학교 FFK는 영농학생 축제에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제도에 사용하는 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있죠. 허선과, 아니, 실선과 허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의 종류는 실선과 허선이 있었어요. 실선은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그렇죠?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치수선. 치수선에 많이 사용이 되죠. 허선은 점선이에요. 점선인데 이렇게 같은 크기로 뚝뚝뚝 이어진 걸 바선. 일점세선은 중간에 점이 하나인 파선, 아니, 허선. 그 이점세선은 점이 두 개인 파선. 그렇죠. 허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선은 보통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파선. 일단 허선에서 파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가는 일점세선은 중심선. 본체의 중심이나 대칭 축에 주로 쓰이고요. 일점세선의 굵은 선. 절단선으로 절단면의 위치나 대상지 경계선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이점세선, 굵은 선은 가상수로 부지 경계선에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볼까요? 물체 보이는 부분의 겉 모양을 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어떤 거예요? 가는 실선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대상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뭘로 했어요? 파선으로 사용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은 뭐였어요? 일점쇄선. 중심선은 일점쇄선. 일점쇄선. 틀렸네요. 이점쇄선 어디? 부지경계선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555X로 된 B,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항 볼까요?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라이어의 종류. 플라이어가 많아요. 플라이어가. 이렇게 대충 잡아내는 걸다 플라이어라고 그래요. 자, 일단 전공 플라이어. 농기계를 전공한 친구들에게는 또 이게, 저게 과연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의 문제인데, 적용도 괜찮겠네요. 다른, 그러니까 뭐 동물 자원이나 식품 쪽의 친구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지금. 네. 전공 플라이어라는 거 일반 우리가 이제 펜치라고 사용하는 게 전공 플라이어입니다. 자, 조합 플라이어는 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이걸 옮겨감으로써 이 사이에 이거 잡을 수 있는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라이어입니다. 자, 롱 로즈 플라이어, 뭐 옛날 라디오 펜치라는 말도 쓰고요.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롱 노즈. 자, 바이스 플라이어. 바이스가 뭐예요? 물다잖아요. 물다. 요 부분 내 보면 나사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조금 더 좁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이 부분이 점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물어놓은 후에 이제 바이스니까 딱 물고 있다가 이걸 제끼면서 풀면은 다시 풀립니다. 바이스 플라이어. 그리고 다이애거널 플라이어에서 이거 니퍼라고 하는 거죠. 니퍼. 네, 이렇게 생깁니다. 플라이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농업 기초 기술 시간에 배운 공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어요. 자, 어떤 공구인가 봅시다. 대상물을 강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정할 수 있어. 작은 물체의 가공 작업할 때나 머리 부분이 망가진 볼트를 조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꽉 해서 그냥 조이면 되니까. 손잡이 아래쪽에 나사가 있네요.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플라이어의 입이 점점 좁아지면서 대상물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은 장력을 주면 대상물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의 장력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플라이어 중에 나사를 이용해서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바이스 플라이어죠. 바이스 플라이어. 나사를 이용해서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실습 과정에 사용된 기구. 가에서 마중 용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 잘 나오는 문항이에요. 잘 나오는 문항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자저울이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교방기는 또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사용을,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목적에 맞는 공구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공구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A는 마늘의 생장점 조직 배양에 사용할 배양액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실습 과정대로 배지를 교재를 했습니다. 자, 실습 과정 보니까 BA 0.3g, 하이포넥스 3g, 뭐 펩톤, 설탕을 다 그램이네. 무게네요. 무게를 측량, 무게를 재요. 무게는 뭘로 재야 돼요? 저울로 재야 되죠. 그러니까 가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커에 500ml의 증류소와 함께 측량한 시약, 무게를 잰 시약을 녹였어요. 뭘로? 교반기. 교반기. 우리 식품 전공 친구들은 교반기 알지요? 자, 교반기. 일단 전자저울입니다.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교반기. 이건 지금 마그네틱 교반기예요. 마그네틱. 마그네틱이 뭐예요? 전 자석이죠. 자석. 요 안에 조그만한 그 자석 발을 놓고 여기에 다이얼을 돌리면 이게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걸 녹여주죠. 그러니까 따로 뭐 유리막대로 전한다든지 이걸 대신 교반기가 대신해 준 겁니다. 자, 다음 뷰렛. 뷰렛. 뷰렛은 액체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액체에 들어간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기구고요. pH 미터예요. pH. pH 미터니까 뭐하는 거? pH 측정하는 거지. EC 미터는 EC 측정하는 거. 그렇죠. 고압 멸균기. 균을 멸하는데 어떻게 고압으로? 고압 멸균기. 다시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자저울로 측량은 맞았어요. 자, 교반기로 녹이는 거 맞습니다. 자, 시약을 녹인 500ml의 수용액을 뷰렛으로 옮긴 다음에 증류수를 보충해서 1리터를 만든 뷰렛보다는 메스 실린더나 메스 플라스크가 맞겠죠. 뷰렛은 얼마나 액체가 들어갔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자, pH 미터로 산도 측정, 옳은 내용이고요. 한 청을 넣어 끓여 시음간에 분주한 후 배지를 살균시켜서 뭘로? 고압 멸균기로. 옳은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은 뷰렛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7번 보죠.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농작업을 했던 농기구. 자, 일단 사분 알겠고, 괭이. 괭이, 땅을 파는 거죠. 포크, 집이나 집프라이 같은 것을 옮길 수 있는 농기계예요. 자, 호미는 다 알지요. 자, 전전과이, 나무 가지가 잘라내는 가위죠.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농사는 풀과 벌이는 전쟁이에요. 농가 벌이는 풀과 벌이는 전쟁. 제초. 그만큼 농사일의 대부분은 뭐뭐가 차지해서 뭐가 차지했어요? 제초. 잡초를 제거하는 게 차지했어요. 자, 조선 초기에 간행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서에서도 곡식의 성장은 오직 이것에 공이 달렸다라고 했다. 제초제도 없어요. 화학비료도 없던 시절 곡식의 성장은 이것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무엇을? 제초를. 그러면 제초에 사용된 농기구, 삽괭이, 포크, 호미, 전전가위 중에 제초에 사용되는 농기구로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거예요? 호미죠, 호미. 호미. 그렇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전자현미경이네요. 그냥 현미경이 아니고 전자현미경. 자, 현미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생물과 실체. 빛이 투과하는 생물현미경, 프로파라트가 필요한. 그리고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실체현미경. 실물을 보는 거죠. 투과된 빛, 반사된 빛. 전자현미경. 투과형 전자현미경은 뭐와 같다? 생물현미경과 같다. 주사현미경은 뭐와 같다? 실체현미경과 같다. 실체현미경과 같다. 자, 그러면
학생회의는 전자현미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전자현미경, 샘과 텐, 투과현미경, 전자, 아, 투과현미경,

유형 주사염이 두 가지요. 근데 세포의 단편을 관찰해요. 그리고 평면상이요. 세포 내부를 관찰합니다. 뭐예요? 투과형이네요. 투과형. 투과형. 자, 세포의 입체상, 주사형이죠. 금방 나오죠. 투과형과 주사형. 얘는 뭐와 같다? 크게 돋보기와 같다. 빛이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고, 얘는 투과되는 빛을 보는 겁니다. 자, 1번. 간은 주사형. 주사형이 아니고 빛이 투과하는 투과형 주사입니다. 자, 나는 실체 현미경 돋보기와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 가와 나는 전자빔을 광원으로 합니다. 전자현미경이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강을 풀어봤는데 어때요? 어렵지 않죠? 1강 문제는 대부분 상식에 기반한 문항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어도, 네,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0: 사람들이 사실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을걸요? 기이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소설들만 모아 갖고 왔습니다. 저는 기이한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취향이 조금 마이너한 취향인가 봐. 기이한 게 그렇게 좋아요.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1: 그냥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이제 외계인이나 요새 뭐 그런 괴수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엄청 크고 뭐 힘도 세고 아니면 인간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저는 심해어 같은 것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예상 가능치를 넘어선 어떤 존재에 대한 흥미가 좀 있어요. 그 흥미는 두려움과 흥미가 섞여 있는 모호한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프랑켄슈타인을 뽑아요. 나는 이게 철학 소설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SF 같기도 하고 진짜 과학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공포 소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천연색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안 읽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켄슈타인은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프랑켄슈타인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1: 여기
0: 뭔가
1: 이렇게
0: 푸르땡땡하고 못 박혀 갖고서는 뭔가 얼굴이 이렇게
1: 상처가
0: 상처 있고 뭔가 이렇게 꿰맨 자국이 좀 있어야 되고
1: 많고
0: 덩치 크고 막 이렇죠.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이지만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앞뒷면을 좀 핥아먹어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클루, 흔적 그런 걸다 이렇게 채집을 해야 돼요. 부제가 있어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제목 너무 멋있죠?

0: 있잖아요.
1: 그런 부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0: 굳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리 셸리가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가져다가 현대의 신화를 새로 썼다. 저는 이게 일종의 현대적인 신화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뭘 훔쳤는지 아시나요?
1: 불로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불을 훔쳤어요. 신의 영역이었는데 손을 댔죠. 네. 인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셸리의 작품 안을 보면 생명의 불꽃을 훔치려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듯 이 과학자는 생명의 불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인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괴물 이름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 여기 이렇게 못 바뀌고 흉터난 그 이미지, 그 친구는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창조주, 미친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가 지금 현대 대중문화에 이어진 모티브가 생기는데 매드 사이언티스트 들어보셨죠?
1: 네, 들어보죠.
0: 어디에나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도 있고 SF에도 있고 과학에 미쳐갖고 가정 뭐 자식 다 잊어버리고 막 매진하는 그런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여기서 기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체는요 악마, 그것 괴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괴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 괴물을 되게 나쁘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쁘게 되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얘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나쁘게 태어난 애가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을 했고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도 했고 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들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가난한 가정에 가서 그 괴물이 장작도 패주고 밤에 몰래 선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공격하고 막 무기로 막 찌르고 그래서 이 괴물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본성이 점점 나빠졌다.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19세기에 19살 소녀가 쓴 작품이라고 이거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1818년도에 어떻게 이 작품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메리 셸리 생애와 함께 알아야 돼요. 그때 19세기 초반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을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메리 셸리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혁명적 아나키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점 주인이기도 했죠. 아, 우리 메리는 똑똑하구나. 우리 메리 책 많이 읽으렴. 그리고 하필 또 서점이야. 그러니까 밤껏 읽으렴. 이렇게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서점에 퍼시 셸리라고 하는 한 시인이 도망쳐서 이렇게 조금 나 좀 숨겨주세요 하고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기 동지니까 사상적 동지니까 숨겨주거든요. 근데 퍼시 셸리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오기 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딸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둘이 어떻게 했느냐 야반도주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바이런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 바이런의 별장에 우리 좀 거기서 좀 머물게 해줘서 을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16년도 어느 날 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여름밤 우리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 되긴 할까? 하게 된 거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당대의 미남자이자 대문호였던 시인 바이런. 바이런을 추종하고 있던 의사 폴리도리. 그 다음에 퍼시 셸리, 메리 셸리. 아직은 결혼하기 전 단계예요.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1816년 그날 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두 괴물이 탄생해요. 프랑켄슈타인하고 뱀파이어하고. 바이런이 피 빨아먹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폴리도리가 받아서 뱀파이어를 씁니다. 바이런이 모델이었어요. 이 뱀파이어에게 뭐가 나오냐면 늙지 않고 이상하게 창백한 어떤 미남 귀족이 한 여자랑 결혼하고 이제 사람들 흡혈하는 이야기가 네. 나와요. 아주 짧고 그냥

0: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던 얘기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갈바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갈바니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는데, 죽은 개구리한테 이렇게 전기 자극을 했더니 개구리가 움찔 움직인 거야. 죽었는데 이게 근육이 자극이 돼서 움찔 움직인 거예요. 한 30년 정도 지났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했대요. 전기 자극을 줘서 개구리 움직이게 했다면, 죽은 개구리도 움직이게 했다면, 전기 자극을 아주 많이 주면 산 사람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그날 밤에 들었어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게 프랑켄슈타인. 2년 후에 나왔습니다. 1818년도에. 옛날 이 시기 때는 어떤 소설들이 유행이었냐면, 편지 형식, 그리고 일기 형식이라든지 서간식이 되게, 서간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서가문이에요. 어떤 한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은 북극을 항해하려고 해. 왜 북극일까?
1: 그러게요.
0: 이거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근대적 인간의 욕망이에요. 모르는 곳을 알고 싶다. 내가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싶다. 그 미지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인간을 하나 죽게 돼요. 다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 썰매에서 건져낸다고.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였어요. 그래서 괜찮아? 다 죽어가는데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그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나는 지금 한 악마를 쫓아가고 있다. 악마를 보았니? 그래, 어떤 커다란 형체가 개썸매를 타고 저 북극을 가는 걸 봤어. 그게 바로 내가 쫓으려는 나의 생명체이자, 내가 창조한 생명체이자 악마다라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로 써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기묘한 밤이 스위스 제네바의 1816년도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태어난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예요. 유명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자연 철학에 경도되는 거예요. 이 당시 한창 근대 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근대 과학이, 내가 이제 할수 있어, 막 넘어설 수 있어, 막 이런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북극도 갈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체도 만들 수가 있어. 신의 영역이지만 내가 할래. 이런 열망이 가득하던 시기여갖고, 조각조각 예쁜 걸 모아서 나는 예쁜 생명체를 만들이라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시체 안치소, 공시소, 뒷골목을 다니면서 시체를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모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태어난 애가 안 예쁜 거야. 우선 작은 건 만들기가 힘드니까 큰걸 만들었어요. 혈관이라든지 근육을 조그만 걸 만들기, 너무 정교하게 만들기 힘드니까 큰걸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커도 예쁠 줄 아는데 너무 흉측한 것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무서워서 너무 흉측한 게 나왔다 싶어갖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1: 바로 도망을.
0: 도망갔는데 얘는 이제 눈을 뜬 거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를 만든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 혼자 배고프니까 혼자 뭐 잡아먹고, 혼자 막 추우니까 혼자 막 도둑질해서 입고, 이렇게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창조주를 찾아옵니다. 창조주를 찾아와서, 너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니? 나한테 이렇게 왜 고통과 외로움을 주니? 왜날 낳아놓고 책임져주지 않니? 왜 도망갔니? 라고 얘기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이때 우리 그 책에서는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책의 그 앞에 보면 에피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 뭔가 등대가 될 만한 문구를 다른 곳에서 따와서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사가 기가 막혀요. 읽어줄게요.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신낙원 중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신낙원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낙원이잖아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그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이게 신낙원 10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쫓겨나는 아담이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달라고 안 해.

0: 있는데 당신이 나를 빚어놓고 나에게 당신 멋대로 고통과 죽음을 주는구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으면 아담 혼자만의 대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1: 네.
0: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그리고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괴물이 자기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현대 인간은 안 할까요?
1: 하죠.
0: 하죠.
1: 할 수도 있죠.
0: 할 수도 있죠.
1: 네.
0: 저는 이게 왜 철학소설 같으냐면 이게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하던,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예요. 간단히 줄여 말한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냥 던져진 다음에 난 여기 왜 왔을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철학의 어떤 질문의 출발점이고, 사람들이 약간 불행을 느끼거나 조금 힘들어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궁금해했기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읽기 전에는 프랑켄슈타인은 나쁜 존재, 부정적 존재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게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 선장이 구해낸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미친
1: 네.
0: 과학자가 몸이 쇠약해서 죽거든요.
1: 네.
0: 그배 안에서 죽어요. 얘가 죽자마자 도망치던 그 괴물이 나타나요.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 아마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다스베이더가 아이 그 뭐지?
1: I am your father.
0: 약간 그런 거 하잖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와서 되게 슬픈 표정으로 자기 창조주를 바라봐요. 그래서 선장한테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먼 곳으로 떠날 거야. 저 북극으로 갈 거야. 나를 쫓지 마. 가서 나는 나를 화형시킬 거야. 나한테 불을 질러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지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일 짠한 건 괴물이다.
1: 그러게요. 불쌍해요.
0: 드라큘라는 제일 상업적으로 핫한 캐릭터예요. 드라큘라 영화 본적 있어요?
1: 아니요,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미지는 약간 망토 같은 거 하고 다니고.
0: 어둠의 황제.
1: 네,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의 드라큘라는 브램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원형이
1: 네.
0: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극 배우의 매니저였다는 얘기도 있고,
1: 네.
0: 극장 관리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기괴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중에 성공한 게 드라큘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폴리도리가 맨 처음에 더 뱀파이어를 썼을 때는 거기는 되게 섹시한 이미지의 젊고 매력적인 뱀파이어가 나오는데,
1: 네.
0: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좀 무서워요. 이 브램 스토커 드라큘라 예, 원형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1: 네.
0: 우선 트랜실바니아의 한 성에 드라큘라 백작이 살아요.
1: 네.
0: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한그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영국에 저택을 사고 싶어. 변호사를 불러줘. 그래서 조너선이라는 변호사가 트랜실바니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2: I am Dracula.
0: 무시무시한 어떤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자, 우선 키가 커. 얼굴이 하얘요. 창백해. 그리고 뭔가를 먹질 않아. 집안에 거울은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밤에 나갔더니 이상하게 무서운 여자 세 명이 나타나서 나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 이게 뱀파이어의 새 와이프거든요. 역시 뱀파이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우선이 겨우겨우 탈출해요. 탈출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조선은 사라지고 뱀파이어는 50개의 관에 자기 트랜실바니아 조상의 흙을 다 채워놓고 그 관에 하나 이렇게 누워갖고 범선을 실어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조너선의 약혼녀인 미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을 노리고 흡혈을 하기 시작해요. 흡혈을 당하다가 피가 없어서 빈혈로 죽으면 드라큘라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약간 감염 같은 거죠. 전염이에요. 요렇게 하는데 누가 막냐면 바넬싱. 많이 들어봤죠? 바넬싱 교수 네덜란드에서 파견 왔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왔어요. 그다음에 조너선의 친구인 의

0: 이삭, 조너선 이렇게 셋이서 미나를 지켜내고 결국 드라큘라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악마는 퇴치가 됩니다.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랜실바니아는 유럽의 중심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외부에서 이교도가 흘러들어온다라든지 이민족이 조금 우리를 침입한다라든지 이렇게 불순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심을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중세와 근대의 격돌이라고 보거든요. 자, 트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는 백작입니다. 중세의 귀족이죠. 그리고 혼자 높은 고성에서 살아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키도 크고 힘도 아주 세요. 옛날 중세 때는 고기를 먹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은 이건 귀족들의 특권이에요. 하층민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못 먹지.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 노동을 안 해. 하얘. 중세 귀족의 특징이 드라큘라 백작한테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작을 이겨내는 세 명의 사람을 계층적으로 풀이하다면 첫 번째 조너선은 법률가예요. 변호사. 친구가 의사예요. 아, 미나가 아파하고 그러면 주사 놔줍니다. 생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넬싱은 교수이자 과학자예요.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법학과 의학, 가장 근대적인 학문이 뭉쳐서 이 중세 귀족을 퇴치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계급하고 계급이 바뀌는 얘기구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처치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쁜 존재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흡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대의 의미로 보니까 피 빨아먹었다 아예 아파 약간 이게 아니라 그러네요. 조금 거대한 흐름을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그 뱀파이어가 해를 받으면 이제 사라지고 아니면 목을 잘라서 그걸 태우고 아니면 심장에다 말뚝을 박아서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여기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뭘로 공격을 하냐면 십자가. 십자가로 공격하는 모든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 겹치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조너선을 지켜준 거는 어떤 여관집 주인이 줬던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냄새.
1: 마늘 냄새 아니에요?
0: 그렇죠. 여기 마늘을 그래서 막 마늘 피자를 먹으면서 드라큘라를 이겨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늘을 먹는 건 안 나와요. 마늘꽃이 나와요. 바넬싱이 마늘꽃을 어마어마하게 공수해갖고 마늘꽃으로 다 문질러요. 사방을 다 문질러. 약간 코로나 있을 때 소독하는 느낌으로 막 문질르고 그다음에 마늘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성체. 성수에 적신 빵을 빵을 맞아라. 성체에 적힌 빵으로 빵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좀 어설픈 걸로 싸워요. 성수를 적신 빵하고 마늘꽃이요? 두 가지 들고 있어요.
1: 마늘 목걸이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결국 말뚝은 나옵니다. 마지막에 말뚝을 딱딱딱 해갖고서는 처치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늘은 강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네싱이 막 영화 보면 되게 멋있는 그런 무기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원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큘라를 우리한테 살려준 건 사실 소설이 아니라 영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한 편만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면 정말 키아누 리브스가 등장하는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정말 안 본 눈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싶을 정도로. 키아누 리브스의 꽃미모를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힘들게 총 쏘는
1: 킬러로
0: 활약하고 계신데 나 너무 짠해요. 샤방한 키아누 리브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거예요. 보시면 원형을 아실 수 있고요. 이 드라큘라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아이돌급으로 가요. 아이돌로 가서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된 그런 캐릭터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그 작품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드라큘라하고 늑대 인간하고 삼각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변형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보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한 거여서 고전의 현대화에 아주 좋은 사

0: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많은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동양에서 기이한 생명체를 몽땅 모아놓은 고전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산해경이라고. 들어봤어요?
1: 네.
0: 산과 바다에 대한 경전이에요. 네. 근데 열어보면 수흥전이 뻥들로 가득 차요. 심지어 이런 거야. 서역으로 몇 마리 걸어가면 관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슴이 뻥 뚫린 사람들이 살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가마를 태울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태워드리지.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가면 나무에서 아기가 열리는 나라가 있는데 아기가 열려서 응애하고 울다가 뚝 떨어지면 죽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디로 가면 저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어 아저씨들이 살아.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상상력이죠.
1: 네.
0: 거기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몬스터들, 괴물들이 살고요. 실제로 게임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좀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서산경, 그러니까 남산경, 서산경, 북산경, 이렇게 산경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1: 네.
0: 서산경 중에 재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강. 근데 이 재강이 혼돈의 신이래요. 근데 이 재강이 다리가 여섯 개고, 날개가 네 개고, 얼굴이 없고, 붉은 자루같이 생겼는데, 이게 나타나면 이제 혼돈이 오고, 그리고 얘가 가물을 잘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재강이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몬스터가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네.
0: 여기저기 몬스터는 있는데 몬스터는 다 끌어와야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몬스터 중에서 쓰이는 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몬스터가 막 드글드글한데 제가 소개할 건 산해경은 중국 거고요. 제가 소개할 가파는 일본의 수생생물 괴물입니다.
1: 네.
0: 이 가파라고 하는 존재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가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2: 네, 가파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0: 어디서 들었어요?
2: 이게 맞는 그 가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밀어야 되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어차피 다 미는 머리니까 이제 가파컷이라고 해서 머리를 위를 밀고 여기만 이렇게 남겨요.
0: 그 가파예요. 가파는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 우선 카멜레온 같이 좀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주변에 따라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색, 초록색 뭐 다 가능해요. 그리고 물 근처에서 살아요.
1: 네.
0: 그 증거로 여기에 갈퀴가 있습니다.
1: 네,
0: 갈퀴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주변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접시예요.
2: 접시요?
0: 거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 왜 개구리가 피부가 말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빨이 조금 날카로운데 물고기를 생으로 먹고 오이를 좋아해요. 일본에서는 가파가 되게 옛날부터 기록이 있는 오래된 도깨비 같은 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의 도깨비? 오니?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애라고 생각하지만 가파는 무서운 애는 아니거든요. 이 가파를 근대에서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작가가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일본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상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급이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문학상 같은 급이에요. 유수한 문학상 있지만 이상문학상 탔어 라고 하면 이상은 천재 소설가였기 때문에 와 소설계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고 큰 상이지 이상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라고 하면 약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1: 네.
0: 마찬가지예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을 이번에 어느 소설가가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권위가 있는 뭔가 실력이 인정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1: 네.
0: 이 사람이 말년에 썼던 중편 중에 가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재밌는 소설이 많거든요. 지옥변도 재밌고, 뭐, 코도 재밌고, 되게 뭐랄까, 풍자적이면서 생각할 만한 그런 단편 소설이 많은데,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발표됐던 작품이 이 가파라는 중편 소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작가의 또 말년의 정신세계, 사유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죠.
1: 네.
0: 근데 이게, 이걸 읽다 보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게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돼요. 걸리버 여행기가 소인국 한 편만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1: 네.
0: 걸리버 여행기 사실 네 편이에요.
1: 맞아요.
0: 소인국도 가고 거의

0: 나라도 가고, 그다음에 라퓨타도 가고, 그다음에 야후의 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있을 법한 어떤 풍자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기처럼 돼 있어요. 23호 환자가 정신병원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갇혔느냐? 자기는 가파의 세상이 더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또 의사들이 보기에 가파가 어딨냐? 근데 본인은 나는 가파의 세계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걸리버가 영국에 가서 자기 본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여행을 다시 간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시냇물가에서 있다가 가파 어부를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파 어부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뚝 떨어지니까 가파 나라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가파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가파 어를 배워요. 가파 마을, 가파 의사, 가파 직업군이 쫙 있고요. 모든 사회 계층, 가파 공장도 있습니다. 유리 공장 사장도 있고 별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다 가파 버전이야.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가파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가파 그곳은 이상향이고 거긴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도 좋을 건 좋고 나쁠 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가파의 출산이에요. 엄마 가파가 이제 뱃속에 아기 가파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배가 점차 불러옵니다. 출산 날이 돼서 이제 출산할 때 아빠 가파가 배에다가 얘기를 해요. 아기야, 너 나올래? 나오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러이런 세상에 너는 나오고 싶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가파는 응 나올래 하면 출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가파가 아기 가파가 태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 안 나갈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람 빠지듯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배가 그냥 꺼져요. 이거는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태아한테. 이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가 서양판이라면 이 가파는 동양판이어서 둘 다 사실은 현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아주 강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보고 수행평가로 또 몰아서 어떻게 조금 만들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파는 중편이어서 그리고 되게 재미난 이야기여서 애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어떤 책 읽는 시간이라든 그런 곳에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저는 프랑켄슈타인 말씀하실 때 되게 머릿속에 채웠던 작품 하나가 피노키오거든요.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인 이제 괴물이 있죠.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결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노키오랑은 피노키오는 결국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본인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결말이고 반면 프랑켄슈타인은 말씀해주신 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로봇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작품을 연결시킨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파 같은 경우는 뭔가 생명윤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간 세상과 그다음에 가파 세상, 그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 세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나온다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나는 비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잘 보이고 그다음에 항상 의미는 뭔가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선도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거고 악도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건데 이 비교할 만한 텍스트를 쿵짝을 잘 맞추는 거는 정말 좋은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비교 좋네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피노키오는 인간 아이가 됐잖아요. 인간 아이가 됐으니까 사실은 해피엔딩인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그 괴물은 만약에 예쁜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런 게 여기에 깔려 있어서 그 외모 지상주의가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구나. 영화 디스트릭트

0: 인간의 킨자예요.
1: 네.
0: 인간을 닮아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도 곳곳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러면 영혼이 한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2: 네.
0: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걸 가져볼게요. 네.
2: 감사합니다.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3: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4: 지우개 있었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3: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4: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3: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3: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3: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4: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3: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4: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3: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3: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이 있고 또 송봉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어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2년 2월 16일에 첫 번째 윤노주 주매로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좀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 윤노주 씨는 있는 몸이든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동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주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 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8년째 강아지들과 우리 보호자님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아,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많은 수식어를 붙여주시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는 네, 개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리고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여러 영상과 미디어에서는 실제로 이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개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말을 못하는 이 동물들 대신에 내가 좀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고 싶어서 네, 개변호사라는 말을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연애를 11년 하고 그리고 결혼을 10년을 해서 지금 21살부터 42살까지 저의 딱 반을 제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처음부터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아지한테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고 사람한테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우리 MBTI로 보면 T 중에 거의 막 90% 이상 T가 나오는

그리고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애할 때는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딱 좋아진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책 중에 약간 우리 이제 별로 비유를 해서 화성에서 온 사람, 그리고 이제 금성에서 온뭐 사람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 안에 내포된 진짜 의미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점점 싸움이 줄어들었고, 네. 실제로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동물 행동학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이건 연애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서점에 갔더니 더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 이렇게 우리는 사람끼리도 다 다른데 애들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라고 하면 개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먼 곳에서 왔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봤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 언어부터도 많이 다르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뭐 미국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들은 대부분 뭐 몸짓,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이나 아니면 또 냄새도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는 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는 개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니까 좀 강하게 억압하고 혼내고 막대해도 돼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해하고 그거대로 대해주는 게 개는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을 존중해주고 이들의 능력과 감정,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게 저는 개는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항상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했을 때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예시가 개들의 문제 행동 중에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분리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강아지들이 이 배뇨 실수,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라고 얘기를 할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거는 언제 그러는지를 여쭤봅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도 실수를 한다면 다른 원인이겠지만 보호자가 없을 때만 아무 곳에나 실수를 한다면 이건 분리불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개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 오줌을 아무데나 싸면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한 복수.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들에게 그런 복수라는 고등적인 감정은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복수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 거라는 거를 알아야지 복수인데 개들이 우리가 오줌 닦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아니면 이불 빨래하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아야지만 이게 복수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개들의 정상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인 마킹이나 배뇨 작용이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줌이 아무데나 쌓여져 있어요. 대부분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개를 데리고
오줌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 이거 뭐야? 하고 혼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들이?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의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한 3초 이내에 알려줘야지 이해한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한참 전에 싼 오줌과 지금의 혼남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그러면서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보호자 눈치를 보고 식탁 밑이나 소파 밑 아니면 방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호자는 세바,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는 불안해서 이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보호자가 얘를 복수나하는 나쁜 개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서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개들이 서열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서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나중에 되게 재밌는 일들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 책을 절판시켜줘. 실험 자체가 잘못됐었습니다. 진짜 늑대들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관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늑대들을 잡아와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관찰을 했고 자원이 모자르고 원래 가족이 아닌 친하지 않은 대상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거기서 힘이 제일 센 애가 자원을 독차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늑대는 서열이 아주 수직적이구나. 개는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개들도 그럴 거야. 억압하고 힘이 세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늑대의 서열은 사실 아주 가족적이고 수직적인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개의 감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마치 낮은 대상으로 보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쁜 애, 나를 우습게 보는 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개들 사이에서도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건 이 개라는 전체적인 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도 그렇듯이 개들마다도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사람도 MBTI가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인지 편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개들. 이걸 좀 타고나거나 아니면 성향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새로운 걸 보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애견 운동장도 놀러 가고 산책로를 바꿔도 더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개들은 인지 편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들은 처음 만났고 처음 본 곳에 대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마음을 놓고 신뢰감이 생겨야지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들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마다 솔루션도 다 달라져야 돼요. 이게 또 개들끼리도 다르지만 개와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도 좀 많이 다릅니다. 개들은 영역동물적인 게 더 강한가요? 무리동물적인 게 더 강한가요? 개들은 조금 더 무리적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조금 더 영역적이에요.

0: 그래서 개들은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지만 고양이는 영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났을 때 불안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산책을 안 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개들은 무리적이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갔을 때 분리불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고양이들도 요즘은 좀 있지만 혼자 두고 갔을 때 내 영역에만 있으면 불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분리불안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언어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뭐 개들은 꼬리를 막 빨리 흔들고 흥분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들은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흥분하는 모습을 네, 정말 싫어해요. 고양이들은 정말 천천히 다가와서 눈꿈뻑뻑거리고 와서 그냥 비벼주고 이 정도면 자기의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스킨십을 하면 이 정도까지면 됐어 하고 물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만의 기준과 그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아쉬운 건 보호자분들이 내 반려견의 기질이나 성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의 차이. 기질은 타고난 겁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냥 선조 때부터 내려온 DNA에 새겨져 있는 컴퓨터로 보면 프로그램 코딩되어 있는 게 기질이고 이 기질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성향입니다. 개들은 우리 사람보다 기질이 더 중요해요. 학습하고 참는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얘가 어떤 아이인지, 즉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더콜리 아시죠? 목양견입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양 키우는 데서 보더콜리 딱 해놓으면 사람이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서 얘가 뛰어서 양을 쫙 몰아서 이 보호자가 얘기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칩니다. 타고나요. 어느 정도 큰 보더콜리를 양 농장에 풀었을 때 양을 모는 아이들이 있고 양 무서워서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모는 아이들 데리고 신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게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아 얘는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런 행동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개들의 행동학을 하면서도 느낀 건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그게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년분들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부터 나만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스케치북 밖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천천히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짐승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말하기 실력 늘리기에 집중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봐요. 친구가 집에 놀러오라고 나를 초대했어요. 아, 엄마한테 허락 먼저 받아야지. 엄마, 친구 집에서 놀아도 돼요?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엄마 대답은 뭐가 될까? 그래, 괜찮아. 클릭!
1: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2: Sure you can.
1: How long can I stay?
2: 3 hours.
1: Thank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대화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빈칸 채워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오늘 빈칸은 놀다, 동작이네요. 물론, 그리고 긴, 이렇게 세 개의 단어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되냐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놀다 생각하고 At my friend's house. At은 어떤 좁은 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My friends. Friend, 친구 뒤에 apostrophe s 붙어서 누구누구의 란 뜻이죠. 친구 집은 친구의 집이니까요. My friend's house 이렇게 물어봤어요. 놀다 채워볼게요. 그렇지. 많은 친구들 잘 알고 있죠. Play.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저 친구 집에서 놀아도 돼요? 엄마한테 허락을 구했어요. 엄마의 대답은 물론 되지였어요. 물론 우리 배웠는데 그렇지. Sure. Sure you can. Can I? 저 해도 돼요? 응, 너 해도 돼. 이렇게 대답하니까 you can이라고 대답해줘요. Sure you can.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보네요. How 긴? Can I stay?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 놀 수 있어요? 언제까지 놀아도 돼요? 얼마나 놀아도 돼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How? 얼마나? 긴. 긴. 그렇지. Long. Long. Long은요. 물건 같은 거에 길이가 긴 것도 되고 시간이 긴 것도 long 쓸 수 있거든요. How long? 이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죠. How long? 얼마나 긴 시간 동안 can I stay? Stay는 머무르다예요. 친구 집에 머무르는 거겠죠. 친구 집에 얼마나 오래 있어도 돼요? How long can I stay? 그랬더니 엄마가 3 hours. 3시간 동안 놀아도 된대요. 3 hours. Hour이 1시간이니까요. 3시간 동안 놀아도 된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thanks. 고마워요, 엄마. 하고 신나게 놀러를 갑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만든 문장을 리듬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아이가 물어

0: 물어보는 말이요. 저요, 친구 집에 가서 놀아도 돼요? 어디 친구들 강조하고 싶어요? 중요한 말 뭘까? 그렇지, 노는 거. 노는 게 중요해. play. 그럼 어디서 노는지도 중요하죠. 친구의 집. 그러니까,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여기를 강조해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친구들? 여기 강조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강조해 줘야지 리듬이 생긴다.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해볼게요.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좋아요.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엄마 대답은 어때요? Sure you can. 물론 되지니까 sure 강조하면 되겠죠. Sure you can. 좋았어. 이번엔 아이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수 있나요? 어디 강조? 당연히 얼마나 오래 머무르다. How long can I stay? 친구들도 How long can I stay? 이렇게 리듬 만든다고요. 다음 대답은 3시간 동안이래요. 3시간은 어디 강조할까요? 둘다 강조죠. 3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3 hours. 3 hours. 이렇게 강조해 준다고요. 3 hours. 마지막으로 아이가 고맙습니다, 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하나니까 thanks.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thanks. 자, 이제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늘도 스피킹 눌러 들어가서요. 가족 고르고 씬8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그대로.
1: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0: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1: Sure you can.
0: Sure you can.
1: How long can I stay?
0: How long can I stay?
1: 3 hours.
0: 3 hours.
1: Thanks.
0: Thanks. 와, 선생님 오늘도 잘했어. 친구들은요?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말하기 더더더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볼 이 중심, 기본 문장은요. Can I예요. 우리 벌써 여러 번 보기는 했어요. Can I 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말이에요. Can I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오늘 대화에서는 좀 길기는 했어.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저 친구 집에서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쓴 거예요. Can I play? 요게 중요하겠죠. 동작. 알았죠? 그럼 친구들도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돼요? 문장 만들기 도전!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친구들? 이거 먹어도 돼요? Can I는 그대로 두고요. 이것을 먹다. Eat 하고 this도 괜찮고요. 그냥 it으로 표현해도 돼요. Can I eat it? 이거 먹어도 돼요? Can I eat it?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거는 어때요, 친구들? 저 여기에 앉아도 돼요? 물어보고 싶어요. Can I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앉다를 할 거예요. 앉다 동작은 sit. 여기는 here. 그러면 sit here 붙이면 되겠죠. 저 여기 앉아도 돼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좋아요. 마지막은 저 게임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말 아닌가요? 게임을 하다를 표현해주면 돼요, 동작으로. 오, 우리 그냥 노는 것도 play지만 게임하는 것도 play거든요. play, game, games. 이렇게. 저 게임해도 돼요? Can I play games? Can I play games? Awesome. 이번 시간에는 우리 허락받는 대화 해봤어요. 엄마 저 뭐뭐 해도 돼요? Can I? 하고 동작 넣는 거 기억하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앱에 들어가면은요, 물론 되지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답 말고, 안 된다고 대답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거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대화하기 한번더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좋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우리 이제 수능특강 25강 강의를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1강부터. 1강은 우리 철자 발음 성조예요. 선생님이 OT에서 얘기했듯이 1강에서 나다 끝낼 거야. 발음 다 끝낼 거야. 성조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2강부터 이제 어휘 다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강에서는 그냥 선생님도 그냥 편하게 이러이러한 문자가 있다. 이거의 발음, 이 철자의 발음은 이런 건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1강에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뿐이고, 아, 베트남은 철자가 이렇구나. 아, 이런 소리가 나네. 그런데 우리 수능은 뭐라고요? 직접 나와서 우리가 소리로 입으로 발성해서 소리를 내는 그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성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눈으로 이해하고 종이에다가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부담 없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학습 목표예요. 베트남어 문자와 발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성조가 6개죠? 베트남어는 6성조. 6성조를 구분할 수 있다. 표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올라가는 거구나, 이건 내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 그치? 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소리를 글씨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불그스름한 열매가 맺혀. 이게 점점 커지네? 가서 향기를 맡았더니 향기로워요. 그리고 그걸 따서 한번 먹어봤더니, 쓱! 하고 먹어봤더니, 새콤 달콤한 맛이야. 이거를 우리 한국에선 뭐라고 불러요? 사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선조들이 사과. 소리가 난 거야, 사과. 그러면 이 사과라고 하는 소리가 있고, 그 사과를 이렇게 쓰는 거야. 사과. 그러면 소리하고 이렇게 문자 그 소리를 표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먼저 나왔을까? 그렇죠? 소리가 먼저 나왔겠지. 소리가. 그 다음에 그 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게 어떻게 그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소리가 먼저 나오고 문자가 이제 그 후에 나오는 거야. 옛날에 우리 어땠어요? 소리로 사과는 있는데 이렇게 사과.

영어를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중국 한문을 차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야. 사자, 과자, 소리 나는 대로. 그 소리 나는 가까운 걸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야, 한문. 아, 어렵죠? 우리 한문 생각만 해도 어려워.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문을 가진 분이 누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잖아. 그렇지?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한 거야. 자, 문자, 우리 소리를 우리 문자로 표현해야 제대로 소리가 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는 걸 그때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었고 미국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나라라고 쳐봐. 그래서 미국의 알파벳을 한번 가져와서 사용해서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썼겠지. 사, 고아.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에 사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지 못해. 그렇게 읽지 못해.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우리에게 맞는, 우리 소리에 맞는 문자를 만들라고 한 거야. 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집현전 그 학자님들이 자음 모음을 만들었지? 자, 기역. 돌려. 니은. 하나 더 해. 디귿. 자, 리을. 오! 자, 또 네모난 게 있어. 이렇게. 그렇지? 또, 시옷. 이렇게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자, 여기다 모음. 이렇게 작대기를 거놓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자, 두번또 작대기를 거놓고 위로 한번 두번 작대기를 거놓고 아래로 한번 두번 이걸 결합을 시켜. 이제 외국 이 언어학자들한테 이제 한국에 오면은 또 한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 한류로 인해서 이 한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다는 거야. 너무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도 이거 하루 이틀만 이거 배우면 다 읽을 수 있어. 너무 조합이 쉬우니까. 너무 조합이 쉬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국이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50년 만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부자 나라가 된 이유가 있구나. 니네는 이렇게 문자가 너무 쉬우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전파하고, 축적하고, 이런 것을 너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해한 걸 메모하잖아. 그리고 메모한 걸 화장실에서도 보고, 또 수업에 안 들어온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쓴거 줘. 그럼 그 친구는 자기가 안 썼지만 쉽게 볼수 있어. 친구가 써준 글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축적하고 전파하는 것이 너무 쉬워. 그렇지? 이게 지식의 축적과 전파야. 그래서 이게 큰 관련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왜 지금 이 우리 한글을 얘기했냐? 그러면 베트남어 문자는 뭐냐 이거야. 베트남어 문자는.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봤나요? 이제 한번 보자고. 자. 영어 알파벳하고 비슷하죠? 비슷해.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제 베트남어 소리를 이제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발음을 해볼 건데, 발음은 전혀 아닌데, 문자는 영어 알파벳이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는 세종대왕님, 우리 임금이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고 우리 문자를 만들었어. 근데 베트남에는 그런 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트남에는 17세기에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 알렉산드르 로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베트남에 이제 선교를 하러 왔는데 하노이역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역에서 소리친 거예요. 뭐 하나님 믿으십시오. 뭐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이 말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 뭐 쪽지라도 하나를 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마 이 언어학적인 좀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내가 베트남어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글을 좀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소리를 잘 들은 거야, 먼저. 소리를. 자,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는 인사말이겠지. 자,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만나면 짜오 하더라. 짜오. 짜오?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니까 자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아는 익숙한 문자로 표현한 거야.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이게 바로 문자의 탄생이에요. 소리를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 그렇네, 라고 인정해주면 이게 그 나라의 문자가 되는 거야. 오, 그래서 이거 만든 거야. 짜오, 짜오. 그렇죠? 프랑스 출신이니까 이 라틴 문자로 만든 거야. 자기네들이 늘 사용하는 드디어 이제 문자를 만들었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다 쓰면 돼.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제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베트남 친구들하고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자, 이제 주문하세요. 라고 했는데 베트남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베트남 사람들이 짜오, 짜오 하더라는 거야. 선교사님이, 아예 인사는 됐어. 그만하고, 자, 빨리 주문해. 주문해. 그랬더니 계속 짜오, 짜오 하더라는 거에서 잘 들어봤더니, 만날 때 하는 인사말, 그건 짜오.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할 때 베트남 친구들이 한 말이 짜오. 똑같은 짜오인데 높낮이가 다르더라는 거야. 오! 중국어가 성조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베트남어도 성조구나라는 걸안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성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성조 표시를 모음 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만날 때 하는 말, 짜오. 내려가지? 짜오. 자, 음식점에서 짜오. 올라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철자만이 아니라 성조 표시까지 다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베트남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문자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베트남어 문자가.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명칭을 써놨어요. A부터 해서.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다른 표시들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소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비슷한 A 계열인데, 아 발음 소리가 나는데 조금씩 다른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자, 이것도 이런 두 가지가 있죠? 소리가 D 계열인데 조금 달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소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명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명칭이 쭉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건 뭐와 똑같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 배울 때, 이건 기역, 이건 니은, 이거 이름과 똑같아.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한국어만 잘하면 되잖아. 말하고, 듣고, 그렇지? 글을 읽고 이해하면 되지. 이게 기역이고 니은이고 이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지금 당장 또 수능에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써놓긴 했지만 이것을 암기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 대체로 이렇게 있구나. A, B, C, D. 자, 이런 계열이 이렇게 있구나. 이것도 아, 같은 에 계열이지만 소리가 조금 다른 거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말도 이런 애가 있지. 애정할 때. 그치? 또 학교에 간다 라고 할때 이런 거 있잖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발음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선생님도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아, 이것은 우리의 이거에 해당하는구나. 우리의 이거에 해당하는구나 하면서 구분을 한 거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글로 봤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소리로 구분한다는 건 어렵거든.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이 그런 정도 서로 조금씩 다른 차이구나. 다른 발음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쭉 있다는 거야. 거의 알파벳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 자, 조금 더 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총 29개의 문자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그러면 이것의 구체적인 발음을 한번 볼게. 자, 발음 모음부터 한번 볼게요. 모음부터. 자, 역시 이 선생님이 모음과 이제 뒤에 보면 자음이 나오는데 역시 발음도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도 돼, 사실은. 왜냐? 조금 뒤에 실제로 우리 수능 30문항 중에서 발음 문항이 한 문항에 나옵니다. 그런데 30문항 중에서 그 발음 문항이 제일 정답률이 높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 정답률이 제일 높다는 건. 학생들이 가장 정답을 잘 맞힌다는 거야. 왜요? 베트남어 발음을 소리로 내는 건 어렵지만 눈으로 이해해서 보는 건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발음에 나오는 시험 범위가

짧다고 해서. 어? 자, 이것은 우리말의 어에 가까워요. 이따가 이런 문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거든. 이건 조금 더긴 어고 이건 조금 더 짧은 어야. 어?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에 발음이라고 그랬지? 응, 에에 우리말에 이것이 이것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것에 해당해. 해당해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이 발음인데 이것은 y는 더 길어.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도 비슷한 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한번 구분해서 발음해 볼게. 자, 이거 먼저 해 볼게. 오, 우리말의 오에 가까워. 자, 이것은 우리말의 어에 가까워. 자, 그럼 이거는요.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야. 오와 어의 중간 발음. 우리말에는 없어. 다 없는데 가까운 것뿐이야. 이거는 거의 없어요. 더 없어. 이것과 이것의 중간 발음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에는 없지만 베트남엔 그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표현해 줄수 있는 문자가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세 가지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에 해당해요. 이건 으에 해당해. 자, 우, 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하나 붙여놨어. 여기 돼지꼬리처럼. 자, 이것이 모음이에요. 모음. 자, 이제 자음입니다. 자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해. 발음이 다. 무 발음이야. 마. 자, CH는 쯔에 가까워. 자, 그러니까 찜이 되겠지? 찜. 사실은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대체로 따라 읽을 수 있어. 왜? 영어 알파벳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게 읽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즈 발음이야. 즈 발음.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자오가 되겠지. 자오. 자, 이게 우리의 디귿에 가까운 발음이야. 가까워. 르의 발음이야. 라우. 자, 리, 조. 자, 화. 그렇지? 화. 이렇게 해서 화. 한 소리로. 이거는 흐야. 흐. 자, 히, 예. 그리고 L, M, N.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렌, 마이, 나이.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냐오. 자, 이 N은 이것과 비교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자, 이거는 나죠? 나. 이거는 냐. 이걸 한번 써볼게, 우리말로. 나, 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차이. 자, 피는 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냐? 우리 피아노라고 하는 거, 피아노. 이렇게 발음합니다. 뿌에 가까워서. 자, 그 다음에, ph 있죠? ph는 영어의 f 발음이에요. f 발음. 자, fim. 자, 이거 우리가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야. 뭘까요? 퍼. 쌀국수, 우리 퍼지, 퍼. 그거를 퍼라고 해. 자, 여기에 지금 성조가 물음표시 성조지? 이따 뒤에 할 건데, 이것은 좀 강하게 내려가는 성조예요. 퍼. 퍼. 쌀국수, 퍼. 이제 이 뒤에 소고기, 소를 의미하는 것 또는 닭을 의미하는 걸 넣어주면 소고기 쌀국수, 닭고기 쌀국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베트남 식당 가면은, 베트남 음식점 가면은, 퍼 주세요. F 발음. 퍼. 성조까지 할수 있으면 더 좋고, 한번 해보세요. 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는 반드시 U와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Q, U를 이렇게 한번 써놓은 거야. 그래서, 꾸 발음이 되는 거야. 꾸아가 되겠죠? 꾸아. 그래서 한 음으로, 꽈, 꽈. 이렇게. 자, L, 르, 라. 그런데 우리 수도 하노이에서는 발음이 자예요. 자. 지금 우리 이 수능 특강은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이기 때문에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발음과 성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1강에 이 베트남 개요 보면은 베트남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위가 중국이고, 여기가 라오스, 캄보디아야. 여기가 이제 베트남 동해바다야, 바다. 여기가 하노이고, 여기가 호치민시야. 이 위부터 아래까지 직선 길이가 1650km예요. 여기 가장 허리 부분, 얇은 곳이 50km야. 그러니까 막 끊어질 듯 이어지는 거야. 얇으면서 길어, 베트남이. 우리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1650이라고 하면 엄청난 길이인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어떻게 했어요? 문화적으로도 좀 다르고,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발음이나 성조도. 그런데 우리는 베트남의 수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 발음이요. 자, 싸오예요. 스 발음. 이 T는 뜨에 가까워요. 뜨에 가까워. 뜨. 그래서 따이. 자, 이 TH가 트에 가까워. T. 자, TR. 쯔에 역시 가까워. 짜이야. 그리고 V는 V 발음이야. 그래서 왜, 자, X. 싸. 이렇게 발음해요. 자. 이런 정도,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듣고 이해가,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발음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바로 이 부분이야. 역시 다 자음이에요. 원래 이 자음을 할때 이거 다 알파벳 순서대로 했어. 그런데 이 부분만 따로 뺀 거야. 따로 뒤에.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자, 설명할게요. 지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 씨하고 K가 철자는 서로 다르죠? C와 K. 그런데 발음은 한 발음이야. 같아. 자, 선생님이 한번 발음해 볼게. 깜, 끼어, 쌍기역 발음에 가까워. 쌍기역 발음. 그래서 깜, 끼어. 그럼 발음이 같은데 왜 구분을 뒀냐? 뒤에 나오는 모음이 달라. 이런 모음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울 필요 없어. 이두 개가 서로 발음만 같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건 암기해야 해. 자, C 다음에는 아, 오, 우 계열의 모음이 오고, K 다음에는 A 계열이 와. 자,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자, 이두 개가 발음이 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발음이 같은 게 있어. G와 GH. 그러니까 이 H가 묵음이라는 거야.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다만 역시 뒤에 나오는 모음이 달라. 가, 으 발음이야. 기역에 가까운 거. 으, 가, 으. 똑같은 발음이야. H가 소리가 안 나. 묵음이야. 자, NG와 NGH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야. 소리가 안 나. 자, 선생님 발음해 볼게. 나, 이야. 나이, 나이, 응? 네. 역시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선생님도 처음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어. 저게 인간의 소린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수 있지? 베트남 친구들도 우리 한국인들이 말을, 한국말 하는 거 보면 니네는 무슨 언어가 무슨 새가 노래하냐? 쫑알쫑알거리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제 선생님도 이게 잘안 됐어. 그런데 자꾸 연습하니까 어느 날 되더라고. 기억하세요? 소리로 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다만 이세 가지가 서로 한 쌍씩 발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소리를 낼 필요도 없어. 눈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서 어떻게 문항이 나오나? 응? 수능에서 실제로 발음 문항이 30문항 중에서 늘 2번이야. 늘 2번. 자,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밑줄 친 부분 뭐예요? C 나왔지. 그럼 뭐 찾으면 돼? K 찾으면 되는 거야. 해석할 것도 없어. 해석할 것도 없어. 해석이 필요 없잖아. 발음 문항이니까. 2번이 정답이라는 거야. 2번이. 자, 만약에 여기에 G가 나왔어. 그럼 뭐 찾아? GH가 있는 걸 찾으면 돼. 만약에 여기에 NGH가 나오고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 뭘 찾아? NG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건 서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서로 바꿀 수 있어. 하지만 항상 이세 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더라는 거야.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설명을 듣고,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본 수능이 있어요. 6모 한번 보세요. 이세개 중에서 하나 나올 거야. 또 9모 보세요. 세개 중에 나올 거야. 본 수능에서도.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사실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지난 기출을 쭉 봤는데, 이거 외에 물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반문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모를 보고, 정말이네?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이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선생님이 OT 때 얘기했지?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적인 거냐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야. 지금 베트남어는 이만큼이야. 원래 베트남어에 관련된 지식이 공부해야 될 게. 그런데 수능 베트남어는 그중에서 요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기출을 보고 분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부분만 확실하게 알면. 자, 바로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발음.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그래도 이거 나왔는데 한번 해석해 볼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많은 사람이,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튀기 좋아한다는 거야. 주어, 서술어, 좋아한다. 뭘 좋아할까? 그렇지? 아, 이런 어순이구나. 베트남어는 주어, 서술어, 타동사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구나. 자, 이거는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비슷하게 한번 읽어볼래?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걸로? 카페? 그렇지. 영어로 읽으면 그렇게 될수 있어. 카페. 우리 PH가 F 발음이라고 그랬지? 카페. 알잖아. 뭐겠어요? 커피를 카페라고 해.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야. 수출도 세계 2위야.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커피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카페 증. 이 증은 달걀, 계란이란 뜻이야. 에? 계란을 넣어서 먹어요, 커피에? 예, 베트남의 한 커피의 전통적인 커피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쌍화차 드실 때 노란 달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셔요. 어우, 그랬어. 어른들은 그래. 근데 베트남 그렇단 말이야. 이런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베트남 놀라지 말고, 또 베트남도 이렇게 달걀 넣어서 쌍화차 먹는구나. 색깔은 비슷해. 근데 그게 아니야. 커피야, 커피. 자, 그래서 여기에 넣었다 이거야, 여기. C는 K.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성조를 볼게요. 성조. 성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 내리는 거, 또 급하게 내리는 거, 꺾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직접 소리를 내는 것도 시험 보지 않습니다. 지필고사니까. 역시 이제 선생님이 성조를 설명하고 또 실제 수능에서 성조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성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그런 정도로만. 자, 성조가 총 6개야. 성조가 없는 것도 평성, 한 성조야.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걸 가지고. 자, 말을 가지고. 선생님이 아직 그런 자료는 보지 못했어. 베트남의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가 육성조가 다 있지는 않아. 그런데 이 마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여섯 개의 성조가 다그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짧고 하니까 예를 든 거야. 한 단어당 보통 한세개 정도 성조가 있을까? 자, 볼게요. 꺾임이 없어. 아무 표시가 없죠? 성조라고 하는 것은 모음, 가장 주된 모음의 위 또는 여기서처럼 아래에도 하나가 찍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아무 표시가 없지? 그냥 평성이야, 평성. 마.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마. 자, 부드럽게 내려. 마. 힘있게 내려. 마. 자, 이건 꺾여. 중간이 끊어져 있어. 올라가는 음인데, 마. 자, 이거는 짧고 강한 저음이야. 자체가 낮아. 아주 짧고. 자, 마.

그렇지, 짧아. 그리고 자취가 나죠. 마. 이렇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좀 복잡하지?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 기계에다가 대고 성조를 했더니, 이 말을 성조를 했더니 기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야. 아, 근데 좀 복잡해. 선생님이 조금 단순화시켜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고저야. 고저. 그리고 여기가 길이지? 길이. 각자 음역이 다 달라요. 그렇지? 높은, 소리 자체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의 보통 일반 말하는 편안한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마야. 마. 이 소리를. 자,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쭉 올리는 거야. 이게 마. 마. 자, 여기서 또쭉 부드럽게 내려. 마. 응? 자, 강하게 내려요. 강하게 내려. 자, 여기서 이만큼 부드럽게 내렸는데 이건 같이 이만큼 내려왔지? 같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짧게 강하게 내려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거야. 마. 강하게. 자, 그 다음에 꺾이는 여기가 붙어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붙어 있잖아. 이게 마야. 마. 응? 자, 그 다음에 아주 짧고 길이가 없어. 짧고 강한. 그 자체가 짧고, 낮은 저음. 이게 바로 마야. 마.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마, 마, 마, 마, 마, 마.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이걸 공부할 때 그때 교수님이 한 학기를 내내 시작할 때한 10분은 이걸 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회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역시 우리 것은 지필고사니까 눈으로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눈으로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성조 문항을 한번 볼게요. 우리 수능에서 나왔던 거. 26학년도 구모에서 나온 거야. 3번. 역시 성조 문항은 3번이야. 2번 발음 문항, 3번 성조 문항. 1번은 철자 문항이야. 철자 문항.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뭐예요? 고양이지? 고양이인데 여기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 그렇지? 모음이야. 여기 지금 다 이지?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성조가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비워놓은 거야. 어떤 성조일까?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야. 자, 이 고양이는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 26학년도 수능 특강 교재에 6강부터 5번이 나온 단어야.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수능 특강을 20강으로 돼 있어요. 근데 6강부터 5번이 나왔으니까 이걸 그런 정도로 공부한, 끝까지 공부한 학생은 이 단어를 5번 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했겠지? 자, 고양이는요, 발음이 매우예요. 매우. 매우. 어때요? 고양이가 울음소리랑 비슷하죠? 매우. 우리 한자로 하면 고양이 묘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거기서 나온 거야. 다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문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 한자어 개념에 있는 사람은 훨씬 베트남어를 익히기가 쉽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성조 한번 들어봐. 선생님 다시 발음해 볼 테니까. 매어. 매어. 뭘까요? 이것 중에서. 육성조 중에서 뭘까? 이거야. 매어.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익힌 학생은 고양이 묘구나. 울음소리도 매어. 비슷하네. 이렇게 한번 익힌 학생은 거의 잊을 수 없어, 우리는. 이런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이제 문항으로 이런 것도 있어. 1번이 우리 철자 문항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놨어. 실제 기출이에요. 호랑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 여기에 들어갈 철자가 뭐냐를 해놓은 거야.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럼 뭘까? 하나씩 넣어봐. 뭐? 조, 호, 조, 소. 뭘까? 호랑인데. 호랑이 호자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익힌 학생들은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걸 알고 낼 거야,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지?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 우리 학생들 쉽게 냈으니까 맞춰봐. 이런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한 학생들은 이 수능특강에서 또한 5번 이상 나오거든, 이런 단어들이. 그런 건 금방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자, 그리고. 자, 베트남의 이제 발음과 성조의 지역별 차이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여기서 여기까지 1650km야. 그렇기 때문에 문화 차이도, 언어 차이도 심해요. 우리는 베트남에서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부 지방의 언어, 그걸 가지고 그 발음과 성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베트남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로 보통 나눠요. 자, 북부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하노이고, 중부는 다낭. 우리 다낭 여행 많이 가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다낭, 다낭. 자, 성조. 물결 표시 성조지? 꺾여 있는 거? 다낭이야. 자, 그 다음에 호찌민시. 옛날에 사이공이라고 됐지? 호찌민시. 그리고 베트남어는 이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어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라든지 도시명, 또 사람 이름 같은 거, 인명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시한다는 거야. 대문자로. 자, 호찌민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정도는 꼭 알아둬야 돼. 베트남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이에요. 초대 국가 주석. 우리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해. 베트남이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고 또 독립 전쟁을 했고 했는데 그때 이 베트남의 독립에 큰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호찌민. 자, 그래서 도시 이름도 호찌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예요. 자,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어 우리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아오인데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성조 설명할 때 얘기했어. 이 아오는 이두 가지 있는데 아오는 연못이라는 뜻이야. 연못.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아오가 있어. 이것은 옷이야, 옷. 특히 상의, 웃옷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통 의상은 뭐예요? 한복이죠? 베트남어는 아오자이. 혹시 들어봤나요? 아오자이라고 하는 거.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 아오자이. 이 목에서부터 쭉 길게 해서 손도 거의 안 보여. 발도 안 보여. 긴 옷이야. 아주 치렁치렁한 긴 옷. 그래서 아오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이도 어차피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 길다란 뜻이야. 긴 옷이란 뜻이야, 긴 옷. 그러니까 베트남어는, 아, 어순이 뒤에서 수식하는구나. 우리는 긴 옷, 앞에서 수식하는데, 베트남은 뒤에서 어순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이렇게 한 단어가 성조에 따라 의미가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조, 초반에 이 성조를 구분하는데 신경을 조금 써줘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이 지나면 이제 쉬운 게 나와.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베트남어가 한자어를 사용하는 언어거든. 우리말도 순수 한국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한국 사람 할 때, 사람. 이거 순수한 한국어야. 근데 한국인 할 때, 인. 한자어에서 온 거거든. 그것처럼 베트남어도 순수한 베트남어가 있지만 한자어에서 온 베트남어가 있어. 그 한자어에서 온 거는 발음도 비슷해.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이 sing이 날생자에서 온 거예요. sing, nhật은 일자. 우리 하루, 날, 일, 거기서 온 거야. 자, 끝이 T로 끝나면 우리말로 할때 리을 받침이야. 이건 예외가 없어. 이걸 이제 알아두면. 자, 그래서 생일 하면 태어난 날이야. 생일이야. 생일,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생을 가지고 한번 다른 의미를 유추해 볼게. 예를 들어서 웨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 웨는 우리가 몰라. 근데 웨싱 하면 웨, 왜 생이구나. 이게 생자니까 위생이란 뜻이야. 자, 또 이것도 해볼게. 싱버트 해볼게. 이건 생버시구나. 모르니까 생물이구나. 자, 티로 끝났지? 우리 티로 끝났을 때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리을 받침이야.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해볼게. 그러면 이 버시 나왔잖아. 버리 하면 이건 물인데 물리겠네.

물리야, 물리. 우리 물리학 할 때, 물리.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야. 한자어 개념이 없는 서양인들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없어요. 자, 좀더 해볼게. 요번에는 여기 엿 가지고 해볼게. 이게 무슨 무슨 요일할 때 일자야. 그렇지? 자, 주엿. 그러면 주일이네. 그렇지? 주일이야, 주일. 일요일을 주엿이라고 하는 거야.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자, 또. 냇반인데, 대문자로 썼네? 왜?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이네? 나라 이름 중에 일반, 뭐예요? 일본이란 말이야. 일본. 이렇게 우리가 성조만 초반에 좀 구분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단어를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베트남어는 이 30문항 중에 16문항이 의사소통 문항이야. A, B 대화문 있지. 또 다섯 문항은 문화 문항이야. 좀긴 대화문이야. 긴 글이야. 그것들을 독해하는 거야.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서 소리가 좀 어려운데 우리는 소리 시험 안 보거든. 그렇지? 그러면 해석만 잘하면 돼. 그런데 어순이 아주 단순해요. 문법이 아주 단순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순은 단어만 알고 있는 걸그 어순에 맞게 나열하면은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 독해를 중심으로 하는 필기 시험에 아주 유리한 시험이 베트남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보면 알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철자 문항부터 한번 볼 건데, 우리 수능 실전 문항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교재 6쪽에,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교재 6쪽에 베트남 개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OT에서 설명했어요. 한강을 우리 약 50분 되는 한강의 한강에서 설명하기가 다 어려워서 각 강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 베트남 개요 이런 부분은 묶어서 4강씩 묶어서 5강에서 강의 5강에서 강의한다고 했어요. 그때 강의를 할게. 자, 그러면 우리 수능 실전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실전 문항은 12문항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철자에 관련된 문항, 그 다음에 뒤에 5, 6, 7, 8, 네 문항은 발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90, 11, 12, 네 문항은 성조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 기출과 비슷한 형식으로 내는 거야. 어떻게 이 철자 문항이 나왔나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고양이가 나왔죠. 이번엔 근데 철자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고양이를 매우라고 기억한 학생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고양이 묘자를 생각해서 매우. 울음소리를 생각해서 그러면 당연히 설사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혀 철자랑 발음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아닐까? 라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3번이 되겠지. 3번.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림 사파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지? 의사인데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느냐? 박스이해요. 한자어에서 온 거야? 박사? 박사야. 근데 의미는 의사야. 의사. 자, 그러면 박스이야? 한번 골라볼까? 소리만 듣고. 이거죠. 박스이. 그렇지? 자, 박스이. 이렇게. 박사. 의미는 의사. 자, 요번에는 이 그림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발문을 보세요.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야. 지금 앞에는 네모에 들어갈 글자야. 하나를 알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고, 모르면 찍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통으로니까 그림이 2개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같은 거니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자, 호랑이가 나왔네요. 고맙게. 그렇지? 그러면 뭐야? 자, 여기서 하나씩 넣어봐. 꼬, 조, 로, 호, 모. 뭘까요? 호랑이란 말이야. 호랑이. 호랑이. 자, 그러면, 하나, 둘할때 둘, 이도 하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베트남 사람들이 못 하이 마 그러거든. 하나 둘셋할때 하이. 자,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침반이 나왔지? 나침반이야. 동서 남북이지? 발음도 비슷하다는 거야. 한자어기 때문에. 동, 떠이, 박, 북. 그리고 남은 뭐겠어요? 한번 있나 볼까요? 있네. 그치? 남. 동서남북을 놈떠이 남박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 이 한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가 바로 철자문항이라는 거야. 이런 정도가. 자, 이제 5, 6, 7, 8, 네 문항은 발음 문항이에요. 볼 것도 없다고 그랬지? 자, K를 물어봤어. 그러면 C. 바로 이거야. 2번에서 빨리 시간을 아껴야 돼. 바로 그냥 넘어가면 돼. 해석할 것도 없어. 자, 또 볼까? 경찰인데, 자, C에 미추리 있네? 그럼 뭘 찾아요? K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K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응? 자, 또 계속 볼게. 미출진 부분의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자, 그 다음에 H만 추가했어. 다 H만. 우리 H를 추가하는 거 뭐가 있었지? G와 GH. NG와 NGH. 여기서 뭐가 나왔어? G와 GH가 나왔어.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야. 볼 것도 없어. 어? 자, 또. 요번에 뭐가 나왔어? NGH가 나왔지? 그럼 뭐야? NG란 말이야. NG. 자, NG. 4번. 발음 문항 가장 시간을 짧게 하면서도 가장 높은 정답률. 자, 이제 9번. 성조가 같은 것만을 고른 거. 자, 성조 표시는 안 했어요. 한번 해볼게. 뭐야?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소, 가, 닭. 자, 쪼, 개. 그리고 러는 밑에 점을 찍는 거야. 돼지.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A와 B. 이게 정답이죠. A, B. 정답. 이제 우리가 for를 알았어. 쌀국수. for 뭐 하면 소고기 쌀국수. 왜냐면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으니까 소고기 쌀국수야. 가, for 가 하면은 닭고기 쌀국수. 알겠죠?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식당 가서. 자, 숫자 7은 7은 마이야. 마이. 자, 그리고 성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성조와 같은 것은 이게 되겠지? 자, 이런 정도. 나온다면 이런 정도의 단어를 물어보는 거야. 11번 비행기인데, 자, 마이바이예요. 마이바이 성조가 없지? 성조가 없는 성조야. 그래서 1번이 되겠지. 1번. 자, 이 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란 뜻이에요. 기계. 그리고 바이는 날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기계야. 나는 기계. 이 비행기야.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 성조 표기가 옳지 않은 거예요. 다 지금 교통수단이지? 쎄라고 하는 것이 차야, 차. 우리 이동수단 차. 이쎄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서 그 차의 종류를 결정해. 자,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발로 발달한 뜻이거든. 페달을 밟아서 나가는 차야. 자전거. 이건 성도가 맞아요. 자, 쎄허이. 이 허이는 김, 수증기를 의미해. 김을 내뿜으면서 간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정했나 봐요. 자동차. 셀르어. 이 르어는 불이란 뜻이야. 불. 불차. 그렇죠? 옛날에 불로 떼가지고 석탄 해가지고 증기관으로 해서 기차가 달렸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불차가 되겠지? 자, 세마이. 우리 아까 마이바이에서 나왔지? 기계란 뜻이라고 그랬어. 기계차야. 맨 처음에 자전거가 나왔는데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서 나갔어. 그 다음에 나온 게 엔진, 기계가 달린 차야. 기계차야, 기계차. 이게 오토바이. 그 다음에 세부이치인데, 자, 성조가 이렇게 올라가는 성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성조. 그러니까 성조가 틀렸지? 그래서 성조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성조에서 어떤 단어의 끝이 C 또는 CH 또는 P, T로 끝난다. 그러면 육성조가 다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거 아니면 요것만 있어. 육성조 중에서. 이건 우리가 알아두면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 자, 봐봐. 이 단어를 몰랐다고 쳐봐. 근데 P로 끝났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어. 근데 그중에서 이거네? 맞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T로 끝났지? 그런데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되는데 지금 뭐가 왔어? 물결 표시가 왔지? 틀렸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야. 예외가 없어. 이걸로 끝나는 단어는 이거 아니면 요것만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1강을 마쳤어요. 선생님도 1강 강의를 하니까 좀 홀가분해.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정도구나. 근데 의외로 수능 시험은 어렵지 않아. 철자 발음 성조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2강으로 갈게요. 2강은 대화가 나오고 인사가 나와요.
재미있습니다. 자, 이 강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은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고요. 우리 이제 점점 이 지구과학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만큼, 우리 처음에는 서인혜 선생님과 함께 뭐 해수에 대한 특징, 아니면 대기에 대한, 뭐 날씨에 대한 특징, 이런 거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서인혜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고체 지구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지구의 바깥 공간, 외권으로 나가서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조금 더 광활하게 나가 볼 거예요. 어디로 나갈 거냐? 우리 은하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뒷부분에서는요, 우리 우주의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 우주의 미래까지도 한번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점점 우리가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단원 이름이요, 외부 은하예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은하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그러면 이 단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하는 어떻게 분류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은하를 다양하게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때 우리가 앞으로 남은 단원들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업적이 상당히 많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허블이에요. 우리 은하를 분류한 것도 사실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블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설명이 전부 다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타원 형태, 그리고 나선 은하는 말 그대로 나선 팔이 존재하는 형태, 불규칙 은하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즉, 허블이의 은하를 분류한 기준은요, 은하의 생김새, 형태에 따라 분류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이 가지는 특징들이 다 서로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게 될 거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워볼 내용이 특이 은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은하가 있고 특이한 은하들이 있습니다. 특이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일반적인 은하에선 나타나지 않는 특성들이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전파 은하. 아, 말 그대로 전파를 많이 방출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고, 또 뭐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은하는 우리가 일반 은하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일반 은하보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두려움 없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충돌 은하. 은하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외부 은하를 분류하기에 앞서서 오감 깨우기, 우리 워밍업부터 시작을 해보아야겠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많이 배우게 될 다양한 은하들 중에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외부 은하의 사진인데, 여기에서 은하의 중심부와 나선파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를 구분해보자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한번 던져보았거든요. 사실 이 오감 깨우기 요 내용이요, 우리 외부 은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따라왔다? 앞에 나갈 내용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오감 깨우기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은하의 중심부와 나선파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중심부는요, 여기가 중심부입니다. 그리고 나선파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중심을 팔이 약간 휘감고 있는 형태 보이죠? 요렇게 휘감은 형태.

팔이 휘감고 있는 요게 바로 나선 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중심부는 색깔이 좀 노르스름하지. 근데 나선 팔은 색깔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푸른빛이 돌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아, 은하의 중심부는 붉은색을 띠는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 겁니다. 선생님, 붉은색 아니고 노란색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노란색이긴 한데, 우리 상대적으로 붉은 빛을 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나선 팔은 상대적으로 푸른 빛을 많이 띕니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이 부분의 색깔이 왜 다르냐? 우리 은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별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붉은색 별이 많으면 붉은색을 띨 거고요. 푸른색 별이 많으면 푸른색을 띨 거야. 따라서, 아, 은하 중심부엔 붉은색이 많구나. 아, 은하 나선팔에는 파란색이 많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지? 붉은색 별은, 우리 별의 색깔은 별의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었어. 색이 붉다는 건 표면 온도? 낮은 별이구나. 아, 여긴 표면 온도가 낮구나. 반면에 파란색 별이다? 이거 표면 온도 높은 별이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별의 90%는 무슨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지? 주계열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별들도 대부분이 주계열성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이 붉은색 별은 주계열성이라고 했을 때 표면 온도가 작아. 표면 온도가 작으면 질량이 어떤 별이야?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계열성이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계열성은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수명이 길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 주계열성은요, 질량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고 수명이 짧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 우리 파란색 별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건요, 평균 나이가 젊다라는 걸 뜻해요. 왜냐? 푸른색 별은요, 나이가 막 10억 년, 100억 년 먹을 수가 없어. 그 전에 다른 단계로 진화해서 별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런데도 푸른 별의 비율이 높다는 건, 아, 젊은 별들이 많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붉은색 별이 많다는 건, 붉은색 별은요, 우리 태양과 같은 경우만 해도 수명이 100억 년이거든. 그럼 태양보다 더 표면 온도가 작은, 질량이 작은 별은 더 수명이 길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억 년, 막 백억 년짜리 별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나이가 아주 지긋한 별들도 많이 존재하니까요. 평균 나이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좀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건 별들의 평균 나이가 높다는 거. 파란색 계열로 보인다는 건 별들의 평균 나이가 적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한번더갈 거야. 어떻게 갈 거냐? 여기 잘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평균 나이가 젊대. 이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령화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령화 사회가 왜 도달하는 걸까? 물론 우리 의학기술의 발달로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출생률이 감소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즉,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지금 평균 나이가 높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새로운, 응애하는 새로운 별들이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잘안 태어난다. 근데 여기는 평균 나이가 젊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별들이 많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즉, 지금도 활발하게 별이 태어나고 있어요. 고령화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적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 지금 여기에서는 새로운 별이 여전히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새로운 별들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자, 우리 별이 어디서 탄생한다고 했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잖아. 성운이 뭐냐? 성감 물질. 즉,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탄생한다라는 건 성감 물질의 비율, 성감 물질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평균 나이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는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별이 없다라는 거고,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성감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감 물질의 비율이 상당히 적구나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색깔을 비

비교했더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문화의 특징을 비교할 때는 이 외부 문화의 색깔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허블이 어떻게 은하를 분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반드시 기억하고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블이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허블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어떤 천체를 발견했었냐면요. 약간 요렇게 생긴 나선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 그냥 그렇게 그릴게요. 자, 나선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어떤 천체를 발견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나선 모양의 천체는 우리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성운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선 성운이라고 불렀고요. 대표적인 나선 성운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성운. 많이 들어봤죠?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블이요, 되게 좋은 망원경으로 이 안드로메다라는 성운을 관측을 해요. 근데 관측해 놓고 이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느냐? 그때 알려져 있던 우리 은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천체까지의 거리가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더먼 거야. 우리 은하보다 멀리 있다라는 건 우리 은하에 속해 있다? 아니지. 우리 은하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어떠한 독립적인 천체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은하 같은 또 다른 은하야. 외부 은하야라는 사실을 밝혀내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드로메다 성운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지. 아, 또 다른 은하였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 말고도 우리 우주에 되게 많은 은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하들의 형태를 한번 관측을 해봤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해서 형태를 관측을 해봤더니 이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래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더래. 동그랗게 생겨서 중심부가 제일 밝고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원의 형태, 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런 은하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은하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타원 은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타원 은하를 발견을 했고. 자, 그 다음으론 나선 은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던 거. 중심부가 있고요. 이 중심부에서 뻗어나오는 나선 형태의 팔이 이 중심부를 감싸고 있어.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중심부를 나선 형태의 팔이 감싸고 있어. 요런 것들 우리가 합쳐서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타원 은하나 나선 은하로 구분할 수 없는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은하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너는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개의 은하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나선 은하는 뭐라고 했냐면 중심부는 붉은색을 띠더라. 그리고 나선 팔은 푸른색, 파란색을 띠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나선 은하는요, 붉은색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파란색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여기서는 거의 흰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나선 은하나 불규칙 은하랑 비교를 하였을 때 타원 은하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땐 컬러풀한 종이 아니거든요. 그냥 흑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야. 나선 은하는 중심은 붉고 나선 팔은 파란색이야. 이거 외워주셔야지 문제 쉽게 풀수 있어요. 자, 불규칙 은하 볼게요. 규칙적인 형태가 없으니까 이 전체를 봐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푸른빛 띄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 불규칙 은하 너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띠더라. 요런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까 했었지. 붉은색을 띈다라는 것. 여기에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탄생한다? 아니야. 나이 많은 별만 있다고요. 평균 나이 높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고 성감물질의 양이 적구나라는 걸 뜻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파란색 별이 많다라는 건 새로운 별이 계속 탄생하고 있고, 아, 성감물질의 비율이 높구나라는 걸 뜻한다 그랬죠. 그 내용이 이따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기억하는 쉬운 방법 하나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았을 때 구의 모양, 공의 모양을 하고 있다.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붉은색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타워 누나.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 띱니다. 그리고 나선 누나의 요 중심부. 요 중심부를 옆에서 보면요. 요렇게 둥글게 구의 형태로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구의 형태로 부풀어 올라 있으니까 붉은색인 거야. 구의 형태. 그리고 그 주변부의 나선팔은 원반으로 요렇게 그냥 다른 형태를 띠고 있거든. 구의 형태가 아닌 건 파란색 띱니다. 불규칙은하는 형태가 없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띠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조금 더 암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밑에는 분류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부터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 근데 요 그림을 보면 마치 무언가 순서도 같아. 아,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되고 요 상태가 되고 요 상태가 되고 요 상태가 되나 보다. 이런 표의 흐름이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허블이 은하를 분류했을 때는 아, 이 은하의 형태가 진화 단계랑 상관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아, 은하의 형태랑 진화 단계는 관련이 없더라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은하의 형태는 진화 관계랑 관련이 있다. 무슨 은하가 무슨 은하로 진화했다.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거 무조건 틀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첫 번째로 타원 은하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원 은하를 기호로 E라고 해요. 우리가 타원을 영어로 나타내면 일립스이기 때문에 E자를 따서 E라고 나타내고요. 타원 은하는 나선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원이나 원, 구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은하를 이야기하고요. 이 타원 은하를 우리가 세세하게 분류를 합니다. 세분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세분하느냐? 이 타원이 얼마나 납작하게 평평한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0이 붙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도 찌그러져 있지 않은 상태. 구형에 가까우면 숫자가 작고요. 숫자가 1, 2, 3, 4, 5, 6 커질수록 점점 평평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커진 게 7이에요. 그래서 7로 갈수록 점점 평평해진다. 요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아, 평평도에 따라서 구분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타원은 아, 구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어, 우리 구의 형태 띠고 있으면 이거. 붉은색이다, 파란색이다. 붉은색이다. 붉은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성관물질이 존재한다? 아니야. 성관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성관물질에서 뭐가 생기는데? 어, 별이 탄생하는데, 성관물질이 거의 없으니까 별도 거의 탄생하지 않더라. 그래서 평균적인 나이가 어떻더라? 많더라.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다 짧거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 수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남아있는 별들은 질량이 작고 어두운 붉은색 별의 비율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타원 은하를 보았을 때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이더라라고 타원 은하의 특징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선 은하 가봅니다. 자, 나선 은하는요. 이름 그대로 나선 형태를 하고 있는 은하예요. 그래서 중심부가 있고 중심부에서 뻗어나오는 나선팔이 존재합니다. 중심부를 나선팔이 감싸고 있는 형태. 요게 나선 은하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나선 은하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요. 위에 있는 정상 나선 은하와 아래에 있는 막대 나선 은하로 나뉘는데 지금 보면 위에는요. 중심부가 둥그레 구의 형태야. 그런데 아래는 막대 바거든요, 바. 그래서 요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가 중심부에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둥글면 정상 나선 은하, 그리고 중심부가 막대 모양이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고요. 나선을 우리가 영어로 바꾸면 스파이럴이거든요. 그래서 S를 따왔습니다. S라고 나타내고, 만약에 바 모양이면 막대 나선 은하이면 막대가 영어로 빠져나빠. 그래서 S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선 은하도 세분을 해줘요.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 뒤에다가 소문자 ABC를 붙여서 세분을 해주는데, 자, 한번 볼게요. ABC로 갈수록 은하 전체에 대한 중심부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는 막대 나선 은하는 좀 뚜렷하지가 않고요. 정상 나선 은하 한번 볼게요. A일 땐 중심부가 상당히 크지. 근데 B에서 C로 올수록 중심부 작아지는 거 보이죠? 아, A에서 C로 갈수록 중심부의 비율이 작아지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나

팔이 감긴 정도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보면 A는요, 훨씬 나선 팔이 단단하게 감겨 있어요. 강하게 감겨 있습니다. 근데 B에서 C로 올수록 훨씬 더 느슨하게 감겨 있는 거 보이죠? 아, 나선 팔에 감긴 정도가 A에서 C로 갈수록 느슨해지는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와 다르게 구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달랐습니다. 중앙 팽대부. 여기는 구의 형태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색 띠더라? 붉은색을 띠더라. 따라서 중앙 팽대부는 나이가 많은 붉은색 별이 주로 분포하더라. 반면에 나선팔. 구의 형태가 아니야. 구의 형태가 아니면 파란색 띈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성감물질이 풍부하더라. 그래서 나이가 적은 파란색 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까지 했고, 근데 요 사이에 보면은 SO라고 해가지고 0이라고 해서 렌즈형 은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잘 다루지 않거든요.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렌즈형 은하는 중심에 이제 원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선 은하도 이제 원반을 가지고 있는데, 나선팔이 있는 그 평면이 원반이에요. 그 원반은 가지고 있지만 나선팔은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가 이 렌즈형 은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불규칙 은하 가보겠습니다. 자, 불규칙 은하는 규칙이 없다. irregular에서 또 앞자를 따와서 IRR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고요. 규칙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은하를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한다. 그래서 생김새가 서로 다 다르더라. 그런데 구의 형태를 띠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따라서, 아, 파란색? 새로운 별 많이 탄생하는구나. 성감물질이 풍부하구나. 아, 새로운 별 많이 탄생하는구나. 그래서 온도가 어떤 별? 그렇지. 높고, 수명이 짧아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젊은 파란색 별이 많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더라.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좀 질량이 큰 은하들은요, 나선 은하나 타원 은하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규칙 은하는요, 이렇게 규칙적인 형태가 있는 은하들에 비해서 좀 질량도 작고 광도도 작은 경우가 많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네, 요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 더 알기에서 우리가 은하별로 지금 색깔이 좀 달랐는데 그 내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불규칙 은하 볼게요. 불규칙 은하가 지금 요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색깔이 전체적으로 푸른빛을 띠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띠는 별이 많더라. 반면에 타원 은하, 기호로 2죠. 보니까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별이 많고 파란색을 띠는 별의 비율은 상당히 적더라. 그리고 나선 은하는 붉은색을 띠는 부분과 파란색을 띠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A에서 C로 올수록 우리 중심부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 중심부가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많이 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중심부의 비율이 높은 A에서 더 붉은색의 비율이 높고, C로 올수록 중심부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역시나 붉은색 별의 비중도 작아지는구나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과연 어떤 구조에 속하는지 더 들여다보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요, 사실 외부 은하는요, 오히려 관측하기가 쉬워요. 왜냐?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다양한 외부 은하 사진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가 외부 은하의 형태를 직접 관측할 수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지구는 우리 은하 안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은하를 사실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를 막 알아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관측을 했겠지. 그래서 우리 은하의 형태를 우리가 유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은하의 형태를 알아낸 결과,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더라. 일단 여러분들, 타원 은하야, 나선 은하야, 불규칙 은하야? 일단 나선 은하야. 근데 중심부를 보니까 정상 나선 은하야, 막대 나선 은하야? 막대 나선 은하이더라. 그래서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존재하는 S

0: 나와요. 누구냐?
1: 헤일로라는 구조가 나와.
0: 우리 사실 나선 은하는요, 중앙 팽대부 은하 원반, 나선팔뿐만 아니라 헤일로라는 구조도 중요합니다.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헤일로라는 구조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별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잘안 보이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 구형태의 구조가 존재하더라. 그럼 여러분들 유추해봐요. 헤일로가 구형태를 나타내고 있지. 우리 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면 이거 푸른색 별이 많겠어? 붉은색 별이 많겠어? 맞아요.
1: 붉은색 별이 많고요. 역시나 헤일로에도 성관물질의 비율 매우 낮습니다.
0: 그래서 새로운 별이 잘 탄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헤일로에 주로 있는 게 바로 구상성단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단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상성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성단, 성이 이제 별 성자거든요. 단, 집단이라는 거야. 별의 집단,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이 구상성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 가질까? 구상성단에 있는 별들은 푸른색 별이 많겠어요? 붉은색 별이 많겠어요? 헤일로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붉은색 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구상성단이더라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은하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선 은하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체크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완성입니다. 자,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한 과학자는 누구였어요? 그치, 상당히 중요한 인물, 허블이라고 했습니다. 허블. 자, 두 번째. 나선 은하의 중심부의 별들은 나선 8 부분의 별들보다 평균 나이가 어떻다? 자, 여러분들. 나선 은하의 중심부는 구 형태잖아. 무슨 색깔? 붉은 색깔. 반면에 나선 8은 파란색을 띠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평균 나이는 중심부가 더 많은 거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둘 중에 고르기 가보겠습니다. 둘 중에 고르기. 주로 붉은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는 누구다? 구의 형태를 하고 있어야지 붉은색 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타원 은하가 해당하겠고요. 자, 정상 나선 은하는 A에서 C로 갈수록 팽대부는 점점 작아지고 이 나선팔이 감긴 정도는 느슨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작아진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선 은하에서 나선팔은, 자, 우리 이거 역시나 색깔로 구분해줘야겠지. 나선팔은 무슨 색? 파란색. 중심부는 무슨 색? 붉은색. 따라서 나선팔은 파란색이라는 건 새로운 별이 생기는 거고, 우리 새로운 별이 계속 생긴다는 건 성관물질이 풍부한 거구나라고 정리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OX 퀴즈 갑니다. 우리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이다? 아니야. 나선 은하는 맞는데 정상이 아니라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이더라. 자, 2번입니다. 타원 은하에서 0에서 7로 갈수록 0은 7보다 모양이 1에 가까운 타원이다. 그렇지. 0일 때가 거의 9의 형태이고요. 7로 갈수록 편평도가 커진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은하는 불규칙 은하에서 타원 은하로 진화. 우리 별에서 진화라는 단어 들어가면 이거 틀린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화한다, 틀렸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게 연결하기 봐볼게요. 은하와 은하의 모습을 바르게 연결해 보시오. 1번,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 중심부가 제일 밝고 구의 형태로 점점 어두워지는 형태의 니은이겠네. 자, 2번은 정상 나선 은하예요. 지금 기역이랑 디귿이 둘다 나선 은하인데 중심부의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더라? 그치, 디귿이 되겠죠. 따라서 요게 막대 나선 은하, 요게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하기까지 했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내신 기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관련된 문제들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기초 문제이고요. 그림은 은하를 모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지? 가는 지금. 그렇지. 구의 형태, 원이나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 요게 지금 구에 가까우니까 뒤에 숫자가 작을 것이고, 편평도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지겠습니다. 아, 가는 타원 은하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랑 다는 둘다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고,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남쪽으로 갈수록 중심부의 크기 작아지고 또 나선 팔의 느슨한 정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ABC로 세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중심부가 9의 둥근 형태이고요. 그리고 다는 중심부가 막대 형태이더라. 따라서 나가 정상나선, 그리고 다가 막대나선 은하가 되겠지. 따라서 답은 2번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봐볼게요. 그림은 어느 나선 은하의 모습이다. 이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인데, 여기 지금 중심부에 막대 구조 보여요? 아니지. 그냥 둥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 구조 보이지 않더라. 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하가 진화? 우리 은하의 형태가 진화랑 관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자, 3번입니다. ABC로 세분된다. ABC로 세분되는 건 맞아. 그런데 평평도에 따라서,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아니었지. 중심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나선팔이 얼마나 느슨하냐로 우리가 나눈 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3번 틀렸다. 자, 4번입니다. 별의 평균 나이 물어보았어요. 중심부는 무슨 색깔? 9의 형태니까 붉은 색깔. 나선팔은 파란 색깔. 그럼 나이가 더 많은 것은? 붉은색 별이 평균 나이가 더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심부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중심부보다 나선팔의 선간물질의 양이 많다. 역시나 이것도 위에랑 관련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지. 파란색 별이 많다라는 건 젊은 별이 많다라는 거고, 젊은 별이 많으려면 선간물질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잘 탄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선팔이 더 많은 거 맞아요.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그림은 타원 은하를 0에서 7까지 분류한 것이다. 보니까 0에서 7로 올수록 거의 9에 가까웠던 게 점점 타원이 납작해지는 거, 평평도가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원 어떻게 분류를 했었냐? 은하의 납작한 정도를 기준으로 0부터 7까지 분류를 하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타원 은하죠, 그쵸? 얘기를 안 해도 타원 은하입니다. 이때 불규칙 은하와 구분했을 때의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 볼게요. 비교적 나이가 적은 별? 우리 타원 은하는 묽은색, 무슨 색? 붉은색이었잖아. 불규칙 은하는 파란색이잖아요. 붉은색 별이 많다는 건 비교적 나이가 많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별들은 대부분 붉은색, 그렇지. 색깔을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풀기 쉽다라고 했어요. 붉은색별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요. 디귿, 선간물질이 매우 풍부하다?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 굉장히 겹치는 거 느껴지시죠? 선간물질이 만약에 풍부했다라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니까 나이가 적은 별들이 많았을 거고 파란색을 띄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붉은색이라는 건 아,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네. 선간물질이 거의 없네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니은만 맞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그림은 나선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중심부는 주로 파란색 별. 여러분들, 물론 이 그림은 컬러풀하기 때문에 중심부가 붉은색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 근데 우리가 흑백으로 나오더라도, 아, 중심부는 붉은색이야. 나선팔은 푸른색이야. 근데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헤일로도 붉은색이야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억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중심부, 나선팔 역시 비교하잖아. 중심부 붉은색, 나선팔 푸른색. 자, 별들의 평균 나이. 나선팔이 지금 푸른색이니까 평균 나이가 더 적은 거지. 활발하게 별들 탄생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더라. 자, 디귿입니다. 선간물질의 양. 이어지는 거죠. 평균 나이가 적다라는 건 계속 새로운 별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별이 생기고 있는 게 지금 푸른색 별이 많은 나선팔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나선팔에 풍부하다. 디귿 맞는 얘기. 니은 디귿 답 4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가봅니다.

불규칙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아라. 바로 1번에서 옳은 게 나와 있습니다. 분류기호는 IR, irregular를 줄인 것이다. 자, 2번입니다. 우리 은하는 불규칙은하? 아니야.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이더라. 그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이더라. 자, 3번. 중심부의 대부분의 별이 모여 있다? 아니에요. 불규칙 은하는 규칙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별이 모여 있는 것도 이러한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붉은색 별의 비율이 낮은 거지. 푸른색, 파란색 계열의 별들이 많은 거고요. 5번. 타운 은하보다 성관물질의 함량이 적다? 아니지.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성관물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별이 많이 탄생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답은 1번만 맞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실력 향상 문제에서 A, B, C가 형태에 따라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니까 A는 요거 지금 딱 보니까 나선 은하네. B는 중심부가 밝은 타원 은하죠. C는 규칙적인 형태가 없네. 불규칙은 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기억에 의해서 A랑 B는 예인데 C만 아니오야.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서 나선팔 평평도 규칙적인 구조 했을 때이 중에 혼자 불규칙 은하만 해당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A랑 B 내려갈 거고요. C는 아니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4번이랑 5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의 나선 은하야. 그리고 맞는 게 타운 은하야. 그러니까 니은은 타운 은하에 대한 설명이어야 돼.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지금 4번은 평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가? 이거 타운 은하에 대한 설명이잖아. 근데 5번이 무엇이냐?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 나선팔 가지고 있는가는 나선 은하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타운 은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더라.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실력 향상 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불규칙 은하와 나선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나는 규칙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네. 아, 불규칙 은하구나. 근데 이렇게만 써주지 말고 옆에다 색깔도 써줘요. 우리 불규칙 은하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띈다 그랬어. 반면에, 가는요, 지금 나선 은하죠. 나선 은하. 나선 은하여서 중심부는 붉은색을 띨 거고, 나선팔은 파란색을 띨 거다. 둘다 존재하더라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볼게요. 가는 나선 은하이다. 그렇지. 가는 지금 중심에서 나선팔이 뻗어져 나오고 있는 나선 은하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입니다. 가에서, 그러니까 나선 은하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곳. 자, 여러분들, 새로운 별이 탄생하려면 성관물질이 많아야 되고요. 또 새로운 별이 탄생하면 젊은 별들, 푸른색 별이 많아서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겠지. 따라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곳은 은하 중심부랑 나선팔 중에 어디야? 은하 중심부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띨 것이고, 나선팔이 푸른색을 띈다, 파란색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별은 나선팔에서 주로 생성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구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디귿입니다. 우리 은하의 형태는 나보다 가에 가깝다라고 했어요. 우리 은하 형태 뭐였어? 막대 나선 은하 SB 그리고 P 이거였습니다. 따라서 가에 훨씬 더 가깝겠지. 따라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나선 은하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에서 그린 가와 나는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불규칙하지. 규칙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0: 있어요. 아, 네가 불규칙은하구나. 그럼 우리 불규칙은하는 무슨 색을 띈다?
1: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띠게 되더라. 그리고 나를 보니까 중심부가 제일 밝고요. 바깥으로 올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아,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타원은하구나.
0: 타원은하는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1: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 물어보았어요. 아, 우리 색깔만 알면 평균 나이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더라. 아, 푸른색을 띈다라는 건 이제 막 태어난 애들, 수명이 짧은 애들도 많이 존재하는 거니까 평균 나이가 젊더라. 반면에 붉은색을 가진 별들만 많이 존재한다라는 건 수명이 긴 별들만 많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많구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적다라는 기억은 받는 보기. 자, 니은입니다. 가는 나로 진화한다. 우리 이 은하의 생김새, 형태가 진화랑 관련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엇이 무엇으로 진화한다라는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이에요. 은하의 전체 구성 물질의 질량 분에 성감 물질의 질량, 즉 성감 물질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성감 물질의 함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성감 물질의 양이 많은 건 그렇지.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는 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요. 우리 4번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 1등급 실력 완성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등급 실력 완성 문제의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1번에서 보시면 가와 나는 정상 나선 은하, 타원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가는요, 중심부가 제일 밝고 점점 희미해지고 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요거 타원 은하입니다. 우리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무슨 색?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더라. 자, 반면에 나는요, 지금 중심에서 나선팔이 감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요게 정상나선 은하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 정상나선 은하는 중심부는 붉은색, 그리고 주변의 나선팔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나누어줄 수가 있겠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은하를 구성하는 평균 나이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가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붉은색 별의 비율만 높아요. 반면에 나선 은하는요, 붉은색 별의 비율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파란색 별의 비율이 높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나이를 따져보았을 때는 가가 더 나이가 많겠지. 나가 나이가 더 적을 겁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많다라는 거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주계열성의 평균 질량 비교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주계열성의 평균 질량. 가는 주계열성이 붉은색 별인 거잖아. 표면 온도가 작은 별. 반면에 나는요, 붉은색 별도 존재하는데 파란색 별도 존재하잖아.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우리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도 크더라. 따라서 질량이 누가 더 크냐? 나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가가 더 크다라는 니은 틀렸더라. 자, 디귿입니다. 분광형이 O형과 B형이래. 여러분, OB형 별은 무슨 색깔? 푸른색 별이었습니다. 표면 온도 상당히 높은 별이었고 수명 상당히 짧은 별이었어요. 따라서 분광형이 OB형인 거는 파란색 별, 즉 나에서 더 높겠지. 근데 가가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우리 실력 완성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력 완성 2번 문제 읽어보면요. 옆에서 본 나선 은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래요. 보니까 중심에 중앙 팽대부가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은하 원반이 존재하고, 이 은하 원반에 나선 팔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의 형태의 헤일로가 존재하더라. 자, 이때 우리가 색깔을 나누어 보면은, 팽대부는 무슨 색깔? 전체적으로 붉은색 띠더라. 은하 원반은? 전체적으로 푸른색 띠더라. 헤일로는 역시나 구의 형태이니까 전체적으로 붉은색 띠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팽대부와 은하 원반 중 구상 성단 내부 우리 아까

구상성단 했었죠. 구상성단 내부에 존재하는 별이 A래요. 근데 이 구상성단은 헤일로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색깔이 얘도 역시나 무슨 색이다? 붉은색을 띠더라. 붉은색 별이 많다. 이런 얘기 했었죠. 따라서 A와 나이와 색이 비슷한 별이 많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어디랑 어디에서? 팽대부와 은하 원반 중에서. 그러면 구상성단에 존재하는 별 A는 붉은색.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별이겠지. 그럼 여기와 비슷한 것은? 그렇지. 역시나 구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붉은색 별이 많은 팽대부가 되겠습니다. 팽대부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해설을 같이 한번 보면은 A와 같은 별이 많이 존재하는 곳은 팽대부이더라. 왜냐, 이 팽대부는 구상성단과 같이 성관물질이 거의 없더라. 여러분들, 성관물질이 없으니까 별이 탄생 잘한다? 새롭게 탄생하지 못하더라. 새롭게 태어나는 젊은 별들이 없으니까요. 나이가 많은 별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별들은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이더라. 그래서 붉은색 별이 주로 존재하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일반 은하, 외부 은하에 대한 문제들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일반적인 은하들이 나타내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특이 은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 특이 은하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주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우리 특이 은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수능 완성 인간 발달의 개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무려 수능 완성의 7회의 마지막 아니죠. 후반부를 우리가 오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벌써 우리가 7회를 지금 함께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완성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능 완성은 1번부터 20번까지를 그 인간 발달의 모든 영역을 쭉 함께 다루면서 완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벌써 7번이나 반복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많은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7번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남은 8번, 9번, 10번도 여러분 완전히 채우면서 공부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우리 끝까지 함께 가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이제 7회 1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면서 7회도 선생님과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7회 11번 문항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11번 문항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문두를 읽어보면, 다음 아동 A와 B의 사례를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의 아동 A와 아동 B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는 아동 A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A가 엄마가 며칠 전에 아빠와 통화했던 것을 보고 작은 블록을 귀에 대고, 여보세요? 여보, 나예요. 지금 회사예요. 라고 흉내를 내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동 A의 모습에서는, 자, 지금 엄마가 며칠 전에 아빠랑 통화했던 것을 보고 따라한다. 라고 하는 지연 모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모방뿐만 아니라 지금 아빠와 통화했던 것을 보고 작은 블록으로 전화기라고 치고 전화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가상놀이의 모습도 함께 여기에서는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나에는 아동 B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동 B는 지금 비가 내리는 창문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자, 비가 왜 내리는 거죠? 우리가 시원해지라고 물 뿌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천둥이 치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밖에 비가 오는지 모르고 나갈까봐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서 알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서 알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완전 순수하게 정말 모든 세상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상에 이런 현상들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인공론적 사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우리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아동 A와 B의 내용을 맞는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아동 A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지금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만약에 이 전화 상황이 상대방이 뭐 이런 전화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다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들은 다음에 그냥 고개만 끄덕거린다든지, 타인이 그 전화기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이 행동하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전화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보인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동 B는 인공론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A와 아동 B는 구체적 조작기 아니고요.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아의 사고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유아기라고 하는 시기를 알아내는 문항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우리 기출 문항들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6모 13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아기와 관련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아동의 사고 특성.

특성과 동일한 특성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항에서는 조금 독특한 점이 뭐예요? 아동이 나타내는 사고 특성이 뭔지를 알아내고 이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사례 를 찾는 것이 이 문항의 독특한 점이죠. 보통 아동의 사고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 언제니? 그래서 시기의 발달 특성 골라라. 이런 문항들이 주였는데요. 자, 이 문항에서는 아동이 나타내는 사고 특성을 찾아내고 그것과 동일한 특성을 골라야 합니다. 그 해당하는 이 사고의 특성이 나타나는 해당 시기의 사례가 아니에요. 이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사례를 고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빠르게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아동의 사고 특성, 속한 시기, 시기의 발달 사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풀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엄마, 아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동이 이런 이야기하죠. 내 장난감 비행기 날개가 부러졌어요. 울먹이면서 비행기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훌쩍훌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동은 지금 물활론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활론적 사고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여기서는 유아기라고 하는 거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답지에서 우리는 물활론적 사고가 나타난 것을 찾을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바나나를 귀에 대고 전화하는 것처럼 여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가상놀이, 지금 상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걷다가 책상에 부딪히자 책상을 때리면서 책상 나빠!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물활론적 사고. 책상이 자기한테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책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물활론적 사고 나타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생이 아프면 내가 동생을 미워해서 아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런 거죠? 전환적 추론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바람이 불자 누군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바람을 만들어서 불어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공론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마 생일에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로 주면서 엄마도 이거 좋아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수능 4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실험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실험에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은지의 사고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 특성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서 문항을 풀어야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실험 대상은 은지이고요. 실험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은지에게 초콜릿 상자를 보여줘요. 초콜릿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초콜릿 상자니까 초콜릿이 들어있다라고 일단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초콜릿 상자를 열어보니까 들어있는 것은 초콜릿이 아니고 뭐였죠? 연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쵸? 연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초콜릿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면 그 친구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말할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자, 실험 결과 은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친구들은 연필이 들어있다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른 친구들은 연필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만약에 은지와 똑같이 물어본다면 당연히 초콜릿 상자니까 초콜릿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은지는 이제 자기가 연필이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다른 친구들도 연필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연 모방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렇죠? 다중 서열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12번 다음 가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 가의 발달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물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 탈중심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중심화 경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시야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혀진 시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는 가가 낮은 아동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또래에게 함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가 잘 발달한 아동은 또래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때문에 또래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또래 관계에서의 지위나 우정의 질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능력, 이게 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할수 있게 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은 이 중에서 뭐가 해당할까요? 여러분, 조망 수용 능력이 해당하겠죠. 그쵸? 자, 가는 조망 수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생각, 감정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된 문항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를 나누는,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렇죠? 전조작기에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이런 탈중심화, 조망수용 능력의 획득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자기중심성과 관련해서 우리 2025학년도 구모에 나타난 이런 재미있는 문항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선생님, 이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문제가 재미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알수 있는 아동 A의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항입니다. 아, 아동 A의 사고를 우리 알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아동 A 어떤 사고를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기는 원뿔 모양의 모빌 아래 누워있고 엄마와 아동 A가 아기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동 A에게 모빌을 가리키면서 이 모빌이 어떤 모양으로 보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동은 자, 어떻게 보인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세모처럼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모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아기는 지금 이 모빌에 밑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 볼 때에는 이게 세모로 된그 삼각형 그 원뿔 모양이기 때문에 밑면, 동그란 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기 방향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라고 아동 A에게 물어봤거든요. 얘는 분명히 밑에서 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 A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기의 방향에서는 동그라미처럼 보이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전조작기에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모가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세모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 A는 아기의 입장에서 아기의 위치에서 몸을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쵸?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아동

DNA는 아, 자아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벗어났구나, 탈중심화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탈중심화된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아동기라는 거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다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공론적 사고가 두드러진다. 이건 전조작기에 해당이 되죠. 지연모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도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자, 다중서열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구체적 조작기에 맞는 사고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깊이 지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는 영아기, 뭐 피아제의 단계로 치자면 감각 운동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감각 기관과 운동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시기다. 이건 감각 운동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교우관계 조사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교우관계 조사도를 우리는 소시오그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우관계 조사한 결과를 살펴봤더니 지금 아동 A는 어떤 유형으로 보이는지를 우리 알아보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아동 A를 한번 봐볼까요? 자, 교우관계 조사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은 친구 화살표하고 친한 친구 화살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싫다라는 반응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좋다, 친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많이 받았는지를 화살표로 우리 한눈에 볼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소시오그램이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아동 A를 봐볼까요? 아동 A는 일단 화살표를 쐈습니다. 그쵸? 친한 친구로 이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 난이 아이가 친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화살표를 쏘아 보냈지만, 자, 얘는 화살표를 쐈는데 이 많은 화살표가 오고 가는 와중에 지금 아동 A에게는 아무도 화살표를 보내지 않은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런 아동 A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반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무시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아동 A 외에 다른 아이들은 뭐 지칭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시오그램 연습하는 김에 가운데 있는 거 반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 얘랑 친해라고 화살표를 보낸 가운데 있는 아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좋아한다, 난이 아이랑 친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는 여러분 인기아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반면에 우리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난저 아이가 싫어라고 하는 화살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아이도 있죠. 그죠? 난 쟤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싫어해 라고 하는 화살표를 많이 받은 이 아이는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러분, 거부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좋아한다 라는 화살표와 그리고 싫어한다 라는 화살표를 고르게 받는 이런 아이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양면아라고 한다는 점도 함께 여러분 정리하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동 A는 무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 A에 대한 내용을 우리 찾아볼게요. 무시아에 해당한다. 맞고요.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친구로 자주 지목되는 유형 아닙니다. 자, 공격적이지만 지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유형은 양면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14번 문항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인간 발달 단계 중에서 가가 어느 시기인지 알아내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가 어느 시기일까요? 이유 없는 반항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 질풍노도의 시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이유기, 과도기이기도 합니다. 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게좀 가장 강력한 정답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가는

그래서 청소년기 해당이 되죠. 그죠? 청소년기입니다.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발달, 설명과 관련된 거, 우리 맞는 거 골라볼까요? 보기 기어,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에서 잠복기인가요? 이 시기가 아니에요. 생식기에 해당합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중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에서 전인습적 수준에 해당하나요? 이건 유아가 전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따르면 자아정체감 형성되는 시기 맞습니다. 자아정체감 형성이 발달 과업입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은 제시문에 네모칸 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신체 발달과 관련된 글인데요. 가는 뭔지 우리 알아내야 되겠고요. 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가가 뭘까요? 여러분,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제목의 글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사춘기를 일찍 경험한다. 대체로 사춘기의 2차 성징은 여아는 9살에서 16살, 남아는 10살에서 18살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는 비만, 환경 호르몬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성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뼈 연령이 높아져서 성장이 먹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무 이른 나이에 이런 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빠르게 이런 성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가는 뭘까요? 성조숙을 이야기하겠죠? 조숙. 이런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조숙과 관련된 내용의 답을 고르면 되겠어요. 자, 기어, 만숙이다. 반대죠. 빠르게 성숙하는 겁니다. 조숙입니다. 자, 남자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이 많은 운동 기술면에서 유리하여 인기가 많다. 조숙하게 되면 몸이 빠르게 커지고 운동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운동 능력을 잘 나타내면서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자의 경우에는 어린 소녀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어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질 수 있다. 어린 소녀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건 성적인 발달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숙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숙과 관련된 답지는 니은만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랑. 사랑도 역시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통해서 경험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유형이 7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유형을 다 알고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그래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될 거예요. 자, 16번 살펴볼게요. 다음 발표 내용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을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발표자 OO이고요. 주제는 사랑. 호르몬으로 보면 다 보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저희 모둠은 제가 동아리에서 만난 도준이와의 이성 교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의 과학을 탐구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도준이를 처음 봤을 때, 자,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는데, 그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3요소.

스탄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자, 3요소 중에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오른다라고 하는 요소는 여러분 뭐죠? 열정입니다. 아, 지금 도준이와의 사랑에는 열정이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볼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도준이와 친해졌어요. 그래서 종종 함께 걸을 때 아무 말 없이 걷는 것도 좋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편해졌어요. 자, 이건 옥시토신 호르몬이 작용해서 도준이와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와 가깝게 느끼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랑의 요소 중에서 친밀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밀감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아직 도준이와 미래를 약속한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지금의 감정도 사랑의 한 유형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래를 약속한 건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사랑의 마지막 요소인 결심, 헌신을 볼수 있는데 결심, 헌신이 볼수 있다라고 해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래를 약속한 건 없지만이라고 해서 결심 헌신이 없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준이와의 사랑에는 여러분 열정과 친밀감이 있고 결심 헌신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서 낭만적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관련된 답지 골라볼까요? 낭만적 사랑의 유형이다. 맞죠? 자, 오래된 우정 같은 연인의 사랑이다. 자, 그건 어떤 거죠? 열정 없고 친밀감, 결심 헌신 있는 우애적 사랑의 경우죠. 친밀감과 열정이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과 관련된 문항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의 3요소는 열정, 친밀감, 결심, 헌신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자, 이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찾아내시고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유형이 적용이 된다는 거. 사랑의 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2016학년도 수능 11번 문항입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사랑의 구성 요소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사랑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런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분석해내고 걔네들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지를 주로 많이 물어봤는데요. 사랑의 구성 요소에 집중해서 물어보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함께 봐볼까요? 사랑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기 유발적인 요소는, 자, 뭘까요? 동기 유발적인 요소. 사랑을 맨 처음에 시작하게 만드는 막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설레게 만드는 동기유발적인 요소는 여러분 뭐죠? 사랑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열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동기유발적인 요소 열정인데 A가 A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학생이. 그랬더니 선생님이 A는 오답이라고 합니다. 자, A는 왜 오답이라고 하나요? 정서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A는 정서적 요소래요.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가깝다라고 느끼는 요소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하, A는 친밀감을 지금 이야기했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정답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이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상대에게 열렬히 쏟는 요소입니다라고 하면서 질문의 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기 유발적인 요소. 자, 에너지를 열렬히 쏟는 요소. 자, 이 동기 유발적인 요소는 뭔데? 열정인데. 지금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쵸? 자, 남자 학생이 B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오답이래요. B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책임감 뭐죠?

마땅하죠. 그렇죠? 결심, 헌신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학생이 열정 C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자, A는 친밀감, B는 결심, 헌신, C는 열정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자, A만 있는, 친밀감만 있는 사랑은 도취적 사랑 아니고요. 우정 또는 좋아함, 뭐 이런 사랑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자, 우애적 사랑은 그 친구와 같은, 오랜 연인인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친밀감하고 결심, 헌신만 있는 사랑이거든요. 친밀감과 결심, 헌신이 있는데, 여기에서 친밀감을 제외하면 결심, 헌신만 남아요. 그래서 공허한 사랑이 됩니다. 자, B는 결심, 헌신이거든요. 책임져야지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인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B, 결심, 헌신과 C, 열정을 더하면 얼빠진 사랑이 됩니다. 낭만적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을 선택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사랑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좀 색다르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랑과 조금 더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선생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 봤으니까 여러분 요번 연습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사랑과 관련된 문항은 모두 100%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7번 문항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17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기를 통해서 배우자 선택 과정을 오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을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기에 배우자 선택의 과정 나와 있는 걸 우리 오드리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 적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수 씨를 회사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어떻게 회사에서 여러 번볼수 있었을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점심시간이나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지금 매일 생활을 하고 있네요. 자, 요런 거 우리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 중에서 어떤 단계라고 하죠? 어떤 여과망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근접성의 여과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과망에 해당이 되고요. 그쵸? 다음에, 자,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는데요. 호감 가는 외모에 첫눈에 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성격이 내 마음에 쏙 들어. 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매력의 여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력적이야 라고 하는 매력의 여과망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여과망이고요. 자,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며 어색하게 지나갔는데 간단히 대화를 시작하면서 가까워졌고 이렇게 연인이 된게 아직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경수 씨는 깔끔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까지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자,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비슷한 지역에서 자랐고 가정 환경이나 가족 분위기도 닮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인종이 같다. 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지역에서 자랐다, 가정 환경이 비슷하다, 가족 구성원이 유사하다, 등등등, 뭐, 직업이 비슷하다, 등등등. 자, 요런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 여과망인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에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 나타나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경수 씨와 결혼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근접성의 여과망이고요. 이 바로 다음 단계는 여기에서 써있지만 매력의 여과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나는 매력의 여과망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다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고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경우에 어머,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급격히 친해지고 이렇게 뭐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

하는데요.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자아 정체감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서 우리 자아 정체감 유형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PD가 이제 인연의 시작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PD님이신가 봐요. 자, PD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나요? A, B, C, C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마도 우리 자아정체감 유형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진로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건축가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지금 전념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고민하지도 않고 이 직업을 선택해서 전념하고 있어요. A씨의 유형은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이 되네요. 그쵸? 다음에 B씨 살펴볼까요? 학창 시절부터 작곡, 영상 제작 등 여러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내가 뭘 좋아하지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념하지 못하는 유형, 정체감 유해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C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직업군을 체험해 봤는데 요리만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건 없어서 천직으로 알고 현재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개를 찾아봤지만 내가 이 일이 딱 맞는 것 같아라고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C는 정체감 성취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자, 다음에 밑에는 어떠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A씨는 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자 기억에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우드리의 그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 중에서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이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을 살펴볼까요? 웃을 때 예쁜 모습이 마음에 든다라고요. 웃을 때 예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자, 매력의 여과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D를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저랑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을 선호한다. 자, 이런 같은 직업, 같은 지역, 비슷한 연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9번 먼저 풀어볼게요. A씨는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B씨는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CC는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A씨와 B씨가 속한 유형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 전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념한다는 것이다. 공통점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로 묶인 4번을 선택하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20번 함께 살펴볼게요. 20번은 우드리의 여과망 이론을 이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요거 해결에 적용해 보면 되겠죠. 기역은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입니다. 매력의 여과망 아니었습니다. 자, 니은은 매력의 여과망인데요. 매력의 여과망은 두 번째 여과망입니다. 첫 단계 아닙니다. 자, 매력의 여과망이 해당하는 바로 다음 단계는 근접성 아니죠. 근접성이 1번, 매력이 2번, 그 다음 단계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입니다. 자, 디귿은 의견 일치의 여과망 아니고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입니다. 자,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배경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배경이 유사할수록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

0: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19번 이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19번은 이달의 영화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요? 인간 발달 중에서 가, 시기의 인지적 발달 특성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역시 가, 시기 알아내고 발달 지원 프로그램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이 영화는 마이크 화이트 감독의 2017년 작품으로 원래 제목은 브래드의 상태입니다. 영화 속 모든 문제와 위기는 그의 내적 상태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미국인들의 가식이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수 있대요.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남과 비교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건 것처럼 행동이기도 하고 자식이 다 커서 독립해서 떠나가고 인생의 절반 나이에 다다르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식이 다 커서 독립해서 떠나가는 이런 탈부모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절반 50 정도에 이르르는 거죠. 자, 50 정도의 나이에 이르르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 중년기라고 할수 있네요. 그렇죠? 자, 중년기. 중년기의 인지적 특성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유동성 지능이 최고조에 달하나요? 아니죠. 자, 즉각적 회상 능력이 점차 감소합니다. 빠르게 회상해내는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자, 그리고 비공식적 교육 경험에 따라서 획득된 지식이 유지됩니다. 결정성 지능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능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데 빨리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는 게 유동성 지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동성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혼과 케틀의 지능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답지를 분석을 하긴 했지만, 뭐, 혼과 케틀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조금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혼과 케틀의 지능 유형을 제대로 다룬 기출 문항을 함께 한번 풀어볼게요. 2019학년도 6모 17번 문항인데요. 자, 지능 유형의 요소를 측정하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능 유형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고를 거예요. 자, 어휘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런 어휘력은 가 어떤 지능과 관련돼 있죠? 여러분. 결정성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공간 지각 능력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공간을 지각하고 파악하는 이 지능은 유동성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가는 결정성 지능이고요. 타고난 지능 아니고요.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지능입니다. 자,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관련된 지능, 유동성 지능 맞습니다. 자, 가가 나보다 교육과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윗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단계 언제였죠? 중년기입니다. 자, 이 중년기에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한번 골라볼까요? 자, 첫 취업 및 경력 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거 어때요? 첫 취업인데, 중년에, 인생의 절반이 지나서 중년에 첫 취업하면은 조금 많이 늦죠. 그쵸? 이건 성년기에 해당하는 발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실험으로 배우는 보존 개념 획득 프로그램. 보존 개념이 물론 중년기에도 있지만, 보존 개념 획득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제공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동기에 적절합니다. 자, 배우자 선택과 결혼의 의미 이해 프로그램.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중년이 돼서도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발달의 항상 평균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배우자 선택과 결혼이 발달 과업으로 주어지는 시기는 성년기라고 보죠, 우리가. 또래와의 동조 행동의 양면성 이해 프로그램. 이런 또래와의 동조가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 남았는데요. 이중부양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중부양자 뭐죠? 아래로는 자식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이중부양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년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이런 이중부양자로서의 스트레스를 겪을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부양자로서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년에게 적합한 발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0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20번.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이달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를 알아내야 되겠어요. 자, 시, 어떤 시기인가? 탄로가 탄식하고 있네요.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 늙어감을 탄식하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아이쩍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그동안에 아이들이 나 웃을 줄 어이알리, 아이야, 너무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어렸을 때 늙은 노인을 보고 웃었던 걸 후회하고 있네요.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 마음이 젊었으니 옛 얼굴만 여겼더니 센 머리, 찡그린 얼굴 보니 다 죽은 듯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하리. 소년 행락이 이제 인 듯하다마는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 나로다 하리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는 해설도 나와 있네요. 노인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변해버린 외양을 보며 지나간 젊음에 대한 아쉬움과 늙음에 대한 한탄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에릭슨의 이론에서 절망이라는 발달 위기에 해당한다. 굉장히 다양한 노년기에 대한 힌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 관련된 시입니다. 이 노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년기이고요. 이전 시기에 비해서 심리적 경직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죠. 손가락과 손 움직임의 정교성이 최고조에 달한 건 성년기이고요. 이전 시기에 비해서 양성 간의 성역할 유사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성역할 유사성이 거의 이제 비슷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스턴버그에 의하면 이전 시기에 비해서 분석적 지능이 중요해진다. 분석적 지능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학업하는 시기, 이때 중요하거든요. 노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7회까지의 문항들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8회 다시 시작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해도 용룡이 나라시라.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전체 아랍어 내용을 다 배우고 이제 문항풀이,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강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문항들을 풀면서 실전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1과 2과 3과 정도에 나오는

그 여러분 배우는 수준에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만큼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 설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 문제를 전부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2강이 되어갖고 21강까지는 전부 다 이제 아랍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거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내가 잘 배웠나 확인하는 거고 다음에 있을 수능 완성에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체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알고 있나를 확인하는 그런 문항풀이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강까지 한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니까 멀리 돌아가는 셈인데,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일과의 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음은 자마 아말루카. 당신의 직업은, 일은 무엇입니까? 아나 카티분. 아나 카티분 했을 때 여기와 여기에 공통적으로 쓰인 글자가 무엇이냐? 자음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먼저 걷어내야 될 것이 점을 먼저 보면 됩니다. 점. 밑에 점 하나 여기 없죠. 위에 점두 개, 여기 없습니다. 이거 두개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알리프가 있는데 이 알리프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이 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카는 이 독립형을 갖다 써놓고 카, 카, 카 이렇게 붙여 쓰는데 어중이 어말형과 달라서 지금 어두형 카와 어말형 카의 구분을 할수 있는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 정답은 3번이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들은 그냥 쓱 지나가면서 풀수 있을 겁니다. 2번.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모음별을 가진 것은 마다 호나크. 그것은 무엇이 거기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호나카 자발룬. 자발룬 산이 있습니다. 자발룬은 아아우죠. 아아우. 아분 아버지. 깔라문 자발룬과 같은 패턴이에요. 연필입니다. 깔라문 아아우예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밀룬 아름다운 예쁜 이런 말인데 이건 네개 글자이기 때문에 일단 모음 배열은 다릅니다. 모음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자 수예요. 자, 다프타룬 아으아우죠. 공책이란 말인데 역시 네 글자고 슈바크는 슈브바아크 다섯 글자입니다. 창문은 다섯 글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 끝말잇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바다아 시작하다 라이바 운동하다. 그러면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말 여기 한 글자만 들어가면 돼요. 아 라가 들어가서 아칼라 먹다. 아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거. 1번이죠? 그래서 아칼라 먹다. 잘라싸 앉다. 자하바 가다. 아사미야 듣다. 그다음에 따바하 요리하다.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앞 글자 뒷 글자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글자를 바르게 배열한 거. 마크타분이죠. 마크타분. 그러면 바르게 배열한 것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만 먼저 보세요. 맨 앞에 하나 마가 있어요. 이렇게 마가 있고, 나머지는 아니죠. 끝에가 바예요. 점이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금방 이건 눈으로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크탑은 그러면 사무실도 되고 책상도 되죠. 그 탑은 말린 대추야자, 마우즈는 바나나, 기타분 책, 푸스타는 원피스인데 마크탑 사무실이나 책상을 말하는 이 마크탑은 4번. 네, 이 글자를 조합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글자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글자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연서법이 제대로 된걸 찾는 겁니다. 연서법 중에서는 아, 다, 다, 라, 자, 와. 이 여섯 개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여섯 개 글자는 앞에와는 붙여 쓰는데 뒤에 글자와는 분리해서 씁니다. 한 단어 내에서도.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바, 비, 비느트, 빈트. 그러면 다 붙여야 되죠. 맞네요. 이건 정답이네요. 자, 푸르사툰. 여기는 띠는 이 아다다라자와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다 붙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하디카툰. 여기도 띠였을 수가 없죠. 여섯 개 글자가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정원이라는 거고, 푸르사툰 기회란 말인데. 그 다음에, 아뜨샤눈. 그럴 때 여기도 띠였을 게 없습니다. 띠였을 건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긴 띠여서 제대로 썼는데, 이 아뜨샤네 아가
붙여 써야 되는 거라서 목마른 할 때 아투샤는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살라순 한 번도 안 배운 단어인데 이것은 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삼각형 모살라스 여기서 사도 붙여 써야 됩니다. 그 틀린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정답은 1번 하나 빈트 딸이라는 말 빈트 하나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서법은 여러분이 그 처음에 공부할 때 글자를 어떻게 붙이는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면 여러분이 이 글자에 익숙해질 겁니다. 글자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여러분 돼야지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글자 잘 모르고 쭉 진도를 나온 사람들은 거꾸로 돌아가서 회귀해서 이 글자 연습, 연서법부터 잘 배우기 바랍니다. 6번 밑줄 친 낱말에 사용되지 않은 자음은 만 후와 그는 누구입니까? 후와 아히 아흐마드 그는 나의 형 또 나의 남동생 아흐마드야 이렇게 했죠. 나의 형제 아흐마드 아흐마두 아흐마두에 들어가는 글자는 네 개 아, 흐, 마, 두 반은 없죠. 이럴 때 항상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철자나 글자를 볼 때 자음 볼 때는 점을 보세요. 점 점이 어디 있나 없나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바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자 자음만 묻는 거예요. 마사타 하말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너는 너 뭐 하니? 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뭐 해?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돼요. 아나 탈리분 피 자미아틴 나는 한 대학교에서 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탈리분 피 자미아틴 이렇게 해갖고 대학생 탈리분 했을 때 자 공통적으로 하면 다 말로 했을 때 항상 하듯이 점부터 보겠습니다. 점 두 개 밑에 점 두 개 없죠? 아니고 점 한 개 위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따도 없죠. 이것도 아니고 알리프 장모 없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남았죠. 람. 맨 끝에 있는 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쉽게 없애는 것부터 먼저 없애고 나머지를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람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모음 배열은 그냥 모음의 순서대로 잘 배열됐나를 따지는 겁니다. 마스무키 너의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스미 힌두. 힌두 그러면 힌두면은 아 그다음에 없고 우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배열은 여기 힌두죠. 자, 할 때 미스루 할 때 이으우 이으우 딱 정답이 1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모음을 얘기할 때는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따지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 글자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 3, 4, 5번은 글자 수에서 안 맞아요. 1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미스르 이집트가 정답이고요. 아스와드 검은색. 검은. 그다음에 샤리온 거리. 사리둔, 사람 이름이죠. 이것도 뭐 유일한, 유니크한 이럴 때도 파리드 쓰지만 사람 이름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마루훈, 알려진 이런 뜻입니다. 숫자로 봐서 메스로는 금방 직관적으로도 1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9번, 보기의 글자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살르라자툰이죠. 살라자툰 네 개의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살라자툰 이럴 때 두 개의 같은 자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가를 표기법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표기법 볼 필요도 없이 타마르부타는 끝에 다 있어요. 이 타마르부타는 다섯 개 선택지에 다 있으니까 해당사항 없고요. 앞에 있는 점 세 개 이걸 찾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점 세 개 여기 있고 앞에 있는 점 세 개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결 모양의 이 W 모양의 점이 세 개 올라가 있죠.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점 세 개만 있는데 그래서 점이 위치가 다르게 있고 이거는 샤하고 이거는 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섯 개 글자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로는 되지 않아요. 다섯 개 글자면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1번도 세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 4, 5번에서 골라야 되는데 글자 수에 따라서 점 세 개 따지면 이겁니다. 자 코라툰 공이고요. 샤우카툰 포크죠. 포크. 그 다음에
파키아툰 과일이고요.

같은 숟가락, 셀라자투는 냉장고입니다. 예, 냉장고인데 지금 람이 두 개가 왔죠? 이 람이 두 개가 왔는데 앞에 스쿤이고 모음이 없고 뒤에만 모음이 있어서 겹쳐 썼습니다. 그래서 셀릴라자툰 다섯 개 글자를 볼수 있어요. 함정이죠. 다시 이게 두 개가 겹쳐 쓴다는 게.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밑줄친 부분의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아르카부 우주야말란. 나는 낙타를 탑니다. 아르카부 우주야말란. 비한정 단수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목적격. 목적격은 끝에다 뭘 붙여요? 비한정. 정관사 없는 비한정에서 끝에 알리프를 붙인다 그랬죠. 왜? 주격과 소유격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르카부 우주야말란. 맞죠? 아슈라부 까후아탄. 근데 예외가 있어요. 타마르부타로 끝나는 거, 또 그다음에 알리프로 끝나는 거, 또 알리프로 끝나는 거, 또 알리프에서 함자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알리프를 붙이지 못합니다. 아슈라부 까후아탄. 예, 그래서 여기는 알리프가 붙을 여지가 없어요. 맞고. 아가실루 따박간. 잘 붙었죠?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마십니다. 나는 접시를 씻습니다. 설거지 하는 거죠. 아크라우 기타 반 해야 되죠. 4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5번, 아슈타리 히야란, 오이를 삽니다. 책을 읽습니다. 오이를 삽니다. 했을 때, 목적격을 쓸 때, 비한정이면 알리프를 붙여준다. 그래서 요 조건 네 가지가 아니면 나머지 때는 항상 알리프가 붙는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타 반 4번이 잘못된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11번, 12번은 한 문항, 한그 지문에 두 개의 문항이 엮여 있네요.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카말과 살림입니다. 사바할 헤이리, 사바한 누리. 이게 사바훈데 계속 처음부터 우리 그 교육평가원에서 이렇게 사바하루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바하루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바후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서 쓸 때는 사바후로 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이렇게 굳어버려갖고 사바하루. 한국에서 하는 아침 인사입니다. 사바할 헤이리, 사바한 누리.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죠. 사바. 그 다음에 아나 카말룬 미날 마그립. 저는 모로코에서 온 카말입니다. 와 안타 너는 당신은요? 아나 살림은 미날 루브나나. 저는 레바논에서 온 살림입니다. A에 사용되지 않은 거. 사바하 네 글자가 사바 쓰가 없죠. W 모양의 쓰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12번 B의 낱말과 동일한 모음별 살림은 일단 네개 글자래야 돼요. 네개 글자. 1번 야움은 세 개. 5번 마쇼울은 4번 5번 하야와는 마쇼울은 다섯 개 글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2번과 3번 중에서 같은 배열인 것을 보면 다페운 가비룬 3번이죠. 자, 야움은 하루 날이란 뜻이고요. 데이. 그다음에 다페운 따뜻한. 그다음에 가비룬 나이가 많거나 큰. 3번 정답이죠. 살림은 가비룬. 하야와는 동물이고요. 그다음에 마쇼울은 유명한입니다. 이 모음 배열은 글자 수가 되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글자 수가 같은 것을 우선 선택해서 그 중에서 뭐가 맞는가를 여러분 따지면 됩니다. 자, 한 과를 끝냈습니다. 1과를. 13분 만에 끝냈는데 굉장히 스피디하겠죠? 자, 2과 문항 보겠습니다. 2과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자, 표기가 옳은 것은 했을 때 지금 이 원하는 문제는, 이 사실은 마지막에 오는 이 모음은요, 단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단어 하나에도 다 이렇게 격이 표시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있으면 우고, 정관사가 없으면 운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운으로. 그걸 묻는 거예요. 비한정과 한정의 표기법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룬, 탄인이 붙었죠. 바룬 바다 했을 때 바룬 탄인이 붙은 것은 정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맞게 썼죠. 다르수. 다르수는 정관사 있을 때의 표기입니다. 우는 탄인이 있어야 되는데 탄인이 없으니까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사이푼도 탄인이 있어야 돼요. 정관사가 있으면 사이푼데 없으니까 사이푼 했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기타분 마찬가지죠. 기타분 했어야 되죠. 정관사 없으니까 기타분. 그러니까 다르스는 한 과고요. 사이프는 여름이고 기타부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아수다누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탄인이 같이 올수 없어요. 여기 수다누가 돼야 됩니다. 수단이라는 국가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의 핵심은 정관사가 있는 단어는 끝에가 탄윤이 올수 없고 정관사가 없는 단어는 이격 형태가 아닌 경우, 이격으로 격표지가 바뀌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아하마두, 아하마다, 아하마다, 따바누, 따바나, 따바나 이런 식으로 격이 두 개로만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경우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정관사가 없으면 운으로 끝난다. 운 탄인이 붙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많게 표기된 것은 1번 바하룬 바다뿐입니다. 2번 보기에 글자 카드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건 뭐 간단하죠. 이건 그냥 순서를 배열하는 거니까 앞에 히, 야룬 단지 이런 문항은 여러분의 그 어휘력에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휘력이 좋으면 금방 풀수 있고 어휘력이 약하면 풀수 없는 거죠. 이것은 글자 카드를 맞추는 아주 발음 철자 문항이지만 이게 철자 문항이죠. 그렇지만 이게 어휘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난도가 높은 그런 그 문항일 것 같습니다. 산 쥐바룬 아니고요. 가방 하크이바툰 아니죠. 병원 무스타시판 아니고요. 오이 헤야룬 정답입니다. 4번. 도서관 마크타바툰 아니죠. 4번 히야룬 오이가 정답입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 하다 하다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1.5배 길이로 읽는 하다 이렇게 하 하가 아니고 하 1.5배 길이 아가 1.5배 깁니다. 마 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다 뭐뭐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남성형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주어와 수로는 성수격에서 보통 일치하죠. 성은 남성, 남성, 수는 단수, 단수, 복수, 복수 이런 식으로 격도 주격, 주격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 성수격이 주어와 수로가 일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일치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형이라는 겁니다. 남성형 뒤에 수로도 남성형이 와야 돼요. 남성형인 걸 보면 됩니다. 다분 문, 홉준 빵, 깔라문 연필, 다프타론 공책 다 남성형이에요. 샤우카튼 포크죠. 이거 뭐예요? 삼지창이죠. 고기 먹을 때 쓰는 뭐 이렇게 아니, 과일 먹을 때 쓰는 포크입니다. 그래서 샤우카튼 5번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몰라도 뭔가 이상하게 특이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타마르부터가 붙어 있어요. 아, 여성형이었지. 나머지는 없네. 이게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이거 문항을 풀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네. 4번.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이건 태양 문자, 월 문자를 묻는 문항입니다. 알 아후 마시툰. 그 형제는 브라더는 형제는 그 브로는 굉장히 액티브하다. 나시트하다. 활동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 형제가 누군지 몰라요. 남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형제는, 그러니까, 뭐, 그 브라더는, 나쉿. 아주 활달하다, 활동적이다. 이럴 때, 알, 아, 이거 태양 문자, 월 문자의 가장 기본 핵심 원리는 정관사 뒤에 오는 첫 번째 글자의 발음이 혀가 움직이는 발음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움직이는 발음은 알 뒤에 타가 오면 알타 혀가 바쁘죠. 알타 왔다 갔다 혀가 해야 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알할때 알을 빼버리고 아타 엘 발음 빼고 아타 타에서 두번 발음해줘요. 아타 이렇게. 그래서 아테리호 알테리호 아니고 알 아테리호 이렇게. 이게 뒤에 오는 이 타가 혀가 움직이는 발음일 경우에 이 L 발음이 없어지고 여기에 샷다가 붙어서 이렇게 두번 발음되어진다 배웠을 겁니다. 내가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태양 문자예요. 태양 문자는 이 정관사 뒤에 오는 글자 중에서 혀가 움직이는 글자. 그래서 이거는 혀가 움직이는 발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4글자를 다 외울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혀가 움직이는 걸 보면 됩니다. 알 아후 알아 아후 혀가 안 움직이고 입만 벌어지죠. 이거는 태양 문자가 아니고 월 문자예요. 알 아후라고 해야 되는데 태양 문자처럼 샷다 썼습니다. 잘못이죠? 아탐으로 타 혀가 움직이죠. 타 혀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니까 샷다를 써서 이렇게.

다음에 이 L 발음을 죽여야 됩니다. 역시 발음 잘못됐습니다. 아탐으로 레디둔, 이 말린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단계별로 이름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말라가 있고 뭐 노란색 로탑이 있고 로탑을 말리면 또 탐으로가 있고 탐으로에서 씨를 빼면 또 뭐가 되고 뭐 아주화가 되고 쭉 이름이 33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탐으로라는 그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의 이름이 그 성숙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왜 감 있고요. 근데 반건시 있고 건시 있고 뭐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름이 있듯이 이 탐으로도 이렇게 33가지 이름이나 돼요. 아, 탐으로라디드 말린 대추는 맛있습니다. 여기 저 샷다가 있어야 돼요. 알좌우 알좌 알좌 에 알좌 혀가 그대로 붙은 상태로 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맞는 표현이 알좌우 하루 그러면 날씨가 덥습니다. 하루 아다 다 혀가 움직이죠.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다프타로 그래서 공책이 제리든 새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마타프 마마 마는 혀가 안 움직이고 입술만 움직여. 마, 알, 마, 타, 후. 이렇게. 가디문. 그 박물관은 오래된 겁니다. 할 때, 여기 알,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죠? 태양문자, 월문자 규칙을 제대로 지킨 것은 알, 저우, 하룬 3번 뿐입니다.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5번. 보기의 철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랬을 때, 앞에도 말했지만, 이거와 이것을 점을 보세요, 점을. 자, 마가 맨 앞에 있어요. 마가 이렇게 맨 앞에 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점이 하나 있어요, 위에. 그럼, 어, 점이 여기 있죠? 어, 이것도 점이 있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글자야.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뜻을 몰랐어요? 근데 풀 수 있어. 왜? 네 개 글자에 점이 여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있어. 점이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풉니다. 1번 쥐발룬 산이고요. 2번 마우즌 바나나고요. 3번 딸리분 학생. 4번 마트바훈 그 마트바훈은 요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부엌입니다. 저리다툰 5번 저리다툰은 신문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고요. 6번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숫자가 있어요. 찾을 수 없는 숫자. 자, 6, 5, 8, 4, 1이에요. 8이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1, 2, 3, 4, 5, 6, 7, 8, 9 하는데 1, 2, 3까지는 돌려보면 그냥 그대로 2가 되고 3이 되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4도 이런 글자에서 온 거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5는 여기서 뚜껑이 있다가 뚜껑이 없어진 거예요. 뚜껑이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가고 뚜껑에서 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와갖고 우리가 쓰는 아랍어 숫자가 된 겁니다. 6도 돌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고요. 7도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9도 그대로 되고요. 8만 조금 어려워요. 8은 사실은 8이 이게 8이잖아요. 근데 이 8이 이제 이게 생각에 이렇게 된 것이어서 아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이 8개이기 때문에 8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각이 8개가 8인데, 8이 지금 여기 이게 있는 게 지금 어려울 겁니다. 자, 1은 있죠. 그 다음에 3이 없어요. 이건 4지 3이 아닙니다. 3은 이렇게 옆으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3이 나타나는 그 숫자. 그게 3인데, 3이 없습니다. 5가 있고요. 5가 여기 있고, 6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숫자에서는 8만 여러분 조심하면 됩니다. 가끔 전공자들도 이 8자하고 7자로 헷갈려 하는 경우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7자도 돌려보면은 7자 비스무리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7자가. 예. 7번. 보기에서 올바른 표현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옛날식 문항이에요. 제일 어려운 문항입니다. 왜냐면 이게 일치가 잘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온문 일치가 되는 걸 따지려면 일단 뜻을 알아야 돼요. 온문 라티푼. 온문은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연성이 여성이에요. 여성은 아랍어의 그 문법에서도 여성형으로 씁니다. 온문인데 남성형으로 쓰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성이고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뒤에 오는 수식어도 이건 수식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식하는 건데 수식어도 여.

성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수식 관계는 성수 격 한정을 모두 일치가 돼야지만 수식이 가능합니다. 성과 수와 격과 한정 상태가 모두 일치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면 온문 여성인데 라티푼 안 되죠. 남성이요. 친절한, 다정한 뭐 이렇게 되는데 라티파 툰이 돼야 돼요. 라티파 툰.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까다문 서기라툰. 까다문 서기라툰. 까담이란 건 발이에요. 신체 부위에서 짝을 이루는 거. 눈, 귀, 팔, 다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두 개의 짝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은 발도 그렇고요. 여성형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까다문 그러면 꼬라툰 까담 할때 축구죠. 이게 이제 그 발인데 이 발이 서기라툰. 얼핏 보면 여긴 타마르부타가 없는 남성형 모습인데 여기 여성형 표지가 있네?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맞는 표현입니다. 까담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맛살. 맛살은 양파입니다. 맛살 양파고요. 따자사툰. 따자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말들 패턴이에요. 아랍어는 파, 알룬이 없습니다. 따자순, 따바운, 하타문 이런 식의 모든 단어들은 이란에서 쓰는 이 페르시아어 있죠? 옛날 페르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랍 어차피 아랍에다 옛날에 다스렸으니까 유입되면서 페르시아 그 언어가 그대로 들어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박살룬 따자순 하면 싱싱한 뭐 이런 말이에요. 따자순은 뭐 프레쉬한 거죠. 따자순 하는데 여기 타마르부타가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있는 대로 골라라 해놓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함정인 거죠. 볼 때는 두개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B만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항이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되게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 있는 대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갖고 평정심을 잃지 말고 하나씩 따져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알맞은 것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할 뭐뭐뭐 가리분 민 호나 가리분 여기서 이제 주어가 여기 주어고요. 이게 이제 수로예요. 그 주술 관계는 어떻게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성수 격이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수식은 성수 격 한정까지 일치해야 되는데 주어와 수로는 성수 격이 일치합니다. 성이 남성형 남성형 단수 단수, 주격, 주격 이렇게 되겠죠. 성수 격이 일치하는 거를 따지려면 지금 가리분이니까 여기서는 단수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단수를 찾으면 됩니다. 어차피 정관사는 없고 여긴 정관사 있으니까 그러면 찾아볼게요. 할 뭐뭐뭐 가리분 민호나 여기에서 가깝습니까? 남 가리분 집단 매우 가깝습니다 했는데 묻는 것은 이 주어 부분에 오는 단어가 남성형 단어를 찾으라 이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알바이투 집. 네,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아시아리카투는 회사 여성이죠. 요렇게 아투가 있으니까 여성이에요. 알마스나우 공장이죠. 공장도 남성입니다. 알하디카투는 공원 또는 정원이에요. 전부 다 타마르부타가 있는 여성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A와 C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바이투 가리브 민후나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또는 할 마스나우 가리브 민후나 공장이 여기서 가깝습니까? 라고 묻는 A, C만 들어갈 수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수로의 관계, 그다음에 수식의 관계,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문항을 풀면서, 아, 그랬었지. 아랍어 문법이 그런 원리였었지. 일치가 어디에 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 차근차근 생각해 보고 다시 복기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깊은 머릿속에 저장장치에 들어있을 겁니다. 단, 그것이 빨리 끊어지지 않을 뿐이지. 한번 본 것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뭐, 영화배우가, 유명한 영화배우가, 아, 무슨 뭐, 뭐, 그냥, 멋있게 그냥, 뭐,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장면만 기억하지 말고, 그 아랍어 그 단어가 지나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고 봤다. 내가 끄집어낸다. 뭐, 이렇게. 나 같은 경우도 올챙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오기가 나가지고 하루 반 동안 올챙이의 그 단어를 하루 반 동안 생각해서 결국은 기억해냈습니다. 아니,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9번. 밑줄친 부분을 아랍 숫자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이것만 딱 보고 문제 풀면 돼요. 근데 한번 여기서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A가 마라쿠모 구르파티 살림인 살림의 방의 번호. 그러면 살림의 방의 번호 그러면 연결이에요 이렇게 그죠? 살림의 방이고 살림의 방이라는 것이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살림 방의 번호인데 라크무니까 이 숫자죠. 숫자는 라크무 구르파티 그의 방 번호는 514. 함수미 아르바타 아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연결됐을 때 이게 세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결이 어떻게 되나 보면 됩니다. 탄인이 없이 주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소유격이고요. 마지막에만 탄인이 있습니다. 연결형 할 때. 514는 금방 알수 있죠. 가운데 일자가 있는 것은 딱 깃발 들고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 1과 9는 똑같아요. 1과 9는. 그래서 1과 9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45, 302, 620, 620, 그다음에 827. 5번 같은 경우 읽기가 어렵죠. 827이 전공하는 학생들도 가끔 헷갈려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827. 정답 3번이네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이런 그 문항들이 많네요. 뭐 하는 것만. 네. 아흘란, 와사흘란. 가족에게 오셨고, 사흘란, 넓은 평지를 밟으셨습니다. 유목사회에서 손님이 왔을 때, 내려서 쉬다가 가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으니까, 내려서 쉬고, 우리 손님으로 계시다 가세요. 이런 인사말에서 시작된 아흘란, 사흘란. 오늘날에는 어서 오세요라는 말에 아주 기본적인, 정형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아흘란 비키. 당신도 안녕하세요. 자, 여성이네요. A가. It's me, Zainab. 안녕하세요. It's me, Zainab. 제 이름은 Zainab이에요. 오늘날에는 Zainab이라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식 이름이에요. 옛날에 우리도 한 40년대, 30년대, 1930년, 40년대 무슨 특이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름들. 그래서 그런 이름들 같아요. It's me, Zainab. 이렇게. 네. 그러면 제 이름은 Zainab입니다. 오늘날엔 잘 없는, 안 쓰는 이름들이에요. 와, 안티. 당신은요? 했더니 It's me. 자, 안티니까 여성이죠. 안티, 당신인데 여성인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 여성 이름이 와야 돼요. It's me, 여성 이름. 여성 이름이 와야 되면 여성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름의 특징이 정관사 없을 때 우로 끝난다. 기본적으로. 물론 아예 그 아로 끝난 경우도 있어요. 라일라처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탄인이 없는 그런 그 이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흐마두. 어우, 탄인이 없어. 할리둔, 탄인이 있네요. 할리둔은 이건 남성 이름이에요. 확실하게. 수아두, 탄인이 없어. 여성 이름일 수 있어요. 나빌라투, 이건 여성형 표지어가 아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형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두개 중에서 아흐마두와 수아드가 어떤 게 여성이냐? 아흐마두는 남자 이름이고, 수아드는 여성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왜? 아흐마두는 남자 이름 중에서 이격 형태를 취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세머나 외래어에서 온 말들. 예를 들면 아유브, 욥이란 말이고 이브라히무, 이스마일로, 이스마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브라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우로 끝납니다. 두 번째, 동사 형태, 미완료 동사 형태로 된 이름들. 아흐마두, 아슈라프, 암자두 이런 거나 야 야이슈, 야이슈 있죠. 야이슈, 야지두, 야지두, 야이슈는 3인칭 단수고요. 아흐마두, 암자두, 아슈라프 이거는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 형태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동사 형태. 동사 형태를 띠고 있는 이것은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은 C와 D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C, D가 정답이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이나 타스쿠노 피 미스라. 이집트에서 어디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스쿠노 필 아시마티. 이집트 안에서 어디에 사십니까? 아스쿠노 필 아시마티. 아시마는 수도예요. 수도에 삽니다.
보통 그 우리 착각하는데 서울에 삽니다. 서울이 수도는 아니, 우리나라는 수도가 서울인데 물어볼 때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서울은 어딥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 우리말로는 알아듣지만 이집트의 서울은 없죠. 이집트에서는 수도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아시마트로 써야 됩니다. 아스코노필 아시마티 수도에서 삽니다. 마 아시마투 미스라. 미스라 같은 게 이격이에요. 왜냐면 지명 이름이니까. 여기도 피 미스라 했죠. 탄인 없이 소유격인데 아로 끝났습니다. 이격 형태예요. 그래서 우, 아, 아로 변해요. 여기도 이집트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아시마투하. 이 이집트란 나라 이름이 하로 받은 거예요. 그것의 수도는 어디예요? 다 아는 거죠. 이집트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누바이유 수도가 아니죠. 마스카투 오만의 수도입니다. 암만우, 암만은 알 오르둔 요르단 수도고요. 알 카히라투 4번. 카이로의 수도죠. 그래서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죠. 4번이 정답이고 알 카르툼 수단의 수도입니다. 정답 알 카히라투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만 후와 그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와 탈립은 제디둔. 그는 새로운 학생입니다. 미날 오르둔, 요르단에서 온 탈립은이 제디둔에서 수식을 받아요. 이렇게 미날 오르둔누도 요르단에서 온이라는 수식어예요. 왜? 이렇게 문장과 전치사 구 같은 것들은 모두 비한정이라서 바로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제디둔이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후와 탈립은 미날 오르둔. 그러면 요르단으로부터 온 학생. 요것이 이 딸립을 수식해요. 제디둔도 물론 수식하고 수식어가 두 개예요. 이것도 수식하고 미날 오르둔도 수식합니다. 수식합니다. 그럼 우리말로 해보면 요르단에서 온 신입생입니다. 요르단에서 온 새로운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온 신입생입니다. 마스무후 그의 이름은 뭐예요? 그의 이름은 이스무후. 그의 이름이니까 그의 이름은 뭐입니다. 했을 때 남자 이름을 말하는 거죠. 왜? 이스무후니까 남성이에요. 그러면 남성 이름을 찾는 겁니다. 알맞지 않은 것. 자, 다 남성인데 하나가 알맞지 않은 거예요. 뭐겠습니까? 파우지아겠죠? 파우지아. 왜? 타마르 부었다가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아는데 뭔가 다른 게 이질적인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타마르 부었다가 있는 여성형이 붙어 있어요. 앞에서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다 남성형인데 타마르 부었다 있는 게 하나 딱 들어와 있어. 그럼 눈 감고 딱 그냥 찍어도 맞을 확률이 꽤 높은 거죠. 아유브, 아까 말한 아유브는 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욥도 그 다른 세머에서 쓰던 그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아랍어보다 먼저 쓰던 세머에서 쓰던 이름들. 이브라히무, 이스마일루, 아유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이격으로 씁니다. 이격이라서 남성, 여성형 같은데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이에요. 욥, 하미둔, 탄인이 있으니까 남성이죠. 요소프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다가 아랍어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격으로 쓰는 거예요. 요소프. 무함마 탄인이니까 남성이에요. 파우지아툰만 여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 파우지아투 요것이 타마르 붙어 있는 것이 여성이니까 금방 알수 있고 나머지 고민되는 1번, 3번. 우로 끝나는 1번, 3번은 고대 세모에서 다른 세모에서 온 이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3과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문제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유나와 파리둔의 대화입니다. 유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뭐뭐뭐야 파리두. 파리둔인데 야 뒤에 혹격사 뒤에 우로 끝났죠. 그래서 파리두라고 그랬습니다. 파리디야, 뭐뭐뭐. 그랬더니 파리둔이 마사 누리. 원래 마사 우인데 사바 훌 하이디인데 사바 할 하이디라고 한국에서 결정해서 가르쳐 버려 갖고. 예, 뭐다 이제 그 아랍어 하는 제타도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 바꾸고 있는데 사바 마사 누리. 그럼 밝은 저녁입니다. 오후입니다. 야 유나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오후야, 밝은 오후야 이런 식으로 저녁도 되고 오후도 됩니다. 마르하반. 물론 뭐쓸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알맞는 말이 여기서 알맞는 거는 이것도 쓸수 있어요. 마르하반도 마사 노를 쓸수 있지만 그래도 더 알맞는 말 엘랄리까 안녕하세요 엘랄리까

다시 만날 때까지 바이 이런 거죠. 또 보자 이럴 때 일랠리까 또 보자 이런 식이에요. 아흘란 사흘란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사 노르 쓸수 있겠지만 좀 어울리진 않죠. 그래서 아흘란 사흘란 가족에게 오셨고 평지를 밟으셨습니다. 즉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 1번과 3번은 유목 사회의 대표적인 인사말들이에요. 그다음에 푸르사툰 사이다툰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행복한 기회라고 한 말은 당신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라는 그 이제 헤어질 때 보통 하는 말이에요. 아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론 헤어지지 않고 만나자마자 푸르사툰 사이다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그 사람 뭐 마음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뜻으로 쓸때 4번이고요. 근데 5번은 마살 하이리 가능하면 같은 말을 써서 인사를 건네고 받는다. 마르하반 쓰면 마르하반 빅 이렇게 쓰고요. 아흘란 사할란 그러면 아흘란 빅 이렇게 쓰고 아살라무 알라이쿰 쓰면 바꿔서 와 알라이쿰 살람 단어를 바꿔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글자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일랄리까만 일랄리까 마살라마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대부분은 같은 인사말 갖고 합니다. 푸르사툰 사이다툰도 답으로는 보통 푸르사툰 사이다툰 또는 아나 아사드 제가 행복해요. 뭐 이렇게 비교급으로 쓰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마사가 같이 있는 거 이게 5번이 정답인 거쌓을수 있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나빌라투와 위다두 둘다 여성이죠. 그래서 여자 두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이파 하루키 야 위다두 위다디야 너의 상태가 어떠니? 너 어떻게 지내니?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아나 비하이린 나잘 지내 나는 잘 좋음 속에 있어 나는 잘 지내 이런 말이에요. 와 그리고 너는 그랬더니 나빌라투가 비하이린 왈함두릴라히 이렇게 왈함두릴라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지내 와 함두릴라히 함두는 찬양 찬미를 누구에게 릴라히 알라에게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알라께 찬미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라께 찬미를 이런 건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통 그냥 덕분에 정도로 하세요. 알라는 빼고 그래서 덕분에 잘 지내 덕분에 뭐 이렇게 여러분이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나 비하이린 와 들어갈 말 너는 근데 너는이 여성이에요. 나빌라투니까. 그럼 안티가 되겠죠? 아나 나는 안타 너는 이제 남성. 안티 너는 여성. 후와 그는 히야 그녀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림운과 세알림운과 아흐마드의 대화예요. 세 사람이 나온 걸 봐서 소개시키는 것 같아요. 자, 야 살리무 야 뒤에는 탄인이 없으니까 살리무니 살리무가 됐습니다. 살리마 하다 뭐뭐뭐 이 사람이 누구야? 했더니 살림이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아나 살림 저는 살림이에요. 아나 살림은 그랬더니 아하마드가 마르하반 빅 마르하반 마르하반 빅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은 글자 써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받았습니다. 마르하반 빅 당신도 안녕하세요. 아나 아흐마두. 저는 아흐마드라고 해요. 저는 아흐마드예요. 뭐예요? 소개시켜줬죠. 사할린과 아흐마드를. 이럴 때 하다 뭘까요? 남성형과 남성형. 하다가 남성형이니까 뒤에도 수로가 남성형이 와야 돼요. 1번 우미 우리 어머니. 2번 잣다티 우리 할머니. 3번 암마티 우리 숙모. 4번 사디키 내 친구. 맞죠? 내 친구. 5번 우스타다티 우리 교수님. 여자 교수님, 뭡니까? 이 타마르부타가 있는 거와 타마르부타가 있는 것이 이가 붙어서 표시가 안 나고 열린 타가 됐고 어머니는 원래 여성이고 형태가 여성이 원래가 여성이고 형태도 여성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1, 2, 3, 5번은 여성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당 상이 없고 사디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다 사디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을 때, 와, 알라이쿰 살람 그랬다면, 여기서 하는 인사말은 이 인사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사말은 바꿨을 때, 아싸라무 알라이쿰이죠. 5번. 가장,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 아싸라무 알라이쿰. 당신들 위에, 사람과 두 어깨 위에 두 천사에게 하는 인사말에게 그 평화가, 알라가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기를, 있기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파티마와 지수의 대화입니다. 파티마가 야 지수, 지수야. 만하디히. 계속 이렇게 만하다, 만하디히 나오죠. 남성, 여성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디히 해놓고 여성형이 와야 돼요. 그죠? 여성이 와야 되고 여성형이 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 딱 보면 아 운미 계속 나오죠. 운미 이건 여성이에요. 그죠? 아 이분은 누구시니?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니? 이 그 대명사가 지시 대명사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죠. 저분 이분 이렇게 돼요. 근데 물건은 이것 저것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저 사람은 누구시니? 이 사람은 누구시니?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 사람은 누구시니? 아, 이 사람은 누구셔? 나의 어머니셔. 하디히 운미. 그러면 주어와 수로가 둘 다 그 한정 상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히야가 안 들어도 다 뜻이 통하니까 하디히 운미. 나의 어머니야. 아비는 안 돼요. 이 여자분이 내 아버지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A는 안 되고요. 쟈따튼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앞에서 나왔지만 쟈따튼과 좌따퉁과 이가 붙어갖고 이게 그 인칭 대명사 이가 붙어서 이 타마르부타가 열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도 좌따티 우스테다티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마르부타가 뒤에 다른 글자가 오면 이 타가 그냥 이렇게 열린 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원래 여성형이에요. 나의 할머니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나의 할머니셔. 맞죠? 할머니. 우스테디, 우스테디는 나의 교수님인데 남자죠. 그래서 B와 C가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와 C가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문항들을 풀어봤습니다. 문항을 풀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맞췄구나. 이게 아닙니다. 틀렸구나. 그럼 더 좋아요. 틀리면은 다시 안 틀리면 되니까. 근데 언어는요, 수학처럼 아, 맞췄구나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다음번에 틀립니다. 맞춘 것은 한 번 더 복기하고 확실하게 내 거를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점수 딸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마지막에 맞은 것에 방심하지 말고 그 다음 후속 그 단계로 확인하고 완전히 암기하고 다시 틀리지 않는다. 다시 두 번이 와도 세 번이 와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문항이 점점 빨라지는데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세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열역학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열역학 문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156번입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PT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1회 순환하는 상황이고요. 자, AB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를 채울 건데 W값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표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AB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W0, BC는 압력 일정, CD는 단열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A는 등운 과정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기억리엔 디귿을 풀어야 돼요. 자, 문제 조건에 보니까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은 AB 과정과

DC 과정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QQ 이렇게 같다라고 되어 있겠죠. 근데 AB에서 BC로 갈 때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둘다 플러스로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이 단열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일을 해주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부피는 감소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6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60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기체의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A에서 B로는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같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PV는 T를 이용을 했을 때 BC의 압력이 같은 상황에서 온도가 커질수록 부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B보다는 C가 더클 거고 AB가 같으므로 A는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인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BC 과정에서도 외부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W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빼줄 거예요 라고 하는 식에서 W가 이들을 다 더하게 되면 20이 나오게 되고 흡수한 열량은 EQ가 되고 방출한 열량은 60이 되니까 Q라고 하는 것이 4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요게 40이니까 델타 U가 플러스 24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요? 자, W 값이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흡수한 열량, 얼마냐면 80에 대해서 20만큼 일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열 효율은 4분의 1, 0.25.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5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57번 보시면, 자, 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 B, C를 따라서 변할 때 압력 부피 그래프를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가의 A, B, BC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온도가 어때요, 여러분들?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등온 과정이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무슨 과정에 해당이 될까? BC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누구하고 누굴 비교하고 있냐면, A하고 C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PV는 T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AB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B는 지금 부피와 같은 상황인데, 압력이 더 높은 B가 온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B하고 C는 등온이기 때문에 BC의 온도가 같단 말이죠. 그래서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의 과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58번입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고요. 자, 표가 나와 있는데 열 효율이 지금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1회 순환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외부로부터 받은 일 또는 한 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U 더하기 W가 Q라고 하는 열역학 1법칙식을 이용해서 표를 쭉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조건을 보시면 BC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델타 U가 0이고요. 그다음 DA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ABBC 과정은 외부에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플러스,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나머지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W를 토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플러스 140, 마이너스 240이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400 하면 300, 거기서 150을 뺐으니까 토탈은 150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DA의 델타 U는 플러스 150일 거고
문제에서 요구한 CD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모르니까 U. 근데 델타 U가 1회 순환할 때 0이어야 되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5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치? 그리고 BC 과정에서의 Q는 플러스 400, AB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열 효율이 0.2, 즉 5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흡수한 열, 즉400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0분의 1의 양 150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750은 400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U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60줄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 360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360줄이다라고 하는 설명과 같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채워서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 15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9번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또 A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A까지 1회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이하게도 얘는 압력 내부 에너지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압력 부피 그래프로 변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압력은 지금 기준으로 제시된 게 P와 EP이고,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여러분들 누구랑 같은 말이냐면, 맞아요. 온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압력 온도 그래프 제시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관계에 따라서 부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P분의 T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P분의 U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값을 계산해 보면 P분의 U니까 1, D는 1, EP분의 2U니까 1, EP분의 4U니까 2, C는 P분의 2U니까 2.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 숫자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 부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부피가 V에서 EV까지 있다라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압력 P, 부피 V. B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EP죠. A. B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P, 부피 EV. 이렇게 된 거예요. 그 C 같은 경우에는 압력 P, 부피 E. 압력이 P고 부피가 E. 여기가 C. 그럼 여기가 이제 D가 되겠죠? D는 압력 1, 부피 1. 그러니까 V.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BC, DA는 각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자, BC, DA는 부피가 일정해. 그러니까 W가 0. 그리고 AB 과정은 지금 압력이 일정한 등압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요. BC 과정에서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CD 과정이죠. BC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CD 과정에서의 외부로부터 받은 1.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W라고 한다면, 3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W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에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그 하나의 실마리가 될수 있는 것은 지금 내부 에너지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별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AB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U에서 4U로 갔으니까 플러스 2U. CD 과정은 2U에서 U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U. 그리고 DA 과정 같은 경우에는 U에서 2U로 갔으니까 플러스 U.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델타 U가 다 합쳤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자, EU 마이너스 3W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는 3분의 EU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EU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EU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EU라고 한다면 BC는 Q 값이 마이너스 EU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CD는 Q 값이 얼마예요?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5U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고.

다음에 DA는 여기가 플러스 U여야 되니까 그대로 플러스 U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W 값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면적을 한번 보세요. CD에서의 외부로부터 받은 면적과 AB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했을 때 면적 차이가 몇 배가 나죠? 두 배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CD 과정에서의 두 배이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4, 6,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AB 과정의 Q가 정리가 되네요. 3분의 16.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표를 채우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B에서가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CD 과정에서가 마이너스 3분의 5U가 BC 과정인 마이너스 2U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BC 과정이 더 지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자, 열기관의 열효율을 물어봤어요.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흡수한 열량을 다 더하시면 돼요. 흡수한 열량은 3분의 16 더하기, 그치, 플러스 U에다가 한 일의 양은 플러스 3분의 4U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니까 3분의 2U.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분의 13U, 3분의 2U이기 때문에 13분의 2라고 하는 열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13분의 4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압력과 내부 에너지 그래프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PV 그래프로 변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160번입니다. 자, 160번은 애초에 열효율이 0.25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문제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AB 과정과 CD 과정은 기체가 한 일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AB, 뭐라 그랬죠? AB 과정과 CD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B 과정에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 Q 값이 9Q냐 아니면 16Q0이냐에 따라서 맞는 상황을 한번 골라봐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갈때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기역에서는요. 열효율이 4분의 1인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자, Q가 지금 9Q0잖아요. 이게 9Q0. CD 과정에서는 방출하는 게 9Q0인 거겠죠? 그러면 AB는 흡수하는 거여야 할 거예요. 그럼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열효율은 1 마이너스 흡수한 열량 12Q0분의 방출한 열량 9Q0여야 되겠지. 그럼 얘는 4분의 3이니까 계산했을 때 4분의 1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맞는 상황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니은은 요 색깔로 해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D로 가는 과정에서 Q가 9Q0인데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플러스 9Q0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AB 과정이 마이너스 12Q0인 겁니다. 그러면 니은 과정은 4분의 1이 진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흡수한 것이 9Q0이고 방출한 것이 12Q0인 거예요. 그럼 3분의 4를 뺀 거니까 그럼 결과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니은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디귿은 요 주황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황색은 CD 과정이 Q가 플러스 16Q인 거예요. CD 과정이. 이게 플러스 16Q0. 그럼 AB 과정이 지금 열 방출하는 과정이니까 마이너스 12Q0인 거겠지?

이것도 열효율이 만족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4분의 1은 1 마이너스 흡수한 열량 16Q 제로분의 방출 12Q 제로. 이게 4분의 3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4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네. 그래서 얘도 맞는 상황이 되므로 정답은 기역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3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열효율 이용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61번입니다. 24학년도 수능 11번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열효율이 반복돼서 지금 제시하고 있고, 제시되고 있고, 이런 1회 순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표를 그려서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열효율이 0.25입니다. 그리고 BC는 등온이고요. 델타 U 0이겠죠? 그리고 DA는 단열입니다. Q가 0일 거예요. BC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은 플러스 150이고요.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마이너스 100이라고 정리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를 채울 수가 있겠지. DA 과정에서 델타 U는 플러스 100. BC 과정은 Q가 플러스 100. 50 이렇게 되겠다라고 세울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B하고 온도가 어때요, 지금? 자, PV는 T에서 부피가 같을 때 압력이 높아지면 즉 A하고 B 중에서 B의 압력이 높으니까 온도도 B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BC는 무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이제 구해야 돼요. 일단 지금 내부 에너지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플러스 U라고 둔다면,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00을 해야 전체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 0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AB 과정은 지금 부피가 일정하니까 W가 0이에요. CD 과정에서도 W가 0입니다. 그러면 AB에서 흡수한 열량은 플러스 U. 그치? CD에서 방출한 열량은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열효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0.25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4분의 1은 흡수한 것 얼마냐면 U 플러스 150. 그다음에 일 양은 5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00은 U 더하기 150이니까 U라고 하는 것은 50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U니까 그게 50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 볼게요.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U가 15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50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표를 정리하니까 굉장히 쉽죠? 연습 계속 해볼 거예요. 162번입니다. 162번은 열효율이 0.25로 제시되어 있고요. PT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PT 그래프. 아니죠. VT 그래프. 부피 절대온도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표를 그릴 거예요. AB, BC, CD, DA 그릴 거고 열역학 제1법칙을 쓸 겁니다. 자, 보시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B 과정, BC 과정에서 각각 플러스 5Q, 그리고 BC는 플러스 3Q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그죠? 자, 기억 볼게요.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C 과정은 지금 보니까 우리 PV는 T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온도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BC는. 그런데 BC 중에서 부피는 누가 더 커요? 부피는 B보다는 C가 부피가 더 큽니다. 그러면 압력은 B가 C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다. 크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C, 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5Q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BC 과정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절대 온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0일 거고, AD, 그러니까 D에서 A로 갈 때도 0일 거예요. 등온이죠. C, D, 그다음에 A, B 과정도 모두 다 부피가 같은. 그러니까 A, B, W 0, C, D, W 0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의 델타 U는 플러스 5Q가 될 거고, 내부 에너지 전체 합은 0이어야 되니까 C, D의 델타 U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Q여야 해요. 그럼 C, D의 Q는 얼마여야 될까? 마이너스 5Q. 여기는 뭐 플러스 3Q. 뭐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열효율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열효율이 아니라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 5Q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DA 과정을 봐야 돼요. DA 과정.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사용 안 했지? 열효율. 열효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DA 과정에서의 그 방출 열량을 우리가 Q0라고 한번 세팅을 해놔볼게요. 그러면 열효율을 우리가 1-Q 흡수한 열량분의 방출한 열량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흡수한 열량이 지금 5Q랑 3Q니까 8Q고요. 방출한 열량은 Q0랑 5Q0인 거예요. 아, 5Q인 거예요.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된다. 0.2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벌써 지우면 안 되죠? 자, 8Q분의 Q0 플러스 5Q라고 하는 것이 넘기게 되면 4분의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2가 되고, 6Q는 Q0 더하기 5Q가 되니까 Q0는 Q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Q가 되는 거니까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얼마여야 돼? 그렇지. Q여야만 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3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1, 4 과정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델타 U랑 Q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겠지. 그치? 자, 1과 3은 등온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3은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일 거예요. 그리고 4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플러스 2, 2,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플러스 2, 2, 0라고 볼 수가 있고, 3에서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3에서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를 받았고, 이 제로만큼 방출을 하겠죠.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내친김에 볼까요? 원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외부에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열을 플러스 3이 제로만큼 흡수. 그리고 델타 U는 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이므로, 2제로이므로 여기는 마이너스 220. 그러면 이 과정에서 Q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20. 이렇게 표를 다 채울 수가 있겠죠. 기억볼게요. 원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320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틀린 설명. 2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4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그리고 4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 볼게요. 열효율은 0.4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효율은 흡수한 열량이에요. 흡수한 열량은 지금 320하고 5220이니까 520 합쳐서 520. 그다음에 2를 보게 되면 3이랑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220 해서 0.4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설명에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디귿만 맞아서. 그쵸?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165번으로 보겠습니다. 아, 4번이네요. 164번.
자, 지금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열량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열량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델타 U 더하기 W를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U가 0일 거고, DA도 델타 U가 0일 겁니다. 그치? 바로바로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CD 과정은 W가 0이어야 돼. 부피가 0일 테니까, 변화량이. 자, 그러면, 조건에서 보면 AB에서 기체가 한 일은 W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기억 보시면 B에서 C에서 기체가 한 일은 Q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흡수한 열량이고 외부의 한 일은 Q2가 되겠죠? 맞는 설명. 자, 니은 볼게요. Q1은 W1 더하기 Q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CD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Q3. 그럼 델타 U, AB의 델타 U는 플러스 Q3. Q1은 Q3 더하기 W1.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열기관의 열 효율입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1- 흡수한 열량분의 방출한 열량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흡수한 열량은 Q1과 Q2예요. 그다음에 CD에서 DA까지는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 흡수분의 방출한 열량이 맞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바로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그다음 165번입니다. 165번은 지금 마찬가지로 1회 순환이 나와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CD 그래프의 위치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DA하고 CA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억.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C하고 B를 비교해 보면, D를 비교해 보면 지금 부피가 같은 상황이에요. 부피가 같은데 CD 중에서 압력이 C가 더 큽니다. 그래프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온도가 당연히 C가 D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 자, 니은. 열 효율은 나의 열기관이 가의 열기관보다 크다.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흡수한 열량분에 얼만큼 일을 했는가인데, 이일 자체는 가보다 나가 더 크다라고 하는 문제의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흡수한 열량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ABC 과정에서 흡수하는 과정은 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흡수하는 열량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은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 맞겠지. 자, 디귿 볼게요.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방출한 열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열기관에서. 흡수한 열이 있고 방출한 열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차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흡수한 열량은 같은 상황에서 이미 1은 가보다 나가 더 크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방출한 열량을 뺐을 때 나가 가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방출 열량, 즉뺀 값이 가가 나보다 커줘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방출한 열량은 가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할수 있겠죠? 그 다음 문항 16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6번은 열 효율이 0.2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열 효율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 기체가 받은 1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걸 이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AB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BC는 단열 과정, 그러니까 Q가 0. CA는 등온 과정, 그러니까 델타 U가 0.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고, BC 과정에서는 외부에 일을 해주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90이겠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0이어야 되니까 AB에서는 증가량이 플러스 90. 그러면 90과 60을 더하면 흡수한 열량은 플러스 15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기억. 기체 온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BC 과정은 여러분들 단열 과정인데 팽창되는 과정이잖아요. 단열 팽창일 때는 이후의 상황이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ㄴ.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150줄이다. 맞는 설명. 자, ㄷ. 동그라미 기역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효율 써야죠. 열효율은 5분의 1인데, 흡수한 열량이 지금 150이고요. 지금 1을 보니까 외부로부터 1을 받은 거는 기역에 해당이 되는데, 1을 해준 거는 60과 기역이니까, 150 빼기 동그라미 기역을 해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 그러면 150 빼기 동그라미 기역이 30인 거니까, 동그라미 기역은 얼마여야 돼요? 12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ㄷ 또 맞는 설명. 모두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 그치? 자, 열효율을 반드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가 안 풀린다 할 때는 열효율을 꼭 써보도록 하세요. 자,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항 16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7번도 마찬가지로 1회 순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A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감소량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Q.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 감소량. 그다음에 W. 이렇게 표를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AB 과정 같은 경우에는 W가 0이에요. 왜냐하면 등적이니까. CD도 등적이니까 0.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BC는 등온, DA는 단열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표 안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 그지? 자, AB는 열을 흡수해야 될 거고 압력 증가하고요. BC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등온인데 압력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럼 여기가 플러스 100. 기역은 플러스 50. 아, 니은은? 니은은? 그러면 이 CD 과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CD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기역이 마이너스 120이 될 거고. 그지? 내부 에너지의 전체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D에서 A로 가는 과정이 마이너스 70이니까 플러스 70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70. 표가 그냥 바로바로 연쇄적으로 채워지죠?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120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디귿에서 니은을 빼게 되면, 디귿에서 니은을 빼게 되면, 니은이 여기죠? 20이 나옵니다. 70에서 50 빼니까 20 맞는 설명. 자, 디귿. 열 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흡수한 열량은 50하고 100이니까 150이에요. 자, 1의 양은 얼마? 30.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얼마? 0.2.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표만 잘 채우면 문제가 풀려요. 알겠죠? 자, 정리할게요. 168번입니다. 168번 문제는 열효율이 0.5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PV 그래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문제 조건에서 ABCD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BCDA. BC랑 DA는 단열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B에서 흡수한 열량은 플러스 Q입니다. 라고 조건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DA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열 압축이니까 외부로부터 열을 받았고, 플러스 3W가 델타 U에 해당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BC 과정은 단열 팽창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9W만큼 감소해서 외부에 일을 해줘야 돼. 그치? 이렇게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AB 과정에서의 등압 과정과 BC 과정에서의 단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표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것 같죠? 자, 열효율이 0.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열효율이 0.5니까 이제 흡수한 열량이 우리가 Q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Q, 그지? 그리고 방출한 열량 같은 경우에는, 일의 양은 플러스 플러스 C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에서 7을 빼니까 10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Q 값이 얼마가 되냐면 2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여기 W가 있었을 테니까 20W. 그치?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요게 이제 20W가 되는 거겠죠. 20W. 그러면 델타 U가 12W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W가 되고, CD의 Q는 이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W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니은에서 우리가 기체의 온도가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냐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A에서 B로 갈때그 외부 에너지 변화량은 12W만큼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플러스예요. B에서 C로 갈 때는 9W만큼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때 높아졌다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9W만큼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BC 과정이 A일 때보다 3W만큼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디귿.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AB 과정에서는 12W고요. 그리고 CD 과정에서는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6W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표를 채우니까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16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169번이네요. 자,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1회 순환하는 동안의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델타 U하고 플러스 W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Q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PV 그래프이고요. 자, 기역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6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AB에서 열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할 거고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그치? 근데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감소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DA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그럼 델타 U라고 하는 것이 0이 만족되어야 하니까 얘네 둘 더하면 플러스 10, 플러스 50 하니까 60. 그럼 기역은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 자체는 숫자가 60인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10이니까 열을 마이너스 110만큼 방출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A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0만큼 흡수를 한 거고, 열효율을 계산해 보면 흡수한 열량은 플러스 200, 그다음에 플러스 50까지 고려하면 250 분의 한1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마이너스 60이고 CD 과정에서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0. 그래서 더하면 4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0.16 이렇게 나오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170번 문항 가볼게요. 자, 170번은 기역을 바로 보시면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흡수한 열량은 여기 AB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맞지 않는 설명. 자,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빼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흡수한 열량이 같

다요. 근데 면적 보니까 이 과정이 1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전체 크게 도는 거죠. 1과정보다 2과정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방출한 열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 자, 디귿, 열기관의 열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효율은 흡수한 열량 대비, 그치, 얼만큼 일을 해줬는가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흡수한 열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1이 2보다 작아요. 누가? 1은. 그러니까 열효율도 1이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2에서가 더큰게 열효율밖에 없네. 그치?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70번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171번 갈게요. 자, 171번은 지금, 부피하고 절대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피 절대온도 그래프에서. 자,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AB 과정은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AB 과정에서, 그리고 BC 과정에서, CA 과정에서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 조건에서 AB에서는 Q1만큼 흡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에서는 마이너스 Q2, 그리고 등적 과정, 등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Q2가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니은에서 보게 되면은 이 CA 과정에서 방출을 하는 열량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흡수한 열량분의 방출한 열량 중 이만큼이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디귿.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한 일은 3분의 2 P0 V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PV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3분의 1 P0, 그다음 P0, V는 V0, 3V0. 라고 이제 그래프를 바꿨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용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바꾸게 되면은 그래프의 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A, B, C. 자, A, B, C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 A, B, C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 3분의 2 P0, V0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이니까 이만큼 더 크겠지.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PV는 T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니은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17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2번은 열효율이 0.2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AB, BC, CA가 Q equal 델타 U 더하기 W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B는 등적, BC는 단열, 그 다음에 CA는 등온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흡수한 열량, 방출한 열량이 마이너스 160이래요, CA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0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에서 흡수한 게 Q라고 하면 내부 에너지 분해량 Q, 델타 U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기억 볼게요. 기체 온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00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열효율은 Q분의 Q-160이고, 이걸 정리했을 때 5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Q라고 하는 것은 200줄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니까 200이 아니라, 아, 240이 아니라 200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73번은 간단한 실험 내용인데, 우리가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시면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체 운동 상태는 나가 훨씬 더 활발하겠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니은,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Q는 델타 U 더하기 W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겠지. 그치? 자, 디귿. 다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마찬가지로 이식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기체가 방출한 열과 같다.

작다가 아니라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풀수 있었죠?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17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74번도 지금 보시면은 AB는 PV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AB는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BC, CA는 방출을 하고 DA에서는 다시 흡수를 하게 돼요. 자, 기억 보세요. A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한다.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네? 그러면 온도도 증가하겠지. 니은,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16Q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방출하는 열량인데 한번 순환하게 되면 델타 U가 0이게 되니까 Q랑 W랑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이 Q를 다 합쳐보세요. Q를 다 합치면은 18에서 9를 빼니까 9, 빼기 5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설명.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흡수한 열량은 18입니다. 그다음 방출한 열량은 얼마냐면, 방출한 열량이 아니라 한 2를 보게 되면 4Q가 되겠죠. 우리 니은에서 구해놨습니다. 4Q. 그러니까 4분의, 아니죠. 9분의 2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해서 열 효율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기역 디귿.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75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의 두 부분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B가 들어가 있대요. 자, 그런데 A와 B의 온도, 부피는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온도하고 부피가 같으니까 압력도 서로 같다라는 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가의 열량에 Q1을 가했더니 천천히 D만큼 이동해서 정지를 했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단열 압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열 압축을 했으니까 압력이 증가했을 거고, 정지했으니까 이때 A와 B의 압력은 같아야 해요. 그럼 B의 압력은 더 증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다에서는 A 쪽으로 단열 압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A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 나, 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 A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가 아니라 더 작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니은, A의 압력은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우리 B의 단열 압축 상황에 더 집중을 해보니까 다에서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게 되면 AB를 전체 하나의 개로 보게 되면 부피에 대한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 값이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Q1과 Q2를 더한 게 결국에는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마무리하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임지호 선생님과 함께 21강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권유정입니다. 우리 윤리적 소비 단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46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사회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의 차별화 경향 사이에서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행이라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상류층이 만들어서 상류층은 상류층들과 동질화 경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류계층은 끊임없이 상류계층과 동화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유행을 통해서 나는 너네랑 달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류층의 유행은 하류층의 유행과 구분되며 상류층의 유행이 하류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상류층의 유행이 소멸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자, 상류층의 유행이 있었는데 하류층이 그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해요. 뭐 좋은 가방,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 하류층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상류층의 유행이 있었는데 하류층이 그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해요.

후유증은 어떻게 하냐?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 유행을. 왜냐면 나는 너네랑 달라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자, 우리 굳이 뭐 이런 소비와 관련된 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굉장히 많은 유행어들이 있죠. 그 유행어들을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우리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던 것들이었는데 어른들이 이런 걸 쓰기 시작하네? 아, 이제 이거 안 써. 라는 마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또 유행하는 두총구 생각을 해보면 이 두총구가 애기들 사이에서 더 금방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도 초등학생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근데 이 두총구가 유행하고 유행하고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총구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죠. 그랬을 때이 두총구가 또 머지않았을 것 같아요. 금방 또 젊은 친구들은 아, 이거 우리끼리 원래 즐기던 문화였는데 어른들이 또 너무 많이 먹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네? 이제 안 해. 라는 또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남과 구분되려는 욕구가 결여되는 경우, 반대로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는 경우, 유행의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유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지멜이라는 사상가고요. 우리 지멜 이 입장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현대 사회에서 유행의 생성과 소멸은 계층 간 차이의 산물이다. 그렇죠. 우리 유행이 생성되고 또 소멸되고 그 이유들을 지금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유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상류층의 사람들이 하류층과 우리를 구분짓기 위해서 유행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소멸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들끼리 쓰고 있던 건데 왜 따라하기 시작하지? 많은 사람들이 쓰네? 이제 안 해. 이런 과정에서 소멸이 된다라고 했었죠. 즉, 다시 말하면 계층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유행이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문에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유행은 계층 내 동질성은 감추고 계층 간 차별성을 드러낸다. 자, 먼저 유행이라는 것이 계층 간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맞았었죠. 그쵸?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층 내 동질성도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은 상류층과 그 동질성을 드러내려고 했었고, 또 하류층과는 구분되는 계층 간 차별성도 드러내고자 했었죠. 그래서 감추고라는 워드가 틀려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3번 봅시다. 상류층은 차별화 경향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행을 선도한다. 자, 차별화 경향성을 은폐하려는 시도 아니었죠. 난 너네랑 달라. 우리는 너네랑 차원이 달라. 이걸 오히려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은폐한다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4번. 하류층은 상류층에 동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유행을 창출한다. 자,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은 누구라고요? 상류층. 그쵸? 그래서 하류층이 유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이 유행을 창출하고 하류층은 그 유행에 동화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있었죠. 5번 봅시다. 하류층은 타계층을 모방하지 않는 영속적인 유행을 추구한다. 우선 하류층은 상류계층을 모방하려 했고요. 그래서 모방하지 않는부터 틀렸지만 심지어 뒤에 영속적인 유행, 우리 유행이라는 것이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도 보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단어들, 유행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옷 스타일도 작년 여름에 유행했던 게또 올해 여름에는 촌스러워 보이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속적인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은 명성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유한계급. 자, 유한이란 뭘까? 무한의 반대어로서, 우리 무한 숫자에서 무한, 유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때 나오는 이 유한이란 한가할 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상가는 베블론이라는 사상가인데, 이 베블론이 유한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행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한계급, 한가한 계급들이 있더라. 영어로도 leisured classes 해서 정말 한가한 그런 계층을 설명을 하는 단어거든요. 자, 유한계급은 명성의 기준을 제공한대요. 즉, 일을 안 해요. 생산적인 노동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비생산적인

기준점이 된다라는 이야기. 유한계급이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은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입니다. 자, 이런 명성을 획득하는 방식, 그리고 명성을 유지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 과시적으로 소비를 하고, 과시적으로 여가를 한대요. 요트에서 누워서 8박 9일 이런 여행을 떠나거나, 일반 사람들은 할수 없는, 그리고 소비도 더 비싼 명품, 정말 좋은 브랜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화면 속에 보여주면서 과시를 한다라는 의미죠. 자,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낭비로 볼수 있대요. 그쵸? 낭비가 공통적인 속성이죠. 한편,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는 경제 발전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편의성을 기준으로 각각 선호되었습니다. 뭐, 누군가는 과시적 여가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과시적 소비를 선호하기도 하고, 각각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이것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이 베블런이라는 사상가인데요. 베블런 사상가의 우리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학자이기도 하거든요. 베블런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를 배우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이 베블런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그 가격보다 더 높아진다면, 아, 안 사고 말지 하는 소비자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베블런 효과는 가격이 오르는데 소비도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랍니다. 어디서? 이런 과시적인 소비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덜 사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네?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것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네? 그럼 내가 이 가방을 맸을 때 나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 오케이, 이거 살래. 하는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신기한 현상을 이 베블런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계급이 사는 것 아니면 여가 활동들이 이 방식들이 다 명성의 기준점이 돼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라하고 소비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유한계급은 사회적 명성과 무관하게 여가 생활을 즐겼나요? 아니죠. 유한계급이 하고자 하는 건 뭐다? 이 사회적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게 유한계급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관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여가 생활조차도 다 사회적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2번. 과시적 소비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는 낭비일 뿐이다. 과시적 소비의 기본적인 속성은 낭비가 맞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냐?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할수 있었냐면 여기서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전지. 3번. 유한계급의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과시적 소비로 나타난다. 이 유한계급, 한가한 계급이라고 했었죠. 생산적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계급들, 돈이 많아서. 그런 계급들이 경쟁적으로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네랑 달라 하는 그런 비교적 성향은 어디서 나타나냐? 내가 너네보다 더 좋은 걸 입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살수 있는 이 과시적 소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욕망은 사라진다. 아니죠. 산업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더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욕망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5번. 현대사회의 극빈층은 과시적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문에서 끌어올 수 있는데요. 모든 계층이 따르고 싶은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모든 계층, 포인트죠. 그냥 단순히 뭐 돈이 있는 중산층의 계층이 아니라 극빈층까지도, 심지어는 극빈층까지도 이런 과시적 소비를 따라하고 싶은 열망이 드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넘어가서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에 따라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상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입장으로 현대사회의 소비를 설명하는 것은 소박하고 무력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의 소비 패턴이 합리적으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악기는 도구로서 쓰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미세를 표현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탁기라는 거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죠? 직접 빨래 안 해도 되고 알아서 기계가 이렇게 돌려주는데 원래 세탁기의 목적은 빨래를 대신해주는 기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갖더라는 거죠. 어떤 가치?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집은 이런 세탁기 쓴다? 우리 집은 여기 여기 거 세탁기 써? 엄청 좋아. 이런 브랜드의 가치까지도 같이 우리가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후자의 영역이 현대사회의 소비 영역입니다. 라는 설명. 자, 3번째 봅시다. 현대인은 사회적 지위 및 명성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고 사물 및 재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호를 소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사물, 재화, 그것의 기능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 기호 때문에 그걸 소비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대부르주아는 과시 소비를 거부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검소함, 겸손함으로 또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대요. 부르주아들, 심지어 대부르주아,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사고 싶은 거 그냥 원하는 대로 다살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원하는 걸다 사는 게 오히려 일반 시민들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일반 시민들도 원하는 대로 막 과시적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오히려 검소함, 겸손함, 요런 것들로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대요. 최근에 되게 큰 기업의 이런 자손들이 소박한 브랜드를 입고 나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들은 돈도 없는 우리는 오히려 비싼 브랜드를 입는데 저기 봐라. 저 대자본가들이 오히려 검소한 그런 브랜드들을 입더라. 하는 게또한 가지의 화제가 됐어요. 이런 것조차 뭐다. 이 사상가 입장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 수단으로서 겸손함, 검소함, 이걸 통해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상가인데요. 적어봅시다. 보드리아드. 잘못 적었네요. 다시 적어볼게요. 보드리아드. 보드리아르. 자, 이 보드리아르 사상가에 따르면 이런 우리가 소비하는 현대사회의 소비 패턴은 그냥 단순히 그것의 기능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기호를 같이 소비를 하는 거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여러 가지 커피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그 커피 브랜드들을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때 어떤 것은 되게 저렴한 브랜드. 실제로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미지 자체가 저렴한 브랜드. 혹은 어떤 것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브랜드. 이런 이미지들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운동복 브랜드도 보면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또 그냥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소비한다라는 것은 그 운동복의 기능만을 보고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 아니면 저렴한 브랜드, 이런 이미지까지도 같이 소비를 한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1번.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비한다. 아니죠. 여기 합리적 선택에 따라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소박하고 무력한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걸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2번. 현대인은 타인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한다. 그렇죠.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은 기호를 소비한다고 했는데, 그 기호를 소비하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나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점. 타인과 구분되는 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과 차이를 드러내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소비를 한다라는 게 현대인의 소비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상위 계층만이 사회적 위세를 표현하고자 한다. 경제적 상위 계층도 당연히 사회적 위세를 표현하려고 소비를 하겠죠? 그렇지만 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아래 아래 아래 아래의 계층들까지도 내가 뭔가를 소비함으로써 나를 드러내주는 그 기호를 같이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위 계층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현대인은 사물의 기능을 중시하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한다. 기능만 중시했으면요,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브랜드 가치까지도 같이 소비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자원으로 만들어졌든 비슷한 재료, 비슷한 노동력이 들어가도 어떤 브랜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또 어떤 브랜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저렴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만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5번. 현대인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소비한다? 아니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호를 소비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49번 볼게요. 그림자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행은 모방이라는 점에서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유행은 언제나 상류계층에서만 발생합니다. 상류계층은 유행을 창출함으로써 그 구성원들 사이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하류계층의 구성원들과 차별성을 부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 우리 방금 이번 강의 첫 번째 문제에서 봤던 이야기죠? 여기 한번 별표 쳐볼까요? 우리가 이 사상가를 알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 상류계층은 유행을 창출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균질성. 우리는 다 우리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 같은 계층이야.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하류계층은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하류계층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상류계층이 이런 유행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 하류계층은 언제나 상층 지향적이기 때문에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이 또 있대요. 이들 계층이 유행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하자마자 상류계층은 그 유행을 버리고 다시 대중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행을 추구합니다. 상류계층이 유행을 만드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우리 계층 사이의 동질성, 그리고 하류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이두 번째, 하류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그 유행을 버리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죠. 누구죠? 지멜입니다. 자, 이 지멜의 입장에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기억. 상류 계층에 동화하려는 욕구는 유행을 확산하는데 일조한다. 하류 계층이 유행을 따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였죠. 나도 상류 계층과 같아질 수 있어. 선생님이 학생들의 유행어를 따라하는 이유? 나도 너네랑 같아질 수 있어. 너네와 같이 이 유행어를 쓰고 너네와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가 유행을 확산하는데 일조하죠. 원래는 그 계층만 썼었는데 다른 계층까지도 점차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기억 선지 맞는 선지고요. 니은 모든 계층이 추구하는 유행의 양식은 항구적인 속성을 지닌다. 항구적인 속성을 지녔으면 정말 10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 여전히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유행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유행이라는 거는 돌고 돌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항구적 속성 틀린 선지입니다. 디귿. 유행은 계층 내 동질성과 계층 간 차별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자, 누구와의 동질성? 상류 계층과의 동질성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또 상류 계층이 하류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수단이었죠. 디귿, 정답. 릴, 하류 계층의 모방은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 요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상류 계층은 원래 기존에 자기들끼리 썼던 그 유행을 계속 안 하고, 왜 새로운 걸왜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끼리만 썼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더라. 차별성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류 계층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상류 계층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더라라는 이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50번 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사회의 유한계급은 키워드 또 있죠? 유한계급.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 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사회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사회 구조의 가장 낮은 계층까지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에 가까워지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자, 산업사회의 유한계급이 있고,
그 유한계급 뭐 바로 아래 계층도 있을 거고 또그 아래 계층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이 유한 계급이 뭔가 유행을 딱 만들고 과시적 소비를 할때 아래 계층들은 내가 이걸 따라하면 조금 더 위로 갈수 있지 않을까? 또그 아래 그 위에 계층은 내가 그 위에 계층 걸 따라하면 또그 위에 계층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망들 때문에 점점 하위의 계층까지도 상위의 계층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어떤 계급도, 즉,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도 관례적인 과시적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대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시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으며, 과시적 소비를 또 하기 위해서는 부가 있어야 된다. 자, 요런 게 이제 또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과시적 소비를 하는 계층이 있고, 그 계층을 따라하기 위해서 아래 계층까지도 그런 소비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따라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유한계급 한번더 개념을 살펴보면요. 이 한, 어떤 한이라고요? 한가함, 한자. 그래서 정말 한가함이 존재하는 그런 계급. 자, 지금 선생님과 같은 계급, 한가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일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한가한 계급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한가할까요? 돈이 많으니까 한가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나 소비 때문에 그냥 한가하게 일생을 보내는 그런 계급들이 유한계급이고요. 우리는 이 상위 계층인 유한계급의 어떤 소비 패턴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방을 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과시적 소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도 과시적 소비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유한계급은 또 과시적 소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유한계급이 바로 과시적 소비를 하고 과시적 여가를 하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어떤 계층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맞는 선지죠. 근데 우리 지금 틀린 선지 고르는 거여서 아니고요. 2번. 빈곤한 계층의 소비 행위는 사회적 명성과는 관련이 없다. 자, 이 과시적 소비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뭐다? 사회적 명성 획득. 그러니까, 빈곤한 계층도 과시적 소비를 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빈곤한 계층도 사회적 명성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산업사회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부를 필요로 한다. 산업사회에서 명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 마지막 문장 있었습니다. 4번. 유한계급에게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다. 그렇죠. 물론 유한계급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시적 소비의 목적은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 맞는 이야기여서 역시 틀린 선지고요. 5번. 사회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은 유한 계급에 의해 주도된다. 이런 생활 양식,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유행,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사회의 최상위 계층들부터. 심지어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검소함이 있다고 하면 그 검소함이 또 하나의 유행이 됩니다. 이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도자는 누구냐? 유한 계급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됩니다. 51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한계급이 명성을 얻기 위해 행하는 여가와 과시소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낭비이다. 여가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고, 과시소비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낭비래요. 그쵸? 여가, 뭐 맨날 계속 탱자탱자 놀면요. 시간 낭비죠. 노력 낭비죠. 과시소비. 비싼 거막 사요. 많이 사요, 심지어. 그랬을 때는 재화의 낭비라는 거죠. 선생님, 최근에 여행을 갔는데 엄청 좀 고급 브랜드처럼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옷 같은 그런 천으로 된 정말 별거 아닌 시장에서 사면 한 5천 원 정도에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이 있길래 가격표를 한번 봤어요. 그 가격표에 2천만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비싸죠? 이런 게다 과시소비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에 가 너무 유용해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입었을 때그 브랜드의 가치, 나한테 딱 있었을 때나이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과시소비죠. 이게 곧 재화의 낭비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가와 과시소비는 모두 부의 소유를 자랑하기 위한 거죠.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편의성의 문제일 뿐이다. 여가와 과시소비는 모든 사회 계층에게 위력을 발휘한다.

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베블론의 입장이고요. 자, 이 베블론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1번. 과시소비는 사회의 최상계층인 유한계급에서만 나타난다. 유한계급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모든 사회 계층에게도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이라고 해서 틀린 선지. 2번. 재력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성향은 과시소비로 나타난다. 그래, 맞아. 내가 더잘 살아. 내가 너보다 더돈 많이 벌어. 라는 거 뭘로 증명해야 돼요? 뭐 서로 월급 명세서 뽑아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과시소비로서 증명을 한다는 거죠. 내가 더 비싼 거 입었어. 내가 더 좋은 거 걸쳤어.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유한계급은 타인과 상관없이 자족하기 위해 여가를 즐긴다. 여가를 즐기는 이유도 역시 과시를 위한 거였습니다. 타인과 상관이 없다, 자족한다. 이런 얘기는 과시와 거리가 먼 이야기죠. 4번. 유한계급은 부나 권력의 획득만으로 사회적 명성을 유지한다. 부나 권력의 획득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부자야. 나 단순히 권력 많아. 이런 것만으로는 명성을 획득하기 어렵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과시소비가 있어야 된대요. 내가 더 많이 좋은 거 했어.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이 사회적 명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단순히 나 부자고 권력이 높아. 라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5번.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과 수요는 언제나 반비례한다. 아니죠. 요거는 말 자체가 우리가 베블론의 이론을 모르더라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 뭐 되게 비싼 명품 브랜드의 가격,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수요가 많죠. 그쵸? 가격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바로 명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베블론 효과를 설명하고 있죠. 언제나 반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 베블론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는 재력이 없으면 평판도 없을 수, 얻을 수 없다. 재력을 과시하여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와 재화의 과시적 소비. 또 나왔네요. 과시적 소비. 사람들의 평판을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써야 된대요. 오로지 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런 과시적 소비는 하층 계급에서도 나타난다. 조직화된 이 산업 사회에서는 누가 이런 여가와 재화들의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고 했었죠? 유한 계급이 이런 것들을 주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유한 계급들의 주도 하에 하층 계급까지도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이런 과시적 소비가 하층 계급한테도 나타난다라는 이론, 베블런이고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봅시다. 1번. 과시적 소비는 하층 계급에서 상층 계급으로 확산되는가? 상층 계급이 하층 계급을 따라하고 싶어서 과시적 소비를 할까요? 아니죠. 반대죠. 상층 계급이 먼저 과시적 소비를 주도하고 이걸 따라하고 싶은 하층 계급이 그걸 모방해서 계속 한다라는 이야기를 베블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그 루트가 상층 계급에서 하층 계급으로 이렇게 돼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날수록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는가? 아닙니다. 더 산업사회가 고도로 더더더더 조직화된다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의 부가 더 늘어나겠죠? 그랬을 경우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3번. 모든 계층에서 평판을 높이려는 과시적 소비가 나타나는가? 그렇죠.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비단 유한 계급에게만 드러나는 특징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심지어는 하층 계급까지도 드러나는 특징이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기 보존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가? 우리가 과시적 소비를 하는 그 동기,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나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그냥 따뜻한 거 입으면 그만이에요. 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배안 고프고 요 정도의 것만 하면 되는데, 기본적 욕구만 채우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필수품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들, 사치품들을 소비한다라는 설명.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라고 한다면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뭐다? 내가 상위 계층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욕구, 과시적인 욕구, 명예욕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경제적 동기가 되겠네요. 5번. 필수품 소비는 유한 계급이 재력을 과시하는 유용한 방법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써야지 평판을 얻을 수 있지. 단순히 필수품만 소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품을 소비한다라고 해서 재력을 과시할 수 없죠. 유용한 방법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3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축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상표를 보고 제품을 선택했던 과거와 달리 건강한 원료,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했던 우리 과시적 소비와는 또 다른 칼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가 뭐다?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상표를 보고 제품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했더라면 요즘은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소비 양식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어떤 거? 원료를 건강하게 썼냐 마냐? 이게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했냐 마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서 윤리적 소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소비의 미닝 아웃이라고 할수 있대요. 미닝 아웃이란 이전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정치적, 사회적 신념들을 소비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뜻한대요. 이제 소비자는 새로운 소비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자, 요런 윤리적 소비를 지금 소비자들이 하고 있으니, 단순히 소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기존에 정말 값싼 방식의 생산, 값싼 방식의 유통이 아니고, 좀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과 유통 방식을 선택해야지 윤리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와 관련해서 옳은 것 골라봅시다. 기업. 기업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된다. 기업의 기존 목적은 뭐죠? 본질적인.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윤 추구죠. 그쵸? 자, 그런데 이윤 추구만 했을 때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뭐도 필요하대요? 사회적 책임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회적 책임이라 함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한 생산과 유통 방식. 그래서 기업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기업은 생산 활동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뭐 사회적 책임 안에는 단순히 생태계 고려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환경 고려. 아니면 공정 무역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거든요. 환경을 고려했는지 여부. 그래서 막 포장지가 플라스틱이고 진짜 과대 포장을 하고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종이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재가 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의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디귿. 소비자는 경제적 효용성만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경제적인 효용성, 경제적으로 얼만큼 나한테 이득을 줄 건데, 이런 합리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 릴. 소비자는 경제적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지양해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나 엄청 부자야. 나 부자여서 요런 비싼 거 샀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소비 지향하고 건강한 원료 썼는지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 했는지 그런 가치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식주 윤리와 그리고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봤고요. 방금 봤던 이야기들 안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상가들은 단순히 독해성으로는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일들이었고요. 넘어와서 이제 다문화 사회의 윤리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몇 명의 사상가를 같이 함께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독해성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엘리야 대 쿵이라는 사상가를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4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다문화 사회는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갑의 입장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거 인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민자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사회가 추구했던 그런 주류 문화가 아니라 소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소수 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강제로 동화시키는 거안 돼. 라는 갑의 입장을 동의한대요.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해서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을도 마찬가지로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국수 대접 이론을 택하고 있거든요. 자, 이 국수 대접 이론은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수를 먹으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면만 나오진 않잖아요. 면 위에 여러 가지 고명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냉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냉면 위에는 뭐 계란도 있고, 오이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그치만, 냉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건 뭐예요? 면. 그쵸. 냉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된 역할은 국수가 하고, 부수적인 역할은 고명이 하는 것처럼 주류 문화가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민자의 문화들은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고명처럼 이렇게 비주류로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지금 의리하고 있습니다. 갑. 공존을 위한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맛을 내는 채소와 과일들이 골고루 섞여 맛있는 샐러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해야 됩니다. 포인트. 대등하게 공존해야 된다. 이 사회에는 주류 문화도 있지만 비주류 문화, 이민자의 문화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름할 때부터 주류 문화다, 비주류 문화다, 이런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든 그냥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자라는 입장을 갑이 내세우고 있고요. 요거는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샐러드 볼 생각하면 샐러드 먹으면 우리 여러 가지 종류 들어가 있잖아요. 뭐 양배추,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계란,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다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의 샐러드를 구성하기도 하잖아요. 메인 핵심 재료가 없는 샐러드처럼 여러 문화들이 대등하게 공존해야 한다라는 갑의 입장입니다. 아닙니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엄연히 다름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주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의 공존을 지향해야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갑이 동의하고 을이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갑이 동의하지 않고 을이 동의했을 때 우리의 핵심 쟁점이라고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타문화의 가치를 부정해도 되는가? 갑. 안 돼요. 을, 안 됩니다. 우리 요거 지문 읽어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갑, 사회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을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 2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통합된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가? 사회의 모든 문화를 마치 하나의 뜨거운 용광로에 녹이는 것처럼 통합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갑도 틀린 선지, 을도 틀린 선지. 3번. 각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공존을 지향해야 되는가? 각 문화에서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공존을 지향해야 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갑도 그치 고유한 가치 지녀야 돼. 을도 그래 맞아. 국수처럼 국수 대접처럼 국수가 있고 고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자의 가치를 지니면서 공존하는 것은 인정. 그래서 핵심 쟁점은 될수 없고요. 4번.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한가? 정책 필요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책, 정책. 둘 모두에게 동의할 수 있는 선지. 5번.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존중해야 되는가? 을의 입장에서는 주류 문화를 인정하는 국수대접 이론이었고요. 갑의 입장은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구분하지 마. 다 대등한 문화들이야. 라는 샐러드볼 이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은 틀리고 을은 맞는 이 5번 선지가 핵심 쟁점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용광로에 여러 금속을 넣어 하나의 금속을 만들어내듯이 주류 문화에 이민자의 문화를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입장은 우리가 동화주의라고 하고요. 동화된다. 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같을 동자요. 화합시키는 게 동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주류 문화 안에 이민자 문화들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그러니까 이민자의 특성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가의 입장, 용광로 이론으로 대표되는 동화주의라고 할수 있고요. 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재료들이 각자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 샐러드의 특징,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 대등하게. 요게 포인트였죠? 요거는 샐러드볼 이론. 자, 그랬을 때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골라봅시다. X. 이질적인 문화를 관용하는 정도, 관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나가 더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Y.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정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가 더 강했었죠. Z. 여러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도, Z까지도 나가 훨씬 더 높게 가져가는 입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갖는 거는 XYZ가 다 높게 나타나므로 요 2번에 해당하는 이 니은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56번 볼게요.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고 융합하여 국가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통일된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하나의 거대한 문화, 똑같은 문화를 한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도 봤듯이 동화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나,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 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방법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대등하게 수용하고 다양한 문화의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자. 포인트 대등이라고 했습니다. 대등하게 공존하는 방식 샐러드볼 이론.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문화의 통합성과 집단 간 결속력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다. 가의 입장에서 문화의 통합이 일어나면 집단의 결속력은 더 어떻게 되질까요? 더 돈독해지겠죠. 동화주의의 입장에서는 문화가 하나로 통일되어야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이 하나의 문화로 통합됐을 때 훨씬 더 집단 내에서의 결속력이 커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틀렸고요. 2번. 사회제도와 질서 유지는 문화들의 평화적 공존으로부터 온다.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것은 가의 입장이 아니고 나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가의 입장이다 했으니까 역시 틀린 선지. 3번. 나. 자문화 중심주의를 고집하는 태도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자문화 중심주의. 자. 나. 자신 할때 자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를 우위에 두고 타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를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를 고집하는 태도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그러니까 여러 문화들의 대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자라는 게나 샐러드볼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주류 문화로 통일된 문화 정체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샐러드볼 이론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일된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원동력이 된다. 틀린 선지. 5번.
둘의 공통점,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간 차별 없는 정책과 관용이 필요하다. 문화 간 차별 없는 정책, 차별 없는 관용을 강조하는 것은 둘중 누구? 나의 입장에 해당했었죠. 그런데 가의 입장은 문화에 어떤 차등을 두지 말자,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정말 차등을 두는 입장이었어요.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고 이걸 바탕으로 통합시키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5번 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둘의 공통선지가 될수 없겠네요.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번 의뢰해주신 귀국의 다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국에서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주민 문화와 기존 문화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주류 문화 속에 융합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자, 하고 싶은 말 여기에 나와 있죠.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평등하게 공존한다. 무슨 이론? 샐러드 볼 이론. 이어서 읽어볼게요. 비유하자면 샐러드처럼 양상추, 당근, 오이 등이 각각 그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 다채로운 맛을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각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샐러드 볼 이론이었고요. 이 샐러드 볼 이론의 핵심은 뭐다? 평등한 공존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평등한 공존.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죠. 주류 문화를 애초에 구분 짓고 있지 않았고요. 이주민 문화든 주류 문화든 다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가상편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선지. 2번. 보편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 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해야 된다. 보편 윤리 실현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각 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 특수성을 모두 고유한 가치로서 인정해주는 입장이었죠. 3번. 문화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화주의 정책 아니었습니다. 4번.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우리 국수대접 이론이었고요. 그런데 샐러드볼 이론은 이 국수대접 이론과 다른 점이 뭐였었냐면 어떤 문화의 우열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위 이런 거 틀린 선지고요. 5번.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했을 때 가지고 오는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샐러드도 여러 재료가 들어가면 더 다채로운 맛이 나는 것처럼 이 사회도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을 때더 다채로운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다. 문화적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네요. 지금 선지에서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때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이상적인 사회가 당장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회적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선 인간 이성의 한계는 관용을 요청한다. 하지만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관용적인 사람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소멸할 것이다. 이게 바로 관용의 역설인데요. 관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체로서 인정해주는 게 관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용을 해. 그래서 나 모든 거다 인정해. 하다가 관용적이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들까지도 관용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관용에 대해서도 관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의 역설인데요. 이 관용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는 포퍼입니다. 자, 이 포퍼의 입장으로 이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또잘알수 있고 이첫 번째 동그라미 봤을 때도 우리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퍼의 입장이어서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서 이 기역부터 리을까지 골라봅시다. 기역, 모든 문화는 고유성을 지니기에 용인되어야 된다. 자, 방금 이야기했죠. 무제한의 관용은 안 된다라는 거. 비관용에 대한 관용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니은, 자기 문화를 비판하는

0: 것에 대해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포포의 기본 입장인데요. 나의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발전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 발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비판이에요. 나의 문화를 스스로 비판하기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비판했을 때 아니야, 이건 우리의 문화야라고 닫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태도를 가짐으로써 성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디귿, 불관용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용의 모순, 관용의 역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디귿 선지 정답이고요. 릴,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존재하기 때문에 무제한의 관용까지는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59번 보겠습니다. 갑을병서 3가 중에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이주민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주해온 국가의 구성원이 돼서 주류 사회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문화 정체성을 그냥 비주류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포기해야 된대요. 요거 입장, 동화주의의 입장이고요. 을.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한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되어야 된다. 대등한 공존, 요게 키워드라고 했었죠? 심지어 여기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도 샐러드라는 키워드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샐러드 볼 이론. 병. 국수가 주된 내용물이지만 고명이 첨가됨으로써 국수 맛이 풍성해지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 물론 국수라고 했을 때 국수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 위에 고명들도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주류 문화, 국수로 비유되는 주류 문화가 반드시 존재하고 중심을 잡아준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마치 고명처럼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또 돼야 한다라는 설명, 국수 대접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한 사람이라도 긍정의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갑을 병 적어보고요. 곤란해 봅시다. 기역. 다양한 문화들은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공존해야 되는가? 샐러드 볼 이론. 공존, 평등하게 하는 거 인정하죠. 갑. 평등한 공존 아니었습니다. 병도 평등한 공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병에게 틀린 선지. 갑에게만 정답이니까 우리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하네요. 니은, 이주민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는가? 동화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주민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문화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동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문화들이 존재했을 때 오히려 사회에 갈등과 혼란이 빚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주류 문화로 통합을 하고 이주민들은 본인들의 정체성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 인정하는 입장 아니었습니다. 을 볼게요. 샐러드 볼 이론은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고 했죠? 대등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을에게 정답인 선지고요. 병까지 봐야겠죠? 병의 입장 생각해 봅시다. 국수 대접 이론은 이 샐러드 볼 이론과 공통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차이점인 부분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공통점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어디서 차이점이 발생하냐?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샐러드 볼 이론은 대등하게, 국수 대접 이론은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해서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니은 선지에 대해서는 을과 병 모두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린 지금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니은 선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사회통합은 문화 단일성을 전제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문화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입장은 갑을병 중에 누구뿐이었죠? 갑뿐이었습니다. 을의 입장은 아니다. 문화적 단일성까지 필요 없어. 단일성 필요 없고 다양성을 심지어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 발전이 일어나라고 보는 게 샐러드 볼 이론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병도 마찬가지죠. 주류랑 비주류만 나눌 뿐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할 거. 정답이네요. 디귿 정답. 리얼. 한 사회에는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되는가? 동아주의 입장 생각해봅시다. 주류 문화 존재해야 되죠. 심지어는 여기에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젤러드불 이론에서는 젤러드불 이론을 대한민국에 적용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만을 주류에 두고 우리나라의 여러 이주민들의 문화를 비주류로 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 인정. 근데 여러 문화들 중에서 그냥 하나로서 인정. 그리고 다른 뭐 베트남 문화, 필리핀 문화 다 모두 대등하게 한국 사회 문화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되겠죠. 병 볼게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인정한다라는 점이 바로 샐러드볼과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 되게 사실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핵심 내용들을 좀 뽑아갈 수 있다면, 샐러드볼 이론과 국수대접 이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니은 선지와 리을 선지에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을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윤리적 소비부터 시작해서 이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이론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이 다문화 이론 쉽다고 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문제 풀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론들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단어 5단어 마무리 짓는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비스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문제들 풀면서 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7번 시작할 거고요. 이게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항이었거든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면서 잘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그 네 지역은 경기, 서울, 제주, 충남이고요. 앞에서 여러 문제들 풀어봤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산업 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X축을 보시면 2차 산업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Y축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가 산업 분류를 할 때 크게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하고요. 이것의 합은 네, 100%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3차 산업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계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100%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합을 네, 빼주시면 3차 산업의 비중도 함께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지 2번을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경기, 서울, 충남, 제주가 여기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2차 산업과 1차 산업의 데이터를 보셨을 때 1차 산업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이 8%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90% 이상이 3차 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시지역이죠. 그것도 특별시, 네, 서울입니다. 서울은 3차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가나다 중에 1차 산업이 1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차 산업이 이 모든 지역 중에서, 이 네 지역 중에서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또 3차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주. 제주는 2차 산업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죠. 반면에 경기하고 충남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출하의 1위 지역, 2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가 1위, 충남이 2위죠.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하고 다가 둘다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네, 이미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바로 충남이 될 거고요. 경기는 수도권, 네, 서비스업의, 즉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제조업도 발달되어 있지만 충남과 비교했을 때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가나다라를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1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가는 제주, 맞죠? 그런데 나는 뭐였죠? 서울이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가는 나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알려주지 않았지만 100%에서 빼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부터 계산을 해보시면요. 100%에서 1차 18%, 2차 4% 정도. 자, 그래서 빼보시면 78%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충남입니다. 100%에서 15 더하기 22. 네, 해주시면 100에서 여러분들 37을 빼는 거죠. 그래서 63%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역별 전체 제조업 출하액의 합을 순위별로 나열해 보면 경기가 1위고요. 2위가 충남이었고 3위가 울산광역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도 틀렸습니다. 거꾸로 됐죠? 다는 라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체. 여러분들 이걸 줄여보면요. 생산자 서비스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개념 정리를 했었는데요.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고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 서비스업의 앞부분에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일반이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이름 그대로 생산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누가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업. 그래서 광고업도 있고요, 법률 서비스도 있고요, 회계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업은 아니죠. 그래서 이 소비자 서비스업은 보통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수요가 있는 곳,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곳. 자, 그곳이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곳, 그죠? 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 규모는 930만 명,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인구는 1,370만 명.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네, 아주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는 있지만, 각각 따로 보시면, 서울이 경기도의 인구 규모는 작잖아요? 근데 생산자 서비스업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의 분포와 생산자 서비스업의 분포가 좀 다르다는 거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줄여서 생산자 서비스업이잖아요. 뭐 정보통신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표시를 했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 가에서 라중 1인당 지역 내총 생산, 1인당 GR

자, 78번 넘어갈게요. 자, 78번은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고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자,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 어디인지를 그래프 가나다라에서 또 매칭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지역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이 있고요. 충남. 그 다음에 울산 광역시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X축을 보시면 이번에는 3차 산업이 X축에, 그 다음에 Y축에는 2차 산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두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두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번 했지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 혹은 관광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다 나중에 경기와 강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나 중에 울산 혹은 이제 충남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다하구라를 보셨을 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그 중에서 2차가 좀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경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이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죠. 그래서 산업시설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강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를 보시면, 가가 이네 지역 중에서도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중화공업이 아주 아주 특화된 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차하고 3차하고 더해서 100에서 이 값을 빼주시면 1차가 거의 안 남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울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세 지역은 도잖아요, 도. 그래서 촌락과 어느 정도의 경관을 도시 경관하고 이제 섞여서 나타날 텐데 이 울산은 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가가 울산인 걸알 수가 있어요. 1차가 매우 낮고 2차가 매우 높은 이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죠. 자, 그래서 울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충남.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를 다 찾았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울산이었고요. 나가 충남이었습니다. 거꾸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가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경기가 단연 1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울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다는 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네, 다하고 라를 비교했죠. 우리가 이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 가지고 이미 강원을 찾았기 때문에, 라가 비율로서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문제하고 동일한 건데요. 100%에서 2차하고 3차를 더해서 빼면 이거는 각각 경기하고 강원이 어딘지도 몰라도 그냥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것도 거꾸로 표시를 했죠. 4번. 라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원과 충남을 비교했습니다. 자, 지역 내 총생산. 네, 충남이 제조업도 발달하고 인구도 더 많고 이래저래 네, 지역 내 총생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충남이 더 많다는 거.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볼게요. 가에서 라중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다가 네, 수도권 그리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인구의 정비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 지역,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입지 때문에 다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77번에 비해서는 선지가 좀, 마지막 선지가 쉬운데요. 어쨌든 정답 5번 잘 정리해 주세요. 자, 79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인데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기역에서 디귿을 여러분들 좀 따로따로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소비자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를 잘 적어놨죠.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약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개념 정리할 때도 여러 번 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인구와
그 분포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이 제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 기업 활동을 위한 서비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요 고객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과의 접근성, 특히 기업의 본사와의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사와의 접근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 앞에 문제 풀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일단 잠깐만 기억 니은, 이 선지에서 한번 보기에서 해결하고 지나갈게요. 자,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다. 자, 소비자 서비스업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 이 생산자 서비스업인데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다양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하고 있죠.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 그럼 뭐를 지금 질문하고 있냐? 니은을 보시면, 디귿으로 인해, 디귿이 뭐였죠? 기업들이요? 다양한 전문 서비스업을 요구하고 있대요. 우리 기업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광고 서비스.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전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현상. 그 덕분에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류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웃소싱이라 그래요. 아웃소싱. 자, 디귿. 기역은 니은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주로 발달한다? 이거는 니은에 대한 즉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니은은 기업보다 총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특징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기능이 좀더 고차 기능, 고차 중심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우리 중심지 이론에서 고차 기능을 가지는 중심지일수록 우리 백화점 편의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걸 약간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개수가 뭐가 더 많고요. 그쵸. 소비자 서비스업이 더 많고요. 상대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의 개수는 적을 겁니다. 그 수가 적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기업과 니은. 정답 1번입니다. 자, 80번. 2022학년도 3월 학평. 자, 3월 학평은 그래도 막 어렵지 않아요. 딱 여러분들 문제 그 형태만 봐도 어렵지 않은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상당히 친절합니다. 자, 지금 기역하고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역은 음식점 업이고요. 니은은 광고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하는 일, 관련 학과 진출 분야도 아주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놨지만,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기역하고 니은에 적혀 있는 글자만 보더라도 이거는 소비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이거는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기억할게요. 자, 우리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둘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겠으나, 뭐가 훨씬 더 비중으로서 더 높은 비중을 가질까요? 그쵸.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자, 다른 데는 이제 인구에 그래도 인구 분포에 비례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전체 사업체 수의 그 분포를 보시면 수도권 집중도가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그 입지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대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니은은 기업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방금 우리가 79번 문제 풀이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이거 약간 편의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업체당 매출액은요, 고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전국에 종사자 수가 많다. 아, 적다라고 했죠. 적다. 자,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 계속 고차 기능, 그 다음에 저차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전국의 종사자 수는, 이게 더 적을 겁니다. 자, 기역은 생산자 서비스업, 니은은 소비자 서비스업. 이미 여기서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런 식으로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을 잘 파악한 이후에 각각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는 이런 유형들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1번으로 넘어갈게요. 2021학년도 10월 학평 문제고요.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권역별 사업체 수 비율입니다. 권역별 사업체 수 비율. 자, 두 서비스업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이거 비교할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숙박업 그리고 사업 지원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했죠. 숙박업, 음식업 이런 거. 그다음에 사업 지원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사업을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 이렇게 딱 정리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권역별 이두 서비스업의 비율 중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를 보시면 이 수도권부터 뭐 강원 제주권까지 있으면서 이 수도권의 A, B, 그리고 인천의 비중, 그리고 여기도 수도권에서 A, B, 인천의 비중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 나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 나 중에 어떤 서비스업이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죠? 그죠? 나가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죠. 이걸 통해서, 아, 나가 생산자 서비스업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반면에 가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가나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하고 B가 서울인지 경기인지 이걸 파악해 줘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도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게 소비자 서비스업이라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게 소비자 서비스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A가 더 많죠? 이게 경기예요. 이게 서울이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반드시 인구 규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대기업의 본사가 더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마찬가지로 서울에, 당연히 B가 동일한 서울이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서울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그러면 우리 1번 볼까요? A가 경기, B가 서울이다. 정답 1번이죠. 정답 1번 맞습니다. 자, 2번. 가는 나보다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높다. 이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가는 나보다 대도시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성, 이것도 나에서 더 강합니다. 가나 모두 충청권이 영남권보다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인구 규모가 두배 정도 많아요. 우리 충청권 그러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그다음에 충청북도죠. 이거 세 개를 합치면요. 한 520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영남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요.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인구 규모도 두배 정도 많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서비스업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이 영남권은요, 남동임의 공업지역, 수도권 공업지역, 이렇게 우리 제일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 몇 개는 대기업 본사들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이 충청권보다는 이 가나 모두입니다. 모두에서 사업체 수가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거꾸로 됐고요. 5번, 가는 나보다 전국 사업체 수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게 지금 경기 서울이란 것을 찾지 않아도 여기서 보시면 A하고 B 중에 지금 B가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나에서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나에서 B가 더 존재감을 높게 드러낸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를 거꾸로 적었네요. 정답은 사실 1번에서 아주 빨리 쉽게 나온 편입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서비스업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간의 새로운 주제, 교통인데요. 이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 교통수단별로 보기 전에 기본적인 운송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개가 뭐죠?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죠. 그래서 이 기종점 비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는 한 번씩은 타봤죠, 여러분. 여러분 택시 타면 타자마자 비용이 찍혀 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최근에 오랜만에 택시를 타봤는데, 오, 기본 요금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기사님이 모르고 이거를 그전 손님 거를 안 끄고 그냥 저를 태우신 줄 알았는데 조용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요즘 택시 기본 요금 얼마인지.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 기종점 비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 요금, 기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 교통수단의 터미널 규모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터미널 보신 적 있나요? 그 다음에 기차역, 뭐 서울역이라든지 뭐 KTX 기차역 보신 적 있나요? 그 다음에 공항 가보신 적 있어요? 그거와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종점 비용은 거리가 0임에도 지금 부과된 요금 보이시죠? Y절편 값이 바로 기종점 비용인데요. 이 도로는 여러분들 승용차 그한 대, 별로 규모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종점 비용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우리 기차역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 다음에 항구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항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 기종점 비용이 터미널 규모에 비례해서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통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종점 비용에 뭐가 들어가죠? 주행비용이 들어갑니다. 주행비용. 내가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용들이 보일 텐데, 이게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씩 살 때는 비싸지만, 많이 사면, 대량 구매하면, 한 개당 가격이 좀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죠?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주행비용 증가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주행비용 증가율이 모든 교통수단이 대부분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래도 좀 완만해지는 곡선의 형태로 휘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장거리로 갔을 때좀 교통비용이 저렴해지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보시면 우리 택시 타면 약간 덜덜 떨리잖아요. 선생님이 가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면 얼마일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다 검색이 돼 있잖아요. 지도에서. 거의 50만 원 정도가 나오던데 이게 택시를 타고 이제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급박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도로는 주행 비용 증가율이 매우 높은 교통수단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기종점 비용은 낮지만 주행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철도. 네, 철도가 그다음 주행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다음 이제 항공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였지만 그냥 기종점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주행 비용도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갈때 아니건, 해외여행을 가거나, 혹은 우리 육지, 제주도 분들은 우리 이 지역을 육지라고 하는데, 육지에서 제주도 갈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별로 이용할 일이 별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해운은, 오, 멀리 갈수록 유리해요. 왜? 주행비용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방금 정리했던 거를 하나하나씩 또 적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뭐라고 했죠?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에는 유리해요. 짧은 거리를 갈 때는 유리한데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장거리에는 불리하다는 거. 단거리에만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편리 때문에 이용을 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자동차 왜 이용하죠? 우리 집 바로 밑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주차장에서 바로, 그쵸? 우리 차를 타서 내가 가고 싶은 곳문 앞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전 연결성이라고 해요. Door to door. 이게 문전 연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집 앞에서 그냥 우리 집문 열면 우리 차가 있고
그리고 내가 도착하고 싶은 그문 앞까지 간다는 그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탁월하죠. 근데 다른 교통수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 집에서 그 역까지 가야 돼요. 한국까지 가야 돼요. 공항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또 다른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내려서 내가 도착한 곳도 항구 아니면 공항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른 장소로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돼요. 문적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가장 탁월하다는 거고요. 기동성. 요거도, 네.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는 그 특징. 이게 도로가 가장 탁월합니다. 그리고 지형적 제약이 작다. 정말, 와, 이런 곳에 도로가 있을 수 있나? 라는 곳도 있어요. 오히려, 와, 운전하면서도. 이런 곳에 도로를 왜 뚫었지? 이렇게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도로도 가끔 있죠. 자, 그래서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수단의 그 크기가, 자동차의 크기가 뭐 철도나 비행기나 이거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래서 한대 정도의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뚫을 수 있다면? 네. 뚫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웬만한 데는 다 연결돼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국 곳곳에 도로가 없는 곳이 없다고, 전국 곳곳에 도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철도.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증가율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 정도. 중간이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니까 중장거리 수송에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거야. 정시성과 안전성. 우리 기차역에 가보시면 정확한 그 시간표가 딱 적혀 있죠. 근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날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도로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정시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철도 같은 건 어떻죠? 그냥 그 철로만 그대로 잘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뭐 밀리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시성이 매우 탁월하다는 거. 지하철역도 우리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그걸 거의 지키는 편이죠. 자, 그래서 정시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둘다 탁월하다는 거. 근데 이거 철도는요, 지형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정말 산악철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죠? 주행비용 증가율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멀리 멀리 갈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 국제 화물 수송에서 그리고 세계 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해운이죠.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얘가 기상 조건의 제약, 뭐 안개 같은 거, 뭐 파도 같은 거 이런 거에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 수송 분담률이 그렇기 때문에 높은 편, 뭐 때문에 장거리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에 유리해서 화물 수송 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화물의 대부분이 정말 거의 100% 가까이 해운에 의존하고 있어요. 자, 항공입니다. 기종점 비용도 비싸고 주행 비용도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여객 수송에서만 네, 그 비중이 아주 아주 높지. 우리나라 국내 여객도 그리고 국제 화물에서도 이 항공은 거의 이용하지 못해요. 왜? 이유는 그냥 비싸서예요. 비싸서. 그리고 항공도요.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개, 요거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바람보다 안개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눈이라든지 이런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하지만 신속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대신 비싸서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방금 선생님이 국내 여객, 국제 여객, 국제 화물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국내 여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 사람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담률을 표시한 거다라고 데이터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니 뭐니 해도 뭐죠? 네, 도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도로가 상당히 또잘 만들어져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자동차 보급률도 매우 높고 그래서 도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네,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5%, 거의 90%의 비중인데요. 거리를 곱하니까 이 비중이 떨어졌죠. 낮아졌죠. 이 이유는 뭘까요? 거리를 곱했더니 낮아졌다는 거네. 도로는
네, 상대적으로 단거리로 많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철도하고 지하철,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 마지막이 해운이에요. 마지막이 해운인데 가만히 잘 보세요. 정말 정말 미미하지만 사람 기준으로는 0.03%의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거리를 곱했더니 0.14로 증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섬과